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경찰 개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까지 몽골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호렐수후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또 몽골 최대 명절 나담 축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고별 오찬을 끝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투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여건이 갖춰질 경우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의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8강에서 잉글랜드가 연장 접전 끝에 노르웨이를 잡고 4강에 올랐습니다. 에이스 케인이 침묵했지만 벨링엄이 두 골을 터뜨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연장 후반 에이스 혼란을 빼는 전술 변화로 반격을 노렸지만 8강에서 대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4강에 선착한 가운데 잉글랜드는 오늘 열리는 아르헨티나와 스위스의 8강전 승자와 4강에서 맞붙습니다. 베트남 남부 유명 관광지 푸꾸옥섬 근처 바다에서 고속정이 뒤집혀 인도인 관광객 1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인도의 한 회사 단체 여행객 등 36명이 타고 있었으며 강풍과 높은 파도에 배가 전복됐다고 베트남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푸꾸옥은 한국인 여행객도 많이 찾는 휴양지로 올해 상반기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570만 명이 몰렸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4,300명을 넘어섰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두 차례 지진 사망자가 4,3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보다 200여 명 늘어났으며 부상자는 1만 6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6천여 명이 구조된 가운데 유엔은 여전히 5만 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뉴욕타임스 기자를 비난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암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매기 하버먼 기자를 지목하면서 수십억 달러짜리 소송을 걸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먼 기자는 최근 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일본 이슬람 공화국으로 잘못 말한 예를 들며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를 주도하면서 국민적 인기를 얻은 검찰 고위 간부 집에서 400억 원 규모의 현금과 금괴가 발견되자 해당 간부가 사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전남 광주와 경남,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광주 남해안, 경남 서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개인 휴대전화 허용보다 북한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지난해 북한이 자가용 승용차 소유를 전격 허용했다는 소식에 한 탈북민 출신 기자가 내놓은 평가입니다. 물론 자가용 소유가 허용됐다고 해서 누구나 원하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고급 승용차는 여전히 고위 간부에게만 허용되고 일반 주민들은 주로 중국산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가용 시대를 맞은 북한, 북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을까요? 오늘 통일사랑방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 남북 언어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가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사랑바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이제 북한 내 그 자동차 확산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또 당국의 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1: 네, 이제 그동안 자동차가 이제 북한에서 증가하고 있다.
0: 네.
1: 산업 변화. 그리고 여성 운전자의 등장, 청년들의 이제 욕구 이런 문제를 좀 다뤘다면 오늘 이 변화가 북한 사회 전체에 던지는 의미, 네. 메시지 이런 것들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북한에서는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들에게 자유와 혹은 선택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당국에게는 돈벌이와 감시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0: 네.
1: 약간 보이지 않는 긴장감. 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어쨌든 그 자동차를 갖는다는 것.
1: 네.
0: 그다음에 이용권이든 소유권이든.
1: 그렇죠.
0: 뭐 거의 실질적인 소유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운전할 수 있다는 것. 운전해서 이제 어딘가 뭐 일부 통제가 있습니다만 간다는 것. 이 북한 주민의식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네요.
1: 그렇죠.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0: 네.
1: 그리고 또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되면 생각도 당연히 넓어지게 됩니다. 네. 달라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물건을 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사 방식을 접하면 아, 우리 동네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0: 네.
1: 북한 당국이 오랫동안 주민 이동을 통제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동은 정보와 연결된 거죠.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은 사람과 물건 그리고 정보의 힘이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주민들은 차를 통해서 더 넓은 생활 반경을 상상하게 되고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죠.
0: 그런데 아직도 통제는 하고 있죠. 무조건 뭐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1: 그렇죠.
0: 여행증이라 그러나요? 뭐 통행증이라.
1: 네. 통행증 당연히 이제 필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시도 경계에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10호 초소 일종의 이제 보위부 조소라고 하는 건데 거기는 이제 통제 장치를 이제 일단 많이 걸어놓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양에는 마음대로 지방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일반 또 국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주민들의 불법 이동, 밀수, 뭐 탈북 시도 그리고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한국처럼 마음대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식 자동차 생활은 달릴 수 있지만 허가받은 만큼만 달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인데요. 이 점이 북한의 자동차 확산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0: 그러면 오히려 그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에 대한 그 통제나 관리, 당국의 그 통제나 관리는 더 타이트해지고 더 이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죠.
0: 그전에는 전부 이제 그 공공, 군수용 또는 뭐 관청 소속이었으니까.
1: 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어떻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북한은 이미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0: 네.
1: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등록이잖아요.
0: 예.
1: 누가 차를 샀는지, 어떤 돈으로 샀는지, 어디에 등록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기 검사인데요.
0: 네.
1: 안전부나 관련 기관이 차량 상태와 운행 시절을 점검하면 차량 소유자는 계속 국가 관리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는 도로 검문이죠. 자동차는 이제 번호판이 있고 운행 기록 그리고 이동 경로가 남기 쉽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당국은 검문과 신고 체계를 통해서 차량 이동을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주민들에게 자동차는 자유의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보게 된다면 당국에게는 관리하기 쉬운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당국이 이렇게 자동차 등록을 그 개인 소유 자가용을 허용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1: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긴 한데 이 공식적으로는 교통문화 개선입니다.
0: 아, 교통문화 개선.
1: 그리고 인민생활에 대한 향상 그리고 문명한 생활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방
0: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0: 자연스러운 그렇죠. 결과잖아요. 그건?
1: 그러니까 네. 계속적으로 뭐 자동차가 늘어났다. 아 이거는 원수님이 배려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선전이 가능하잖아요.
0: 결과적으로. 네.
1: 그래서 실제로 차가 늘어나면 일부 주민들의 이제 이동 편의가 좋아지고 도시 생활도 현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0: 네.
1: 평양의 새 거리, 새 상업 시설에 거기가 자동차까지 다니면 이 선전 효과는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제적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자동차 등록, 검사, 뭐 수입, 정비 허가, 렌터카 사업, 연료 공급 모두 다 돈이 됩니다. 거기에 국가 납부금을 조금씩 조금씩 받을 수 있다면 외화가 부족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주민의 소비 욕구를 제도 안에 끌어들여서 네. 수익화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0: 우리로 말하면 내수진작인데.
1: 그렇죠.
0: 네, 돈이 돌게 하는.
1: 네.
0: 예, 뭐 하여튼 뭐 자연스러운 욕구와 그런 어떤 그 경제적 이유가 함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오토바이는 꽤 많았잖아요.
1: 네.
0: 오토바이도 그렇게 통제를 했나요? 어떻습니까?
1: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긴 했죠.
0: 네.
1: 모든 이제 자동차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자전거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0: 아, 자전거도.
1: 예. 거기도 이제 번호판이 있고 일종의 그거 번호판을 받지 못하면 자전거도 운행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0: 그래요?
1: 그런 네. 거였거든요. 이게 장사꾼들이 물건을 싣고 나르거나 지방 주민들이 빠르게 이동하는데 많이 오토바이를 활용해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당국이 오토바이 등록비용을 높이거나 운행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은 또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는 교통 질서와 사고 문제를 명문으로 한 통제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이런 구매나 등록 체제로 주민을 유도하라는 의도라고 하는 거죠.
0: 네.
1: 돈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이 자동차는 못 샀는데 오토바이까지 막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하는
0: 네.
1: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0: 그 이제 그 전에 자가용이 없던 시절에는
1: 네.
0: 어차피 뭐 관용차고 그다음에 네. 일부 고위 간부들의 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에 대한 뭐를 체념을 했다면 이제 주변에 있던 돈 좀 있다고 저 사람들이 자가용을 사서 타고 다니면 이 빈부격차가 드러나는 그 어떤 도출되는 그런 사회적인 갈등은 없을까요?
1: 그 북한에서도 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그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0: 그렇죠. 그건 우리하고 달리 그건 굉장히 그렇죠.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쪽에는.
1: 그러니까 네. 경제 지수를 어떻게 따질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그 지수가 우리보다 더 높다라고
0: 네.
1: 하는 지적도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자동차는 값이 비싼 물건이잖아요.
0: 네.
1: 구매도 해야 되고 연료도 해야 되고 뭐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주민이 일반 주민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0: 네.
1: 결국 차를 가진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평양의 새 거리, 자동차, 외식, 렌터카 문화, 평양에 살지 않은 일반 주민들. 이게 그 북한 주민이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명 생활일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생활고를 겪는 지방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북한 당국은 발전을 선전하지만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은 그 발전이 누구의 것인지 묻게 될 수가 있다는 하는 거죠.
0: 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그동안 알아본 바대로 이제 뭐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든가
1: 네.
0: 또 어쨌든 뭐 일부 또 돈주들 돈이
1: 네.
0: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생활을 좀 업그레이드 저 향상시킨다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하여튼 긍정적인 변화가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이제
0: 네.
1: 모든 기술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0: 네.
1: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내 돈벌이를 하게 된다.
0: 네.
1: 이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화잖아요. 국가 배급만 기다리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0: 네.
1: 스스로 생계하는 생계를 내가 설계한다라는
0: 네.
1: 힘을 키우게 되는 거죠.
0: 네.
1: 특히 여성이라든지 뭐 청년들이 이동 능력과 기술을 갖게 되면 자기 삶을 조금씩 더 주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0: 네.
1: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당장 정치적 변화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생활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식 변화 혹은 그 의식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그 폐쇄된 그 평양이나 이제 북한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굉장히 네. 답답했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0: 국제사회가.
1: 네. 이 자동차 증가가 단순히 뭐 제재 구멍이라든지 네. 혹은 사치 소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의 일상 변화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차량과 부품 유입이 대북 제재 위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네. 이 부분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자동차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민들의 뭐 이동의 자유에 대한 욕구 네. 그리고 뭐 선택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기술 습득 욕구 이런 것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주민들이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의식 변화가 되고 있는지 네.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만들려고 하는지 한반도 미래를 내가 이끌어가던 주체로서의 삶을 내가 살려고 하는지 네.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좀 지켜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욱더 변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국제사회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북한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렇겠죠?
1: 그렇죠. 몇 가지 요인을 좀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한 내부의 생활 변화를 더 촘촘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0: 네.
1: 자동차가 몇 대인지 번호판, 뭐 정비업, 부품 거래, 뭐 운전면허에 대한 소유, 여성 운전자 같은 이런 작은 변화가 북한 사회의 방향을 또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0: 네.
1: 이런 자료를 이제 꾸준하게 모으게 된다면, 들여다보게 된다면 주민의식과 시장 변화를 더 정확하게 읽어볼 수는 있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의 자율성을 넓히는 방향을 아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보도 계속적으로 오고 갈 수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보도 북한 주민들이 계속 나눠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한 이동이라든지 여성과 청년의 권리 그리고 기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큰 정치 구호만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 혹은 북한 당국의 이런 한국에 대한 이런 뭐 교류 협력 이런 네. 것들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런 일상 속 선택권을 넓히는 접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뭐 단숨에 뭘 우리가 변화시키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네. 하는데 대북 정책 차원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1: 이 자동차 학사는 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의 통제 능력과 주민의 시장 능력이 동시에 네. 커지는 현상이다라고
0: 네.
1: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한쪽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0: 네.
1: 북한도 이제 개방되는구나라고 단순하게도 볼 수도 없고
0: 네.
1: 전부 당국의 통제다. 라고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책적으로는 또 제재 회피와 불법 수익 구조를 추적하면서도
0: 네.
1: 주민들이 시장과 또 이제 기술을 통해서 자율성을 키우는 부분.
0: 네.
1: 이거는 정말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억제하면 안 된다. 억제만 해서는 안 된다.
0: 네.
1: 라고 하는 그래서 세밀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통제의 손, 통제의 이런 방향은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지만 그 통제 안에서도 주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꿈틀대고 있고 어떤 식으로 거길 적응하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지
0: 네.
1: 이런 것까지 그 복합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0: 제가 이제 모두의 이 시간 시작하면서 한 탈북민 출신 그 기자가 그 북한의 자동차 이제 자가용 그 허용이 이제 개인전화, 휴대전화 허용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사회에 줄 수 있다. 뭐
1: 네.
0: 이렇게 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북한의 자가용 승용차 증가는 그냥 한 대의 그 탈 것, 운송수단이 늘어난 문제 뭐 이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네요.
1: 네. 뭐 중고차가 유입되고 자동차가 등록하고 정비업이 커지고 있고 청년 기술직, 여성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고.
0: 네.
1: 하지만 그 안에서 뭐 통제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꿈틀대는 주민의식 변화가
0: 네.
1: 모두 연결된 현상입니다. 저번에 지적했듯 자동차는 북한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작은 창이라는 생각인데요. 결국 자동차는 북한에서 권력과 욕망이 만나는 도구입니다. 당국이 이를 관리하고 당연히 돈벌이로 삼으려 하지만 주민들은 그 안에서 더 많이 움직이고 네. 더 많이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계속 주목해 봐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0: 네.
1: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변화는 거대한 선언보다 때로는 그 한 사람 한

0: 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0: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 전해 주실까요?
3: 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달에 있었던 북한 장애자의 날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3: 사실 뭐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저희가 토막극 시리즈를 또 다루느라 지체된 거라 언젠가 한 번은 좀 이 부분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서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애자라는 말을 안 쓰고
3: 맞습니다.
0: 장애인이라고 쓰는데
3: 네.
0: 북한에서는 아직 장애자의 날이라고 하니까 또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장애자의 날은 언제고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3: 네, 북한이 이제 2003년도에
0: 네.
3: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2003년도 6월 18일에 장애자 보호법이란 걸 제정을 합니다.
0: 네.
3: 그리고 이제 그 법 제정일인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이제 네. 기념을 하고 있는데 법 제정년도는 2003년이 맞고요.
0: 네.
3: 정확히 그 해부터 장애자의 날을 기념한 것은 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제 요 시점쯤에 이제 요 장애자의 날이라는 그 북한식 표현으로 장애자의
0: 네.
3: 날이라는 행사들을 이제 계속 해왔고요.
0: 네.
3: 올해도 그랬기 때문에 이 소식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0: 6월 18일
3: 네.
0: 어쨌든 북한은 그 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북한의 선전 문구를 보면 이제 뭐 장애인도 없고
3: 네.
0: 모든 게 무상이고 낙원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숨겼잖아요. 예전에는.
3: 맞습니다.
0: 그런데 네. 이제는 공식 발표를 합니까? 장애 관련 사항들을.
3: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0: 네.
3: 과거에는 아예 없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0: 네.
3: 그 어느 곳이든
0: 없을 수가 없죠.
3: 장애를 가진 분이
0: 네.
3: 없는 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0: 네.
3: 아예 없다. 그리고 뭐 여긴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0: 네.
3: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생긴 인권 침해 사례들도 많이
0: 네.
3: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뭐 이 아이를 장애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0: 네.
3: 이제 없애거나 뭐
0: 와.
3: 이런 일들도 자행이 됐었거든요.
0: 그다음에 평양에서 내쫓고 뭐 이랬다는 소식까지
3: 맞습니다.
0: 들어본 것 같은데
3: 네.
0: 없애기도 했군요.
3: 네, 네. 뭐 멀리 보내거나
0: 네.
3: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부모들도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되는
0: 네.
3: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아예 이제 밝히지 않은 거죠 수치 자체를.
0: 네.
3: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제 계속 정상 국가를
0: 네.
3: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공식 인정하고 있고요.
0: 네.
3: 그리고 장애 뭐 통계를 정확히 밝히진 않더라도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오히려 선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하여튼 장애 관련 북한 보도 몇 가지 살펴볼까요?
3: 네, 우선 북한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3: 조선중앙통신에서 6월 18일에 당과 국가의 시책 속에 보람찬 삶을 누리는 장애자들이라고
0: 네.
3: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6월 18일이 이제 장애자의 날로 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0: 네.
3: 해마다 이 날에 기념 모임도 하고 각종 행사와 또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0: 네.
3: 선전을 하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 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 주고 있다라고
0: 네.
3: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좋은 복지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장애자들이 해당 자격과 능력을 갖춘 데 따라서 국가공무원으로도 사업하고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도 한다라는 겁니다.
0: 네.
3: 출판물,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통해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견해도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출판물이나 예술 작품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0: 네.
3: 어쨌든 그런 방안들도 발표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3: 그리고 신체적 조건에 맞게 선진적인 방법들을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또 충분한 어떤 의료 조치들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고 있고요. 또 장애자들이 노동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는 좀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0: 네.
3: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들이 이제 장애인 커뮤니티가 되기도 하면서도 또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직을 구성을 해서 네, 네. 이제 정책에 입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북한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이런 단체들이 조직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자예술활동 체육경기들이 활발히 진행돼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만 해도 국제탁구연맹 대북 세계 장애자 초보자급 경기와 그다음에 고웅 세계 장애자 도전자급 경기, 그다음에 제5차 아시아 청년 장애자 경기 대회 이런 이제 국제 경기들, 그러니까 체육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국제 경기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에서 이 그 북한의 장애자들이 금메달 획득했다면서 또 선전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 보도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보호 속에서 보람차게 장애자들이 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뭐 국제 체육 행사까지 장애인 네. 체육 대회까지 나가서 금메달 따고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뭐 통계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다행인데 싶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는 그 장애자의 날 기념 모임이 있었다고도 하죠.
1: 네, 맞습니다. 사실 매년 장애자의 날에 그 6월 18일 즈음해서 네. 여러 행사들이 열리는데 그중에서 좀 가장 큰 규모의 행사가 바로 이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리는 장애자의 날 기념 모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서 국가기념일이나 아니면은 뭐 명절이나 뭐 부녀자의 날 아니면은 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날들에 보면은 그 이렇게 기념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공연도 하고 그리고 뭐 공연에 많이 초대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장애자의 날 기념 모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 장애자 보호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이 장애자의 날에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이 조선 장애자 보호 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 참석을 한 가운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의 종업원들, 일꾼들, 장애인들 이런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 모임이 이루어졌고요. 무대가 있고 이제 청중석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위한 행사 그리고 공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장애인 후원 사업에 적극 참가한 그런 그 조직에는 기부 증서를 또 수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장애인 보호 사업들의 성과들도 이 시간에 이제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북한의 최근에 특히 그 북한의 장애인 보호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물을 시청을 했고요. 또 장애인 창작 전시품을 둘러보는 행사들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모임 자체가 공연, 시상, 위촉, 뭐 전시, 관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모임이었고요. 조선중앙통신에서 또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 노동신문의 이런 모임 행사를 두고 또 이 그 북한의 장애인 보호 시책이 여러모로 그 이 북한 장애자들의 그 복지와 어떤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네. 것을 후속 보도하고 있고요. 또 노동신문에서 이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조선장애자예술협회에서 장애인들에게 그 악기 연주와 무용을 지도하는 그런 예술 부원들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술활동에도 여러 활발하게 지원과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선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0: 네, 아무튼 그 이런 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에 이런 행사도 개최하고 네. 지원도 하고 또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같은 데서 이렇게 보도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북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렇게 장애인 복지를 강조하고 어찌 보면 선전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가 굉장히 비판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비판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그 측면도 있고요. 네. 또 북한이 정상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전 행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어떤 국제 수준,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좀 힘을 쏟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한때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기도 했고요.
0: 네. 네. 국제 사회에서는

0: 그 북한의 장애인 인권 어떻게 네네. 바라보고 있습니까?
1: 사실 그 외부 사회에서
0: 분리해서 보나요?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장애인 네.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게 있습니까?
1: 아, 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사실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한다는 건 쉽진 않죠.
0: 네.
1: 그래서 늘 어떤 간접 조사 방식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드물게 이제 그 조금 자세하게 나왔던 것이 뭐냐면 2014년에 이제 12년 네. 전인데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습니다. 네. COI라고 하는데 이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은요. 그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뭐 여성에 대한 것, 아동에 대한 것,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0: 아,
1: 여러
0: 이건 장애인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전반에 대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각 분야에 대한 네. 게 네. 있는 네. 거죠. 각 분야에 대한 그런 보고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제 내용이 네. 있는 거죠. 사실 그 보고서는 지금까지도 12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은 북한 인권을 논하는 일종의 기준점들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2014년에 이 보고서보다 얼마나 나아졌냐, 얼마나 안 좋아졌냐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부분을 좀 살펴보면
0: 네.
1: 특히 이제 차별 인권에서 차별 관련된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유엔 발표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0: 네.
1: WHO에서 2007년 조사를 살펴보면 북한은 자국민의 3.4%에 해당하는 약 79만 명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른 나라에서 10%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이 10%인데
0: 네.
1: 그거보다는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북한이 좀 발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했다라는 네. 측면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관련된 법을 제정을 했는데 2013년 7월에 또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에 서명을 합니다.
0: 국제 협약입니까?
1: 네, 네. 그러니까 뭐 여성 차별에 관련된 협약이 있고 뭐 아동에 관련된 협약이 있거든요. 인권 네. 관련된 협약들인데 그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서명은 했는데 또 비준은 아직 안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 네, 네. 그리고 장애인 보호법이 통과가 됐지만 또 그 여러모로 이제 이런 비준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0: 네.
1: 조금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2009년에 정례인권 검토에 제출된 북한의 보고서, 정례인권이라는 건 그 주기적으로
0: 인권 유엔에서
1: 네, 네. 주기적으로 각국의 인권을 이제 인권 실태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인데
0: 네.
1: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자 보호법, 그러니까 북한이 채택한 장애자 보호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채택이 됐다.
0: 네.
1: 그리고 장애자는 교육과 의료를 받고 재능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뭐 등등등 해서 여러모로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가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뒤에도 북한의 인권 보고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예전과 다르게 평양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이 평양에서 거주하는 게 허용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로 실행되고 있는지에는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과거처럼 엄격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아직까지 장애인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0: 네.
1: 그런 이제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어쨌든 그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법도 제정을 하고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발걸음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신빙성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최 박사께서 지금 유엔 인권 보고서를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나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럽 선진국 보면은 그 우리도 아직은 부러워할 정도의 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볼 수가 있는데
1: 맞습니다.
0: 북한에 대한 어떤 영상이나 장애인 보호 네. 영상이나 그림이 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앞으로도 그 이 국제사회가 뭐 감시라기보다
1: 네.
0: 어쨌든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 살림살이가 나아질수록 더 복지 배려가 나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북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1: 네.
0: 뭐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탐구 오늘은 지난달 18일, 6월 18일에 있었던 북한 장애자의 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 90년대부터는 장애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약간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 그러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장애인의 날인데 북한은 아직 장애자의 날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혼용해서 썼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0: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탈북민의 서울살이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설 작가님 쓰신 책 얘기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중단을 했습니다만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여성이 주인공이고 여성에 주목한 이유 이런 말씀 나누긴 했는데 먼저 그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는 북한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다 뭐 이런 평가가 있다 그러는데 스칼렛 오하라를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2: 제가 96년도 그럴 때 한창 고난행군 때 네. 이때 처음 제가 이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네. 물론 1980년대 김정일이 이제 세계문학 선집 네. 이걸 수입해서 교양도서로 보급하라 지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지방도서관에 이게 나오긴 했습니다. 네. 너무 좁게 나오고 일부 교수들에만 배포하다 보니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0: 아, 연구자들만 볼 수가 있었군요.
2: 예, 그리고 뭐 빠른 도서관하고 빽 있는 사람들은 봤다고도 한데 저는 일반 못 봤고요. 그러다 제가 95년도 뭐 교수든 과학자든 배급이 없으니까 아사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때 이들이 갖고 있던 뭘 내놓겠습니까 이분들은 그 도서를 내놨거든요. 네. 그때게 뭐 별난 책이 다 나왔어요. 자본론, 정치경제학 아무튼 전 보지도 못할 책 하며 히틀러의 나의 일기까지 다 봤습니다. 이때게. 그때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제가 빌려본 곳이 저희 친구 어머니였는데요. 그 네. 남편분이 작가였어요. 김성종합대학 졸업하고 평양에 있다가 어떤 정치범 사건에 연루돼서 쫓겨나 추방된 것이 저희 살던 순천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아내가 갑자기 장사할 게 없으니까 참 머리 도 좋아요. 그 소재 남편 그 옷방에 몽땅 서재인데 그거를 싹 드러내다가 누가 아무 책이나 봅니까? 김일성이 어떻고 하는 소설은 누가 안 찾고 여름 바람같게 사라지다 정치 경제학 예. 같은 거를 시간당 빌려주는데 그때 당시 노동자 월급 한 달 월급을 내야 한 시간 빌려봤습니다.
0: 아우 너무 아니 근데 빌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을.
2: 저 같은 사람 보죠.
0: 야, 돈 많네.
2: 아니, 이게 돈이 많은 게 아니고 5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때 월급은 이미 그냥 커플레기 가격 됐고
0: 아, 그렇죠.
2: 이 지식의 갈증이라는 게 저는 정말 그 돈이 아깝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빨리 보고 빨리 줘야 되니까 이 불도 안 오는데 소규동자 밑에서 콧구멍이 새까매지도록 그 1부 2부였어요. 이만큼 두꺼웠는데 9월 다 보고 나서 심청이 가고 아버지 탁 눈을 떴던 그 우리가 그 용화 꽤 많이 하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매료됐다고 할까. 그 스칼렛 오하라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았고 장마당 유손들 같았고 우리가 모여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다시 말하면 그 미국의 굴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몽땅 그 지금 파괴되고 재건되는 이런 질서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스칼렛 오하라. 그 자기 고향에 대한 그 우지가 어떻게 이러한 여성을 탄생시켰을까. 가장 또 우리가 그 주목된 건요. 거기가 두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하라가 두 명의 남성을 사랑합니다. 한 명은 정말 거상한 애슬리. 한 명은 야성적인 부트러 남자. 네. 이것도 똑같았어요. 북한이. 전 이 두 명의 남자가 북한이 당에 충직한 남성성으로 만들어 놓은 당원인 남자. 네. 네,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이 똑같았어요. 정말 그 비가 오면 수령님 초상화부터 닦는. 대신에 이젠 남성도 장사를 해야 된다. 지금 여성들이 장사하는 세상이지만 여기에 요속 남자들이 이렇게 밀려선 안 된다 해서 시대를 뚫고 나가는 아주 드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성들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오하라가 예. 보지도 않았던 그러나 예.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 남자를 사랑했던 그런 예. 전형이었는데 변해야 하는 그리고 또 변화하지 못하는 북한의 남성상 여성상이 예. 제가 너무너무 와닿아서 아 이런 걸 누군가는 써야 된다. 예. 이게 왜 미국의 이런 현실만이 아니었구나. 북한에서 지금 이런 정말 생존욕 독립성 북한 여성을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때부터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아. 이런 꿈을 가진 것이 몇십 년 흘러서 예. 네, 2023년에야 된 것 같습니다.
0: 그게 이제 그런 류의 소설들은 보통 한국에서는 청소년기 때 읽거든요. 중고생 때. 늦어도 대학생 때. 보통 아마 중고생 고등학생 때 뭐 방학 때 이럴 때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시절은 그러니까 이제 설 작가님이 60년대생이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못 보셨고 네. 그걸 30대가 돼서 이제 접하신 거군요.
2: 네,
0: 그러니까.
2: 네. 30대 중후반. 예.
0: 그래서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게 되셨네요. 다른 이제 청소년기에 읽으면 나름대로 감동이고 여러 가지 공상을 하는데 설 작가님은 아 나도 작가가 돼야 되겠고 이런 여성상에 대해서 한번 연구한다 그럴까요?
2: 네. 북한 뭐, 시대상을 네. 기록하는 어떤 그 네. 역할자.
0: 기록자가 되고 네, 그다음에 네. 좀 리드해가는 뭐 이런 작가가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는데
2: 북한에서 흔히 그런 거 보고 장마당 대학이라고 합니다.
0: 장마당 대학.
2: 공교육에서 배울 수 네. 없는 지식을 거기서 배웠다. 네.
0: 그 흔히 이제 여성 얘기하다 보면 그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페미니스트잖아요. 설 작가님도 이제 북한 여성 모두가 페미니스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 예, 제가 네. 앞뒤로 그렇게 인용을 하게 했는데 제가 2018년도 그 박사과정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제가 공부할 때 북한 사회 문화라는 강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교수님이 한참 설명하시다가 우리 최 선생님 완전히 페미니스트죠. 그래서 저는 네. 그 말도 몰랐어요. 페미니스트가 뭐게 합니까?
0: 주로
2: 두더도 뭐 네. 페미니즘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네. 근데 다시 또 와, 그 선생님 같이 우리 공부하던 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네. 왜 웃을까? 페미니스트잖아요. 막 검색해 봤거든요. 네. 밑에다가. 그랬더니 어떤 성차별로 오가받는 어떤 쭉 나옵니다. 여성혁명 어떤 이런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겠죠. 아무래도. 특히 제가 눈이 토가지고 보기 시작한 것이 그 버버하루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네. 이 말이 뭐 한국 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도 북한에서 고민했던 내 문제 네. 이걸 한 방에 빡 깨쳤거든요. 아 이거였구나. 이러했던 내가 예를 들면은 저희 가정에서 매를 맞았던 아버지에게 네. 엄마를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막 해봤던 왜 매를 맞냐 그것도 이미 페미니스트의 시각이 틀 수밖에 없었던 북한 사회의 문제였구나. 내가 맨손으로 창업해서 장마당이라는 사업가로 성장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기간에 사법기관하고 서로 맞서고 돈 뺏기고 이러면서 다시 일어섰던 우리 친구들 이 모든 여성들이 다 북한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페미니스트다. 그래서 이미 북한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페미니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에세이를 간통했습니다.
0: 이게 저절로 그렇게 다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2: 지금도 아마 예. 계속 진행 중이 아닐까.
0: 한국처럼 뭐 특별한 어느 단계에 어떤 선구자적인 선각자적인 사람이 예. 그 해외 사조하고 이제 맞닿아서 여성 인권 또는 여권 뭐 깃발을 들고 이런 게 아니고
2: 아닙니다.
0: 저절로 생존의 몸부림으로 북한 여성은 네. 다 페미니스트가 됐다.
2: 아주 일상적인 네.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네. 페미니스트로 가는 지금 우식의 진행 단계다 이런 겁니다. 네.
0: 자 이제 설 작가님 쓰신 책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에 계속 계셨다면 그러면 북한에서도 작가가 되셨을까요? 북한에서 이 소설이나 에세이를 낸다는 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2: 북한에서 네. 제가 작가를 원래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반대했습니다. 너 저 수용소 가고 싶지 않으면 작가가 되라.
0: 예, 삐딱하면 수용소 간다.
2: 그렇게 아버님이 반대해서. 물론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북한이 당의 선발하는 그리고 당이 노는 작가가 돼야 돼. 김용직 사범대학이 저기 뭐야 평양 저 뭐야 동대원 거기 네. 교육이 있거든요. 네. 거기 작가 양성반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서방문학 동방문학 뭐 심리학까지 작가들에겐 또 일부 못 보는 정보까지 다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졸업하고 소설가, 시나리오, 뭐 또 기자 배치될 때에 여기서 등급을 또 매깁니다. 예. 일단 작가 양성반에 들어가는 자체가 신분이, 그러니까 노예 아버지 가족계가 아. 다 신분이 빵빵해야죠.
0: 그냥 소질만 보고. 뭐
2: 아닙니다. 소질 필요 없어요. 그냥 굶수저 집안이어야 된다. 네. 쉽게 말하면 당에 충성할 수 있냐. 여기서도 또 가장 핵심적인 그 대학 졸업생은 4.15 문학창작단이라고 네.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일성을 전문 우상화하는 작품을 그 쓰는 그 창작단을 말하는데 각 도마다 조선작가동맹위원회 또 지부도 있고 군중문학 활동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네. 좀 활동을 해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검열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작가가 된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없다. 예, 이럴 때면 그냥 꼭두각시다. 저는 이렇게 심하게 좀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에 종자론이라는 게 있어요.
0: 종자론.
2: 예, 한국말로 하면 신업, 한국말로는 신업시스라고 하죠.
0: 네.
2: 예. 종자가 뭘 쓸 거냐, 주제가 뭘 거냐 이 말인데.
0: 신업시스 요약해서 이제 그 주제나 뭐 소재나 이런
2: 예,
0: 걸.
2: 예, 예. 그걸 종자론. 그게 김종일이 발표한 용화 예술론에서 종자는 어떤 게 돼야 되냐. 모든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개선시키기 위한, 그래서 당에 충실한, 수령에게 충실한 혁명가로 개조하는 것이 모든 예술 작품의 종자가 되어야 된다. 네, 이렇기 때문에 뭐 거의 그럼에도 진짜 이름 있는 그 작가들의 사례가 그렇게 썼다가 처형당한 사례를 보면 4.25 용화 촬영소에 이진우가 있어요.
0: 이진우.
2: 네. 4.25는 이게 군부. 그 촬영소 시나리오 작가인데요. 이름 없는 영웅들 이거 되게 세계적으로 히트쳤거든요.
0: 네.
2: 70년대나.
0: 저도 이름을 들어본 작가 이진우
2: 작가. 그 6.25 전쟁에 관한 그 네. 방첩 용화인데 유명세를 얻었고 김종일의 신임도 받았어요.
0: 네.
2: 그런데 그 이후에 중앙당 손전 부부장하고 갈등이 생겼거든요. 그때 부부장 이름이 제가 최익규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최익규로 말하면 중앙당 손전 부부장 위에가 김종일 아닙니까?
0: 네.
2: 그러니까 당권하고 군부 촬영소 이진우 시나리오 작가하고 대립했다는 거는
0: 네.
2: 당권하고 군권하고 대립하는데 이 시나리오 작가가 세계적으로 이름 있지 않습니까?
0: 네.
2: 어, 이게 뭐야? 이건 김종일의 어떤 당권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거네. 이게 그 예민한 김종일은 또 예민합니다. 네. 예술을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아, 얘 안 되겠다. 근데 그냥 죽이게 되면은 북한도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네. 뭐야? 당이 뭐야? 우리 군부를 이름 있는 작가를 막 죽여버려? 이렇게 된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 국가보위사령관 모능이었는데요. 소련 유학생 숙청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0: 네.
2: 소련에 갔던 유학생 아카데미 몽땅 눈에 간첩이 다해서 그 정말 수만 명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사령관을 내세워서 구소련이죠. KGB 그 네. 그리고 한국 안기부 지금 국정원 여기에 매수된 이중 간첩이다.
0: 아, 그렇게 뒤집어씌워가지고.
2: 그거는 뭐 만들기 타라 네. 아닙니까? 네. 뭐 빨간 것도 파랗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체포해서 93년도 처형되었던 정말 북한의 실력 있는 작가가 처형되려만치 북한의 작가와 기자는 그냥 한마디로 그 최고 수뇌부의 노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합니다.
0: 그 설 작가님의 서울일기 그 재미있는 출판 도서 이야기 듣다가 슬픈 이야기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성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통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조용필의 꽃이 되고 싶어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소설의 전반부에는 가슴을 저미는 일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로버트의 아내 뷰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자는 이 사실을 떠올리며 묘한 연민에 잠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영영 알 수 없었던 여인. 화자는 그것을 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정말 가엽은 것은 누구였던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아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화자 자신이 아니었던가. 본다는 것과 바라본다는 것 사이에 그 아득한 거리를 카버는 단 한 줄의 설교도 없이 우리 가슴에 새겨놓습니다. 나와 로버트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눈이 보이는 세계의 사람과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람. 이 두 사람이 밤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TV를 보게 됩니다. 마침 화면에는 세계의 거대한 대성당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아나운서는 대성당의 높은 탑과 정교한 조각을 설명하지만 소리로만 세상을 듣는 로버트에게 대성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와다을리 만무했습니다. 로버트는 나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대성당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시각장애인 로버트의 부탁에 나는 당황합니다. 매일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지만 막상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거대하고 성스러운 건축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돌을 쌓아 만들었고 엄청나게 큽니다. 로버트는 그 빈약한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자네가 뭘 보든지 상관없네. 나는 항상 뭔가를 배우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지. 오늘 밤 내가 자네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은가? 내겐 귀가 있으니까 말일세. 상대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 다정한 고백. 그 순간 로버트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커다란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의 손등 위에 자신의 두껍고 단단한 손을 포개어 얹습니다. 자, 이제 연필을 쥐고 대성당을 그려보게. 내가 자네 손을 따라갈 테니.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에도 밤사이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경산이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6도, 강릉, 대전 35도, 서울과 광주 34도, 부산과 제주 32도 등으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가 더 올라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나타나면서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폭염은 모레 화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과 전북 동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 지역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에는 5에서 20mm,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 습도는 6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선박들이 승인되지 않은 불법 항로로 통과를 시도했다며 미국의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특히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들이 시스템을 끄고 해상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경고 사격으로 멈춰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의 이란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키프로스 국적 선박을 공격했다며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가 이란에 대한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란의 정유시설이 있는 남부 도시 등 곳곳에서 폭발과 화염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오만이 외교장관 회담을 연 가운데 오만 측이 해협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 관리하자고 제안했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오만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 개로 나눠 분리 관리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두 항로를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지만 오만 쪽 남부 항로는 자유 항행을 보장하고 이란 영해를 지나는 북부 항로는 이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8강에서 잉글랜드가 주드 벨링엄의 두 골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물리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대회 8강 노르웨이와의 맞대결에서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노르웨이에 선취골을 내주고 끌려갔지만 벨링엄이 전반 추가 시간 동점골에 이어 연장에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4강에 선착한 가운데 잉글랜드는 지금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스위스의 8강전 승자와 준결승에서 맞붙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투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여건이 갖춰질 경우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의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이 어제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광주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지휘 책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은 당시 광산경찰서의 증거인멸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도 광산경찰서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윤기 사건 수사팀 유착 의혹과 관련해 부실 수사가 아닌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팀이 피의자의 부친과 유착해 주요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 기밀까지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증거인멸과 누락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다시 수사선상에 올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남겨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으로 끝났을 것이고 경찰에 추악한 제식구 감싸기도 묻혔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경찰 개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전남, 광주와 경남,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광주, 남해안, 경남 서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곳처럼 보입니다. 숙박과 음식, 쇼핑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집값도 오르고 쓰레기와 소음, 교통 혼잡은 지역 주민의 몫이 됩니다.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입니다. 최근 일본은 외국인 비자 발급 수수료를 5배나 올렸고 유럽의 주요 관광 도시들도 관광세와 숙박시설 제한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 주민의 일상과 지역 환경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세계의 창에서는 세계 관광 도시들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오버 투어리즘의 문제와 대응책 살펴보겠습니다. 자, KBS 뉴스월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말에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퀴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정답을 맞힌 분 가운데 네 분 뽑아서 커피와 조각 케이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관광객이 한 지역에 지나치게 몰리면서 소음과 쓰레기, 교통 혼잡, 주거비 상승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오버 투어리즘, 2번 오버 타임, 3번 슬로우 시티. 힌트 드리자면요. 오버, 너무 많다는 뜻이죠. 투어는 여행입니다. 두 말 합치면 오늘의 정답이 보이실 겁니다. 또 오늘 세계창에서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니까 방송 잘 들어보시면 쉽게 정답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오버투어리즘, 2번 오버타임, 3번 슬로우시티. 자, 정답과 함께 올여름 휴가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간단한 사연으로 적어서 휴대전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휴대전화번호 샵 9730으로 보내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월드, KBS 콩 앱과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받으시면요. 주말 오전 10시부터 11시에는 KBS 뉴스월드 듣는다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졌네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요. 강원은 강릉, 그리고 경기 광주, 경남 함양 중부, 거창 남부, 경북 상주, 대전, 그리고 전북은 고창, 완주, 익산, 정읍, 충남은 공주, 논산, 서천, 보령, 도서 지역은 제외됐고요. 이 지역들의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전, 전북, 충남 이런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물놀이 등 순환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수칙도 안내해드립니다. 자, 무더위가 지속이 되면서 물놀이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해 주시고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해 주시고요. 술 드시고 나서는 물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물 밖으로 대피를 하시고 사고 발생할 때 반드시 주의 알리시고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KBS 뉴스월드 먼저 주간 키워드로 시작해봅니다. 전지현 내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선박들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통항한다는 이유로 통항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네요.
1: 그렇습니다. 12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 이들 선박의 항로를 수정해서 승인된 항로로 이동하려고 경고했지만 무시했다라면서 외세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추후 공지 때까지 그리고 역내 미국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전면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려던 선박 한 척에 대해서는 대표는 경고 사격을 가해서 멈춰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0: 네.
1: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한 이번 사건을 빌미로 적이 실수를 범하거나 우리를 향해 새로운 침략을 감행하면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영내 적의 새로운 기지들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개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런 위협을 위해 기지를 제공한 국가들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 그래요. 좀 잠잠해질만 했더니 또다시 이란이 상선들을 공격을 하면서
1: 네.
0: 뭔가 또 불씨가 튀어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에 보복하는 공습을 재개를 했네요.
1: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고 있는 미국 중부 사령부가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또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선적의 컨테이너 선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0: 네.
1: 그래서 중부사령부 소속의 부대가 이번 주에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란은 이전 상선 공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양해각서 준수 기회를 얻었지만 또다시 저버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이란이 형편없는 선택을 했다. 이제 이란은 대가를 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이란 남부에 있는 아살류에 그리고 부시르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이란 매체들을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아살류에는 이란의 최대 정유 시설이 있고요. 부시르는 이란의 유일하게 상업용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0: 네.
1: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물리적 충돌을 했다가 또 멈췄다가 했다가 멈췄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미국 연방 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 수권 법안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규칙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고요?
1: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밀러 의원, 민주당의 곤살레스 의원이 한국의 기술 보호주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행정부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게 규칙위원회 심사에서 본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정안은 상무장관이 상하원 군사위 등 소관 상임위에 한국이 미국의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조치가 중국의 기술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초래되는 국가 안보 영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을 비롯해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거나 차별하는 법률 혹은 규제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한 내용 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일부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계속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0: 네.
1: 이 국방수권법안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법안입니다.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국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수정안도 적잖게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이 규칙이 심사에서 본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도 국방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0: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메타가 인공지능 이미지 모델에서 다른 사람의 SNS 공개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내놨는데 반발이 컸나 봐요. 4월 만에 철회했네요.
1: 그렇습니다. AI 이미지 생성과 수정 모델인 뮤즈 이미지에서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해서 공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에 삭제됐습니다. 메타가 7일에 이 뮤즈 이미지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인데요.
0: 네.
1: 이 메타가 처음에 이 기능을 내놓을 때도 개인정보 같은 문제를 의식해서 이용자 본인이 원치 않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공개로 설정한 사진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이것을 AI에 활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꼈고요. 특히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더라도 알림조차 받을 수 없다는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메타는 유용한 창작 도구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자신의 공개 콘텐츠의 활용 여부를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당초 의도를 설명을 했는데요.
0: 네.
1: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회원들에게 인스타그램 이미지에 AI 사용을 막으라라고 촉구를 했던 미국 배우 조합은 동의 없이 생성된 디지털 복제물의 위험성이 모두에게 잘 알려진 상황에서 이것을 조장하는 기능은 현명하지 못하다. 해당 기능을 중단한 데 대해 감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실존 인물의 이미지에 대한 AI 수정 기능은 명예훼손성 사진이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이미 여러 번 발견이 됐는데요. 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기업 XAI가 이제 AI 모델 그록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로 수정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됐고요. 일부에서는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0: 자, 이어서 키워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피파노믹스입니다.
1: 초고가 월드컵이라는 비판이 이번 월드컵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FIFA가 월드컵 결승전 경기가 열릴 경기장 잔디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FIFA 공식 스토어에 가면 19일에 월드컵 결승전이 열릴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의 인조 잔디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67만 원, 135만 원, 180만 원, 451만 원까지 네 가지 등급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0: 장사 잘하네요.
1: 그렇죠. 이 잔디 조각입니다. 보존 처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결승전이 끝난 뒤에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 유럽 구매자들에게만 발송이 가능하고요. 잔디를 포장한 아크릴 케이스에는 월드컵 로고와 경기장 날짜, 경기의 최종 스코어도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품이라는 인증 영상이 담긴 USB도 같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같이 제공되는 추가 구성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위 3등급의 잔디 조각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35cm지만 3,000달러에 판매되는 히어로 에디션은 7.62cm로 크기가 커지고요. 이 비싼 거에는 금색 문양이 새겨진 금속 기념 티켓, 월드컵 결승전 공인구 미니어처 복제품, 크리스털 컷 유리로 제작된 월드컵 트로피도 함께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FIFA는 공식 스토어에서 FIFA 월드컵 경기장 조각을 소장해서 축구 역사의 한 조각을 간직하세요. 이런 홍보 문구를 쓰고 있는데요. 예. AP통신은 이번 월드컵에 고가 정책으로 비난받고 있는 FIFA가 결승전 경기장까지 팔려고 내놨다라는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한편 굉장히 고가의 판매가 되는데 실제로 잔디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의혹도 있는데요. 이 스타디움의 잔디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한 잔디 농장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5월 초에 설치가 됐는데요. 이 해당 경기장에서 월드컵 초반에 경기를 치렀던 브라질과 프랑스 선수들은 잔디가 건조하고 경기하기가 어렵다라는 비판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0: 두 번째도 월드컵 관련 키워드입니다. 월드컵은 빨간불, 인판티노는 파란불.
1: 네, 북중미 월드컵이 지금 정치 개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높은 입장권 가격 같은 각종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FIFA가 역대 최대 수익을 거두게 되면서 인판티노 FIFA 회장의 입지가 더 단단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가 논란의 월드컵으로 더 부유해진 FIFA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대회가 끝나면 대부분의 논란은 잊히겠지만 FIFA에는 막대한 수익과 더 강한 권력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 대회 입장권 가격이 최저 140달러, 한 21만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유동 가격제가 적용되면서 결승전 입장권 가격이 4,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3만 원을 넘었는데요. 네. 또 소말리아 출신 1호 월드컵 심판인 오마르 심판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격수 발로건 선수의 출전을 또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논란도 일었는데요. 네. 하지만 FIFA의 흥행에 는 이런 논란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블룸버그가 분석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FIFA가 이번 월드컵에서 약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의 직접 수익을 올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보다 3조 원 정도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판티노 회장은 입지가 더 탄탄해졌고요. 그래서 2027년에 3선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축구협회들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판티노 회장이 막대한 수익과 회원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더 강력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됐다라고 블룸버그가 평가했습니다.
0: 다음 키워드는 정 때문입니다.
1: 여기서의 정은 권총을 세는 단위의 정입니다.
0: 한정 도정이군요.
1: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 트리키에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뒤에 자국으로 귀국하던 정상들이 에르도안 트리키에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게 권총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들이 좀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각 정상들의 관영차에 실어서 깜짝 선물을 에르도안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터키 국영 총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빈티지 권총이었는데요. 네. 희귀하기 때문에 수집 가치가 높은 권총이긴 했다고 합니다. 그 세계 정상들이 놀랐던 이유는 상자에 총기와 함께 실탄 6발이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탄이 있으면 누구나 발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물론 특별하게 발급한 총기 수출 허가증을 서한으로 동봉을 했는데 정작 이것을 갖고 귀국하는 정상들이 자국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야 선물을 열어봤던 각 정상과 경호팀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0: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었군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르트트 웨버 벨기에 총리는 선물함을 연 뒤에 자신이 총기를 소지한 채로 국경을 넘어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즉시 공군 헌병대에 선물을 인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의 엄격한 총기 규제 때문에 항공기 탑승 전에 선물을 열어본 뒤에 앙카라에 두고 왔다라고 했는데요.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한 뒤에 영국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르츠 독일 총리, 톰 리에텐 네덜란드 총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카니 캐나다 총리는 선물을 직접 볼 새도 없이 캐나다 왕립경찰이 인수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지하기가 어려운 선물이기 때문에 각국으로 전달이 이제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박물관으로 기증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나라가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이 왜 이런 파격적인 선물을 했는가. 튀르키예의 방산을 홍보하려던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번 나토 회의에서는 이전부터 논의되던 나토 산하 방위산업 포럼이 처음 열렸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정부가 자국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정상들에게 총기를 선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짧게 하나만 더 볼게요. 풍요 속의 빈곤. 이거 뭐 말인가요?
1: 러시아가 세계 2위의 산유국인데요. 지금 휘발유 기름이 없어서 인도와 카자흐스탄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8일에는 디젤 연료 수출도 금지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을 지

0: 네, 행정안전부로부터 또 폭염 중대 경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요. 경상북도 경산과 포항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됩니다. 무척 더우니까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물 충분히 마시고 또 이웃에 혹시 모를 그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웃 안전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상북도 경산 포항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다는 경보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세계의 창 순서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외국인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보다 5배 인상을 했습니다. 이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리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 관광 도시들도 각종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앞두고 오버 투어리즘의 원인과 부작용 또 각국의 대응책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코노미 조선 이용성 국제전문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 활중률도 올라서 멀리들 못 가시고 이제 가까운 일본 많이 가셨던 것 같은데 일본이 요즘에 또 엔저에다가 굉장히 그 관광객 수요가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자 수수료를 5배나 올렸다고 하던데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몰렸다는 거겠죠?
1: 네, 일본 정부 관광객 JNTO에 따르면은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4,2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8%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7% 넘게 늘면서 국가 지역별 관광객 순위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0: 네.
1: 네, 전문가들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 주된 원인으로 엔저를 뽑는데요.
0: 네.
1: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 내 숙박비와 쇼핑, 교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관광 수요를 자극했다는 설명입니다. 여전히 달러당 162원 안팎의 그 슈퍼 엔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엔화 약세가 미일 금리 격차라는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당분간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제 상호 비자 면제 협정 맺고 있으니까 비자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뭐 없을 텐데 일본에서 이제 오버투어리즘 부작용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1일부터 국제 관광 여객세로도 불리는 출국세도 기존 1인당 1,000엔에서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돈 9,300원에서 약 3,000엔, 28,000원 정도로 3배 인상했습니다. 일본의 출국세는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가 일본을 출국할 때 부담하며 항공기나 선박 티켓 구매 시 요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0: 네.
1: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로 해서 관련 세수가 연간 약 500억엔에서 1,200억엔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증가한 재원을 오버투어리즘 대응 및 관광지 환경 개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쿄도는 내년 4월부터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 투숙자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기존 정액제에서 투숙 요금의 3%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이에 따라 고급 숙박시설 숙박객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0: 이렇게 이제 관광객이 급증하는 게 일본만의 현상은 아닐 텐데요. 지난해 세계 관광객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네요.
1: 네, 유엔 세계 관광기구가 지난해 전 세계 관광객 수를 15억 명이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14억 8,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광객 급증 원인으로 교통과 숙박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국 항공정보업체 OAG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항공사 총 좌석수가 58억 5,494만 녀석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0: 네.
1: 특히 라이언에어와 이지젯 등을 대표되는 저비용 항공사 ACC의 좌석수가 약 19억 8,600만 석으로 2010년 대비 무려 187%나 늘었습니다. 이들 ACC의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경우에 따라서는 피자 몇 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해외여행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

0: 했습니다. 또 여기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플랫폼의 성장도 여행 수요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에어비앤비 등록된 숙소 수가 2019년에 560만 개에서 네. 2025년에 900만 개 이상으로 늘었고요. 또 숙박 체험 예약 건수가 5억 3,4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비용 항공사와 숙박 공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고 있다는 건데 근데 거기에 네. 더해서 소셜미디어가 일부 특정 관광지로 사람이 몰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LCC와 단기 숙박 플랫폼이 관광객 수를 증가시켰다면 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는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로케이션 장소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현상은 뭐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KBS 드라마 봄의 왈츠가 인기 끌면서 드라마에 등장한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호수마을 할슈타트에 네. 한국인 관광객이 대거 몰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한류 드라마 원조격인 겨울연가가 인기를 끌면서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 몰려들었던 것도 네. 비슷한 현상입니다. 네, 공교롭게 둘 다 KBS 드라마인데요. 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는 그런 현상을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 중심의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전 세계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30억 명을 넘어섰고요. 네. 또 거기에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으로 무장했으니까 뭐 위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1: 사진이나 영상으로 직접 보니까 더 다가올 수밖에 없죠. 예.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의회가 이미 2018년부터 소셜미디어를 특정 지역과 시기에 관광객을 집중시켜서 오버투어리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왔습니다.
1: 그런데 뭐 예전부터 나라마다 도시마다 관광의 유치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잖아요. 우리 특히 뭐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뭐 한국관광해 이렇게 지정도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이렇게 관광객이 몰려와서 돈을 쓰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예,
1: 이 기자님,
0: 네 여보세요. 네네.
1: 아 지금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요. 다시 한번.
0: 죄송합니다. 예, 세계 관광기구가 최근 수년간 통계를 냈는데요. 관광객 수와 관광 수입은 비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수가 최대였던 지난해 전 세계 총 관광 수입이 역대 최대인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55조 원이었고요.
1: 네.
0: 그렇지만 늘어난 수익이 꼭 지역 주민에게 들어가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데도 지역 주민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역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스페인의 발레아레스 제도가 있는데요.
1: 네.
0: 25년간 관광객 수가 30%나 늘었지만 유럽 내 1인당 소득 순위가 같은 기간에 48위에서 148위로 추락했습니다. 관광 수익이 늘어나도 대부분 호텔 체인이나 크루즈 선사라든지 또 외부 자본으로 빠져나가면은 물가만 올라가고 지역 주민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더 퍽퍽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또 여기에 더해서 관광객 증가로 거주민이 삶의 처절에서 밖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거용으로 쓰던 매물이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고수익 임대로 전환되면서 부동산 물건이 사라지고 매매 임대 가격이 치솟는 현상인데요. 일반적인 젠트리피케이션과 구별해서 토리피케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이비자 섬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1: 네.
0: 관광객 급증으로 임대주택이 대거 에어비앤비로 바뀌었고요. 또 관광객 관광관련 일자리를 채우려고 외부인이 몰려들면서 섬의 주택 임대료가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원주민들이 섬 밖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1: 꼭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대로 그 결과 나오는 건 아니네요. 게다가 또 생각이 나는 게 환경 파괴 문제도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몰리니까.
0: 네. 오버투어리즘은 지역사회 생태계와 인프라를 파괴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1: 예.
0: 해변, 골목, 유적, 수도와 하수 같은 공공인프라는 누구나 혜택을 누리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쓰레기 하수 처리 비용하고 전력 인프라 과부하로 인한 세금 부담은 현지 주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주요 관광도시의 경우에 인구 대비 관광객 수가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기 때문에
1: 네.
0: 도시 인프라가 과부하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들의 섬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 발리의 경우에 2024년 1월에서 11월 사이에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전년 대비 11%가 늘어난 숫자인데요.
1: 네.
0: 현지 매체의 보도를 보면은 당시 관광객이 배출한 쓰레기가 현지 주민 배출한 양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또 지난해 초에는 발리 해변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밀려들면서 바닷가가 온통 폐기물로 뒤덮이기도 했는데 뭐 일주일 동안 수거된 쓰레기 양이 25톤에 달했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그곳에 계시는 주민들은 불만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유럽 여러 도시에서는 관광객이 느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잇따른다면서요?
0: 네, 최근 관광객에 대해서 반감이 가장 커진 곳이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포함하는 남유럽입니다.
1: 예.
0: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10여 개 도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제노아에서는 골목을 메운 크루즈 관광을 풍자하기 위해서 종이 크루즈선을 끌고 행진을 하게 됐고요. 스페인 마요르카 팔마에서는 항공기 크루즈 모형을 든 시위대의 대규모 관광 반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또 시위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스페인 그라나다에서는 하룻밤새 관광객용 숙소 열쇠 보관함 500여 개가 파손되거나 접착제로 밀봉되는 대규모 사부타주가 발생했습니다.
1: 네.
0: 파손된 보관함에 단기주거 비즈니스에 반대한다. 뭐 이런 스티커가 붙어있게 됐고요. 또 바르셀로나에서는 시위대가 물총으로 관광객들을 향해서 물을 쏘기도 했습니다.
1: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관광 관련 부서나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네.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세계 주요 관광 도시들 어떻게 대책들 내놓고 있습니까?
0: 네, 일본 경우처럼 관광객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비용 청구형이 가장 보편적이고요.
1: 예.
0: 그리스의 경우에도 산토리니와 미코노스 같은 인기 관광지에서 크루즈 관광객에게 상륙 부담객을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노르웨이도 피오르드 관광지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숙박 요금의 최대 3%를 부과하는 관광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또 숙박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도시 관광 과밀을 막기 위해서 신규 호텔 건축을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28년까지 단기 임대를 금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환경훼손과 과잉개발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호텔과 빌라 등 신규 관광 숙박시설 개발 중단하거나 제한한 조치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또 관광객 수 자체를 제한하거나 방문 흐름을 관리하는 정책도 늘고 있는데요. 암스테르담은 대형 크루즈선을 줄이기 위해서 크루즈 터미널 이전 그리고 정박 제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 페루의 마추픽추 역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해서 하루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시간대별로 시간대에 따라서 입장제를.
1: 자, 이용순 기자.
2: 예, 예.
1: 아, 전화 선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전화 수화기를 좀 다시 좀 맞춰주시고요.
2: 예, 예. 예.
1: 페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0: 네, 페루는 뭐 잉카 문명의 발상지인데요. 세계 유산 보호를 위해서 하루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시간대별로 입장제를 시간대에 따른 입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데이터 기반으로 관광 관리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CCTV하고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광객 흐름을 분석해서 혼잡 지역을 관리하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리고 실시간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서 혼잡 예측 정보를 앱으로 제공하는 일본 교토가 대표적입니다.
1: 네.
0: 또 이 밖에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등에서는 시간대별로 예약제를 도입해서 관광객의 밀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요즘 우리나라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우리나라 뭐 주요 관광지에도 이제 오버투어리즘 문제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0: 네, 대표적인 곳이 한옥이 밀집한 서울의 북촌입니다.
1: 예.
0: 2020년 47곳이었던 한옥 체험업소가 현재 168곳으로 늘었는데요. 일대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소음과 쓰레기, 관광객 밀집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종로구가 2024년 11월부터 북촌 일부 구역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출입을 허용하는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했지만 주민 불만이 이어지면서 종로구가 해당 지역에서 한옥 체험업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관광객을 좀 적절히 분산시키고 또 늘어난 관광 수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세심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계의 창 이코노미 조선 이용선 국제전문기자와 오버투어리즘 문제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KBS 뉴스월드.
1: 네, 앞서 세계의 창 시간에 좀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음악을 통해 세계 사람과 문화,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오늘도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강민석입니다.
1: 자, 이제 뭐 북중미 월드컵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에 4강 대진표까지 완성이 될 텐데,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축구를 키워드로 한 세계 음악 감상을 해봤고요. 자, 오늘 덥잖아요.
2: 네.
1: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음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악들 예. 들어볼까요?
2: 이 여름 한철을 나기 위한 뭐 필수 아이템에서 뺄 수 없는 게 브라질 음악 아닐까요?
1: 아, 브라질.
2: 오늘 우리가 들어볼 브라질 음악은 예. 뭐 뜨거운 열기 넘치는 뭐 이열치열 뭐 그런 음악이 아니고요.
1: 네.
2: 시원한 그 저녁 해변에 노을과 살랑살랑 부는 산들바람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1: 그래요. 뭐 여름. 브라질, 열정, 여러 가지가 떠오르고요. 이번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이제 브라질이 8강에 오르지 못해서 그 특유의 삼바 축구를 구경할 수 없어서 많은 이들이 좀 아쉬워하던 참인데 브라질 음악으로 좀 달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원한 저녁 해변 노을과 산들바람 같은 음악. 어디, 브라질 어디를 생각하면 될까요?
2: 리우데자네이루 해변.
1: 아, 가보진 물론, 못했지만.
2: 예. 물론 뭐 브라질에는 예. 그 광활한 열대우림의 예. 그 신비로움도 있고 또 구도심의 그 달 동네 파벨라가 주는 예. 애틋함도 있는데, 그래도 이방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아름다운 해변과 멋진 여행자들이 걷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여유로운 낭만이 떠오르잖아요.
1: 네.
2: 그런 느낌을 살려주는 브라질 대중음악가 레 중에 하나가 라틴 재즈 오르간 연주예요.
1: 아, 오르간이요.
2: 특히 이 보사노바의 르네상스였던 1960년대에는 아주 중요했는데, 그 즈음 활동했던 대표적인 라틴 재즈 오르가니스트 바우터 반델레이. 이 사람이 1966년에 발표한 앨범 레인포레스트라는 앨범에서 두 곡을 오늘 들을 거예요.
1: 자, 오르가니스트 좀 저는 생소하긴 한데 바우터 반덜레이의 라틴 재즈입니다. 오늘 좀 LP판을 직접 가져오셨어요.
2: 네.
1: 오, 표지에부터 뭔가 이게 정글 분위기가 나고 아, 저 이 큰 새가 이름이 뭐였더라.
2: 예쁘죠.
1: 예, 예. 새도 보이고요. 이 앨범이 66년에 발표한 그 앨범인가 보네요.
2: 맞아요. 그 바우터 밴달레이의 앨범 레인포레스트는 요 음악도 음악인데
1: 네.
2: 요 열대우림 가지의 그 울긋불긋한 새가 네. 당당하게 앉아있는 초록색 커버 아트가 아주 유명해요. 네.
1: 딱 브라질 같아요.
2: 네. 단순하지만
1: 아마존 느낌 나고 네.
2: 단순한데 뭐 색깔이 분명한
1: 네.
2: 커버에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옛스럽게 레인포레스트라는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부제로 바우터 밴달레이 브라질스 넘버원 오르가니스트.
1: 와,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2: 이 포제를 네. 붙인 거는 그 미국의 재즈 레이블인 버브의 제작자들이거든요.
1: 네.
2: 당시로서는 뭐 일종의 국제적인 인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1: 어, 그래요. 뭐 자칭 타칭 넘버원 오르가니스트 바우터 반덜레이의 음악인데 1960년대 브라질 음악 혹은 라틴 재즈에서 오르간 연주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매력 때문입니까?
2: 그런 거예요. 라틴 재즈뿐만 아니라 하드록이나 뭐 딥퍼플 같은 네. 밴드 음악 그렇고 펑크나 뭐 블루스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게 감정이 고조될 때 저 지평선 아래서 저물어가는 노을처럼 이렇게 또요요요요 하면서 약간 아오. 떨리는 그 오르간 소리가 들려오죠.
1: 네.
2: 하몬드 오르간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정확한 용어는 하몬드 B3라는 악기고 매우 매우 우리를 센티멘털하게 향수에 빠지게 만들죠. 삼바 보사노바에서도 역시 하몬드 오르간은 필수적인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남국의 시원함, 여유로움 이런 걸 소리로 상징해 주고
1: 네.
2: 1960년대라는 옛 시간의 재즈 삼바 그리고 보사노바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감성에 적게 하는 게 바로 바우터 반델레이의 서정적인 오르간 연주예요.
1: 오르간 연주, 오르간을 연주하는 재즈 삼바 보사노바. 이게 어떻게 그 특별한 감각을 더해 주는 거네요, 오르간이요.
2: 그렇습니다.
1: 자, 그럼 바우터 반델레이는 뭐 그냥 오르간 연주자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음악적인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하고 예.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예요.
1: 아.
2: 이 보사노바라는 음악이 1950년대 후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해서 60년대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1: 네.
2: 이 우아하고 부드러운 리듬에 담긴 이국적인 색채의 음악이 당시 전 세계를 물들였는데 보사노바 음악을 하는 브라질 음악가는 당연히 헤아릴 곳이 많지만
1: 네.
2: 그중에도 이제 이 장르를 1950년대부터 전 세계에 유행시킨 선구자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감상할 와우트 반달라인은 그 선구자, 개척자들 중 중요한 한 명이고요.
1: 네.
2: 그래서 오늘 와우트 반달라의 1966년 앨범 레인 포레스트에서 제목 Rain이라는 곡을 먼저 들을 거예요.
1: 네.
2: 느린 템포의 곡인데 이 막 역동적인 하루가 이제 저물어가는 여름 저녁을 상상하시면 되겠고
1: 네.
2: 평소보다 볼륨을 조금 높이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여름 저녁 상상하시면서 음악을 들어볼까요? 바우터 반덜레이의 오르간 연주 Rain입니다.

바우터 반달레이의 오르간 연주 레인이었습니다. 아, 그냥 휴양지를 바로 떠나고 싶어요.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떨 하는 그 소리가 되게 옛

0: 쑥스럽고 예전에 그 7, 80년대 영화 우리 영화의 그 배경음악에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들어갔던 기억나고요.
1: 멜로 네. 영화나 네네네. 약간 야한 영화 있죠. 밤씬 뭐 이런
0: 네. 맞아요. 거기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우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예. 아 좋네요. 자 오늘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 바우터 반덜레이의 60년대 라틴 재즈 듣고 있습니다. 아, 이 기분을 이어서 하나 더 들어봐야 돼요.
1: 그래야 되겠죠. 네. 이 곡을 비롯한 여러 곡들이 들어있는 바우터 반덜레이의 앨범 레인포레스트는 뭐 온종일 멜로디가 머릿속에 행복하게 스며들만한 재즈 삼바 혹은 보사노바 오르간집이라서 혹시 여름 여행을 떠나신다면 네. 이 앨범 음원을 구해서 같이 가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0: 네.
1: 여기는 또 하나의 트랙으로 삼바나 보사노바의 원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곡인 비치 삼바를 비치 골라봤습니다.
0: 삼바. 아, 저희가 이제 예전에 뭐 호텔 라운지나 이런 데 가보면은 멜로디만 나오잖아요. 이걸 경음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경음악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경음악이라고 불렸던 60, 70년대 연주 음악은 뭔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낭만이 충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1: 맞아요. 경음악이 주인공이든 60, 70년대 탄생한 그 음악들은 뭐 요즘에 오히려 흔치가 않아서 빈티지한 네. 낭만이 느껴지는 새삼스러운데 네. 특히 라틴 재즈 영역에서 오르가니스트 바우터 반달레이는 가장 부드러운 브라질 음악 중 한 가지이고 또 보사노바의 향미를 한층 센티멘털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맛이 있죠.
0: 그 앞서 이제 레인에서 오르간 외에도 뽕 하는 오르간 외에도 피아노도 들렸고 트롬본 등등 이제 귀에 붙였는데 자 바우터 반덜레이 연주로 들을 두 번째 음악 비치 삼바입니다. 함께하는 악기가 뭐가 있습니까?
1: 네 여기서도 이제 오르간 외에도 피아노를 바우터 반덜레이가 직접 연주하고 드럼, 베이스, 플루트, 기타, 트롬본. 네. 퍼커션 이렇게 함께해서 이건 좀 리드미컬해요.
0: 아, 앞선 음악보다 좀 템포가
1: 네,
0: 있나요?
1: 있죠.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삼바 보사노바의 전형 그런 거고 첫 곡에서 오르간 연주가 이렇게 리우 해변 전형 노을처럼 나른했다면은 네. 이 곡에서의 오르간 연주는 좀 구수하고 감칠맛 나게 착착 끊어졌다가 붙는 그런 리듬이 도드라지는데 약간 우리 트로트하고도 좀 약간 맥이 통하는 게
0: 감성이
1: 있어요.
0: 있군요.
1: 있어요.
0: 예.
1: 아직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던 시대 그 저녁 노을 물드는 그 이국의 여름 해변, 리우데자네이루의 해변을 걸어가는 여행자가 내가 되었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 비치 삼바. 편안하게 오늘 감상하시면 좋겠네요.
0: 제목부터가 비치 삼바입니다. 해변에서 듣는 삼바.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오늘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에서는 여름을 식혀줄 브라질 음악으로 오르간 연주곡 만나봤습니다. 자, 바우터 반덜레이의 오르간 연주 비치 삼바 잠시 후에 띄워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는 한 주 뒤를 다시 기약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죠. 지금 KBS 뉴스월드 청취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오늘 퀴즈 정답 보기 중에 1번이었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이었고요. 정답과 함께 올여름 어떤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지도 사연 보내주셨는데 네 분 보내드릴게요.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1254번 쓰시는 분입니다. 올해 휴가는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 맛있는 음식이 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며 힐링하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8391번. 자 오늘 36도까지 올라간다는 일기예보에 각오하면서 근무 중입니다. 제가 사는 대프리카 외곽에는 대구신가 보군요. 벽화마을이 있는데 그것도 오버투어리즘으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저는 7월 말 휴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번에 문자 응모하면서 오버투어리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군요.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5531번. 올해 휴가는 좋은 추억이 가득한 베트남으로 다시 떠나려고 해요. 예전에 다녀왔던 여행이 너무 행복해서 그때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어졌어요.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일상의 피로를 모두 내려놓고 오고 싶습니다. 끝으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662번. 이번 여름에는 특별한 휴가를 가려고 해요. 부모님 두 분께서 모두 허리

허리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셨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서 두 분 모시고 시원한 동해로 놀러 가서 만난 회도 사드리고 해변에도 가서 사진 많이 남기고 오려고 합니다. 자, 모바일 커피와 조각 케이크 쿠폰 받으실 분들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1254-5531-6622-8391 이렇게 네 분입니다. 자, 오늘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에서 보내드렸던 바우터 반덜레이의 오르간 연주 비치 삼바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유정이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동생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챙기는 유정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유정이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되었는데요. 유정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루게릭병을 앓던 엄마를 간호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결국 엄만 가족의 곁을 떠났는데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버지는 뇌경색과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힘든 환경과 생활고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는 유정이. 아직은 어린 유정이가 마음의 짐을 덜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오늘 경북 경산과 포항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38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오전 10시를 기해 경산과 포항에는 올여름 신설 이후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대구는 36도, 강릉과 대전 35도, 서울 광주 34도, 부산 제주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염은 오늘과 내일이 절정이 되겠고요. 모레 화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과 전북 동부 지역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 지역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섬 지역에는 지금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3도, 습도는 5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선박들이 승인되지 않은 불법 항로로 통과를 시도했다며 미국의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특히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들이 시스템을 끄고 해상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경고 사격으로 멈춰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에 이란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키프로스 국적 선박을 공격했다며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가 이란에 대한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란의 정유시설이 있는 남부 도시 등 곳곳에서 폭발과 화염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오만이 외교장관 회담을 연 가운데 오만 측이 해협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 관리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오만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 개로 나눠 분리 관리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두 항로를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지만 오만 쪽 남부 항로는 자유 항행을 보장하고 이란 영해를 지나는 북부 항로는 이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에 신설 이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임희선 기상청장은 오늘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2단계로 운영되던 특보체계에 추가된 최상위 단계로 1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이거나 1 최고 기온 39도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야외 활동을 멈추고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에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일부 항공편과 배편이 결항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현재 제주공항의 강풍경보로 오전 9시 기준 제주공항 출도착 항공편 81편이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9시 기준 제주와 마라도, 제주와 완도로 오가는 여객선 일부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8강에서 잉글랜드가 주드 벨링엄의 두 골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물리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대회 8강 노르웨이와의 맞대결에서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노르웨이에 선취골을 내주고 끌려갔지만 벨링엄이 전반 추가 시간 동점골에 이어 연장에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4강에 선착한 가운데 잉글랜드는 지금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스위스의 8강전 승자와 준결승에서 맞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3일 열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에 대해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진 않을까 우려도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투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여건이 갖춰질 경우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의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6도, 대전과 강릉 35도 등 전국이 대부분 33도를 웃돌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았던 지난 에피소드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듣는 인생책, 오늘은 어제에 이어 파과, 내 아내의 모든 것, 민규동 감독님 편 2부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2부에서는 감독님의 인생책 프리모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책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이것이 인간인가는 제가 그 허스토리한 영화를 네. 준비할 때 그 10년 전부터 이제 제가 위안부 이야기들을 여러 양식으로 준비했었는데
1: 네.
2: 저는 그 영화를 홀로코스트 영화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영화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1: 네.
2: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역사적 비극 속에서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사회에서
1: 네.
2: 전쟁의 영역 때 늘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1: 네.
2: 그 폭력과 특히 더 심각했던 여성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루겠다는 맥락이 있었고 그러면서 홀로코스트 문학들을 계속 찾아보게 됐었고 그중에서 이것이 인간인가는 처음 읽은 책인데 제가 너무 압도돼가지고
1: 네.
2: 정말 스무 살 때 살 공강 시간에 읽었던 전태일 평전
1: 네
2: 그 엄청난 충격 그 너무 울어서 막 주체를 하지 못하면서 그 몰입했던 순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는
1: 네
2: 그리고는 이 책을 읽었더니 다음 책을 읽어야 되는 책이 있었고 그때는 또 다음 책을 읽어야 되는 책이 있었고 너무 끝없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냥 뭐 독일과
1: 네.
2: 위트인과 2차 세계대전과 이런 맥락들이 좀 다른 맥락에서 많이 읽히게 되더라고요.
1: 감독님의 허스토리는 관부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이고 홀로코스트 영화라고 하셨지만 감독님의 어떤 그 의도가 강점기 시절 이야기는 한 장면도 안 나오잖아요. 오로지 1990년대에 이 관부 재판을 벌였던 우리 중군 위안부와 정신대 할머니 또 이제 그분을 도와주었던 극중 캐릭터 문정숙님이라는 분 이야기이고 그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읽게 된 홀로코스트 문학 중에 첫 번째 책이 프리모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프리모레비는 화학자인데
2: 맞아요.
1: 이탈리아 화학자인데 유대인이었고 나치 독일이 이탈리아를 점령을 했을 때 끌려가서 수용소 생활을 했고요. 그 체험을 나중에 쓴 책이고요.
2: 그쵸. 수용소 한 11개월간의 그 거의 실험 보고서 같은
1: 네.
2: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일체 분노도 느껴지지 않는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1: 네.
2: 정말 그 억울함과 분노와 네. 나치에 대한 정말 엄청난 그 막 외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런 점이 너무나 놀라웠었고 예상과 반대로
1: 거의 이제 본인이 화학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인간에 대한 무슨 과학 보고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2: 그렇죠.
1: 네.
2: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1: 네.
2: 이야기고 질문 자체가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표제잖아요. 읽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독일의 네. 그 군부 세력들. 그러니까 진짜 네가 인간이야? 예를 들어 그런 인간인가? 우리 질문을 쓸 때
1: 네.
2: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질문의 맥락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책을 보면은 낯선 곳에 와서 벌거벌거진 채
1: 네.
2: 먹고 살기 위해 짐승처럼
1: 네.
2: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
1: 이것이 인간인가?
2: 이것이 인간인가? 근데 그것을 또 관리하는 중간 카포 계급의
1: 네.
2: 착취자이면서도 또 또 피해자인 그 사람들의 행동, 네. 이것은 인간인가, 그리고 짐승을 다루듯 혹은 생명체가 아닌 그냥 사물을 다루듯 수용소를 관리했던 그 독일인들, 이것은 인간인가.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라면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건 무엇인가.
1: 네.
2: 이 질문을 던져주는 맥락이고 그 서문에서조차 이제 이것은 그냥 그 실험 보고서라고
1: 네.
2: 정확히 그 이야기를 소개하기 때문에 그 지점이 예술적인 정말 문학적인, 제가 홀로코스트 문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1: 네.
2: 사실 수기고 에세이고 기록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예술적 압도가 저의 첫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1: 이 지금 감독님이 이제 들고 오신 책 중에 또 이제 뭐 수용소 문학의 또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랑 이 인간, 이것이 인간인가를 비교하면 이것이 인간인가가 한 10도쯤 낮은 것 같아요, 온도가.
2: 아, 그렇죠.
1: 네, 되게 차갑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정말 그렇게 뭐 분노나의 목소리 이런 거 전혀 없지만 그래도 좀 온기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막 어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또 막 사람이 비정해질 때 그 저는 진짜 기괴한 기분마저 드는 게 왜 이 프리모 레비가 연구실에서 일을 할 때 나치 독일 군인이 아닌 그냥 평범한 독일 여성들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수용소 이 뭐라 그랬죠? 뭐 수인들을 대하는 그 태도 같은 게 와 진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가? 신기하다고 말하기도 참 이상한. 보면 안 될 시면을 본 것 같은.
2: 맞죠.
1: 네.
2: 그러니까 자신의 글이 프로파간다여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명징했던 것 같고요.
1: 네.
2: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 직후에 패전국이 맞이했던 그 비난과
1: 네.
2: 뭐 그런 것은 세상 도처에
1: 네.
2: 넘치고 있었고 또 피해자가 수용소에서 뭐 이렇게

0: 고생했던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1: 네.
0: 그러니까 이 글이 위대했던 거는 사실은 여기서 두 가지 큰 모티브가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1: 네.
0: 죄책감은 보통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감정인데, 수치심은 자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감정이냐라고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무엇을 했냐가 살아남기 위해
1: 네.
0: 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런 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역시 처음부터 글의 성격과 온도라는 것을 따르게 잡혔던 것 같고, 이 글이 주는 우리한테 반향은 그 뒤에 휴전이라는 글을 쓰고
1: 네.
0: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마지막 글이 이제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1: 네.
0: 정확히 말하자면 익사된 자와 구조된 자의 맥락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구조된 자인
1: 네.
0: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밟고 익사시켰던, 그래서 내가 떠올랐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존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쓴다면, 내가 기억을 더듬는다면,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내가 이 기억을 다시 되살린다면 그 글은 어떤 글이어야 되는 건가, 이 지점이 정말 남다르게 표현됐던 것 같아요. 빅터 프랭클이나 그 누구죠? 엘리 위젤, 이 노벨 문학상을 네. 탔던 이 나이트라는 책도 보면은, 저는 그 책은 그냥 안내 일기 같은 따뜻하고
1: 네.
0: 착하고 그 고통의 수위는 뭐 우리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런 글은 그냥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네. 인간인가는 이것을 쓴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1: 기억력에 대해서, 아니 진짜 믿기지 않는 부분은 또 머릿말에도 있는데, 이 글을 수용소에서부터 기획을 했다 할 때 와 정말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결기라고 해야 되나?
0: 그래서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용소에 있다가 저 병원으로 갈 때 뭐
1: 네.
0: 들고 갔을 때 뭐 3일치의 실과 바늘 그리고 단추 5개
1: 네.
0: 단추 5개 그러니까 11개월의 수용소 기간인데, 그게 처음 두 달 반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내가 가지고 다녔던 물건이 무엇이었는데 그게 몇 개인데
1: 네.
0: 어디로 가져갔는지를 기억한다는 게 인간이 가능한 건지, 그게 그러니까 실시간 다큐멘터리를 CCTV로 저희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1: 네.
0: 그게 명백하게 내가 이거를 살아나갈 확률은 없고,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은 굴뚝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도, 혹시 내가 굴뚝이 아닌 길로 집으로 간다면 나는 이것을 기록해야겠구나. 그게 정말 화학자가 아니면 또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화학이 좀 암기 많이 해야 되는 분야죠?
0: 과학자가 아니라면은 뭐 예를 들어 장강명 같은 기자이면서 작가라면 어떤 이미지로, 심상으로, 혹은 이야기로 그것들이 계속 DNA에 뭔가 새겨지는 형식이었을 텐데, 사람은 그냥 실험 리포트를 가감 없이
1: 네.
0: 기록하는 방식으로, 도대체 그거를 메모지가 그 정말 거기서 종이를 어떻게 하고 펜을 어떻게 구하는지까지도 미스터리인데
1: 네.
0: 근데 그런 지점에서 우리를 압도한다고 할까요?
1: 네.
0: 기록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1: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뭘 쓴다고 해도 제가 쓸 내용은 아마 나는 반드시 살아서 복수할 것이다, 뭐 지지 말자, 뭐 이런 걸 썼을 것 같거든요. 근데 프리모 레비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증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했었고, 나중에도 홀로코스트 문학, 증언 문학이라고 불리고 증언의 의무, 이런 문구랑 늘 프리모 레비가 이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증언의 의무, 이렇게 그냥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도 감독님처럼 읽다가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증언의 의무는 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0: 자기 스스로 지운 의무 같았어요 저는.
1: 네.
0: 누가 고발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라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기억하지 않는 건 정말 최악,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믿었던 것 같고, 어쩌면 뭐 이 사람의 인생의 끝점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기도 한데요.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왜냐하면 그 11개월 동안이라고 생각보다 짧은 시간 수용소에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은
1: 네.
0: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를 생각하면은 긴 시간이 아니었던 생각이 드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오디세이를 다시 생각하면은 거기 또 시간이 사실 또 한참 걸리는데요.
1: 네.
0: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기억의 탈색이 상당히 진행된
1: 네.
0: 이후인데도 완전히 새겨진 거죠. 도저히 잊을 수 없도록. 그런데 두 번째 그 그린 휴전이라는, 이거를 읽지 않으면 이 책이 완성이 안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저는 네. 휴전 못 읽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어떤 책인가요, 휴전은?
0: 그 11개월 끝에 이제 소련군이 거기를 핀란드를 네. 다시 점령해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이제 집에 가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1: 네.
0: 근데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가야죠.
1: 네.
0: 폴란드에서 이탈리까지
1: 네.
0: 급행열차가 있지 않았고 기차를 타고 걸어가고 이렇게 살아남으면서도 거기까지 가는 긴 여정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또 끝없이 만나고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네. 오디세이 그대로. 그런데 이 책이 거의 저 책을 쓰고 14년인가 지나서 책을 써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런데 저번 달에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때 만든 사람들 이름, 음식 하나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은 진짜로 잊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결국 소설도 많이 쓰고
1: 네.
0: 단순히 뭐 이렇게 에세이나 저널이 아니다, 다른 문학적 승화도 있었고 철학적 종합으로 이제 결국 익사된 자와 구조된 자를 결국 쓰는데
1: 네.
0: 그때는 또 그 홀로코스트 부정론이 좀 유럽에서 퍼질 때도 있었어요.
1: 네.
0: 저건 지어낸 것이기도 네. 하고 거짓 증언들이라는, 그래서 그 좌절감도 좀 있었고. 휴전을 읽어야 되는 거는 프레모레비의 사실 엔딩이 자살이잖아요.
1: 그렇죠. 네. 많은 사람을 당혹스럽게 했죠.
0: 네. 그걸 견디고 그 극단의 고통을 견디고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이유를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1: 네.
0: 휴전의 그 마지막 문장의 섬뜩함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잠에서 깨는 건데 잠에서 깼더니
1: 다시 수용소에 있는
0: 이게 모든 게 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까봐
1: 네.
0: 그게 너무 무서운 문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남고도 평생을 혹시나 이게 꿈일까봐 벌벌 네. 떨어야 됐던,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도 수용소 밖을 나간 적이 없었고, 이 나이트를 써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 엘리 위젤 작가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프리모 레비는 아우슈비츠에서 40년 후에 죽었다. 네, 거길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아이러니는, 이게 수용소에서는 오늘 하루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감각이 거기에 첨예하게 집중되니까
1: 네.
0: 너무너무 죽고 싶은데 자살은 일어나지도 않고
1: 네.
0: 자살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1: 네.
0: 저기 앞에 그 철조망에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툭 몸을 던지면 고통이 끝나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레모레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살은 정말로 심오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물이다. 근데 수용소에서는

0: 이렇게 뭐 다른 분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고 결국 거기서 못 태어나온 것인가 뭐 이런 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감독님 말씀 듣고 나서
1: 모르죠. 사실 뭐 자 분분한 해석이 있고 자살 자체도 미스터리고
0: 네.
1: 이제 살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여러 사실 상황들이 있는데
0: 네.
1: 제가 해석하자면은 제가 이 책을 읽고는 그런 저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이제 꿈에서 깼을 때 평화로운 어떤 순간을 찾는 게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호스토리 만들면서도 이제 사실 이 책이 저한테 시사를 많이 했던 거는
0: 네.
1: 그 위안부 피해자를 우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지만
0: 네.
1: 한 글자의 기록도 없어요. 단 한 글자도.
0: 아,
1: 그게
0: 네.
1: 정말 제가 그러니까 증언의 녹취록은 있지만
0: 네.
1: 기록된 문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물론 많은 사람이 운명이었고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았던 시절이기도 하고
0: 이제 당사자가 이제 좀 기록을 할 만한 뭐 환경도 아니기도 했고 그 역량도 조금 없기도 했고
1: 또 여성이기도 해서 그 자기 자신을 그 피해자라고 이제 드러내는 순간 한국 사회는 특히 더 네. 가혹하게
0: 네.
1: 피해자를 감싸주지 않았던 시대적 이제 한계와 무슨 뭐 이런 부조리도 있기도 했지만
0: 네.
1: 그래도 혼자라도 사실 기록할 수도 있는데
0: 구술 기록만 있는 거군요.
1: 그것도 구술이 92년도 3년도 사실 김학순 할머니가 얘기를 한 이후에야
0: 아.
1: 구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4, 50년 네. 지나서 시작됐기 때문에 증언이 정말 프레모레비 같은 엄청난 기억력의 소유자가 아닌 다음에야 인상적인 상처 위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고 그 틈을 파고드는 맥락이 그때 지명
0: 네.
1: 기억하냐 그러면 끌려다니면서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0: 네.
1: 며칠 있었는지 그러니까 증언의 진정성을 파고드는 상대방 재판의 네. 공방 속에서는 굉장히 무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0: 사실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끄러운데 저는 관부 재판이라는 그 사건도 허스토리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1: 그렇죠.
0: 아마 저 같은 분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이 관부라는 거는 시모노세키하고 부산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이제 관부 연락선이라는 그 이제 관부라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위안부 배상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를 따지는 재판이 시모노스키와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려서 관부 재판인 거고
1: 맞아요.
0: 그때 이제 일본 측 그러니까 일본 이게 그러니까 일본 정부 측 변호사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 측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1: 일본 정부를 대행한 검사 측이죠.
0: 검사 측.
1: 네. 네. 네.
0: 검사 측이 주로 따져 묻는 게 그 증언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거짓이 아니라도 상당 부분 왜곡된 기억일 것이다. 혹은 오염됐다. 그래서 뭐 극 중에서는 중간에 이제 뭐 어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일본 검찰 측 어떤 공격도 있었고요. 이게 밝혀지는 방식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1: 네. 그러니까 너무나 대칭이었다는 게 너무 더 슬펐고요.
0: 그렇군요.
1: 네. 우리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쉽게 잊히기도 하고
0: 네.
1: 상처를 얼마나 더 이중적으로 더 피해자들 힘들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
0: 네.
1: 근데 사실은 본인 화학반에 사실 들어갈 때 나 화학 전공자고 수석 졸업이고
0: 네.
1: 공부 잘했고 막 어필해가지고 그 뽑히잖아요.
0: 수용소에서 이제 그 화학반을 운영을 해서 예, 수인들 중에서 누구 뭐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1: 조금 더 부리려고 먹을 하는데. 게 있고
0: 네.
1: 조금 더 덜 가혹한 환경에 있고
0: 네.
1: 하는 지점에서 그 보면 굉장히 상당한 지식인들이 많고
0: 네.
1: 물불로 안 가리고 빨치산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역사관 철학관들이 또 남다른 사람들이기도 하고
0: 네.
1: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은 조금 더 이제 민초들
0: 네.
1: 가난하고
0: 네.
1: 속아서 사실 다양한 방식의 그런 피해의 맥락 속에서

0: 증언을 해야겠다거나 기록을 해야겠다거나 기록의 방법을 네. 기록의 언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홀로코스트라는 큰 이제 인류의 전쟁사의 하나의 어떤 각인된 자기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그런 사건 자체를 부정당하고
1: 네.
0: 이제 살아계신 분이 몇 명 안 남았잖아요. 이제 사라지고 나면은 이제 실질적인 증언의 맥락들은 사라지고
1: 네.
0: 역사의 뒤안길에 예를 들어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고려시대 때 상당히 긴 기간 130년인가 엄청난 사실 뭐 말하자면 그 식민 지배를 네. 당했던 시절인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록도 없고
1: 네.
0: 그런 것처럼 잊힐까봐 좀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받이가 된 혹은 노동 착취를 당한 네. 사람도 있었고 성착취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역사 속에서 이 피해자의 카테고리는 사실 여러 네. 다양한 맥락이 있잖아요. 사실 겹치는 부분은 사실 노동 착취의 영역과 그다음에 그 인종적인 혹은 민족적인 네. 차별 속에서
1: 네.
0: 일종의 절멸
1: 네. 에,
0: 방식으로 전쟁의 피해자들의 맥락에 겹쳐지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떤 자세와 시선으로 그 이야기를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았던 뭐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1: 감독님이 허스토리 이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실 때에도 뭔가 좀 고민이 많았고 용기도 필요했을 테고요. 또 제가 기사 검색해 보니까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요. 그리고 뭐 원래 3부작으로 만들려고 한 것 중에 3부에 해당하는 게 허스토리라고 들었어요. 뭐 이제 뭐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할 리 없다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오기도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얼핏 읽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당시 고민했던 것들 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0: 허스토리는 사실 좀 저예산 영화이기도 하고 뭐 예술 영화 로서 지원받아서 만들어진 네. 지점도 있고 그런 작은 영화인데 그 작품은 이제 최초의 기획으로부터는 한참 지나서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도착한 예측 못했던 저도 몰랐던 관부 재판에 이렇게 모르는 재판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서 위로 출발점이 됐던 건데 네. 시작은 1940년대 사이판에 끌려갔던
1: 네.
0: 한 어린 소녀 거기서 두 명의 엄마를 만나서
1: 네.
0: 엄마 사실상의 언니들이지만 나에게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혹은 나를 키워준 엄마 같은 극단적으로 두 다른 사람이 있었고 어쨌든 생존에 돌아와서
1: 네.
0: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세상의 마지막 한 명의 위안부가 남고 그 한 명이 죽는 시점에 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큰 이야기를 썼었고요. 그게
1: 굉장히 긴 시간대를 다루는 그런 작품이 네네네. 됐겠네요.
0: 그게 트리트먼트가 100페이지가 넘으니까 A4로 100페이지 그럼 소설은
1: A4 100페이지면은 단행본 한 권 딱 분량이에요.
0: 아, 그런가요?
1: 네, 장편 소설 한 권 분량.
0: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이제 큰 이야기를 구상했었고 그게 뭐 스필버그는 태양의 제국을 만들어서
1: 네.
0: 2차 세계 대전 때 그 소년의 시점으로 네. 뭐
1: 중국에 살던 그쵸. 영국 소년이 네, 일본군 네. 점령
0: 그런 이야기를 다루기도
1: 하는 거죠.
0: 사실 2차 세계 대전의 면면은 뭐 수없이 많은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홀로코스트도 연극, 시, 글, 영화 이런 다 포함하면 10만 편이 넘는다고
1: 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0: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없으니까
1: 네.
0: 어떤 이야기부터 펼칠까? 그다음에 실제로 그 당시에 전쟁을 뚫고 살아온 생존자의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시작은 2차 세계 대전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1: 네.
0: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1: 네.
0: 그 이야기 영감을 준 건 사실은 이 책인데요.
1: 네.
0: 빨간 기와집이라는.
1: 빨간 기와집. 아, 네. 일본 저자가 쓴 책이군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쓴

0: 일본에서 발견한 생존한 위안부
1: 네.
0: 할머니를 만나고 세상에 라면서 그분의 흔적을 찾아서 그분의 생존 기록과 그분의 전쟁 속에서 너무나 이것이 인간인가에 맞먹는 사실은 너무나 훌륭한 책이고요.
1: 아니 근데 포스트잇이 모든 페이지에 포스트잇을 붙이셨나요? 아니,
0: 붙이고 나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붙이는 게 이게 메모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1: 이렇게 붙이면 진짜 붙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처음에는 이렇게 붙을지 모르고
1: 네.
0: 아,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 너무 억울해. 나쁜 나라. 그러니까 민족주의로 접근하면은 강한 민족이 살아남고 약한 민족을 짓밟고
1: 그런데.
0: 내가 강해지면 다시 복수할래, 다 짓밟을래. 뭐 이런 해법밖에 없는데.
1: 네.
0: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으로 다시 제가 접근하니까 전쟁 피해자는 나라의 경계가 없고.
1: 네.
0: 그다음에 당사자 국 안에서도 남성들에 의한 여성폭력은 네. 똑같이 있고.
1: 전쟁 피해자 이야기로 접근하려야 전쟁은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
0: 네, 그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겨우 증언을 했지만
1: 네.
0: 이제 프레모레비는 이 증언을 하고 굉장히 환영받고 물론 그 책이 이제 제대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데는 그것도 거기도 10년이 넘게 걸렸지만
1: 처음에 출판사를 좀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0: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증언하자마자 막 온갖 네. 사실 욕설과 사실 이제 삶이 망가지고 가족이 붕괴되고.
1: 그런 장면들도 허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0: 네.
1: 아 이렇게 되게 무섭기도 하고 뭐 부끄럽기도 네. 하고 막 그 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맞나 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0: 사실 우리나라라는 그런 뭐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로 나누는 순간 동시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 네.
0: 그런 지점에서 진짜 어떤 사람의 행적을 정말 너무나 섬세하게 역사의 한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가줬던 책들은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비전들을 제시해줬던 것 같아요.
1: 네. 아, 요 얘기만 한 두세 시간을 들어도 그 지금 가져오신 책도 여러 권이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노래 들으면서 숨 좀 고르고 가겠습니다. 네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그 프레모레비가 아우슈비츠에서 들었을 것 같은
1: 네.
0: 그 독특한 독일어 군가인데 연합군도 아주 같이 들었던 독특한 노래가 있어요.
1: 네.
0: 그 마를렌의 디트리의 릴리 마를렌이라는 곡인데요.
1: 네.
0: 어떤 노래일까? 모두가 같이 불렀다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1: 네.
0: 궁금해요. 들어보세요.
1: 마를렌의 디트리의 릴리 마를렌 듣겠습니다.

0: 마를렌의 디트리히의 릴리 마를렌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민규동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감독님, 제가 이것이 인간인가 뒷부분에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요. 이제 독일군이 물러나고 약간 이제 수용소가 공백 상태가 됐을 때 이질 환자들이 있죠. 이질 환자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고 막 애걸복걸합니다. 할 때 프리모 레비가 그 중에 한 명을 도와줬더니 이후의 결과가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프리모 레비를 찾아요. 이게 이제 허스토리에서도 그 문정숙 배우가 중간에 재판은 안 풀리고 계속 이제 시간은 지나고 뭐 사업도 타격을 받고 뭐 이 할머니들을 처음에 좋은 뜻으로 도왔는데 무슨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 일에 발을 들여놨는지 모르겠다 이런 투에 이제 자주 섞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뭐 좀 알량하더라도 좀 약간의 정의감이 있긴 있는데 이거 내가 얽히는 순간에 진짜 수렁에 빠져들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 커가지고 뭔가 용기를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어지간하면은 좀 분연히 참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뭐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1: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 볼까요? 사실 그 이제 독일군들이 러시아 그 소련군에게 쫓겨서 네. 건강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행군을 해요.
0: 네.
1: 엄청난 사람들 죽어요.
0: 오히려 행군 때 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네,
1: 대부분 많은 사람들 네. 죽는데 몇몇 그러니까 특히 프리모 레비는 행운이었던 게 네. 정말 11개월 내내 병에 한 번도 안 걸렸는데 그때 성공률을 알아요.
0: 딱 그 시점에
1: 네, 네. 병실에 들어가게 돼요.
0: 네.
1: 근데 폭격으로 막 이제 천정은 날아가고 네. 그냥 가버렸더니 감자가 어디 있는지 뭐 불은 어떻게 켜는지 모르고 진짜 생존 전쟁이 시작되는데 좀 건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감자 캐내가지고 촛불 찾아가지고 네. 과학자라서 배터리 찾아서 전기도 켜고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찾아오는데 바리케이트를 쳐요.
0: 네.
1: 문을 막고
0: 네.
1: 그리고 그 이질 환자들의 변이 묻은 이불이나 옷이나 바로 병에 걸리면 사실 바로 죽는 거라
0: 네.
1: 철저히 막는 상황이 발생하죠.
0: 네. 전염병이니까 네. 전염력이 워낙 높은 병이니까 어쩔 수 없죠.
1: 내가 글을 쓴다면 숨기고 싶은 정말 순간인데
0: 네.
1: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환자는 내가 숨겨놓은 빵이 있는데 내 빵을 먹어 그리고 죽어요.
0: 네.
1: 그 빵을 나눠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순간인데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사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을 적나라하게 사실 표현을 한 거고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설명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 나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0: 네.
1: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브레이트가 살아남자 있을 때 네.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다 죽었고 약삭빠르게 생존을 모색했던 사람들이 나고 혹은 이제 그러므로 이제 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이제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랩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 묘사의 순간을 볼 때 뭐 그때 챙겼던 하나를 감자 몇 개까지 기억하는 것 자체도 정말 너무 신기한데 처음에 그런 음식을 구했을 때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불렀다는 장면까지도
0: 네.
1: 묘사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상상 가능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전형 모습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인지 편견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회색지대라는 개념이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모두가 악일 수 있고 모두가 선일 수도 있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어떤 그 짐승의 세계 그 순간에 우린 있었다라고 묘사되는 지점이 진화심리학적으로 보자면 남을 죽이고 내가 생존해서 내 유전자를 잘 캐리어로서 번식에 성공시키면 성공인 거니까 그 행동이 정당한 거다, 뭐 당연한 거다, 자연 선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도 있는데, 그 고발이 위대하다고 정말 느껴지는 맥락이 그거 같아요.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다. 최선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그러니까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그냥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가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혹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다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 그 의지, 그렇게 표현하는 의지 자체가 저는 이게 유전자도 아니고 혹은 문화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의지 자체가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면
0: 레비가 자기 책에 붙인 제목이 이것이 인간인가이고, 네. 허스토리에서 그 김혜숙 배우님이 이제 그 일본 재판장에서 인간이 되라 이런 되게 감동적인 이 대사가 있습니다. 인간이 뭐죠?
1: 그러게요. 이 책에 대한 화답으로 한 만들어본 문장인데.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인간이 되어라. 인간은 존엄을
0: 네.
1: 갖춘.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긍정과 희망과 같이 존속 가능한 긍정적인 맥락의 인간성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자연 생물 혹은 외계인 입장에서 보기에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많이 살해하는 동물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 순식간에 잠깐 몇만 년 안 된 호모사피엔스가 포식자로 등장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 멸종시키고 자연 다 바꾸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인간성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성을 지켜 인간이 되어라라는 거는 열심히 더 환경 파괴, 인간 본위로
0: 네.
1: 너가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로 살아라, 뭐 이런 맥락일 수도 있어서 무서워요. 아, 그러니까
0: 네.
1: 우리가 인간은 이래야 된다라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혹은 뭐 공자든 석가든 인간은 삶을 이래야 된다라는 그 철학적 사유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고, 아직도 우리가 그때의 질문들을 책으로 읽고 여전히 또 갈고 닦아야 되는 맥락이, 여전히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줄 모르고 찾아가는 맥락에 있고, 그래서인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네. 인생책, 민규동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문장 하나만 뽑아주십시오.
1: 아,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처음에 읽으면 시간이 물방울처럼 흐른다 이런 문장도 너무 멋진데요. 그거는 읽어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네. 가장 인상이 남는 글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최선의 사람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착한 사람들은
0: 네.
1: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 저는 이 문장이 가장 가슴에 남는 것 같아요.
0: 네. 감독님, 하루 일과나 뭐 매일 꼭 지키시는 리추얼 같은 게 있을까요?
1: 루틴을 만들고 싶어서 고군분투하는 루틴이랄까? 루틴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은 그 자전거를 타요.
0: 시간 정해놓고 타십니까?
1: 네. 그래서 책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그 루틴이 좀 즐거워요. 그리고 사실 요즘 또 새로 이제 좀 작년부터 한 루틴은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단편소설을 써요.
0: 오.
1: 왜냐하면 영화 시나리오는
0: 네.
1: 검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0: 아.
1: 이건 누가 좋아할까? 이건 잘리겠지? 이거는 안 좋겠지? 이건 투자가 안 되겠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0: 네.
1: 내 글이라고 내가 만족할 때 끝나지 않는 건데. 근데 단편소설을 쓰다 보면은 명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쓰고 싶은 이야기, 옛날에 영화로 모티브를 써놨던 거를 단편으로 간단히 정리하는데,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내고, 내가 끝났는데 이게 그대로 완성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0: 아 이거 제가 환영을 해야 되는지 이 남의 업계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1: 그래서 이게 글 쓰는 거는 고통 중에서는 그래도 행복한 고통이구나.
0: 그게 사실 저희끼리 비밀인데요.
1: 아닌가요?
0: 창작에 고통 별거 없더라고요. 앞으로 계획도 여쭙습니다.
1: 감독의 사실 루틴이 이제 결국은 새로운 영화를 늘 이제 기획하는 건데요. 늘 마찰적 실업 속에 있다가 가끔가다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감독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늘 하게 되는데,
0: 네.
1: 엄청난 관찰자이고 그 관찰을 통해 메모를 하고 그걸로 그러니까 시나리오 전단계는 엄청난 글을 결국은 구성해서 쓰고 욕먹고 저주받고 다시 새로운 글을 쓰고 이제 이것이 반복되니까 그런 이야기 폴더는 매일매일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랑 연결해서 좀 해보자면 지금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시나리오 썼던
0: 네.
1: 한동안 굉장히 몰입했던 1949년에 그 반민특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0: 네.
1: 지금 시대에 맞게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왜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그런 거로 새로 그 시나리오를 막 정리해보고 있어요.
0: 단편 소설 작업하고는 또 별개인 네. 거군요.
1: 단편 소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내가 너무 꿈에 그리던 작가님을 만났다. 근데 이제 그런 순간이 주는 작은 모티브가 있는데 그 작가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제가 메모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짧은 이야기를 제가 쓰고 영화에 쓸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벌써 30년째 그런 것들이 뭐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0: 오.
1: 그런 폴더를 열어서 그냥 옛날에 이런 데가 메모를 남겼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쓰는 그냥 너무나 행복하고 편한 루틴 산책 같은 네 그런 맥락이고 다시 영화를 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이거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안 만들고 그 제작비로 전쟁 피해자한테 기부한다면 그것이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일 텐데 나는 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할까? 이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것을
0: 네.
1: 주기에 나는 이 일이 가치 있는 걸까? 그 사유의 싸움을 고통스럽게 매 순간 하고 있는 거죠.
0: 반민특위 영화도 꼭 보고 싶고 감독님 그 단편 소설도 좀 출간을 하셔가지고 읽어보고 싶은데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뭐 소설은 아무나 쓰는 줄 알아? 그런 얘기 하고 싶으신 거죠?
0: 아니요, 아무나 써요. 저도 써요.
1: 네.
0: 감독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파과의 사운드 트랙 중에 한 곡인데 제목이 조각. 네, 주인공 이름이었죠. 네네. 캐릭터 이름 조각이고. 가사를 감독님이 작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투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는 캐릭터 김성철 배우님이 직접 불렀다고 들었는데요. 요거 파과가 잠깐 인터내셔널 판 홍보도 좀 해주시죠.
1: 네, 작년 2월에 베를린 영화제 이제 초대돼서 상영됐던 버전이 이제 인터내셔널 컷이라고 해서 해외 판이고요.
0: 네.
1: 국내 개봉할 때는 15세 등급에 맞춰서 좀 더 압축하고
0: 네.
1: 지금 들을 노래도 1절만 들어가 있는데요.
0: 네.
1: 인터내셔널 거는 좀 더 그렇게 풍성한 버전이고 이 곡의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버전이어서 좀 더 그 조각이라는 인물의 일상과 내면이 조금 더 표현이 더 되어 있는 원작과 조금 더 가까워진 버전이 그 인터내셔널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인터내셔널 컷은 청소년 관람 불가.
1: 그렇죠.
0: 11분이 더 길다고요?
1: 네. 저는 당연히 12사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막 이제 편집을 했던 게 개봉했었던 15세 갈랑가 버전이고요.
0: 감독님 스튜디오 오시기 전에 저랑 PD님이랑 또 여기 이제 작가님이랑 무슨 얘기 나눴냐면 11분은 야할까 잔인할까 이런 얘기 나눴거든요.

0: 그렇게 보면 좀 폭력적인 점이 조금 있는데
1: 네.
0: 그 맥락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
1: 네.
0: 더 조각이 혼자 있는 장면. 그러니까 좀 더 느슨하고
1: 네.
0: 나이가 들어서 노화 때문에 더 미약해진 순간.
1: 아.
0: 사실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돼 있어요.
1: 네.
0: 이제 뭐 느낌의 차이, 리듬의 차이가 이제 개봉한 버전은 더 쉴틈 없이 더 장르적으로
1: 네.
0: 달리고 있다면 이거는 조금 좀 더 원래 시나리오처럼 약간 그 정서의 흐름이 같이 균형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버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11분이면 굉장히 긴데 완전히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0: 어떨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텐데요. 블루레이에는 그 극장 개봉판이랑 해외 버전이 같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1: 조각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규동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조각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라진 비
1: 그 위를 걸어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다시 듣는 인생책, 민규동 감독님 편 2부까지 큰 사랑을 받은 에피소드들 함께했습니다.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다독이 여러분.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가족이 두 번째 뇌수술을 받게 됐어요. 제가 그 간병을 해야 돼서 아쉽지만 작은 서점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그동안 진행하는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즐겁고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고, 사실 한 10년? 20년? 정말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 될 때까지 진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상 일이 참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은 당분간은 간병이 저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빨리 가족과 함께 회복해서 그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껴주셔가지고 사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못 잊을 거예요. 저 가족 회복하는 거 빌어주시고요. 저도 작은 서점 병원에서 라디오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2: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3: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2: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3: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2: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3: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2: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58분 날씨.
5: 오늘은 경북 남부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된 날입니다. 폭염 위험 최고 단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폭염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되는 단계입니다. 현재 경북 영덕의 기온이 36도까지 올랐습니다. 양주는 35도, 경주도 34.8도까지 올라 있어서 경상권의 더위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서울도 이미 기온이 33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에서 최고 38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서울은 앞으로 1, 2도 정도 더 높게 올라서 34도까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오늘 강릉과 대전, 세종은 35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광주 34도, 제주 33도, 대구는 37도, 포항 38도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각별히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야외 활동 삼가시고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오후 3시 무렵까지는 대부분 지역이 매우 나쁨, 제주 남부는 위험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늘 오후에 오존농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등 일부 중부 내륙이 나쁘겠습니다. 매우 무더운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곳에 따라 열대야도 반복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은 물결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6: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7: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해협을 운항하던 상선이 또다시 피격됐다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불법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지정한 항로가 아닌 오만 측 항로로 운항하는 선박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선박 시스템을 끄고 운항하는 선박을 발견해 경고사격으로 멈춰 세웠다면서 이 선박이 해상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피격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키프로스 국적의 컨테이너선 GFS 갤럭시호가 이란 측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격된 화물선에서 선원 한 명이 실종됐고 엔진실이 심각하게 손상돼 항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응 조치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들어 세 번째 공습입니다. 미군의 발표 직후 외신들은 이란 남부 곳곳에서 폭발음과 화염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종전 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물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일과 9일 이란 남

0: 발에 있는 미군 주요 시설을 겨냥해 보복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8강 빅매치에서 잉글랜드가 연장전 끝에 노르웨이를 잡고 4강에 올랐습니다. 에이스 케인이 침묵했지만 벨링엄이 두 골을 터뜨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기 초반엔 서로를 넘어야 하는 두 팀의 신중한 탐색전이 펼쳐졌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까지 양 팀의 슈팅이 0개. 좀처럼 예측할 수 없던 승부의 균형은 전반 36분 깨졌습니다. 잉글랜드 케인이 반칙으로 넘어져 있는 사이 노르웨이 셀데루프가 환상적인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반대편에서 골문을 향하던 홀란을 겨냥한 크로스인 듯했지만 22살 어린 선수의 과감한 슈팅이 골대 상단 구석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노르웨이의 선제골로 한층 흥미진진해진 승부는 전반 추가 시간 잉글랜드의 만회골로 더 활기를 띄웠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고든이 낮게 깔아준 패스를 벨링엄이 수비수를 제치고 완벽한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노르웨이가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또 득점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혼란의 반칙이 확인돼 골이 취소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돌입한 연장전. 또 한 번 벨링엄이 번뜩였습니다. 로저스 슈팅이 뉠란 골키퍼 펀칭에 흐르자 벨링엄이 그대로 달려들어 차 넣었습니다. 세컨드볼에 대한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연장 3분 만에 벨링엄의 골로 리드를 잡은 잉글랜드는 혼란을 꽁꽁 묶고 2-1 승리를 챙겼습니다. 1966년 이후 우승과 멀었던 잉글랜드는 60년 만에 정상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노르웨이는 연장 후반 에이스 혼란을 빼는 전술 변화로 반격을 노렸지만 8강에서 대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에 신설 이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임희선 기상청장은 오늘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에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2단계로 운영되던 특보체계에 추가된 최상위 단계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 기온 39도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야외 활동을 멈추고 무더위 쉼터나 그늘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 상륙에 중국과 대만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태풍 바비가 어젯밤 저장성에 상륙해 최소 200만 명이 대피했고 홍수와 하천 범람, 도로 통제 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에서도 100여 명이 다쳤고 14,000여 명이 대피했으며 항공기 수백 편이 취소됐고 17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4,300명을 넘어섰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두 차례 지진 사망자가 4,3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보다 200여 명 늘어났으며 부상자는 16,0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6천여 명이 구조된 가운데 유엔은 여전히 5만 명의 실종 상태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증거 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이 어제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 3곳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곳 그리고 당시 지휘 책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도 그제 광산경찰서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의 보장 범위와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 보험 내용 가운데 항공기 지연 특약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가입 전 보장 내용과 약관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공

항공기 지연 보상은 일정 시간 이상 지연이나 결항으로 공항에서 발생한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등 직접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수수료, 입장권이나 공연 티켓 비용 등 간접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려 지속 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미래대응 기금 조성 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를 주도하면서 국민적 인기를 얻은 검찰 고위 간부 집에서 400억 원 규모의 현금과 금괴가 발견되자 해당 간부가 사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특수범죄수사부 페브리 차장검사가 물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경찰은 어제 페브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금괴 74kg과 다량의 현금을 발견했고 페브리는 뇌물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 관련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카타르로부터 받은 새 에어포스원 대신 옛 전용기를 이용한다고 소셜미디어에 공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새 에어포스원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북중 우호조약 65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 중인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하고 교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7도, 대전과 강릉 35도, 서울도 34도 등으로 전국이 대부분 33도를 웃돌아 무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전남 광주와 경남, 제주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그리고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회 의장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도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자, 한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부산을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합니다. 인천에 이어서 서울올림픽공원 밖 지방집회로는 두 번째인데요.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압박 국면에서 장외 여론전에 고삐를 죄는 그런 행보로 보이죠. 자세한 내용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7월 12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유란 기자의 시사펀치 1, 2, 3. 지난주에 이어서 제헌절 기획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헌절이 오래간만에 이제 다시 공휴일로 만들어졌죠. 그걸 기념해서 지난주, 이번 주, 그다음 다음 주까지 제헌절 특별 기획 준비했습니다. 유란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두 번째.
3: 네. 오늘 두 번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딱 두 문장만 읽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헌법 1조잖아요.
3: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이 그냥 곱게 종이에만 적혀 있던 게 아니에요.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라는 이 헌법 정신을 지키려고 실제로 목숨까지 걸었던 순간들이 우리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2: 그렇죠.
3: 잘 아시겠지만 1980년 광주가 대표적 사례고요.
2: 예.
3: 그래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올해 제78주년 제헌절을 닷새 앞두고 오늘 저는 이 질문으로 문을 열까 합니다. 그렇게 목숨으로 지켜낸 헌법의 가치와 역사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2: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3: 네.
2: 네.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3: 한번 보시죠. 오늘은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의 마케팅, 커피 마케팅에서 시작해서 야구 경기를 지나 국회, 그리고 독일과 미국까지 저 멀리 갑니다. 얼핏 듣기엔 무슨 상관이야? 제각각인 것 같으시겠지만 실은 모두 우리 헌법 제1조 하나로 귀결이 돼요.
2: 예.
3: 저를 잘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3: 아,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무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 조롱이 상품이 되고 응원가가 되기까지. 앵커님, 스타벅스 탱크데이 그리고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과 둘 다 이미 잘 아시죠?
2: 아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3: 네, 워낙 시끄러웠으니까요.
2: 예?
3: 그런데 저는 이 사안들을 그냥 지나간 해프닝으로만 여기진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을 한 가지로 한번 묶어볼게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이건 아니다, 섬을 넘었다고 그 당시에 말하지 않았다는 것.
2: 예, 예.
3: 스타벅스의 문제의 마케팅 아이디어 회의와 결재, 그리고 직접 시행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신세계그룹 직원들, 또 야구 경기장에 있었던 서울 배재고 측 수많은 어른들 중에 아무도 현장에서 제동을 걸지 않았어요.
2: 네.
3: 오늘 얘기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2: 스타벅스는 뭐 사전에 제동은 안 걸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인 이후에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했고 전 직원 대상 교육까지 하고 그랬죠?
3: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목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인데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사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랬습니다. 그 마케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결제하고 시행하기까지 그 많은 직원들 중 누구도 문제라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2: 네, 네.
3: 이건 좀 아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선을 넘지 않았나. 이런 등의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신세계 측의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2: 그렇죠. 사전에 몰랐다. 그거죠.
3: 네. 예. 뭐 정말 몰랐는지 말을 못 꺼낸 건지 혹은 뭐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묵살된 건지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그런데 셋 중 뭐가 됐든 이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그 조직 전체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 둘 다 무뎌져 있다는 방증
2: 그렇죠.
3: 아닐까요?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고등학교 야구장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3: 맞습니다. 스타벅스 논란이 채 가라앉기 도전인 지난달 29일 청룡기 대회 서울 배재고와 광주 제1고 야구 경기에서 배재고의 선수들이 덕아웃에서 율동까지 맞춰서 이렇게 외쳤죠.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그 후에는 누군가 탱크데이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2: 네.
3: 뭐 응원가라고 듣기에는 뜬금없는 것도 뜬금없는 것이지만 상대가 다름 아닌 광주의 학교였거든요. 참다 못한 광주 제1고 측에서 항의하고서야 멈췄습니다.
2: 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건 안 된다라고 아무도 안 말렸다 이거죠?
3: 그렇습니다. 경기장에 감독도 코치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문제가 되자 처음 내놓은 게 AI로 쓴 것으로 보이는 반성문이었죠.
2: 네.
3: 사회적인 비판이 더 거세지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정 정지라는 규정상 최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지난 6일 배재고 선수단과 학부모 교직원 80여 명이 광주 제1고를 찾아서 직접 사과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2: 네, 그렇게 사과를 받은 광주 제1고 측의 대응에 대해서 참 성숙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죠?
3: 맞습니다. 피해를 입은 광주 제1고 쪽에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배재고 학생들을 선처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총동창회장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 학생들 가슴에 좋은 글씨를 새기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야구부 감독은 다시 야구를 할 수 있게끔 어른으로서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번 일이 혐오의 문화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절실하게 짚었어요. 배재고는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은 오는 20일에 열립니다.
2: 네, 정말 6개월 출전 정지가 되면 배재고 3학년 학생들 대학 입시가 야구 특기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3: 맞습니다.
2: 아마 재심 결과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무튼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이 저 배재고등학교도 그렇고 안 된다고 말리지 않았다. 이게 진짜 몰라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침묵으로 동조한 걸까요?
3: 글쎄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는 어른들이 있다는 게 저는 놀라웠어요. 일부 학부모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응원 분위기에 취해서 스타벅스를 외쳤고 또 연관되니까 탱크데이를 외친 것뿐이다. 응원 구호에 따라서 외친 단순히 그런 말이다. 이해하고 말고는 청취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구호를 앞장서서 외친 야구부 학생이 경찰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그냥 응원가를 개사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해요. 거대 그룹인 신세계에서도 몰랐다. 학생도 몰랐다. 판박이죠.
2: 네. 그리고 일부 어른들이 응원하다 흥분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반응했다.
3: 그렇습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스타벅스 마케팅과 배재고 야구 선수들의 응원 사건을 계기로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목숨 바쳐 지켜낸 역사 5.18 민주화 운동을 지금의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아, 이걸 언제까지 이대로 놔둬야 하나.
2: 예.
3: 선을 넘으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광주제1고 총동창회장도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18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걸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은 없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요.
2: 5.18 특별법이 있지 않나요?
3: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없다고 해야 할까요? 이 법은 있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021년 1월에 시행됐는데요.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 허위 사실만?
3: 네. 그런데 그걸 처벌하기가 간단치 않다는 게 진짜
2: 그러니까요.
3: 문제입니다. 이 법에 큰 구멍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려볼게요. 처벌 대상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한정된다는 겁니다.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같은 명백한 거짓말은 처벌을 해요.
2: 네.
3: 그런데 탱크데이, 책상을 탁 치니 같은 뭐 뜬금없는 말로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조롱이나 혐오는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5.18 특별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각지대인 셈이죠. 그래서 아까 광주제1고 총동창회장이 규정이 없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2: 그러니까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조롱, 혐오, 모욕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3: 네. 그리고 두 번째 큰 구멍. 이것도 문제인데요. 처벌이 상당히 가벼워요.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한 60대 블로거가 있는데요.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를 공격했다. 같은 허위 사실을 블로거에 반복해서 올려서 같은 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 두 번은 벌금에 그쳤고 세 번째엔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형을 안 산 거죠. 그런데 이 사람 그걸로 안 멈췄습니다. 올해 4월 같은 법원에서 또 같은 혐의로 네 번째 유죄를 받았습니다.
2: 뭐 그쪽으로 아주 유명한 지만원 씨도 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5.18 왜곡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5.18 때 목숨 바쳐 싸운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하는 왜곡을 10년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3년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형을 살고 나와서도 같은 왜곡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지난해에도 올해도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2: 예.
3: 징역을 살아도 다시는 하지 말라고 법원이 명령을 해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법만으로는 이런 왜곡을 멈추기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셈이죠.
2: 처벌이 약하니까 계속 또 한다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3: 맞습니다.
2: 처벌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죠?
3: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에는 지금 5.18 특별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서 일부는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선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데 이걸 조롱이나 모욕까지로 넓히자는 거죠. 법안 중에선 처벌 형량을 강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 어떤 우려요?
3: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논지입니다.
2: 네.
3: 사실 저는 오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개인적으로는 여기인데요. 처벌을 강화하자는 쪽도 또 안 된다는 반대하는 쪽도 둘 다 헌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2: 두 주장의 근거가 다 헌법이다?
3: 네. 헌법 제21조를 보겠습니다. 제1항에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자유를 보장합니다.
2: 예.
3: 그런데 같은 조 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자유의 한계를 뒀어요.
2: 예.
3: 법조문 하나의 자유 보장과 그 관계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쪽에서도 신중하자는 쪽에서도 같은 헌법에서 각각 자신의 주장에 맞는 부분만 가져다 쓰고 있는 거죠.
2: 네. 뭐 딱 부러지게 어느 한쪽이 맞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주제예요. 그죠?
3: 그렇습니다.
2: 자유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렇죠?
3: 그러니까요. 형사처벌은 게다가 국가가 국민의 자유, 심지어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표현을 제한하는 법일수록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이나 조롱, 혐오, 경계를 법 으로 딱 잘라 규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기준이 모호하면 사람들은 혹시 이 말도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0: 인데 표현의 자유 하면 떠오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1: 네.
0: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제가 준비했는데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워낙 강력하게 보호하다 보니까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KKK의 인종차별 주장조차 원칙적으로는 막지 않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요. 그 혐오 표현을 공직자가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경찰관이 집에서 본인의 집에서 익명으로 인종차별적 내용의 우편물을 무작위로 뿌렸어요. 그러다가 해고가 됐는데 법원은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직자에겐 시민의 신뢰를 지킬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판사들 사이에서도 미국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서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제한할지 계속 균형 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
0: 그렇죠.
1: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0: 아까 처음 그 예고할 때 독일 얘기를 꺼냈는데 독일은 어때요?
1: 네. 역사 왜곡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세게 처벌하는 나라 말씀하신 바로 독일이죠.
0: 네.
1: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서 이 길을 걸었으니 독일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독일 헌법의 영원 조항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0: 네, 절대 못 바꾸는 조항.
1: 네. 한 해에 한 번꼴로 헌법을 고치는 독일에서도 아무리 절대 다수가 바꾸자고 나서도 절대 못 바꾸는 기본권 조항들인데요. 독일 헌법인 기본권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조항까지 명시를 해뒀습니다.
0: 예.
1: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악용한 사람은 그 표현의 자유를 잃는다. 네, 기본권 제18조입니다. 그 나라 최고법에 우리는 민주질서 파괴는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는다.
0: 예.
1: 반드시 지키겠다. 라고 박아둔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그 선언은 실제 집행하는 건 형법이 맞습니다. 독일 형법 130조인데요. 나치가 저지른 학살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거나 축소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물론 독일도 안전장치를 뒀어요. 그 표현이 증오나 폭력을 부추기고 공공의 평화를 해칠 만한 경우라는 조건이 달려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헌법으로는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만 한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형법으로 이 가치를 신중하게 집행하는 거죠. 참고할 만하지 않습니까?
0: 자, 오늘 얘기 정리하면요.
1: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더욱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를 표현을 자유로 볼 것인지 또 어디서부터는 우리 공동체가 이건 아니지 라고 막아서야 할지
0: 예.
1: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몫이겠지요. 우리 헌법 제1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980년 광주가 그 문장을 실제 목숨으로 지켜낸 역사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역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제는 분명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오늘날 현실에서 어떻게 충실히 지켜낼지
0: 네.
1: 또 부족한 법과 제도는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닷새디면 제헌절입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이 고민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면 어떠실까요?
0: 네. 구체적으로는 이 허위사실은 처벌하는데 그 처벌을 좀 더 세게 할 거냐 말 거냐. 조롱이나 모욕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둘 거냐 말 거냐. 참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1: 네.
0: 다음 주 제헌절 기획도 또 기대됩니다. 유란 기자 수고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8분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7월의 12번째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 28도에서 35도 분포입니다. 특히 오늘은 경산과 포항 등 경북 남부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 위험 최고 단계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폭염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 경북 영덕이 36도, 포항과 경주 35도, 강릉 제주 34도까지 올랐고 경북 남동부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최고 체감 온도 34도 안팎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해주셔야 되겠고요.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인 오후 3시까지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도 지금 33.1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기온 서울, 광주 34, 세종, 대전, 강릉이 35, 대구 37, 포항 38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무렵까지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매우 나쁨, 제주 남부는 위험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는 오늘 오후 경기 북부와

0: 강원 영서 등 일부 중부 내륙이 나쁘겠습니다. 더위 속에 오늘 제주와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는 내일 저녁까지 곳에 따라 5에서 30mm의 비 예보가 있고요. 제주 산지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섬 지역 중심으로는 풍랑특보와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해상의 물결이 높고 제주 해안과 남해안은 높은 물결이 예상돼 바닷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하지만 당분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곳곳에 유지되면서 밤낮으로 열기는 뜨겁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화요일과 초복인 수요일에 비가 좀 내릴 텐데요. 폭염의 강도는 살짝 꺾이겠지만 30도 안팎의 체감온도는 대부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33.1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양 분기점에서 막히고요. 강촌일대에서 5km 정체입니다. 이후로 설악과 서종 부근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비교적 수월한데요. 진부 3터널부터 2km만 짧게 밀립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조금씩 더 늘겠고 오후 4시쯤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특히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을 중심으로 많이 막히겠는데요. 영동고속도로는 여주와 호법 등 경기권 정체가 길겠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유쾌한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가 핵심 쟁점이죠. 일단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고 첫 심사까지 지금 진행됐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이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홍기원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네,
2: 아직 발의는 안 하신 거죠?
3: 네, 오늘 이제 최종 성안을 합니다. 여기 지금 갖고 왔는데요.
2: 네. 네. 그리고 발의하시려면은 동료 의원들 서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3: 이제 내일 정식으로 동료 의원들한테 서명을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몇 명쯤 동의할 것 같으세요?
3: 1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3: 네.
2: 자, 지금 뭐 최종 성안 단계인 그 일부 존치 어떤 경우에 일부 존치한다가 핵심일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2: 어떤 내용입니까?
3: 그 다섯 가지인데요.
2: 네, 다섯 가지.
3: 예. 근데 가장 기본 원칙은 우리가 이 보안 수사권을 없애느냐 또는 일부 존치하느냐에 있어서 핵심은 검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없애면서도 국민의 피해를 또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예,
3: 그런 각도에서 하는 건데요. 기본 원칙은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가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로 한다. 다만 검사를 믿을 수 없다. 또 검사가 또 남용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2: 예.
3: 예, 그런 전제 하에 피해자 보호 또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수사권을 준다. 다만 그 경우에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2: 예.
3: 이렇게 돼 있겠고요.
2: 예.
3: 보안수사권을 허용하는 분야는 다섯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2: 1번은?
3: 첫째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2: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란 뭐죠?
3: 대표적인 거로 성폭력 피해자. 그 증거도 찾기 어렵고 정황이 중요한데
2: 예.
3: 또 아동이나 청소년.
2: 예.
3: 네, 또 장애인.
2: 그렇죠.
3: 또 노인.
2: 또
3: 스토킹 범죄. 예,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가 어렵고
2: 예, 예.
3: 또 현장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첫째로 넣었고요.
2: 알겠습니다.
3: 두 번째로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민생 사건. 대표적인 게 이제 온라인 스캠 또는 금융 투자 사기 지금 많이 있잖아요. 또 방문 판매 사기 이런 식으로 다수를 상대로 한 민생 사건. 이런 경우는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두더라도 남용할 가능성이 없다.
2: 예. 예.
3: 또 세 번째로는 네. 시간적으로 촉박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속사건. 구속사건은 3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안수사가 필요한데 그거를 경찰에게 다시 보안수사하도록 요구하면은
2: 시간이 30일 내에 안 된다.
3: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보안수사에서 답을 받는데 통상 한 50일이 넘게 걸립니다.
2: 예.
3: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고
2: 예.
3: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이 있을 수
2: 그렇죠,
3: 있습니다.
2: 그렇죠.
3: 네네. 그런 사건들은 만약 보안수사를 못하도록 하면
2: 알겠습니다.
3: 예. 범죄인에게 아주 유리한 거죠.
2: 네 번째는요?
3: 네 번째는 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자가 평택에서 안성에서 뭐 또 남양주에서 의정부에서 사건을 일으켜서 각지에서 그 사건 기록이 왔는데 그거를 각 경찰서별로 보완해서 수사하도록 하면.
2: 따로 보완해라 하는 게보다는 그냥 예. 검찰이 직접 하는
3: 그러니까
2: 게 낫다.
3: 묶어서 하는 게 전체의 그 사건을 한꺼번에
2: 알겠습니다.
3: 처리하기 유리한 거죠.
2: 네.
3: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 다섯 번째.
3: 네.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 하기에는 경미한 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보완수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피해자나 또는 경찰이나 전문가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전화해서 이렇게 진술한 게 이런 내용이 맞냐. 확인을 해서 뭐 사건 기록에 첨부하거나 또는 뭐 주민등록증이 빠졌는데 그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2: 예,
3: 좀
2: 예.
3: 보내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2: 예.
3: 만약 이걸 다 차단하면 결국은 보안수사 요구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첫째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2: 예.
3: 둘째로는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2: 그렇죠.
3: 이렇게 하는 게 1년에 수십만 건이라고 하는데
2: 예.
3: 이거는 특별히
2: 검사들이 요구까지 할 게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가볍게 그냥 할 수 있는 거?
3: 그렇죠. 검사가 이걸 남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2: 네.
3: 이렇게 해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다섯 가지로 유형화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이 다섯 가지 경우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이렇게 되면 전체 사건 중에 한 몇 퍼센트쯤 될 거다라는 건 추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3: 그거는요. 예를 들면 다섯 번째 항목은 전체 보안 수사 항목의 한 8, 90%가 해당이 됩니다.
2: 그렇죠.
3: 예, 아주 경미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유형별로 하면은 이게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사실 제가 수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마디로 검사가 남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나 또는 시한이 임박하거나 또는 병합이가 특별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사건들 중심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예, 다만 이게 전체 송치되는 사건의 몇 퍼센트이냐 이렇게 한다면 그 통계는 아마 아직 검찰도 없을 겁니다.
2: 그러네요. 그런데 마지막 그 경미하다는 게 그 어디까지를 경미하다고 봐야 할지 이런 기준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3: 그거는 이제 너무 법 조문을 보시면은 그런 우려가 해소될 겁니다.
2: 어떤 조문으로 할 건데요?
3: 사실 이제 조금 더 이거를 검토는 해야 되지만
2: 그 여기까지는 경미하다.
3: 예를 들면 피의자 사건 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 이거는 강제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임의로 요청하는 건데 거기서 어려움 없이 주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2: 강제 수사가 아니라 그냥 의견을 달라 해서
3: 그렇죠.
2: 줄 때만 받는 거.
3: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관공서에 또는 어떤 공공기관에 무슨 무슨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해서 받는 거. 이렇게 법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물론 이제 법안 심사할 때 문제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제가 말씀드렸는데
2: 어떤 장치를 두었습니까?
3: 첫째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송치되어 온 범죄를 보안 수사할 때 동일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별건 수사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걸 명확하게 이제 규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임의대로 못하고 지방 공소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면 검사가 임의대로 그렇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다만 이 지방 공소청장도 검사이니까 검사를 지금 못 믿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추가한 게 이 공소 청법이 발효가 되면 각 지방 공소청에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사건 심의위원회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검사들이 하는 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기소 문제 이런 거를 심의하게 되는데
2: 그렇죠.
3: 민간인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보안 수사한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뭐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고소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법 경찰관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면은 여기서 심의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검사로서는 어떤 거를 수사 보안 수사할 때 이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별건 수사라든지 또는 조작 수사라든지 이런 거를 감히 생각도 못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근데 우리 홍기현 의원은 외교관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3: 뭐 제가 외교관 경력이 있긴 하지만 이제 국회의원이고요.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인 성격이 어떤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꼼꼼하게 제가 보고 듣고 합니다.
2: 그래야죠.
3: 그렇게 해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많은 피해자 단체가 보안 사건을 전면 폐지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2: 특히 장애인 단체나 이쪽에서
3: 여성계에서도 특히 그렇고요. 그리고 또 법률가들이 지금 보안 사건 전면 폐지하면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많이 제시했고요.
2: 변협이나 뭐 민변에서도 그러고
3: 이번에 변협이나 민변의 의견도 받고 있거든요. 민변에서는 받았는데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일선 경찰들의 의견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걸 만약 다 전면 폐지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관이 지금 한 4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법률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또 수사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순환 보직에 따라서 다른 일 하다가 온 사람들도 있고.
2: 그렇죠.
3: 또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네네. 지금 현재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게 연간 한 110만 건 되는데 그중에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50%가 넘습니다.
2: 그렇죠.
3: 그 50만 건이 넘는다는 건데 이거를 전면 폐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경찰이 다 보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검사들이 법률가적 시각에서 보완해야 될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미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수사관들이 한 명당 갖고 있는 사건만 해도 한 50건 된다는 거거든요.
2: 그렇죠.
3: 여기에 보안수사 요구가 더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정말 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 당내에서 수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제시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폐지하는 쪽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그렇게 주장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법안까지 준비하게 됐습니다.
2: 네. 처음에도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민주당 의원의 어느 정도가 완전 폐지 쪽이고 어느 정도가 뭐 부분 존치 쪽인지 여론 분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대략 의원들 동료 의원들 평이렇게 의견들을 좀 들어보시면 어때요?
3: 제가 들어본 많은 의원들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가들에게 물어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 네.
3: 지금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보안수사권이 남을 경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하고 통제장치를 둘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또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분들은 이렇게 보안수사권을 존치시키고 통제장치를 뒀을 때 검사들이 이 권한을 남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봤을까?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2: 네, 네.
3: 그죠? 검사들이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또 먼지털이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정치 아주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만 했지.
2: 원칙론만 얘기했지.
3: 그렇죠. 예. 사실은 그 검사들이 그동안 검찰권을 가지고 남용했던 것은 보안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수사를 개시했던.
2: 기획수사죠. 기획수사.
3: 그렇죠. 기획수사. 인지수사했던 또는 의도적으로 표적수사했던 거기에서 주로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2: 맞아요.
3: 그게 문제가 있어서 검찰로부터 그런 수사는 못하도록 공소청과 중수청 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소청의 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3: 경찰이나 또는 중수청에서 온 사건에 대해서
2: 당연하죠.
3: 보안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2: 자기가 이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니까.
3: 그렇죠.
2: 공소 유지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다가 좀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때만 하는 거죠.
3: 그때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말 거냐가 핵심인데
2: 그렇죠.
3: 제가 보건대 보안수사 요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은 검사가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2: 예, 예.
3: 그래서 저는 이 법사위 위원님들이나 당 지도부에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법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 이 정도면은 보안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줘도 문제가 없겠다. 또 이런 장치를 두면 더 문제가 없겠다.
2: 예.
3: 그런 생각을 많이 공유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2: 그
3: 있습니다.
2: 서영규 법사위원장하고 의견을 한번 나누셨다고 그랬잖아요.
3: 이제 의견을 나눈 것은 며칠 전에 서영규 법사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리고 또 10월 2일 날 공소청 중수청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 거 잘 알겠다. 다만 내 입장에서는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걸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일부 존치하는 안을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2: 예, 예.
3: 그러니 발의가 되면 좀 두 가지를 놓고 같이
2: 그렇죠.
3: 심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2: 병합 심의를 요청한 거죠.
3: 네, 그렇게
2: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3: 뭐 그때는 답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그 방송에 나가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서영규 위원장은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 김성원 간사는 개인적으로는 같이 병합 심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얘기했고 다만 병합 심사 여부는 법사위원장이 정하는 겁니다.
2: 예, 예. 예,
3: 그래서 이번에 병합해서 심사할지 아니면 제 법안을 나중에 추후 심사할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병합 심사하는 게
2: 그게 논리적으로 예, 맞죠.
3: 합리적인 거죠.
2: 네. 예. 그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집중시키면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권 남용했다고 우리가 비판해 왔는데 경찰이 수사권 남용하지 말라는 법 어디 있느냐. 이런 의견까지 또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3: 예, 곽상원 의원님이 저희 의원 단체방에도 썼고 어제 페북에 올린 것도 제가 봤습니다. 사실 곽상원 의원도 법률가거든요.
2: 예, 예.
3: 그리고 또 수도 없이 많은 법률가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2: 예.
3: 그리고 검사가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을 때 경찰들이 잘못한 거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덮으려고
2: 그러니까요.
3: 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2: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3: 대표적이죠.
2: 그러니까요.
3: 사실 그거는 저는 검사 이번에 그거를 보완 수사했던 검사 를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찾아낸 것도 굉장히 열심히 경찰이 넘겨온 자료를 보고
2: 예.
3: 그 사진이나 또는 뭐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거를 자세히 검토를 해서 그 단서를 찾아낸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은
2: 넘어가죠. 그냥.
3: 당연히 넘어가죠.
2: 맞아요.
3: 예. 그리고 만약에 경찰이 그 사진이나 녹음 파일 같은 거를 일부 더 누락했다.
2: 네.
3: 그러면 알 수가 없죠. 사실은 보안 수사권을 주더라도 그런 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2: 네.
3: 이번 장윤기 사건은 그 담당 검사 쪽에서 굉장히 잘해서 찾아낸 거고요. 당연히 보안 수사권을 둬야 된다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2: 네. 그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그렇게 홍 의원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기에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민주당의 이 소위 이른바 이 강경파 분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3: 사실 이 검경 수사권 분리 검수완박은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의 개혁 방향으로
2: 예.
3: 오래 전서부터 얘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2: 예.
3: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거의 한 90% 정도를 달성하는 게 저는 중수청 공소청
2: 만드는 거죠.
3: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 그렇죠. 예.
3: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사는 나쁜 사람 언제든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 일체의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거기서 머무르고 상당 부분 보안 수사권을 줬을 때 진짜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을까?
2: 예.
3: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2: 예.
3: 그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온 덕분에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2: 예.
3: 마지막 이제 이 완수 단계잖아요.
2: 예, 예.
3: 이 완수 단계에서는 정말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 이상 검사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는 범주 내에서
2: 예.
3: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2: 알겠어요.
3: 좀 열어놓고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2: 지금 이제 예. 홍 의원은 몇 번에 걸쳐서 완전 박탈 주장하는 의원들이 홍 의원의 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거를 아직 못 들어봤다 그랬잖아요.
3: 저는 하나도 듣질 못했습니다.
2: 근데 이제 이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면 이제
3: 네.
2: 거기에 대한 우려들도 나올 텐데
3: 네.
2: 법안 성안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건 좀 너무 범위가 넓어지지 않아? 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3: 사실 제가 한 10여 군데 의원실에 나눠줬고
2: 예.
3: 또 김승원 간사, 서영교 위원장 또 원내대표단 이런 데도 다 배포했는데요.
2: 예. 예.
3: 특히 이제 그 의견을 준 분들 중에 좀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2: 오히려 더 넓히자?
3: 네. 그렇게 한 데는 있어도 이렇게 주면은 검사들이 권력 남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견은 단 하나도 없었고요.
2: 아직은 없었다.
3: 제가 이제 민변과 그 대한변협에도
2: 예, 예.
3: 이 법안을 보냈는데 민변은 민변 회장 입장은 회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서 공식적인 답은 줄 수 없다. 그렇게 했고요. 민변의 여성위원회 거기서는 이제 저 여성계 쪽의 그 범죄 피해자들 의견을 대변하는데
2: 예.
3: 제가 준비한 안보다 좀 추가적으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그 기록을 뭐 공소청에 보내도록 한다든지 어허. 하는 보완적인 거를 요구한 건 있는데.
2: 더 범위를 넓히는 거네요.
3: 네,
2: 그것도?
3: 그렇습니다. 어. 지금 의견 준 데는 대부분 다 범위를 더
2: 넓히자는 거죠.
3: 예, 그런 거고 대한변협은 좀 아직까지는 못 받았는데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3: 그래서 오늘까지 받아서 오늘 중으로 다 이제 이거를 완성하고 예. 내일 이제 동료 의원들한테
2: 서명을 받고
3: 예, 서명을 받고 그게 다 되면 모레 아침에 발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홍 의원 예상컨대는 어떻게 됩니까? 병합해서 심의하면 합리적으로 보면 홍 의원 안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될까요?
3: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수용성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2: 예, 예.
3: 지금 당내 기본 입장이 완전 폐지인데
2: 예.
3: 이거를 너무 많이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테니
2: 그러니까요.
3: 누가 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섯 개 범죄에 해당이 되면은
2: 네.
3: 그거는 검사들이 남용할 가능성도 희박하고
2: 알겠습니다.
3: 또 보완 장치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2: 알겠습니다.
3: 충분히 이게 반영이 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의미가 큰 게 대통령도 거듭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썼고 법무부 장관도 완전히 없애면 문제가 있다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사건에서라고 하는 윤곽이 드러난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3: 네,
2: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앞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해리 벨라폰테의 자마이카 페어웰 들으시고 1시에 옵니다.

Potter.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동작이나 행동 또는 몸가짐 같은 것을 가리켜서 행동거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자어 표현인데요. 여기서 거지는 들것자에 그칠 지자를 쓰는 것으로 몸을 움직여 하는 모든 짓을 뜻하고 행동거지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의 행동거지가 수상하니 잘 지켜보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 테니 지금부터 행동거지를 조심해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거지라고 첫 음절의 모음을 길게 발음하지만 행동거지에서는 길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행동거지라고 짧게 발음합니다. 이는 우리말 표준어 규정에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고유어 표현에 틀거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듬직하고 위험이 있는 겉모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점잖고 틀거지가 있어 보이는 진중한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2: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산과 포항 등 경북 남부에는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경북과 영덕, 포항은 35도를 넘겼고요. 경북 남동부가 오늘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실제 기온도 39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도 현재 서울 33.8도까지 오르는 등 최고체감온도 34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과 광주 34도 예보돼 있고요. 세종, 대전, 강릉이 35, 대구 37, 포항 38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오후 3시까지 대부분 매우 나쁨, 제주 남부는 위험 단계가 예상되고, 오존 농도 오늘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등 일부 중부 내륙이 오르겠습니다. 무덥고 흐린 하늘 속에 제주와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로는 내일 저녁까지 5에서 30mm, 제주 산지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강수 예상되고, 제주와 전남 섬 지역 중심으로 풍랑특보와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륙 중심으로 각각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지만, 당분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유지되는 곳이 많아 밤낮으로 뜨거운 열기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3.8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서 어마어마하게 팔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 폭락할 거다. 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지난 며칠 그 동향을 보니까 그런 매물폭탄은 없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네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그래서 7월부터 국민연금이 얼마나 팔았다고요?
3: 7월부터 리밸런싱 다시 비중을 조절한다 해서 지금 12일이고 8, 그러니까 증시가 열렸던 8 거래일 동안 보면 2천억 원 정도 순매도 했습니다. 연기금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 통계 들어가 보면 연기금이 거의 뭐 97-8% 정도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도 지켜봐야겠지만은 약간 지난달보다도 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뚜렷한 매도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그러네요. 원래 그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기준은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나 갖고 있는 거죠?
3: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오랫동안 15% 정도였습니다. 해외 주식이 한 35%. 그러니까 50%는 주식을 갖고 있자, 주식에 투자하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 갖고 있다면 한국 주식은 15만 원만 사자, 해외 주식은 35만 원만 사자 이런 뜻입니다.
2: 예.
3: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불고 불어서 1700조니까 15%면 250조 정도 코스피 코스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4월 기준으로 420조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조 정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많이 산 것도 있지만 주가가 지난해 말부터 워낙 급등하니까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4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은 한 500조 이렇게 되면 비중이 거의 한 25%에서 30%를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은 한 15%만 갖고 있자 했는데 지금 30% 가까이 두 배 가까이 갖고 있는 거죠.
2: 그래서 얼마
3: 너무 올라가지고
2: 얼마 전에 그 기준이 되는 15%를 좀 올리지 않았습니까? 20점 몇 프로로?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5% 14.9%인데 기금운용위원회가 5월에 이건 너무 적다. 일단은 좀 비중을 높이자 해서 20.8% 그러니까 100만 원 국민연금 있으면 20만 원까지는 한국 주식을 사자 이렇게 비중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27년 목표치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1% 정도 된다면 30%나 31% 된다면 높여도 지금 20.8%로 높였으니까 그래도 10% 정도는 덜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
2: 그렇죠.
3: 포인트 정도는 네. 근데 요 기준이 9,300까지 올라갔을 때 이야기고 지금 코스피가 지금 한 23%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2: 빠졌죠. 예.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500 정도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400조, 500조 정도의 우리 코스피 이 분량도 쪼그라들었을 테니까.
2: 그렇죠.

0: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얼추 10에서 11%포인트 정도 덜어내야 한다고 했는데,
1: 예.
0: 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5에서 7% 정도 덜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요.
1: 게다가, 네. 그 국내 주식 비중 20.8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도 장단기 전 그 전략적으로 몇 프로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오차 범위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아, 우리가 15% 정도 국내 주식을 갖고 있자. 아, 근데 너무 낮아. 20%로 비중을 올렸는데 한 6, 7% 정도 더 갖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1: 예.
0: 아, 국민연금의 원칙 중에 전략적으로는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는 한 6% 정도는 더 가질 수 있어.
1: 예.
0: 단기적으로는 전술적으로는
1: 예.
0: 2%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8% 정도는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25% 20%까지 기준을 맞췄는데
1: 예.
0: 여기도 오차 범위가 한 6%, 8% 된다면 제가 아까 27% 정도라고 했으니까
1: 그럼 문제 없는 거죠.
0: 기준대로 하면 거의 덜어낼 기준, 덜어낼 게 없습니다. 맥시멈으로 하면.
1: 그렇죠.
0: 그렇지만, 예,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15%, 20%만 국내 주식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한 27% 정도 갖고 있다면,
1: 예.
0: 그래도 5에서 7%는 덜어내자. 결론은 이겁니다. 네네.
1: 네. 더, 안 덜어내도 되지만, 덜어내는 쪽으로 움직이자. 그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습니다, 지금.
1: 그러니까 네. 급할 거 없는 거고, 이거 시장에 네. 영향 줄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를 판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400조, 500조라 했으니까 20조, 25조 원 정도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선매도를 한 20조 정도 1년에 나눠 판다. 20조, 30조 정도 나눠 판다면
1: 예.
0: 우리가 1년에 250일 거래하니까 하루에 800억에서 900억 정도 파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큰 것 같지만 우리 코스피가 하루에 한 50조 원 정도 거래됩니다. 평균.
1: 예.
0: 그러니까 800억, 900억 팔면 우리가 1,000원 거래한다고 봤을 때 16원 정도 파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코스피가 흔들릴 일은 없다. 물론 뭐 저 뭉텅뭉텅 이렇게 팔면 흔들리겠지만 국민연금 네. 그렇게 할 일은 없고 제가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한 6개월, 1년 동안 20, 30조 정도는 팔 것 같습니다. 하는데 네. 올 들어 코스피에서 국민연금이 160조 덜어냈거든요.
1: 네.
0: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두 배, 세 배 오르니까 덜어내고 있어.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1: 예.
0: 160조 원을 덜어냈어도 팔았어도 우리 증시가 오름세였으니까
1: 그렇죠.
0: 20, 30조 덜어내는 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1: 네네.
0: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국민연금 그 저 기금 운용하시는 분들이 바보입니까? 뭐 충격 주기가 그렇게 움직이겠어요? 움직여도 서서히 움직이고 그러겠죠.
0: 그렇습니다. 네.
1: 자, 아무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이렇게 팍 올라간 건 한마디로 계속 사서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선 네. 거죠?
0: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우량주를 몇 퍼센트 갖고 있냐를 보면 국민연금이 막 샀다. 코스피를 사서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일각에서는 어떤 유튜버들은 코스피 올리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동원돼서 국민연금이 녹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1: 전혀 아니죠.
0: 국민연금 네, 그러니까 연기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저 국민연금이 코스피 코스닥 9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1: 매도죠, 매도.
0: 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피가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코스피를 잘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렇죠.
0: 국민연금이 올해만 208조 원을 더 벌었거든요.
1: 예.
0: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계속 사고 팔면서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추가 세수가 100조 원 더 들어오네. 이 돈 어디 있을까? 뭐 미래 대응 기금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가 정부가 하고 있는데
1: 예, 예.
0: 그게 100조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뒤에서 조용히 200조 번 거예요.
1: 그런 거죠.
0: 네, 네.
1: 지금 이제 그 계속 벌었다 표현하시는데 일각에서는 네. 평가 금액만 높아진 거지 이익 실현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는데
0: 네, 그것도 유튜버들이 잘못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당연히 계속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을 잘라서 곳간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올해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208조 늘었다는 것도 그 기준입니다.
1: 예.
0: 예를 들어 삼성전자 국민연금이 한 8%, 9% 갖고 있을 겁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1: 예.
0: 우량주들 대부분 그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계속 샀느냐? 아닙니다. 올해 6개월 동안 제가 찾아봤더니 하이닉스는 한 8천억 정도 순매도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를 사고 팔았나? 144조를

0: 팔아서 144조 9천억 사서 144조 1천억을 사서 144조 9천억을 팔았으니까 8천억 순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계속 사고 팔았다는 뜻이죠.
1: 네, 그렇군요. 예,
0: 삼성전자도 169조 사서 170조 팔아서
1: 알겠어요.
0: 1조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사고 팔면서 이익을 따로 내서
1: 네.
0: 따로 추려서 곳간에 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주식 8%를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0: 네네.
1: 값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좀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오르면 또 팔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아유 잘했네요.
0: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돈 중에 제일 좋은 돈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 정부 재정이다. 그러면 이거 국민 세금으로 거둔 거고 어차피 다 쓸 돈입니다. 그러니까
1: 예,
0: 뭐
1: 예.
0: GDP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 경상수지가 최대 흑자다. 이거 다 국민들에게 골고루 기업들에게 골고루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단돈 100원까지도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돈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돈이 늘어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1: 그럼요. 국민연금이 주가가 크게 네. 조정받을 때 단기적으로 주식을 좀 사들이면서 뒤에서 든든하게 증시를 좀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말이 있긴 있는데 이건 맞아요?
0: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는 당연히 국민연금이 많이 들어오고
1: 네.
0: 주가가 고점이다 판단을 했을 때 고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판단을 했을 때는 국민연금이 뭐 이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순매도 국민연금이 주식을 좀 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리밸런싱을 해야 한다는 건
1: 예.
0: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주가가 막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막 내려앉을 때 그때
1: 알겠어요.
0: 주식을 많이 사기는 쉽지 않았다. 그때만큼 여력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난 5년 동안 500조 원 넘게 국민연금이 벌었다는데 이렇게 되면 고갈 시점도 자꾸 뒤로 미뤄져서 뭐 우리 세대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0: 아니 다음 세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518조 원을 벌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낸 돈 별도고요.
1: 예.
0: 네. 그래서 지난해 또 연금 개혁에서 2071년에 이제 국민연금 보따리가 바닥나는데 이것도 한 20~30년 더 뒤로 가니까 거의 뭐 2100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대로 벌면
1: 예.
0: 물론 아 전 세계 자본시장이 미국이나 우리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죠. 그럼 수익률이 또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네,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꾸 국민연금이 많이 쓰네, 파네, 버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서 너무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0: 1700조가.
1: 예.
0: 그래서 흔히 연못 속의 고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고래가 조금만 이렇게 헤엄을 쳐도 우리 증시도 이렇게 물이 넘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돈보따리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것이고
1: 예.
0: 이것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코스피 물론 상승세로 만드는 것 좋겠지만
1: 예.
0: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진짜 돈을 잘 굴리는 것. 그래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1: 네. 여기까지. 김원장 경제학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그리고 특별히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시죠. 김만흠 전 처장 특별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자, 전반부 공통질문 우리 김만흠 전 처장 공통질문 뭔지 알고 계시죠?
4: 네.
2: 네, 준비해 오셨죠?
4: 네.
2: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 봅시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3: 저는 뜬 인물 중 여러 명을 좀 골랐습니다.
2: 아, 해도 됩니다. 네.
3: 여야별로 여당은 김민석 전 총리. 특별히 이분이 떴다기보다도 요즘 이제 선호 투표냐 결선 투표냐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요 이슈인데 선호 투표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긴 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지. 그런데 이번 주에는 선호 투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선호 투표제는 정청래 전 대표보다는 김민석 전 총리 등에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서요. 제가 볼 땐.
2: 네.
3: 그래서 일단 좀 이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뜬 인물로 했고
2: 네.
3: 또 고민정 의원 당 대표 출마했어요. 그런데 예상 외긴 한데 물론 여성이고 40대고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김민석 정청래 손영길보다는 좀 이제 급수는 낮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문의 대표성도 있고 여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는 당대표 출마 선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 프레임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출마 선언이라서 일단 고민정 의원을 꼽았고 네. 야권에서는 조경태 의원, 육선 의원인데 장동혁 대표를 당윤리에 제소를 했어요.
2: 그래요.
3: 네, 그리고 이제
2: 자기도 제소돼 있어요.
3: 제소돼 있죠. 박건흠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낮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또 제명과 출당을 요구했어요. 당대표에 대해서. 그 야당에서 지금 이제 장 대표를 제소한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
2: 예.
3: 그래서 일단 뜬 인물로 여야에서 세 명을 꼽았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김만흠 전 처장은 뜬 인물.
4: 뜬 인물 사실은 그렇게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뜬 인물 찾기가 정치권에 쉽지가 않은데요. 김남희 의원을 꼽았습니다. 초선 의원이죠. 되게 그 초선 의원 가는 경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이라든가 특징적인 걸 가지고 초선이 되는데 가지고 있는 본인의 그 장점을 되게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대체로 그냥 있거나 돌격대 역할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김남희 의원은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명백하게 법사위 전체위에서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되게 그나마 그동안에 초선 의원들이 뭔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집단일 경우에는 보통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2: 예.
4: 당 개혁을 한다는 걸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이번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2: 예.
4: 이거 경찰에 맡겨가지고 인권 보호 되겠느냐.
2: 그렇죠.
4: 그리고 보안수사권 문제가 권한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법 균형을 위한 안전장치다 이런 관점을 명확하게 얘기해줘서 좀 높게 좀 사고 싶습니다.
2: 네, 좋습니다. 그럼 중에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일 교수 누구?
3: 김민석 의원과 대비된 측면에서 선호 투표가 아무래도 좀 불리하니까 정청래 전 대표를 일단 꼽았어요. 대단히 졌다 떴다기보다는
2: 예, 예.
3: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이번 주 이슈가 있었다는 것이고 조국 전 대표 진인물로 좀 꼽았어요. 그 아이돌 그 가수가 유튜브에서 한 말 무섭노 이 말. 이 말을 또 문제를 삼아 문제 삼다기보다도 그걸 이제 일베식 표현이라는 쪽에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 이게 이제 이른바 극우 또 이쪽의 극단적인 좌쪽에 이 양쪽의 진영 대결이 유튜브에서 자꾸 벌어지면서 말이죠.
2: 예.
3: 정치인들이 여기 편승하고 가세하고 또 이게 또 소비되고 소모되면서 또 다시 재생산되고 이런 구조가 생겼어요.
2: 맞아요.
3: 좋으나 싫으나 말이죠. 현실인데. 저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설령 이런 건 느꼈다 하더라도 이게 대단한 이슈도 아니었거든요.
2: 아니 별거에 다 의견을
3: 글쎄요.
2: 내요.
3: 이런 걸 조국 전 대표의 중량감으로 볼 때 의견을 내느냐.
2: 그러게요.
3: 상당히 초라해 보였다. 아마 박지원 의원이 그래서 외롭나 보다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조국 예. 전 대표.
2: 예.
3: 그래서 일단 진임으로 꼽았습니다.
2: 네. 네. 김만흠 전 처장.
4: 예, 저도 뭐 같은 인물을 꼽았는데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진인물인데 지고 싶지 않는 인물이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무슨 오늘 하루만 해도 3개나 올리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지고 싶지 않는 그런 겁니다.
2: 아 지금 조국 전 대표 얘기입니까?
4: 네. 그렇습니다. 같은 인물 얘기하는 게 조국 전 대표인데 아다시피 지난번에 6.3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에 응했던 것 자체가 특이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선거 수준에서 같은 대수의 자격 박탈을 당한 사람이 다시 같은 대수의 22대 박탈당했는데 22대 국회에 다시 보궐선거에 도전했던 건 처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강서구청장 김태우 청장이 있었었죠. 그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였는데 그 처음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3위로 이른바 요새 쓰는 말로 동메달 해가지고 이제 대표직을 그만뒀는데요.
2: 예.
4: 조용히 있을 줄 알았더니 조금 전에 우리 앵커 지적했다시피 이런 문제까지 건드렸단 말이에요.
2: 별걸 다.
4: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은 계속해서 당신은 라센 관련 첨부하지도 않았다. 근데 분명히 당시 며칠 전에 그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너에 대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죠. 그래서 본인은 우리 사회에 있는 뭔가 이런 혐오 표현이고 조롱하는 표현들을 뭔가 없애기 위해서 계속 이 문제 몰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2: 네.
4: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 증오의 문제라든가 조롱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느냐.
2: 정치적으로 증폭시키는
4: 오히려 증폭시켜서 불러내고 심화시키는 것이다.
2: 그렇죠.
4: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사회의 혐오 문화, 증오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고요.
2: 예.
4: 또 하나 일베 관련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아다시피 이게 시작된 게 2010년 시작해가지고 2010년대 중반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이런 유사한 커뮤니티가 인터넷에 엄청 많이 생겼고 요즘 쇼츠도 있고 유튜브 등등도 심지어는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요즘 일비 하나에 집중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미 지나간 다양성 속에 묻혀버린 상황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오히려 주목시키게 만드는
2: 예, 예.
4: 그런 행동까지 하고 있다. 그런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 진영에 결국은 편승하는 거예요.
2: 그렇죠.
3: 자꾸 이제 일베가 이제 극우적이고 극단적인 이 세력이니까 그거를 비판하면서 이쪽 진영에서 뭔가 존재감
2: 예.
3: 이제 얻으려는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4: 예. 수많은 것 중에 하나 이미 예. 묻혀버린 상황 아닙니까?
2: 그런데
4: 다시 불러내가지고 주목받게 만들고 있는 거죠.
2: 그 뭐 일부 연예인의 뭐 한두 마디 말 이런 거에 뭐 그 조금 의견을 내거나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하는
3: 그쵸.
2: 것보다 예. 오히려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 초등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일상적인 별 의미도 모른 채 막 사용한다는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조적 접근을 하고
3: 네.
2: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4: 저도 공감합니다.
2: 그렇죠.
4: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해야지
2: 그러니까.
4: 바로 정치 권력 투영을 끌어당겨서 붙여버리는 것 자체가
2: 네.
4: 더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2: 그렇죠.
4: 봅니다.
2: 자, 떠인물 진인물에 이제 거론됐던 이야기들 중에 선호투표 결선투표 먼저 잠깐 좀 얘기해 볼까요? 그 어제 우리 저 이 뭡니까 저 토론 시간에
3: 네, 이거.
2: 아주 꼼꼼하게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3: 네.
2: 한 출연자 연사께서. 근데 꼼꼼하게 당원 당규를 보니까 결선 투표를 하는 게 당규상으로는 맞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3: 맞아요.
2: 선호 투표도 결선 투표의 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당헌에는 있는데 당규로 내려가서 한참 꼼꼼히 보니까 결선 투표가 일단 돼 있네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3: 네.
2: 그래서 원칙대로 하려면 선호투표를 하려면 당규를 좀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결선투표로 바꾸든지 이게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는
3: 맞아요.
2: 분석이 네.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3: 근데 결선투표에 대해서 이제 어제 다 얘기했던 게 또 중언이 될지 모르겠는데
2: 괜찮아요.
3: 좀 어제 건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방송 못 들었는데 당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된다. 이렇게 당원에 돼 있고
2: 예, 예.
3: 그리고 이제 결선투표 등 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등이라는 다 글씨가
2: 그러니까
3: 있어요.
2: 당원에는 등이 있는데 등이
3: 그러니까
2: 당규에 가서 당대표 경선 조항에는 등이 없더라고요.
3: 없어요. 결선투표 등 이제 그 자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당규 66조에 가보면 그 말이 있어요.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 인으로 한다. 이게 당규 66조예요.
2: 예.
3: 그리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결선투표라는 게 나와요.
2: 거기 등은 네. 없잖아요.
3: 없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전당대회 당원대회 준비하는 게 전준이에요.
2: 예, 예.
3: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투표 방법은 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2: 그러니까요.
3: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는 결선투표 등이 없고 선호투표라는 단어가 없어요.
2: 맞아요.
3: 근데 또 이 당규의 다른 조항에
2: 예.
3: 선호투표 결선투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선호투표 결선투표라는 단어가 있는데 당대표 선거의 결선투표는 66조에 또.
2: 그러니까
3: 아주 애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이 얘기하는 게 적어도 논리적으로 가장 명확해요. 선호투표라는

0: 선거 조항에는 결선 투표를 전제로 한다.
1: 예, 예, 예.
0: 이게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이 주는 이게 일가 있어 맞는 거고. 그런데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얘기는 선호 투표에 대한 말은 없지만 선호 투표를 하지 말란 말도 없다. 따라서 선호 투표도 과반 당선자를 정하기 위한 하나의 넓은 의미의 결선 방식이다. 따라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게 김민석 전 총리 측의 주장이라서 양측의 주장에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명확한 건 정청래 전 대표 측 말이
1: 맞아요.
0: 네,
2: 저는 좀 달리 봅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지금 뭐 등이 붙냐 안 붙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결선 투표 범주에 선호 투표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1: 그렇죠.
2: 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국적인 선거에서 선호 투표를 쓴 적은 없죠. 없고 되게 소규모 모임에서 선호 투표를 순위 투표를 한 적은 있죠. 활용하는데. 대표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고 있는 경우가 호주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몇 개 주요 쓰고 있고. 그런데 그 영어로 쓰는 나라들이니까 거기서 프레퍼런셜 보팅 시스템이라고 쓰고

0: 체제에서
1: 그래요.
0: 용이 됐었다라는
1: 알겠어요.
0: 겁니다.
2: 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가장 깔끔한 거는 정청래 전 대표 측 논리가 맞아요.
1: 예.
2: 맞는데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거든요. 선호 투표가 안 된단 말이 없기 때문에 당위에 예. 지금 이제 김만 초장 얘기처럼 이 선호 투표도 결국은 결선 투표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런오프 이제 보팅의 하나의 방법인데.
1: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2: 이거 결국은 말이죠. 이거는 당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1: 알겠습니다.
2: 네. 이거 이거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누구 편 드냐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져요. 이거는.
1: 그러니까 뭐 이거야말로 그 자기들끼리 문제지.
2: 그래, 맞아요.
1: 국민적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까?
2: 그래서 이거는
1: 그 정도 하고요.
2: 주장이 나름이에요.
1: 예. 네. 아까 그 고민정 의원을 그 뜬임으로 꼽았는데 고민정 의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어떻게 그래서 대표적인 이른바 이제 친문 인사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1: 그런데 뭐 저는 그 용어를 잘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문조 이렇게 하는 그 용어에 예. 의해서 네. 보면 정청래 그 전 대표가 있는데 고민정 의원이 출마 선언했다는 게 어찌 보면 이 문재인 세력의 분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전 대표한테 별로 좋은 소식 아닌 거죠?
2: 좋은 거 전혀 아니죠. 현재 지금 이 정청래 전 대표는 사면 초과예요. 지금 이 투표 방식도 그렇고 지금 네. 말 끝났지만 그것도 네. 그렇고 지금 고민정 전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를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1: 그러니까요.
2: 기득권 정당이다.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프레임을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선명성, 개혁성을 내세우면서 당원 주권주의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2: 1인 1표 검찰의 보안 사건 완전 폐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고민정 의원은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가면이라는 말엔 정청래 전 대표가 책임진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2: 암묵적으로 예. 잠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문 쪽에 친문 친노 쪽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게 정청래인데 친문의 대표라 뭐 대표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1: 핵심 인사가
2: 아 가까이 있던 측근 인사란 말이에요.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이건 친문 친노의 이 지금 프레임으로 대결하는데 이 균열이 깨져요.
1: 그렇죠.
2: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예.
3: 네, 전 고민정 의원 뭐 출마하냐 안 하냐 이전에. 이미 김어준 씨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막 나왔었죠.
1: 그렇죠.
3: 그래서 제가 얘기가 밖에서는 간혹 이것을 친명 친문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부 세력도 그렇게 문라인 뭐 명라인 따라서 구분되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몇몇 강성 유튜버들이 그것을 그 프레임을 내세워 살펴보고
1: 그렇죠.
3: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1: 예.
3: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당내 대표 경선 구도에 저는 결정적인 변수는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이제 정청래 후보 등이 아직 공식적인 후보는 아닙니다만은 후보 등이 그 얘기할 때 본인을 향해서 3대1 구도니 2대1 구도니 이런 용어 쓰는데 혹시 포함될 정도지 득표 전략에서 크게 변수가 예.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1: 예. 사면 초과라고 하셨는데 김어준 그 TV에서 김민석 출연해가지고 국회의사당 뛰어가는
2: 그렇죠.
1: 그 영상을 튼 거. 그것도 정청래 입장에서는
2: 결정적이죠. 그러면서 볼 때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그때 뭐 감격을 뭘 먹었냐, 감격 소문이 뭐냐 해서 이성윤 의원이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지적의 내용이 좀 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질이 떨어졌어요. 수준 낮았어요.
1: 네.
2: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동안 딴 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취지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거기 이제 김어준 TV에서 그걸 보여줬잖아요.
1: 그러게요.
2: 완전히 뭐 영상으로 한마디로 사진과 영상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1: 예,
2: 원래
1: 예.
2: 역사라는 게 다 그런 거라서 이건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그걸 안 들 수도 있어요. 하긴 나름이에요. 뭐 김어준 씨가 권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1: 예.
2: 이거 틀었다 이 명시적으로.
1: 예, 예.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도 자체가 이제 글쎄요. 좀 김어준 씨의 그 성향을 잘 모르니까 정치 성향은 알지만 그분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겉으로 외관 표면적으로 한번 본다면 김민석 편을 들어준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아니,
2: 확실하게.
1: 예, 예.
2: 이 정치랑이 결국은 프레임 싸움인데.
1: 예.
2: 그러면서 볼 때는 사면 초과란 말이 저는 맞다.
1: 네.
2: 지금 대단히 어려워져 있어요. 지금 정청래.
3: 아까 그 친문 이제 친명 구도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주변에 활동한 사람이 이성윤 의원 아니겠습니까? 활동을 하게 된 게 사실은 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옆에서 강성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1: 예.
3: 오히려 그 라인으로 보자면 당시 그쪽에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으로 옆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묶여 있는 것이지 바닥에서의 그게 친문 라인 뭐 이런 구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김어준 씨 관련해서는 최근에 혹시 본인이 상황이 바뀌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딱 그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2: 그래서 뭐 이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3: 식당도 같이 할 경험하는 국면에서 한편으로는 식당에 대해서 시비 붙을 줄 모르니까 강하게 얘기했었죠. 몇백 배 물리게 해주겠다고 한편으로는 중앙 권력 투쟁의 이치를 양쪽 양다리 걸치는 방향으로 하고.

0: 모델의 전환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1: 그렇죠. 이 뭐 양쪽 다 양쪽 진영의 대표 유튜버들은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에요.
2: 오늘 또 상업주
1: 언론이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2: 근데 비즈니스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게 문제예요.
1: 예.
2: 권력하고 연결이 되고 정치인들이 그
1: 아니 권력하고 예. 연결해야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2: 서로 상호 이용하는 구도가 네. 되어버렸어. 이거 아주 정말 최악의 악성 구도가 언제부터 됐어요.
0: 그런 비즈니스 쪽이 당의 프로파간다 역할을 해버리니까.
1: 그러니까요.
0: 정당이 그렇잖아도 공적 기구가 아니라 카르텔처럼 되어버렸는데 그 성향을 상호 부채질하고 있다.
1: 그렇죠.
0: 마치 밖에서의 우리가 그 이익단체 우리가 보통 옛날 교과서에 보면 이익단체하고 정당하고 구분하는 것이 공적 목적을 갖냐 아니냐인데
1: 예.
0: 완전히 카르텔이 되어버리고 부추기고 프로파간다 하는 그런 유튜브들이죠.
1: 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도 일부 유튜버들이 우리는 누구 지지하면.
0: 정의원과 잘 아는 분이 하고 있죠.
1: 아니, 그러니까 예. 누구 지지하면 왔다 갔다 그냥 움직이고 그런 구도가 참 정말 문제예요.
2: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봐요 그런 걸. 네. 내용만 그냥 알긴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지 뭐 네. 얘기를 하니까 비판도 예.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저 사실 전혀 안 봅니다. 그런 유튜브. 다른 건 보죠.
1: 네.
2: 예를 들어서 라면 끓일 때 어떻게 하면 또 뭐 괜찮냐 이런 것도 봐요. 열심히 보는데.
1: 갑자기 왜 라면 얘기해요.
0: 잘 끓이십니까?
2: 아, 근데 잘 끓이죠 제가. 계란 삶을 때 어떻게 해야지 잘 까지냐 뭐 이런 것도 보는데 이 극단적인 유튜브는 정말 안 봐요.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결국 조회수가 올라가고 돈에 연결되고 이게 권력과도 연결되고 서로 이게 서로 이용하는 이런 구도가 되어버려서
1: 예.
2: 봐라 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참 지금 개탄스러워요. 이거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1: 유튜브에도 이 직진본능 직설하고 같이 좋은 프로가 있으니까.
2: 아, 그러죠. 봐요. 그런다, 그런 걸 봐야죠. 그럼 여기 다 있죠. 예.
1: 1시 32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유하영 씨.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 오후 2시를 향해 가면서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팔탄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정체고요. 더 가서 금천 2차로에서도 사고 나면서 일직분기점부터 밀립니다. 반대 목포 쪽으론 몽탄 3터널 2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부 일대 정체도 더 늘었고요.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까지 밀립니다. 이후로 여주 분기점에서도 막히고요. 반월터널 부근 정체는 사고 때문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나면서 주변으로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공사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중랑교 1차로에서 작업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매주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3: 송영길 저기 의원의 얘기 이심송심 당총 동색 이거 이제 출마 기자회견 때 한 얘기인데 아주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제 자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과 총이 같은 네. 쪽이다라는 얘기 해서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이번 전당대회 야권에서는 오늘 한 얘기예요. 안철수 의원이 야당에서 한동훈 복당이 될 경우에 복당할 경우에 당이 개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다. 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이게 안철수 의원이 오늘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이죠.
2: 맞아요.
3: 최근에 뭐 저기 그 부지선거 문제 가지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좀 속대모로 재미를 좀 보다가 국면을 좀 바꾸려 하다 그게 조금 가라앉으려 하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른바 징계 정치를 네. 가지고 해서 아까 잠깐 뭐 저기 그 진인물 뜬인물에 나왔습니다만 또 이제 가라앉으려니까 다시 또 한동훈 복당 문제 이것도 예. 계속 뭐 잠복해 있던 문제이긴 예. 합니다만 이 문제 끈에서 또 안철수 의원도 그런데 좀 맛을 들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뭔가 자꾸 그런 이슈를 꺼내야지 자기가 이슈의 중심에 서고 그래야 그게 좋든 나쁘든

0: 노이즈 마케팅이 된다.
1: 예.
0: 이런 말은 이게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 평소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1: 네.
0: 아주 그걸 여지없이 보여준 이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생각해요.
1: 네.
0: 아, 당 복당되면 개파 갈등과 소문이 내전에 빠질 것이라고 할 게 아니고 장동윤 대표가 반성이라 이런 얘기를 해야죠.
1: 그리고 네. 자신의 당대표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네. 하는 건데.
0: 하는 거죠. 하는 거.
1: 네. 아, 뭐 누구든 다 복당시켜서 자유경쟁 해봅시다라고 하는 게 맞지.
0: 맞는 거죠.
1: 누구는 안 됩니다. 네. 내가 대표하고 싶은데 이게 좀 옹졸해 보이죠.
0: 한동훈 되면 내가 어려워진다 하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1: 글쎄요.
0: 그게 느껴져서.
1: 그거 옹졸해 보인다고.
0: 안철수 의원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네. 예.
1: 김만남 전 처장 핫한 한마디.
2: 예. 바보인가 봐요. 저 바보 됐어요.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1: 누가 했어요?
2: 개그맨 출신 강성범 씨가 했던 말입니다. 요새 그 여권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죠. 본인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본인은 그동안에 보안사건 페이지가 검찰개혁에 꽂힌 줄 알고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했었다.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줄 알았다. 지금 와서 보니까 대책이 없더라. 내가 바보였구나.
1: 네,
2: 뭐
1: 네.
2: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지금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덧붙여서요. 같은 얘기가 나왔을 때
1: 예.
2: 아까 김어준 씨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그 장윤기 사건이던가요?
1: 장윤기
2: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건 나지도 않는 거다.
1: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2: 예. 그 않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안사건의 문제 제기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저는 반대로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1: 몇 건 생기면
2: 이런 정도의 살인사건까지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1: 그러니까요.
2: 그게 아닌 다른 일반 국민들의 사건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뒷거래로 되거나 묻히거나 억울한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1: 예.
2: 얘를 반대로 들고 있어서 꼭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0: 이 보안수사 보니까 그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 경우를 좀 뒤져봤는데 영국이 이제 비슷하긴 해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요구권으로 갈지 예. 보안수사권 폐지로 완전히 갈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을 몇 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1: 네.
0: 형사정보 개정에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데 영국은 보안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이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가지고 경찰을 꼼짝 다서 못해야 할 정도의 그 정도의 권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당에서 보완하고 있는 그 이른바 보안수사 폐지에 대한 보완은 굉장히 허술해요.
1: 네.
0: 경찰이 말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1: 네.

0: 2개월 연장한다 그러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영국은 많이 달라요.
1: 그 대통령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진작했죠. 표현을 했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만 했는데 그래서 아까 일부 시간에 지금 홍기원 의원을 이제 저희가 초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안수사권을 1, 2, 3, 4, 5의 경우에는 줍시다라고 하는 법안을 지금 내일 모레 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여권 내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서 이제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걸 가지고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아까 일부 시간에 토론을 했거든요. 자, 근데 김만흠 전 차장이 입법조사처장 하실 때 형소법의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한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있었죠.
2: 그 자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다른 나라의 사례 등등을 정리해서 내는 정도죠.
1: 아,
2: 어느 한쪽만 하는 거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영국 얘기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국제적인 비교를 했을 때 두 개가 완전하게 분리됐다. 그나마 근접한 게 영국 사례라고 얘기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검사라는 것이 1985년 이전에 없었습니다. 원천적으로. 기소와 수사를 누가 다 했느냐? 경찰이 했습니다. 경찰 독점권이 워낙 세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왕립 우리식으로 검찰청 번역하기도 하고 공소청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걸 만들어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보자면 우리하고 발생 과정이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워낙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나누자는 건데
1: 역사가 워낙 다르고 또 운영대원 그 실제 행태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딱 그
0: 들기가 어려워요.
1: 꼽아갖고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게 없죠 사실.
2: 글쎄 그나마 가져온다는 게 영국의 경우인데 그리고 우리 그 최 교수님 잘 지적했다시피 이 검찰과 이과의 관계가 상당히 다르고 저는 무엇보다도 만약에 현재의 지금 1차로 민주당이 발의한 식으로 한다면은 그래도 공소 유지 담당은 공소청 소속의 검사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그 기본이에요.
2: 그럼 가서 지금 무성의한 국선 변호인처럼 앉아서 하는 겁니까?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자기가 다루지 않았던 것을 국선 변호인 입장에 다루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고요.
0: 지금 맞습니다.
2: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저는 대통령이 간혹 이것은 뭔가 그래도 내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당에서 밀어붙이는 이 국면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재명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주변에 이런 얘기하는데 당에서 다른 얘기하고 평행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지.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 대통령 되는 과정부터 비롯해서 얼마나 당 상황력이 강했습니까?
1: 예.
2: 그런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지속이 될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초반에 혹시 역할 분담하는 전략 아닌가라고 볼 정도였는데
1: 그게 아닌 게
2: 많이 악화돼 버린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그게 역사성을 갖는 게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을 증오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2: 예.
1: 그 증오감에서 검찰에게는 무엇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강하게 피는 강성 당원과 강성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2: 네.
1: 그게 전당대회에 지금 이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국면으로 막 가는 거예요.
2: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여당 당정회의에서 얘기할 거를
1: 그러니까요.
2: 왜 정점식 야당 원내대표한테 가가지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우려를 강하게 전달해 주세요. 적극 전달해 주세요.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0: 보안수사권 문제를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총선 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다면 계속 이렇게 가면 아, 총선은 아직 멀은 얘기는 하지만
1: 예, 예.
0: 지난번 지방선거도 보세요. 공소 그 조작 기소 특검이 저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봐요. 뭐 각자 이제 해석과 평가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김만흠 처장 잘 지적했다시피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런 사건은 아주 제한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주자.
1: 예.
0: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공소시효 임박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건 주자라는 게 일반적인 법률가들의 얘기고
1: 예.
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는 민변. 민변이 얼마나 진보적인 단체.
1: 거기 3분의 2가 보안수사권
0: 주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이거는 진영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이걸 자꾸 진영의 문제로 소비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정치를 하는 집단들이니까.
1: 예.
0: 이건 너무나 많은 피의자 피해자가 다 우리 국민들이에요. 피의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제 이렇게 빨리 끝내려 한다. 속도적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1: 그러게요.
0: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건
1: 아까 그 홍기원 의원과 인터뷰 내용을 조금만 소개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대상 범죄, 뭐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슨 뭐 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등등의 범죄. 뭐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유형을 쭉 들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 곳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보안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우려됩니다라는 의견은 하나도 없고 네. 오히려 그거보다

0: 범위를 조금 넓혀도 되지 않습니까? 얘기죠. 얘기는 많더라라는 말을 하고요.
1: 그럴 거예요. 아마.
0: 그리고 과거에 검찰이 자기 권력을 남용한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기획수사 그다음에 본인들이 인지수사
1: 별건 수사
0: 네. 즉 자기들이 시작한 수사들인데 앞으로 검찰에 갖게 되는 보안수사권은 시작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불가능하죠. 시작하는 게 불가능하죠.
0: 경찰이나 네. 그 중수청에서 넘겨온 것을 기소를 위해서 검토하다가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그렇죠. 하게 돼 있는 거라서 네. 남용이 우리를 우려를 좀 논리적으로 찾지를 못하겠어요.
1: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2: 네, 이런 점은 있어요. 전에 초반에 그 검경수사권 분리했을 때하고 좀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초반에 검경수사권 분리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중대 범죄의 경우는 검찰이 개입할 수 있게끔 했었죠.
0: 그 중대 범죄 몇 가지를 수사 범위에 남겨놨죠.
2: 예, 예, 그렇게 남겨뒀을 때 그랬는데 지금 아까 저도 홍기현 의원의 인터뷰를 들었었는데 지금 대체로 하자는 것은 당시 논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자치경찰에 맡기던가 아니면 내부에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들은 오히려 지금 이제
0: 경미한 사건,
2: 예, 보안 수사권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0: 그러게요.
2: 초반에 했던 과정하고 정 반대로 접근하고 있는 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요.
0: 네.
1: 그런데 이 보안 수사 요구권 문제냐, 보안 수사 폐지 문제냐 이건데 그럼 검찰이 말이죠 서류 종이만 보고 기소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일단
0: 아, 그러게요.
1: 논리적으로 다 떠나서 진영이 뭐 그 떠나가지고
0: 저는 한참 전부터 몇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아. 김민석 총리가 마지막으로 정부 입장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그러나 정부 안을 내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한 카드가.
1: 그게 6월 25일 얘기예요.
0: 아까 네. 그 카드가 네. 무슨 카드냐면 전당대회 끝나고 봅시다예요.
1: 아, 그 얘기했어요. 네.
0: 전당대회 끝나고 내가 당권 쥐면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로 바꿀 테니 이거 자꾸 그 이전에 밀어붙이지 맙시다라고 한 카드를 좀 딱 읽었거든요.
1: 저도 그렇게 해석을
2: 했어요. 당시 김민석 총리가 했던 그 내용이요. 왜 보안수사권 폐지하느냐라는 근거가 뭐였느냐. 검찰을 그동안에 잘못한 게 많다.
0: 그거 한마디죠. 뭐.
2: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일단 해보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꾸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예. 지금 뭐 다시 불가역적으로 하자고 하는 정청래 전 대표라든가 추미애 지금 지사의 입장하고 정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2: 그쪽에서는 불가역적으로 하자는 거고 일단 책임 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꿉시다. 그 얘기고.
0: 근데 아무튼 당내 의견들이 이렇게 새로운 법안도 나오고 또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또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1: 있죠.
0: 게다가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고 절대 입법 통과 못해요.
1: 안 돼. 시간도
0: 그럼 이제
1: 없어요. 지금.
0: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할 텐데 문제는 중수청이나 이런 게 출범해야 되는 날짜가 10월 1일이라서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입법안까지 나와 있으니까 뭐 서둘러서 처리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2: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당에서의 그쪽을 강하게 하겠다는 이른바 강경파들 빼놓고는 호의적인 여론이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0: 글쎄 별로 찾아볼 수는 없어요.
1: 일반적으로
2: 전문가 집단들도 대체 그런
1: 예. 전문가 집단 그렇고 일반 민심 그렇고 중도층 여론 그렇고
0: 예.
1: 또 여당 내에서도 얘기하고 뭐냐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부정적이잖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2: 자, 아까 네. 강성범 씨 바보 됐어요 했던 얘기를 네. 했는데 왜 하려고 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걸.
0: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 너무 안 하고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조금 한 10분은 해야죠.
1: 그것도 해야 됩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아까 안철수 의원 네. 한동훈 네. 복당하면 뭐 얘기한 네. 거를 이제 잠깐 언급했잖아요.
1: 네. 네.
0: 어떻게 보세요? 김만호 씨는.
2: 뭐 안철수 의원 스타일답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했을 때는 추경호 의원 정인하면서 와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의원이 일방적으로 당에서 뭐 빼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도 처음엔 당사에서 모이자고 했던 것이다. 그런 차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갈등으로 좀 키워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진영 간의 갈등이 더 핵심이 아니겠는가.
0: 아, 물론이죠. 예. 예. 지금 징계 절차 운운하고 또 장동혁 대표는 뭐 이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를 해서 제명된 게 아니라 범죄 행위를 해서 제명당한 거다까지 지금 내뱉어놨는데 진짜 징계할 수 있을까요?
1: 징계를
0: 추가 징계
1: 일정 부분은 할 것 같아요.
0: 정말요?
1: 아,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그 장동 대표 스타일로 볼 때 그리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로 볼 때.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장동혁 대표가 비정상적이다라고 단정은 잘 안 하겠는데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일상적이지
2: 뉴노멀입니다.
1: 아, 뉴노멀. 뭐 그 얘기 되네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일정은 징계도 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의식으로 예.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일부에서는 그래서 비교적 좀 명쾌하게

0: 하게 조금 징계 여지가 있는 뭔가 걸려 있는 사람이 조경태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무소속 지원했다는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은데 무슨 발언 등등인데 구체적으로 부의장 뽑는 거에서 딴 당에 가서 협력했지 않느냐 이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서
1: 그게 뭐죠? 조경태원
0: 박덕흠 의원을 부의장으로 당에서 경선에서 뽑혔는데 다른 당에 가서 박덕흠 뽑으면 안 된다라고 조경태원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2: 그 조경태 의원 논리는 뭐냐면
0: 다른 사람들의 그 징계 사안하고 좀 달라서 시범적으로 뽑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2: 근데 박덕흠 의원의 부의장 당선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논거는 네. 조경태 의원의 논거는 저도 내란 옹호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박덕흠 의원이 그 탄핵에 반대했었거든요.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자기가 민주당에도 가서 얘기했다는 게 개혁신당도 있고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부의장이라는 게 어쨌든 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 부의장인데 내란과 관련한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된다.
1: 아무튼 징계할 수 있어요. 아무튼 조경태 의원이 제일 좀 세게 걸려 있으니까 또 자기도 세게 맞불놓느라고
0: 장동혁 대표 통째로 내란 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죠.
1: 장동혁 대표를 그 저 윤리위에 제소한 거죠.
2: 죄송합니다. 출당 제명해라. 이렇게. 아, 출당 제명으로 명시했어요. 아예.
0: 어디서 화면 보면 혹시 여러분들 주목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동안에 저는 장동혁 의원, 장동혁 대표가 당에서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요 사람들을 보질 않았어요.
1: 어딜 봐요?
0: 그냥 허공을 보면서요. 비장한 표정으로만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공공장소에서 장 대표가 그 자체가 내부의 국회의원이든 당 조직원들 간에 교감이 안 된다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허공에 시선을 두고서 밀어붙이고 지금 있다. 꿋꿋한 자세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표정으로 가고 있고 마다시피 국회 복도 갈 때도 그냥 딴 데 보면서 꿋꿋한 자세로 걸어가고 있고 밖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1: 그래요?
0: 얘기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지적을 하니까 본인이 혹 듣고 그랬는지 그
2: 정명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좀 입장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 회의에 좀 불참한다든지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안 하고 뭐 아니 그럼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아니 그럼 장동 대표 편에 쓰든가.
1: 아니 최창열 교수님은 우리 이 시간에 국민의힘의 특징은 애매모호다. 아, 그래도 딱 규정한 거 모르세요?
2: 물론 했는데 제가 했는데 정 대표가 정원내 대표가 이때쯤은 뭐 기대도 안 합니다만 적어도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1: 예.
2: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0: 그런데 그 아다시피 뭐 여기서 뭐 지지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6.3 지방선거 직후에는 조사에 따라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위에 가는 경우가 나올 정도로 조금
1: 올라갔다가
0: 힘을 발휘한 적이 있었죠.
1: 쭉 떨어지잖아요.
0: 떨어진 이유는 지금 여당이 잘한 거 있으니까 여당 계속 지금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악수를 계속 두고 있는데 그럼 가장 결정적인 패착은 뭐겠습니까?
1: 징계 운운하고
0: 그렇겠죠. 뭐. 저는 그래서요 과거에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대개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사 이익을 가져가는 게 허다한데 네. 양쪽이 다 반사 이익을 주고하면서 경쟁하는 경우는 지금 처음 같아요.
2: 네. 우리 정치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적대하면서 공생하고 적대하면서 공존하는 아주 전형적인 악성 정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치가.
1: 그런데 이 당의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건 우선 명단부터 공개가 안 되거든요.
2: 그거 공개가 안 되죠. 네.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개회의 그 국민들 시선이 다 집중돼서 뭐 어떻게 진행되는구나가 알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시한폭탄이에요.
2: 네, 맞아요.
1: 어느 순간 빵 터지면 터지는 거고 안 터지면 안 터지는 거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2: 대표 마음이에요. 이거
1: 이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갈지도 몰라요. 네. 그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다시피 윤리라는 것은 뭐 대표의 당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의 보조기구라고 좀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니까
2: 물론이죠. 물론이죠.
0: 상식상의 절차에 보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 네. 거는 네. 한동훈 대표는 무엇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바로 직답하거나 직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깐깐한 사람이라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 당계 관련해서는 계속 얼버무리면서 왔어요. 초반에 문제가 터졌을 때.
1: 당원 게시판
0: 네,
1: 문제.
0: 당원 게시판 문제가 되고 그게 확산돼서 지금 아까 장동혁 대표가 그것은 뭐 당규 위반, 당원 위반이 아니라 범죄라고 했던 그것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도 익명 게시판이라고 핑계대고 계속 나가고 말았다가 마지막 사과할 때도 동명이인이라든가 당무감사위원 동명이인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자료가 오류가 있다 이 말만 했었지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관련은 저는 한동훈 의원,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 부분은 이걸 어렵게 만드는 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2: 근데 어차피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한동훈에 대해서는 꼬투를 잡았을 거예요. 단계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동훈
0: 대신 뭔가 다른 어거지 꼬투리 잡는 것 같다고 뭔가 근거를 남겨서 계속 문제를 남긴 것.

0: 다르죠. 그래서
1: 아무튼 간에 한동훈 의원의 당원 게시판 얘기를 이제 또 꺼내가지고 이걸 범죄행위로 얘기한다. 이게 참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2: 글쎄 좀 아까 제가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비공개고 뭐 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걸 주도하는 게 장동혁이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그렇죠. 네. 장동혁이 매주 입만 열면 징계 우는 또 범죄 행위 우는 그렇죠, 그렇죠. 뭐 게다가 이제 안철수 의원까지 뭐 복당하는데 예. 뭐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지금 정말 그 이런 국면이 앞으로 한 달을 갈지 얼마를 갈지 아니,
1: 그 새로운 이슈를 또 개발할 수 있어 이것과 비슷한 유의 어떤 그 분화하는 이슈가 또 나올 거예요 아마 계속 이제 이끌고 가고
2: 뭔가 국민적 시선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요새 새로운 움직임이 있네라고 기대하면서 지켜볼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1: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이제는 비판의 초점을 화살을 장동혁 등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제. 아니 국민의힘 의원과 정재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예요. 네. 당무 왜 거부 안 합니까?
2: MMO 때문이에요.
1: 아, MMO 할 말 없죠 제가. 제가 기적을 했으니까.
2: DNA인데요. 뭐 어떡하겠어요.
3: 하여튼 뭐 지금 정도 상황이라면은 제1야당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난번 누가 내걸었다시피 저는 사태를 내걸든 뭐든 좀 뭔가 비장한 태도로 임하는 국면인데 뭉개고 가고 있는 거죠.
1: MMO가 안 되는 거죠.
2: MMO와 뭉개기. 이게 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게 만들겠어요.
1: 아니, 나도 이슈 자꾸만
3: 재생. 그런데 그 법률가 출신들 검사 특히 장동혁 대표 판사 출신인데 권력투쟁에 몰입되거나 권력의 맛을 가버리면은 그런 가지고 있는 판단의 자원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1: 하여튼 전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2: 대단한 재주입니다.
1: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2: 애매모호 뭉개기 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게 하기.
1: 대단한 집단은 집단이에요. 진짜.
2: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직진본능 직설하고였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장 지내신 김만음 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네. 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폭염특보가 대부분 발효 중입니다. 경산과 포항 등 경북 남부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오늘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경북 남동부로 38도 이상,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34도 안팎의 최고 체감 온도 드러내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이 34.6도, 올 최고 기온까지 올랐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이렇게 대부분 서울 광주 34, 세종 대전 강릉 35, 대구 37, 포항 38도 등 35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고, 자외선 지수도 오후 3, 4시 무렵까지는 대부분 매우 나쁨, 제주 남부 위험 단계 이어지겠습니다. 오전 농도 오늘 오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등 일부 중부 내륙이 나쁘겠고요. 무덥고 흐린 하늘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와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 쪽인데 내일 저녁까지 이들 지역에 5에서 30mm, 제주 산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와 전남 섬 지역 중심으로는 풍랑특보와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해상에 당분간 물결이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중심으로 각각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모레 화요일과 초복인 수요일 비가 좀 내리면서 폭염의 강도가 살짝 꺾이겠지만 당분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유지되는 곳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4.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협을 통과하던 상선이 또다시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1일 동부시간 기준 오후 7시 15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의 컨테이너선을 공격했다며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남부의 항구 도시 반다스 아바르에서 세 번의 폭발이 보고됐으며 시리크에서도 폭발이 두 차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도 중동 내 미국 목표물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서 잉글랜드가 벨링엄의 두 골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물리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대회 8강 노르웨이와의 맞대결에서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했습니다. 이어 열린 8강 마지막 경기에선 메시가 침묵한 가운데 아르헨티나가 연장 승부 끝에 스위스를 3-1로 이겼습니다. 결승 진출을 향한 운명의 한판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4강은 오는 16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의 신설 이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임희선 기상청장은 오늘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2단계로 운영되던 특보체계에 추가된 최상위 단계로 일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 기온 39도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야외 활동을 멈추고 무더위 쉼터나 그늘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 상륙에 중국과 대만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태풍 바비가 어젯밤 저장성에 상륙해 최소 200만 명이 대피했고 홍수와 하천 범람, 도로 통제 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에서도 100여 명이 다쳤고 14,000여 명이 대피했으며 항공기 수백 편이 취소됐고 17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4,300명을 넘어섰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두 차례 지진 사망자가 4,3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보다 200여 명 늘어났으며 부상자는 16,0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6천여 명이 구조된 가운데 유엔은 여전히 5만 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독과점과 담합 등으로 물가 상승을 조장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걸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세무조사해 3천억 원 이상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4개 업체를 조사해 3,195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체 추징액의 약 78%인 2,480억 원은 상위 10개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장 독과점 업체가 9건에 1,809억 원을 추징받았고 18건 범칙 처분돼 그중 11건은 고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의 보장 범위와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 보험 내용 가운데 항공기 지연 특약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가입 전 보장 내용과 약관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공기 지연 보상은 일정 시간 이상 지연이나 결항으로 공항에서 발생한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등 직접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수수료, 입장권이나 공연 티켓 비용 등 간접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대전과 강릉 35도, 서울도 3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돌겠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혈압에 대한 진료가 좀 더 세분화되는 걸까요?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진료 지침의 개정판을 보면 이완기 단독 고혈압을 새롭게 분류한 것을 비롯해서 혈압계의 변화라든지 생활습관의 개선사항도 확대됐는데요. 개정된 고혈압 진료 지침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온열 질환의 위험에 잘 대비해야 할 텐데요.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오랜 시간 야외 활동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열탈진, 열사병, 온열 질환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블랙펄의 고고씽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여섯 번째 고혈압 진료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첫 번째 진료 지침을 발표한 이후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권고안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번 6차 진료 지침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고혈압에 대한 6차 진료 지침 개정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이번 개정안은 특징적으로 확 달라진 건 아닌데요.
0: 네.
1: 고혈압을 더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하고
0: 네.
1: 환자 특성에 맞게 치료하자라는 쪽으로 바뀐 거고요.
0: 네.
1: 그게 이제 뭐 젊은 사람의 고혈압, 또 이제 집에서 재는 가정혈압, 또 새로운 혈압 측정기기, 그리고 또 여러 약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합친 복합제 있거든요.
0: 네.
1: 뭐 그런 거에 대한 치료 등이 좀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임상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 지침과 비교할 때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1: 예, 몇 가지 좀 추가가 됐는데요.
0: 네.
1: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 이제 팔에 커프를 감지 않고 혈압을 측정하는 그런 커프가 없는 혈압계. 그러니까 우리 혈압계 지금 어깨에다 뭘 감잖아요.
0: 네.
1: 이걸 감지 않고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혈압 측정계가 좀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좀 정립이 됐고 뭐 그 외에 이제 혈압약 이외에 뭐 신부전약이나 당뇨약 이런 것들 중에 혈압을 낮추는 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개정안에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 포함됐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1: 우리가 보통 혈압 그러면 위아래 두 개로 피지잖아요.
0: 네.
1: 위에 것은 수축혈압, 밑에 것은 이완기 혈압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고혈압 기준이 수축기 140 이상, 또 이완기 90 이상을 말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위의 혈압은 140보다 낮은데 밑에 아래 혈압이 90 이상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1: 이런 걸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0: 네.
1: 우리가 이제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완기는 정상인데 밑에 혈압은 정상 90 아래인데 위의 혈압, 수축기 혈압은 뭐 140, 50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축기 단독 고혈압 이렇게 부릅니다.
0: 고혈압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140에 90이지만 이완기 혈압만 상승한 경우가 이완기 단독 고혈압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 보죠?
1: 이런 경우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런다고 해서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재보면 뭐 128에 94, 135에 94 이렇게 나오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위에가 140 아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이런 고혈압 형태가 더 자주 보이는데요. 그래서 좀 소홀히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특히 이완기 단독 혈압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는 건 젊은 사람들의 고혈압 때문인 건가요?
1: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진료 지침에서 강조하는 게 젊은 사람들에서 고혈압 환자가 충분하게 진단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3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뭐 자기가 고혈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0: 그렇죠.
1: 또 검사도 안 하거든요. 혈압도 안 재고 그런 분들을 좀 조기에 진단하자라는 것들이 좀 강조가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는 것은 젊은 분들이 혈관이 좀 탄력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수축기 혈압은 크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밑에는 높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조기에 진단해서 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들은 뭐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비만, 음주, 흡연, 또 특히 잠을 못 자는 수면 부족, 또 운동 부족, 짠 음식 섭취, 이런 게 요즘 젊은 분들한테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0: 네.
1: 예, 이런 경우에 이완기 밑에 혈압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0: 젊은 층의 혈압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1: 네.
0: 혈압에 무심할 수도 있는데 선별 검사라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어요.
1: 이 선별 검사는요. 그냥 아주 간단하거든요.
0: 예.
1: 그냥 혈압만 치면 됩니다. 근데 혈압 뭐 우리 건강 검진 국가에서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젊은 분들은 혈압만 잘 재줘도 금방 진단하고 또 치료하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기 진단 혈압 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 또 커프리스 혈압계에 임상 도입이 추가됐다는 것도 궁금한데요. 팔을 감는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는 걸 이제 말한다고 하셨는데요. 병원에서는 커프형 혈압계로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뀌나요?
1: 아, 그건 그렇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병원에 사는 것처럼 커프를 감고 하는 혈압계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게 원칙이고 이게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불편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0: 좀 그렇죠.
1: 병원을 벗어나서 체크할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면 이게 형태가 이제 스마트워치 반지형처럼 손목이나 손가락에서 맥파 혈관의 파형이 뛰는 걸 분석해서 혈압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상 중에 혈압 변화 특히 이제 자는 동안의 혈압 변화 또 자고 막 일어나서의 혈압이 어찐가 이런 부분들은 병원 혈압계로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0: 혈압 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혈압 측정의 방법이 많이 다양해지긴 했죠?
1: 네. 다양해졌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혈압계 보면 뭐 팔목에다 재는 거 있고 뭐 어깨에 재는 거 있고 또 하는 게 있는데 가장 표준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어깨에다가 커프를 두르고 측정하는 거 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만 재가지고 고혈압이다라고 많이 진단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재는 게 필요하고 특히 집에서 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정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쉽게 누구라도 혈압을 잴 수 있게끔 혈압기가 조금 다양하게 특히 웨어러블 형태로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팔에 감고 압력을 주는 현재의 커프형 혈압계가 주는 불편도 반영이 됐고 가정 혈압도 강조가 되고 있는 거네요.
1: 네.
0: 요즘 스마트워치나 반지형도 있고 참 혈압계가 다양해졌는데요. 특히 반지형 혈압계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1: 네. 그 되게 편하거든요. 일단. 저도 해봤는데 그 손가락에 그냥 반지처럼 끼는 형태고요. 또 특히 이제 자는 동안이나 또 일상생활 중 혈압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이 한 번 재가지고 이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요. 하루 중에 얼마나 변하는지 또 밤에 잘 떨어지는데 아침에 또 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형 혈압계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거든요.
0: 그런데 장점도 많지만 정확도라든지 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서도 검증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은 결국 숫자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반지형이나 이런 다른 혈압계들은 간접적인 파형을 가지고 혈압을 추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고요. 검증된 기기로만 쓰시고 또 이 반지형 혈압계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병원 커프형 혈압계를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조하는 형태 또는 참고할 수 있는 형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가 하면 진료 지침에서 새로운 고혈압 약제 도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1: 일단 저희들이 쓰고 있는 대표적 고혈압 약이 크게 다섯 가지 계열인데요. 네. 좀 어렵긴 합니다만 불러드리자면 칼슘 차단제, 또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뭐 전환요소 억제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표준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심장 뭐 심부전약이나 당뇨병 약으로 쓰던 약제들이 혈압 강화 효과들이 조금 있고요. 또 심장이나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진료 지침에서는 좀 언급을 해놓은 거고요. 뭐 일반 청취자분들은 다 그냥 기억하시고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0: 그러니까 기존의 항고혈압제 외에 여러 약제들이 포함되는 거네요. 근데 심부전 치료제가 혈압 치료제로도 쓰이는 걸 보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나 보죠?
1: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르니라는 약제들은 심부전에서 이제 심장 부담을 줄이고 또 사망률도 줄이는 또 혈관을 이완시켜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제들을 뭐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 약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언급을 해놓은 거지 그런 약제들을 혈압약으로 써라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근데 심부전이 있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기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가 심하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안 좋거나 또 그런 분들한테 쓰는 혈압약은 저희들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혈압 환자한테 똑같이 약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환자의 심장이나 또 콩팥 상태, 또 혈중에 이제 뭐 나트륨이라 그러죠. 소금기, 칼륨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약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좀 뭐 이렇게 어디 누가 좋다, 이 혈압약이 좋다 해가지고 남들이 좋으니까 나도 좋은 건 아니고 예, 전문 의 선생님들하고 상담해가지고 약을 조절하거나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당뇨병 치료제가 쓰이기도 한다면서요. 역시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어요.
1: 예, 이것도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 있는데 그 이제 혈당을 낮추죠, 당연히. 근데 이걸 이제 대규모로 사람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심장 효과가 좋은 거예요. 또 콩팥 보호 효과도 있고 또 혈압도 조금 낮추고 체중도 조금 감소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분들한테 추가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혈압약을 대신하는 건

0: 절대 아닙니다. 구환자가 가지고 있는 뭐 심장이나 뭐야 당뇨, 콩팥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함께 쓰면 도움이 되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신부전이나 당뇨병을 동반하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고혈압 약제가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일 것 같은데요. 신부전이나 당뇨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제한이 있겠네요.
0: 예, 그렇긴 한데요.
1: 예.
0: 지금 나와 있는 고혈압 약제가 너무 좋아요.
1: 예.
0: 꼭 그 신부전 당뇨병 환자한테 쓰는 약이 뭐 못 써서 안 좋은 게 아니고
1: 예.
0: 기존에 나와 있는 약 아까 다섯 가지 종류라 그랬는데
1: 예.
0: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부작용은 줄이고 혈압은 더 많이 떨어뜨리게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 환자분들 고혈압 보면은 지금 거의 99%는 이제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새 약이 나왔는데 이게 당뇨병, 신부전 이런 쪽에도 좋으니까 나도 쓰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1: 예.
0: 환자의 특성에 맞게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거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 여러 약제들이 도입이 되면서 난치성 고혈압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제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약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면 거의 대부분 잘 조절이 되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예외적으로 뭐 3개 이상, 4개 이상을 쓰는데도 잘 안 되는 환자분들을 고혈압, 저항성 고혈압
1: 네.
0: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주사제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1: 네.
0: 또 임상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제를 쓰면
1: 네.
0: 약보다 좀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뭐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조만간에는 막 난치성 이런 고혈압 환자들도
1: 네.
0: 거의 뭐 완벽하게 잘 조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단일 제형 복합제에 대한 부분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뭐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 네.
0: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0: 그렇게 하면은 먹기도 쉽고 또 이렇게 잊어먹기도 않고 또 네. 보기에도 하나이니까 좋고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단일 제형 복합제라는 게 여러 항 고혈압제를 하나의 제형에 포함한 걸 말하는 걸 텐데 개별 약제를 병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참 장점이 많겠네요.
0: 네, 실은 이제 이렇게 복합제를 만들 때는요. 네. 각 약을 따로따로 먹는 것과 복합제를 생동성이라고요. 우리 신체 내에서 약이 다르게 변화하는가 또 같은가를 다 검사해가지고 시중에 나오거든요. 연구 충분히 거쳐가지고. 근데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먹는 것과 한꺼번에 먹는 것은 전혀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 장점이 하나로 그냥 꿀꺽 하면 되니까 복용이 편안하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분들이요 접근이 쉽습니다.
1: 네.
0: 여러 개면 그냥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싫은데 한알로 만들어 보면 먹기도 쉽고 당연히 그러면서 혈압 한알로 먹는 게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지고 또 한 10년, 5년 연구를 해보면 환자분들의 생존, 뭐 심혈관 사고나 사망도 더 줄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복용이 편하고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단일 제형 복합제의 용량은 다양하게 나와 있나요? 특히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0: 용량이 다양하죠. 당연히 다양하고요. 낮은 용량부터 표준 용량, 고용량까지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존 혈압, 환자의 기본 혈압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 혈압이 160 이상 높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두 개가 섞어진 약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한 개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용량별로 다양하게 있고 환자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알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갈라먹으면 어떠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갈라먹어도 되는 약이 있고요. 아예 그냥 빻아가지고 넣는 형태가 있는 경우는 갈라먹어도 되지만 이게 층마다 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빻아먹으면 갈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부작용의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0: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이나 저희들이 평생을 먹어야 될 약들은요. 부작용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고혈압약은 오래됐습니다. 이 다섯 종류 나온 게. 그래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어떤 약은 임산부한테 쓰면 안 되는 약들이 있다. 또 어떤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다.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옆에 친구가 저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오늘 나 안 걸렸으니까 저혈압약 먹을래.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특성, 또 동반 질환, 또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약을 정해서 먹으면 거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1: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지침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0: 이건 정말 약보다 더 어려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체중 조절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연 또는 약간 덜 짜게 먹기 이런 것들을 되게 과학적으로 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럴 거 있고 또 운동도 선생님 운동하면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일주일에 한 4, 5일 하루 30분 정도 운동 권하고 있고 특히 담배 요즘에 전자담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전자담배도 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기존의 담배하고 그리 다르진 않거든요. 똑같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혈압하고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다. 특히 스트레스, 호흡, 또 요가, 명상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1: 또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의 위험에 방심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혈압 예방을 위한 노력,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랄까요?
0: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오늘의 그 질문 같은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상이 없어도 혈압을 재봐야 된다. 고혈압 측면에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고지혈증

0: 하고 독립영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 20대다 그러면 네. 80, 90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60년, 예를 들어 20살이 80세다 그럼 60년 동안 사는 거예요.
1: 아.
0: 그러면 그 60년 동안에 고혈압이 10이나 20이 높은 채 60년 살면 남들보다 더 조기에 심장병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조절을 하면 심장병이 40세, 50세 올 것을 80, 90, 100세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1: 예.
0: 그걸 고혈압도 그렇게 하고 고지혈증도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당뇨도
1: 예.
0: 젊은 나이에서부터 조절해 나가면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1: 네.
0: 동맥경화를 뒤로 밀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금연은 아주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요.
1: 네.
0: 심근경색 환자들 젊은 나이에 온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흡연이에요. 여기다가 고혈압 하나 더 붙으면은 위험도가 3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고혈압 약 보지 말고 꼭 재보셔야 되고요. 이게 소리 없는 살인자라 그러거든요. 고혈압
1: 네.
0: 보고. 증상이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문제 없어요. 혈압이 160, 170 돼도 뭐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자극이 되죠.
1: 네.
0: 심장, 뇌, 콩팥 이런 데. 그러니까 10년, 20년 뒤에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1: 그렇죠.
0: 망가지면 증상이 나오니까 그때는 조금 이제 좀 늦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혈압 재자. 이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1: 네.
0: 스트레스 받지 말고 덜 짜게 먹고
1: 네.
0: 음주도 좀 줄이자. 흡연하지 말자.
1: 네.
0: 또 살도 안 찌게 하자.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거 좀 잘 관리하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한데요.
1: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고혈압의 진료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K-WIL의 가슴이 뛴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입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에 대한 지적이 해마다 강조되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이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 열부종, 열사병. 이름만 들어도요, 더워지는 온열 질환을 생각할 때 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누구나 이런 온열 질환의 위험은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제 더운 여름날 논밭에서 과수원에서 일하시다가 네. 쓰러져 오시는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게 되는데요. 네. 사실 요사이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 다 고령이십니다. 네. 이 어른들도 열사병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데 네. 그래서 일부러 더위 피하신다고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다가 해가 뜨거워지면 농사일을 좀 멈추고 쉬셔야 되는데 네. 농사일 계속 하시다가 정말 뭐 11시, 12시, 1시 일쯤에 쓰러져 오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꼭 야외가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면 뇌전증 병력이 있으신 분인데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경련이 발생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발견되기까지 계속 고온 환경에서 노출되어 결국 열사병 발생한 사례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0: 뭐 그렇게 논밭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또 한낮에도 작업하는 분들 교통경찰들도 그렇고요. 어쩔 수 없이 밖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온열 질환은 어떤 경우인 건가요?
1: 네. 온열 질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일단 고온 환경, 뭐 무더운 날씨 노출이 되어야 하는 곳이고요. 네. 그런데 고온의 환경이 몸에 적응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정해진 훈련 프로토콜에 따라서 열수능이 된 상태 또는 뭐 제철소 고로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근무하시면서 열수능이 된 상태라면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고온 환경에 열 수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더위에 노출돼 버리면 우리가 왜 더우면 아시죠? 막 몸에 땀나고 막 숨도 가빠지고 좀 피부 뜨거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몸에서 열을 배출하려는 정상적인 보상 기전이거든요. 피부의 모세혈관 확장시키고 땀을 배출하고 심박출량도 증가시키고 호흡을 증가시키고 이런 기전들이 하여튼간 우리 몸을 지키려고 몸에서 열을 발산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몸의 열 조절 기전의 중추인 우리 뇌 가운데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체온 조절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버립니다. 계속 노출되면 더위에. 그러니까 더운 몸에서 열 배출이 안 되니까 마침내 뭐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기능 부전의 상태에 빠지되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열사병이라고 하겠습니다.
0: 체온 조절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 신호가 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온, 습도, 시간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 실내라도 고온 환경이 문제겠지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땀이 배출되고 바람이 불어주면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좋은데 습도가 높아서 날씨가 습하면 또 더 안 좋겠죠. 네. 역시 시간도 중요합니다. 고온 환경에 노출 시간이 길어진다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뭐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운동선수들, 물론 건강한 운동선수들이죠. 이분들 열수능 훈련을 예로 들면 보통 한 30도 정도의 날씨에서 60분 내지 90분 정도까지 10일에서 14일 또는 21일까지 이렇게 열수능 훈련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일반인이 꼭 뭐 60분 노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수능이 되어도 사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대략 한 달이 지나면 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뭐 나이라든지 몸의 상태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0: 요즘 걷기, 뛰기, 등산도 그렇고요. 밖에서 운동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온열 질환에 위험이 있을 때 느낌이 오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은 꼭 스스로 인지할 만한 어떤 특징적인 전조 증상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려운데요.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 무력감, 뭐 두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졸림, 의식이 처지거나 멍해지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화가 안 되고 흔히 말하는 헛소리 하는 것, 그다음에 말이 느려지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걷는 것이 힘들고 균형을 잘 못 잡는 증상들이 보이다가 마침내는 의식이 없어지고 경련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0: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무력감, 구토, 두통에 어지러운 증상 등이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계속 작업하시다가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졸리다, 뭔가 몸이 안 좋다면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0: 그럴 땐 실내나 그늘로 가서 쉬는 게 최선일까요?
1: 그렇습니다. 우선 고온 환경에서 벗어나야겠죠.
0: 그렇죠.
1: 에어컨 있는 시원한 실내로 가서 쉬어야 하겠고요.
0: 네.
1: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땡볕은 피해서 그늘로 가서 선풍기나 부채로라도 시원하게 하면서 의식이 명료하라면 얼음물, 냉수를 마시는 등 몸의 열을 빨리 식혀줘야 하겠습니다.
0: 온열 질환을 생각하면 일사병, 열사병, 탈수, 탈진 여러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온열 질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위급한 경우로 할 수 있는 열사병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0: 네.
1: 일사병은 일시적인 실신은 할 수 있으나 의식 장애까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고요. 물론 뭐 열사병도 발생한다고 모두 사망하지는 않고 초기 대응과 응급 처치 치료가 잘 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 초기에는 이것이 일사병인지 사망에까지를 수 있는 열사병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더위 먹어서 그렇다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0: 탈진도 그냥 탈진이 아니라 열탈진으로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가장 많은 게 열탈진인가요?
1: 예, 조금 뭐 어려운 의학 용어인데요.
0: 네.
1: 온열 질환에서 뭐 열사병이라든지 열탈진, 일사병, 열경련 등으로 부르는 질환들이 각각 있긴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일반인들께서 그 분리를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니어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열사병인지 일사병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서 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허탈에 빠진다. 그건 의식 장애가 발생한다. 예, 실신이라도 한다. 빨리 도움을 청해야지. 이것을 분류한다고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습니다.
0: 그렇죠. 열사병이 가장 위험한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열사병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입니다. 실제.
0: 그러니까 열사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더위 먹은 정도가 아닌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체온이 뭐 40도 이상까지 오르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예. 특징적인데요.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 말씀드렸듯이 시상 하부가 망가지면서 열 배출이 안 되어서 비정상적으로 체온이 상승하고 우리 몸에 장기들이 기능 부진에 빠지는 그리고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열사병은 사실 무서운 응급 질환입니다.
0: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열사병으로 이렇게 의식이 흐려지고 반응이 떨어지는 신경학적 이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1: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면 당연히 119에 빨리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작업장이 고온 환경이다. 아주 더운 곳이다. 그리고 온몸이 꿀떡이다. 이러면 빨리 119에 신고하고 나서 빨리 열을 떨어뜨려주는 처치들.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시원한 에어컨 있는 곳을 옮기고 옷을 벗기고 몸에 물을 뿌리고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하는 체온을 낮춰주는 처치를 반드시 해줘야겠습니다.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우선은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체온을 낮춰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구급대가 오는 동안 찬물을 몸에 끼얹거나 정신을 잃을까 봐 뺨을 때리거나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변에서도 좀 당황할 것 같은데요.
1: 네. 찬물을 몸에 끼얹으면 모공이 일시적으로 수축하거든요. 열 발산이 오히려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온의 물을 분무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선풍기를 틀거나 부채로라도 붙여줘야겠습니다. 그래야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잃을까 봐 뭐 뺨을 때린다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숨을 잘 쉬고 있다면 계속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겠고요. 숨 쉬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기도하고 호흡 보조해주는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사실 이 단계부터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0: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면 안 되는 거죠?
1: 네, 당연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면 식도로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서 폐로 잘못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소량의 물은 기도를 막지는 않지만 이후 폐렴을 일으키게 됩니다.
0: 몸에 좀 아이스팩을 대주는 건 괜찮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만약 현장에 아이스팩이 있다면 특히 몸이 접히는 부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목뒤 이런 곳에 대주면 좋겠습니다.
0: 이렇게 쓰러진 사람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사실 열사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처음에는요. 이것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는지도 모릅니다.
0: 네, 그렇겠네요.
1: 예, 외상으로 경추 손상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에게 과도하게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한다, 앉히려고 한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지만 정상적으로 숨 쉬고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요.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면 기도하고 호흡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사실 2단계부터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해야 되지 전혀 받지 않은 일반인들은 사실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자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서 119 신고를 지체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9 신고를 통해 현장 상황,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려 도움을 구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동안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런데요. 또 야외뿐 아니라 뜨거운 차 안에 있거나 환기가 안 되는 더운 실내 공간에서도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의 위험이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뜨거운 차 안이나 환기가 안 되는 더운 실내 공간, 뭐 흔히 말하는 쪽방 같은 곳에서 열사병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 있고요.
0: 네, 그런 경우에도 증상은 비슷할 텐데요. 어지럽다는 느낌이 있으면 방심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했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1: 네. 좋은 지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사병이든 열사병이든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고 사실 구분이 어렵습니다.
0: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조심해야겠지만 특히 어린이, 노인, 또 만성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리적 예비능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개인이 정상 상태에서 갖는 기능적인 어떤 예비량, 여유, 그 외부 스트레스나 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기능자를 견디는 능력 정도를 말하는데 어린이나 고령의 노인, 만성질환자는 당연히 이런 생리적 예비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온열질환이 당연히 더 취약합니다.
0: 이 온열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뭐 가벼운 증상부터 심해질까지 다양한데요. 짧은 시간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계속 노출되다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요. 열사병의 경우에는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짧은 시간에 사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0: 증상들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 짚어주세요.
1: 일단 열사병이 발병하게 되면 환자 의식은 혼수고요. 우리 몸의 장기들이 기능 부전에 빠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장이나 폐, 간이나 신장인데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간 수치나 신장 수치도 막 올라가서 응급신대체요법, 즉 응급투석을 하는데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사병이 회복이 되면 또 장기적인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인지, 초기 대응 중요한 것입니다.
0: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고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물병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갈증이 나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도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일사병은 사실 수분이나 전해질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0: 이를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거는 어떨까요?
1: 예, 그 소금은 이제 전통적인 일사병 예방으로 생각되는 방법이었는데 사실 만약 소금을 직접 먹는다, 그럼 오히려 탈수를 더 촉진하게 돼서 사실 현재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정제로 된 소금도 있는데 위는 위를 자극해서 오심이나 구토, 위경에 일으킬 수도 있고요.
0: 네.
1: 또 과도하게 소금을 섭취한다. 그러면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0: 네.
1: 여러 가지로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방법입니다.
0: 네.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피해갈 수 있는 예방법도 알려주세요.
1: 예, 오늘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0: 네.
1: 고온 환경에 노출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더위에는 야외 활동이나 고온의 실내에서 머물지 않아야 하겠고요.
0: 네.
1: 불가피하게 작업이나 운동을 해야 한다면 하루 중 가장 더운 때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 시간 작업이나 훈련하면 반드시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겠고요.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간식을 먹는 것도 기본입니다.
0: 네.
1: 음주를 하면 마실 땐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탈수로 촉진하여 온열 질환을 더 일으킬 수 있고요. 고온 환경 작업이나 운동에서 몸에 꽉 끼는 어두운색 옷보다는 헐렁하게 흰색 옷을 입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선 119에 신고하고 이후에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온열 질환의 위험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비주의 러브러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시각장애인 로버트가 친구의 남편인 나에게 대성당을 그려달라고 하자 마침내 소설의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명장면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사내의 손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내의 손이 연필 한 자루를 쥐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종이 위에 선을 긋고 거대한 지붕을 만들고 높은 창문을 그려넣습니다. 로버트의 손가락들은 나의 손이 움직이는 궤적을 끈기 있게 따라가며 종이 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온몸으로 감각합니다. 서먹했던 거실은 어느새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고 두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멜로디처럼 어우러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거룩한 행렬이자 단 한 번도 타인을 진심으로 품어보지 못했던 남자가 마음의 성당을 지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속삭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아보게. 나는 로버트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암흑이 찾아온 세상.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감은 그 순간 나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넓고 환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로버트가 묻습니다. 어떤가 보고 있나?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손끝에서 완성된 거대한 대성당을 마음으로 품안 가득 느끼며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로 고백합니다. 정말 굉장하군요. 그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 살아온 한 인간이 타인의 손을 잡고 마침내 구원받았음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였습니다. 대성당은 묻습니다. 당신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을 뜨고 있을 뿐입니까? 우리는 매일 두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보고 있을까요?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건네는 손길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대성당을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누군가의 거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 최고 기온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온이 34.7도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그 밖에 곳곳으로 더위가 아주 에 달하고 있는데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경산이나 포항 등 경북 남부에는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실제 기온 39도 이상,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최고 체감온도 34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잊지 마시고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대부분 31도에서 3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자외선 지수도 3, 4시 무렵까지는 대부분 매우 나쁨, 제주 남부 위험 단계 이어집니다. 오존 농도는 오늘 오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등 일부 중부 내륙이 나쁘겠습니다. 현재 흐린 하늘 제주와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로는 내일 저녁까지 곳에 따라 5에서 30mm, 제주 산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또 특히 제주와 전남 섬 지역 중심으로 풍랑특보, 강풍특보 내려져 있어서 대부분 해상은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 있고요.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5에서 60mm 소나기 지나겠지만 당분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이어지는 곳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4.7도입니다. 최용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오늘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별도 공지대까지 그리고 영내 미국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전면 봉쇄한다면서 선박의 위치 추적 시스템을 끄고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을 경고사격을 가해 멈춰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란에 대해 공습을 재개했고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서 잉글랜드가 벨링엄에 두 골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물리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0: 잉글랜드는 오늘 대회 8강 노르웨이와의 맞대결에서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했습니다. 이어 열린 8강 마지막 경기에선 메시가 침묵한 가운데 아르헨티나가 연장 승부 끝에 스위스를 3-1로 이겼습니다. 결승 진출을 향한 운명의 한판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4강은 오는 16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에 신설 이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오늘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에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치솟을 걸로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2단계로 운영되던 특보체계에 추가된 최상위 단계로 일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 기온 39도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야외 활동을 멈추고 무더위 쉼터나 그늘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 상륙에 중국과 대만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태풍 바비가 어젯밤 저장성에 상륙해 최소 200만 명이 대피했고 홍수와 하천 범람, 도로 통제 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에서도 100여 명이 다쳤고 14,000여 명이 대피했으며 항공기 수백 편이 취소됐고 17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은하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30대 남성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습니다. 이 노동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발견 당시 이마에 찰과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독과점과 담합 등으로 물가 상승을 조장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걸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세무조사해 3천억 원 이상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4개 업체를 조사해 3,195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체 추징액의 약 78%인 2,480억 원은 상위 10개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장 독과점 업체가 9건에 1,809억 원을 추징받았고 18건 범칙 처분돼 그중 11건은 고발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대전과 강릉 35도, 서울도 3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전남, 광주와 경남, 제주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SK하이닉스가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 상승세가 다시 회복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 영국 작가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의 종속을 살펴봅니다. 북한이 당 정군을 한 번에 소집하는 이례적인 연합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북한은에서 알아봅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2: 네, 주요 노선은 상행선 정체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일요일 서울 방향 정체가 증가하는 시간대는 아니라서 정체가 긴 편은 아닌데요. 우선 40번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북진천 나들목부터 잠시간 꽉 막힙니다. 3km 구간 답답하겠고요.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은 강천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발생하며 영향받는데요. 문막부터 여주까지 밀리는데 여주분기점 부근부터는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까지 길어서 이천 나들목 부근까지 소요시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권에서도 10km 안팎으로 길게씩 흐름이 떨어집니다. 진보와 평창 일대가 어렵겠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은 개보단 정체 길은 짧지만 인제와 강촌 부근이 어렵겠고 경계권에서는 가평과 설악, 서종에서 화도까지 막히는데 특히 서종 부근 통과가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노선 중에선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이 가장 먼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충청권의 정체 이미 시작돼서 청주 나들목 부근에서 주춤한 뒤 옥산 분기점 부근부터 9km 구간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경제 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SK하이닉스가 나스닥의 그 ADR 상장 성공을 했다는 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극기 물결이 뉴욕 맨해튼을 휩쓸었다. 뭐 이렇게 예.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ADR 상장이 또 뭐냐 그러면 또 대답을 잘 못합니다.
3: 예, ADR이라는 게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트 예탁 증서라는 얘기인데요. 예. 우리가 은행에 금을 맡기면 그 금괴보관소에 내 금 맡기고 은행한테 내 금 있습니다. 예탁 증서 하나 찍어주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나라 주식은 원래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 일부를 미국에서 거래를 하는데 그래도 중심은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예탁결제원에 그 돈을 맡겨놓고 예. 예탁 증서만 가지고 가서 그것을 미국 시장에서 거래한다. 이래서 ADR인데요. 아. 이런 전문적인 용어 우리 알 필요 없고요. 예. 다만 우리나라 주식인데 미국에서도 좀 거래되더라. 그러니까 동시 상장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은 전 세계 돈이 다 몰려드는 그야말로 큰 시장입니다. 예. 비유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시골 장터에서 가락국수 집을 잘 해왔는데 그런데 한번 세계 무대에서 나가 팔아볼까 이래서 맨하탄 시장에 가락국수 집을 열었다. 그러니까 본 그 시골 장터 집도 계속하고 네. 그런데 이 큰 시장의 문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전 세계 시장한테 노출되니까 잘하면 잘 팔릴 수도 있고요.
1: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3: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 수준 눈높이가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허두로 만들었다가는 위생적이지 않다든지 뭐 좀 품질이 떨어진다 이러면 오히려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위기와 기회인데 그동안에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 한국에서는 정말 가격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네. 정말 한번 이게 세계에서도 통하는 걸까? 해서 세계 시장에 한번 내봤다는 거죠. 그게 금요일 날이거든요.
1: 네.
3: 그런데 예상보다도 훨씬 환영 물결이었고 심지어 맨하탄에서요. 맨하탄의 상당수 물론 광고를 낸 것도 있었지만 맨하탄의 금융기관들이 JP 모건 같은 데서는 자기 건물 100층짜리 건물 전부를
1: 아하.
3: 유리창에 그 전등을 밝히는 방식으로 태극기 물결 한국이 왔다.
1: 사실 이게 비유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3: 실제입니다.
1: 네, 실제. 태극기 물결이라는 게.
3: 그렇습니다. 예. 물론 JP 모건이 그렇게 한 것은 한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간사 회사니까 많이 팔리면 자기들이 수수료를 더 받아요.
1: 아.
3: 뭐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만
1: 예.
3: 어쨌든 건물 전체에 태극기를 그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저게 뭐지? 아, 한국에 반도체가 왔대.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간 게 아니라 반도체를 살 수 있는 거래
1: 주식이?
3: 시장이 이제 예. 그 점포를 하나 열었다.
1: 아.
3: 이랬는데 미국 언론들 보면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전부 일면 톱 헤드라인으로 또는 그 맨하탄에서도 전광판까지 밝히고
1: 예.
3: 그야말로 미국의 자본가들은 한국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다. 그런 면에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미국 시장으로서의 본격적인 진출 중대한 한 교두보가 됐다 이렇게
1: 네.
3: 볼 수 있겠습니다.
1: 첫날 대흥행을 했네요. 예.
3: 예, 가격이요. 예. 우리나라에서 금요일 날 밤에 종가 마감 시세가 218만 원이었거든요. 주당 218만 원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비싼
1: 그렇죠.
3: 겁니다.
1: 예.
3: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는 어디까지 올랐느냐. 25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 더 인정을 받았네요.
3: 예, 첫날.
1: 예.
3: 그러니까 정확하게 퍼센트로 15.59% 거의 16%가량 올랐는데 이렇게 큰 주식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1: 네네.
3: 요즘 가뜩이나 반도체 주가 조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3: 한동안 잘 나가다가 최근 한 2, 3주간은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 가도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해서 일부 걱정이 많았는데
1: 네.
3: 이제 예상을 뒤집고 218만 원짜리가 252만 원에 거래됐어. 국제 무대에 나가보니까 시골 장터의 가락국수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받더라.
1: 네.
3: 그러면 서울에서도 또는 시골 장터에서도 더 높은 가격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한 사람들 기대도 상당히 증폭돼 있는데 곧 첫 거래가 잠시 후 월요일 아침에 시작이 되거든요.
1: 네.
3: 뉴욕 증시에서 그 폭발했던 게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일장 촌목으로 끝날 것인지 계속 이어져야
1: 네.
3: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1: 자세히 좀 봐주시죠. 그러면은 그 뉴욕에서 첫날 그 흥행을 잘 했습니다.
3: 네.
1: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건데
3: 예.
1: 뭐 아닌 것도 말씀을 얼핏 하셨습니다만은
3: 그렇습니다.
1: 예. 어떻게 될 걸로 좀 보시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3: 예. 동전의 양면처럼
1: 예.
3: 플러스적인 효과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1: 예.
3: 자, 일단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P가 붙었다.
1: 네.
3: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 네.
3: 예를 들면 역세권 또 학교 앞 이런 데는
1: 학군이 좋고
3: 예, 똑같은 아파트인데 조금 더 많이 받아요.
1: 그럼요. 예.
3: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팔리는 거나 한국에서 팔리는 거나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의결권 똑같은 배당권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 주식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좀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이 ADR 형태로 미국에 상장을 하면
1: 네.
3: 좀 더 가격이 좀 더 높은 상황에서 거래가 됩니다.
1: 그리고 또 세계 자본들이 여기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세가 얼마가 될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요. 일단 가격이 올랐으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그러나 나스닥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좀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 서울서 거래를 할 때는 그 프리미엄 빼고
1: 네.
3: 빼고 가격을 산정해야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텐데 그렇다면 프리미엄이 얼마냐. P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증권거래소에서 정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3: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 미국에 상장하는 다른 나라 좀 중진국이나 그 이하의 나라가 미국에 상장하면 똑같은 주식이 미국에서 한 10% 정도 더 비쌉니다.
1: 아.
3: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10%가 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제시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1: 예, 예.
3: 또 똑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요. 자본 자유화 정도가 미국이 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기는 쉬운데 네. 한국 주식 가지고 미국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프리미엄이 나스닥에 주어지는데 TSMC 같은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회사 예. 이 회사가 바로 SK처럼 30년 전에 이 ADR을 해가지고 엄청 돈을 벌었고 세계 1등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회사가 30년 동안 주가를 평균해 보니까 뉴욕 증시의 주가가 대만 증시의 주가보다도 15%씩 계속 높았어요.
1: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프리미엄이 좀 있다.

0: 하고 보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그게 얼마일 것이냐. 그런데 예. 우리는 대만보다는 자본 자유화 정도가 더 높고 또 국가적 위기도 대만은 국가도 아니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0: 중국의 위협을 좀 더 그렇죠. 크게 받고 있고.
1: 예. 그래서 예. 저는 대만만큼은 프리미엄을 많이 안 줘도 된다.
0: 아.
1: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상당히 적을 것이다. 퍼센트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5%만 주면 된다면.
0: 그러면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않은 걸로서 성적이 더 좋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뉴욕에서 252만 원인데
0: 네.
1: 서울보다도 16%가 높았다고요. 아, 프리미엄 한 5% 떼줘도 그리고 10%는 더 높은 거잖아요. 그 가격 상승폭이 서울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SK 하이닉스 사볼까?
0: 예.
1: 이런 세력들이 있고요. 이게 하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한 10년 계속됐어요.
0: 어.
1: 미국이 먼저 오르고
0: 네네.
1: 그 효과가 대만으로 이어지는
0: 예.
1: 물론 그것은 잘해야 되겠죠.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상품 만들어내고 이제 그 한국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1994년에 오래전에 우리가 한번 ADR을 먼저 했습니다.
0: 아.
1: 그때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기업이었어요.
0: 네.
1: 정말 기대를 모았는데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들어간 지 한 2, 3개월 있다가 주가가 계속 떨어져 지금까지도
0: 비슷. 한전은 결과적으로 부채가 상당히 많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1: 네. 결국은 네. 그래서 ADR 관계 주가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가 됐고 TSMC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0: 예.
1: 전 세계에 돈을 대만으로 많이 끌어다가 그걸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1등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TSMC 모델처럼 이제 SK가 잘해야 되겠죠.
0: 네.
1: 그 헛발질 하지 말고 또 엉뚱한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지금 미국서 첫날 상장하면서 40조를 조달했습니다.
0: 오.
1: 미국 돈 40조가 한국으로 들어와요.
0: 예.
1: 그럼 그 돈 가지고 허투루 쓰지 말고 정말 초격차의 기술 이래서 더 좋은 제품 만들면
0: 앞으로 쑥쑥 나가주면
1: 예. 네. 주가는 더 올라간다. 일단은 신호탄 첫 발은 잘 내댔지만은
0: 예.
1: 그러나 이것이 위험과 위기가 동시에 나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잘하면 한국 반도체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자본시장쯤에서도 정말 세계 1등이 될 수가 있다.
0: 예.
1: 자 지금 미국에는요. 반도체 제조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가 없어요. 우리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전부 설계회사입니다.
0: 네네.
1: 공장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메모리 만드는 미국의 공장이 사실상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입니다.
0: 아.
1: 요즘 잘 나가는 미국서 정말 잘 나가거든요.
0: 예.
1: 이 마이크론이 실제 그 SK보다 주가가 훨씬 더 높아요.
0: 예.
1: 그런데 회사 내막을 들여다보면 SK가 마이크론보다 훨씬 좋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SK는 그동안에 자기 대접을 못 받았던 겁니다.
0: 아하.
1: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이 SK, 2등이 삼성인데요.
0: 예예.
1: 그 1등, 2등은 저 하늘에 가 있고 3등은 숫자로는 3등인데 저 땅바닥에 가 있습니다.
0: 순서는 그렇지만 격차가 상당히 크군요.
1: 네, 비교할 수 없는 정도.
0: 예예.
1: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보다 더 주가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요. 이유는 뭐냐. 뉴욕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0: 예.
1: 점포를 뉴욕에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도 뉴욕에 내지 않습니까?
0: 이제 그러면 제자리를 잡겠네요.
1: 예. 저것도 마이크론하고 똑같은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다면 현재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가 8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0: 예, 예.
1: 물론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하면.
0: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예.
1: 우리가 마이크론의 일단 그 조건보다도 훨씬 좋다.
0: 네네.
1: 그래서 잘하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0: 알겠습니다.
1: 가능성을 터뜨렸다 볼 수 있습니다.
0: 가락국수로 비유를 몇 번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 국내 축구 선수가 유럽 본바닥으로 진출한 거 뭐 네.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해외 무대에서 네. 좋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서 각광을 받으면
1: 네.
0: 이게 또 상대적으로 국내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된 것으로 국내 증시에서 더 선전할 수 있는 또 국내 증시 자체가 좀 더 잘 되는 뭐 이런 거는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1: 좋은 지적인데 그
0: 예.
1: 효과가 훨씬 큽니다. 지금요.
0: 아.
1: SK 주가가 내일 오르냐 내리냐 그것은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0: 예.
1: 주식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주가를 떠나서 우리나라 산업이 세계 금융의 한복판에 가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0: 예.
1: 그것은 남아있는 우리 기업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영국의 프리미어 가서 잘 뛰면 예. 영국 사람 생각할 때 손흥민 이 친구들 좀 소개해줘.
0: 지금은 이제 미국 같습니다만.
1: 이제 예. 지금 미국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네. 손흥민보다 좀 못하더라도 그만한 선수가 있을 거 아니야.
0: 지금은 국가대표 대부분이 다 외국. 에서 뛰는 선수들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축구가 먼저 국제화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금융이 산업의 제조업보다는 좀 늦게 발전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SK가 정말 잘하고 또 자금도 많이 끌어오고 주가도 올린다면 이제 뭐 한국 금융도 세계 인류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중대한 교두보가 됐다. 그런 점에서 예. 관심을 끕니다.
0: 자, 이런 또 호재, 또 좋은 가능, 높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 그렇습니다.
0: 할 수도 없고.
1: 예, 반도체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 인공지능도 계속해서 뻗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그 산업이 잘 되는 것하고 달리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이른바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고 일각에서는 더 오른다는 사람이 있고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진다는 그 양 세력이 교차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한국이 공교롭게도 이제 레버리지 두 배 상품을 내놨다고요. 이게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꺼번에 오를 때 크게 오르고 내릴 때 크게 올라서 지금 여름에요. 휴가 때 우리 에브랜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0: 이 자체가 롤러코스터다.
1: 롤러코스터보다 더 드라마틱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정말 짜릿짜릿한데 이게 흥미가 아니라 거기서 돈을 잃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예, 시기다 예,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0: 저는 간접 투자 정도 하고 있는데 물 롤러코스터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자, 경제 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최영우 씨.
3: 네, 날씨 정보입니다. 서울은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34.6도, 그 밖에 경북 영덕 포항 등지로 35도를 넘겼고요. 오늘 경산과 포항 등 경북 남부에는 첫 폭염 중대 경보 최고 단계가 발효됐습니다. 이렇게 경북 남동부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실제 기온 39도 이상 보이는 곳도 있겠고, 그 밖에 지역도 최고 체감 온도 34도 안팎의 매우 무더운 날씨 속에 다른 지역은 대부분 폭염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이렇게 31도에서 38도 분포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는 오후 3, 4시 무렵까지 대부분 매우 나쁨, 제주 남부 위험 단계 예상되고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 경기 북부나 강원 영서 등 일부 중부 내륙이 나쁘겠습니다. 무더운 데다가 흐린 하늘도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 내일 저녁까지 곳에 따라 5에서 30mm, 제주 산지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나 전남 섬 지역 중심으로는 풍랑특보와 더불어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높겠고 제주 해안이나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내륙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더라도 당분간 폭염특보나 열대야주의보가 계속되는 곳이 많아서 밤낮으로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겠습니다. 화요일이나 초복인 수요일에는 비가 좀 내릴 텐데요. 폭염의 강도가 살짝 꺾이긴 하더라도 30도 안팎의 체감 온도는 그날들도 대부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34.6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희 씨가 알려드립니다.
4: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오늘 도로 고장난 차 소식이 많은 편입니다. 또 나들이를 마친 귀경 차량들로 고속도로 상행선도 부쩍 붐비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진출로를 앞둔 하위 차로에 고장난 대형 버스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로는 영동대교부터도 정체 굳어져 있고요. 반대 잠실 방향 한강대교 지난 1차로 역시 고장난 승용차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청주 영덕선 청주 방향 동상주 진출 1차로 사고로 막혀 있고요. 쭉 올라와선 서울 쪽 경부선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또 안성 부근 이동 가장 답답하고 서울 쪽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인제와 내린천 강촌 부근 주춤하다가 가평부터 화도 쪽으론 한 번에 24km 구간 다시 덕소 삼패부터 강일 쪽으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시사 듬뿍,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0: 중학교 사회 과목 시간에 아마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시긴 하셨을 거예요.
1: 아니, 그게 문제죠.
0: 존 예. 스튜어트 밀의
1: 네.
0: 자유론.
1: 예예예예. 예, 예,
0: 예. 예, 유명한 저서죠.
1: 예.
0: 여성의 종속은 자유론보다 10년 늦게 쓰여진 1869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1: 그럼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유론에.
0: 그렇습니다. 예.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주장이 이제 1869년이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당대에는 영국에서도 아, 그런 주장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아주 소수만 생각하던 주제였는데, 이게 이제 한 30년 지나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여성해방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1: 예.
0: 그 여성해방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저술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20세기에 이런 책이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하지만 한 세기 전 19세기 책이라는 점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의 간단한 이력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1: 예.
0: 1806년에 영국에서 출생했는데 그 자신도 사회학자, 경제학자, 철학자였는데 아버지도 사회학자, 경제학자, 철학자였어요.
1: 학자 집안이네요.
0: 예, 제임스 예. 밀이라는 사람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1: 예.
0: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 만 17살쯤에 그러니까 1823년인데요.
1: 예.
0: 동인도 회사 심사국 직원으로 들여보내요.
1: 아, 본인이요?
0: 아니요. 아니. 그 저기 아들을 존 스튜어트 밀을 아버지가
1: 제임스 밀이라는 아버지가
0: 맞습니다.
1: 이 책의 저자인 그 어린 존 스튜어트 밀을
0: 맞습니다.
1: 오.
0: 그래서 약 20년 동안 영국 동인도 회사와 인도 정부 간의 교섭 업무를 맡게 돼요.
1: 시작할 땐 너무 어린데요. 17세면.
0: 그렇죠.
1: 그때는 미성년이잖아요.
0: 그런데도 네. 일을 꽤 잘했나 봐요.
1: 오.
0: 나중에 이 회사 국장 돼요.
1: 이야, 뭐 시작이 좀 빠르긴 하지만 여하튼 20년을 일을 잘했으면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학 공부했고 경제학 공부하면서 정치경제학자로서 연구 저술 활동을 왕성하게 했고요.
1: 예.
0: 이제 후반 인생 후반으로 가서는 1865년인데요. 웨스트민스터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돼서 의회 활동도 하게 됩니다.
1: 부족한 게 없네요. 예.
0: 아, 굉장한 집안이고요.
1: 어허.
0: 그 스스로도 공부도 많이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족한 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 예. 먼 옛날 사람이긴 합니다만 난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0: 예. 예. 어쨌든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1: 예.
0: 1830년 그러니까 20대 중반 나이에 여러 잡지와 출판물에 글을 발표했고요. 그게 성이 차지 않았는지 1835년 서른이 못 되어서는 아예 자신이 런던 리뷰라는 비판적 잡지를 창간해서
1: 오.
0: 아주 오랫동안 편집인을 맡기도 했어요.
1: 기고만 해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아예 그냥 작정하고 책을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0: 맞습니다.
1: 된 거네요. 예.
0: 뭐 정치경제학, 윤리학, 정치학 관련한 저술 계속 출간했고요.
1: 예.
0: 1868년에 총선에서 이제 낙선한 후에 아비뇽으로 가서 이제 별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독서, 예. 저술 활동, 뭐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1: 아비뇽은 남의 나라 아닙니까? 프랑스에
0: 그렇죠.
1: 있는 도시에.
0: 예. 그런데도
1: 거기 별장이 다 있어.
0: 예.
1: 예.
0: 거기서 식생이 아주 좋았어요.
1: 예.
0: 그래서 식물 연구도 하는
1: 야.
0: 재밌는 사람입니다.
1: 부럽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거 거의 다 누렸던 사람인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좋은 책을 써서 인류사에 또 기여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어쨌든 그는 당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철학자 경제학자로서 촉망받았고
1: 예.
0: 유명세를 떨쳤고 그런데 더 결정적인 영향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대가 아니라 20세기 전반기 전 세계가 사회개혁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막 일어나면서 그걸 주도한 인물로 19세기에 주도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1: 예.
0: 그가 이제 사회개혁가로서 개혁가로서 아주 주되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 철학이 아주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세웠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1: 예.
0: 뭐 그 가장 대표적인

0: 정책이 자유론인데 이 자유론은 현대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예.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고 지금도 뭐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읽지 않고.
1: 안 써도 그러나 그 과실을 다들 따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0: 그렇습니다.
1: 들고요.
0: 예. 예.
1: 시대를 앞서가는 사상이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사실을 사실 이 코너를 통해서 또 여러 책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20세기의 많은 변화 이런 것들에 사실은 뭐랄까요. 좀 이것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던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예.
0: 사실은 의회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원을 따져보면 고대의 어떤 기초적인 사상이 있었고 계속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1: 예.
0: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생각도 19세기에 발화했지만 20세기에 더 크게 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1: 19세기에는 제가 볼 때도 뭐 여성은 상당히 종속돼 있었던 것 같은 뭐 그런
0: 맞습니다.
1: 느낌일까요? 예.
0: 여성의 종속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리고 시작할까요?
1: 예.
0: 남성과 여성을 둘러싼 오늘의 사회적 관계. 다시 말해 한쪽이 다른 한쪽에 법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원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인간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 중 하나다.
1: 예.
0: 아주 단독이지기적으로 말하잖아요.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인간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
1: 예.
0: 그래서 여성과 남성에 상관없이 인간이면 존중받아야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책에서 내내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말씀 나눴지만 지금 들으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1: 그렇죠 말입니다.
0: 19세기 중반 여성은 사실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늘 여겨졌었죠.
1: 저희 할머니가 19세기에 태어나기는 하셨는데 예.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이런 사상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1: 예. 그냥 뭐 순응하고 사실 수밖에 없었던
0: 맞습니다.
1: 사실은 억울한 위치. 아, 근데 이제 그게 우리 할머니 태어나셨던 게 19세기 후반이고 그러니까 이 책은 또 이제 그로부터 아주 몇십 년 전에 나온 거고.
0: 맞습니다.
1: 당시 그 여성 억압의 상태 그리고 또 그 이미 오래돼 왔던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사실은 21세기 들어서도 이런 주장들은 계속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1: 오늘도
0: 있다.
1: 오늘도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죠.
0: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미리 그때부터 아주 강도 높게 주장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인식은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가 조작한 거다.
1: 예.
0: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환경과 교육의 차이에서 오는 거다.
1: 예.
0: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가 있고 직업 선택할 자유가 있고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참정권이 보장되면 여성도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예. 핵심입니다.
1: 방금 전에 라디오 켜시고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해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19세기에 쓰여진 책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야 19세기에 이런 내용을 당당하게 썼단 말이지 이렇게 들으시면 아주 내용이 달라집니다.
0: 그렇죠.
1: 네.
0: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 예.
0: 충분한 교육 그리고 참정권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요.
1: 예.
0: 충분한 교육은 동등한 기회를 일단 전제로 합니다. 동등한 기회라는 것은 부모의 지위라든가 배경, 경제적 영향력이 아니라 사회가 제공하는 아주 적절하고도 열린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1: 예.
0: 뭐 참정권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미리 살았던 당대에도 영국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이 거의 없었거든요.
1: 예.
0: 거의 없다기보다 아예 없었습니다.
1: 예.
0: 여성의 참정권이 논의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에서는 전쟁 상황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총독전을 벌였잖아요.
1: 아하.
0: 이때 여성이 군수산업에서 전시근로 노동자가 되니까 국가방위에 기여한다?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좀 줘야 하나? 이때부터
1: 예.
0: 슬슬 논의되기 시작한 거죠.
1: 예. 이 책이 나온 지 그 10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때만 해도 뭐 현실적으로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여자가 학교를 다녀?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던 시절이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예.
0: 이게 사실은 그래서 미리 생각하는 이게 국가가 정책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다.
1: 예.
0: 이게 밑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같은 목표를 갖고
1: 예.
0: 서로에게서 배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사회에서 인격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 예.
0: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늘어날수록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니까 개인의 능력이나 일의 성과가 향상되죠. 당연히 이게 교육과 직업의 선택 자유가 있다면
1: 예.
0: 사회가 인격과 함께 개인의 인격과 함께 계속 이를테면 우상향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그게 미래 가장 큰 주장입니다.
1: 이야, 이것을 100년도 더 전에 주장을 한 겁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이 현실이 열악했던 상황이었고 여성을 차별하지 않아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굳은 신념이 요즘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는 이게 존재할 수 있어? 아마 뭐 그리고 이런 걸 떠올려 봐야 돼? 이렇게들 생각하던 시대였을 겁니다.
0: 그렇죠. 뭐 예.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미리 이런 주장했을 때 주변에서 미리 왜 저러지?
1: 왜 그러지? 여자야? 뭐 이러면서.
0: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예. 사람인 것은 알게 된, 알고 있었는데 자유론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었는데 여성이 종속돼 있다고? 그런 생각을 왜 해?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교육받을 권리, 참정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사람이면서 당대에 저 똑똑한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질시 아닌 질시 또 질타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 이 책이 자유론 뒤에 쓰여진 책이라고 소개를
0: 그렇습니다.
1: 해 주셨는데 여성의 종속. 자유론도 대략 뭐 이러한 그 유사한 사고에 기반해서 쓰여진 책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자유론은 예. 1859년에 출간됐는데 그러니까 예. 여성의 종속보다 약 10년 전에 출간이 됐는데 결국 자유론이 여성의 종속의 토대예요.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1: 예.
0: 그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밀은 논의를 확대해서 여성의 종속에서 자유, 인간 본성, 사회, 경제적 효용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자유론은 기본이고 여성의 종속은 확대된 논의를 펼쳐가는 가능성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1: 예.
0: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당시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 좀 더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겠습니까?
0: 제가 서두에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 예, 예, 예.
0: 계속 비판하는 이유가
1: 예.
0: 미리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것.
1: 그렇겠죠.
0: 이었죠.
1: 예.
0: 그럼에도 양성평등이나 여성해방을 자유,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밀은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 자유는 절대적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여성이 당연히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만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1: 예.
0: 이 이론을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 저작에서 밀고 나가면서
1: 네.
0: 존 스튜어트 밀이 결국은 20세기 각지에서 일어난 여성해방운동의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 한 세기 반도 더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의미를 오늘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0: 예, 말씀하신 것처럼 150년도 넘은 책인데
1: 예.
0: 그럼에도 미리 주장했던 그때와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이 다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1: 그 공유해야 하는 원칙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남녀 간의 불평등이 인간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이라고 미리 주장했었는데
1: 예.
0: 그 장애물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죠.
1: 그렇죠.
0: 전 세계가 각종 차별, 남녀뿐만 아니라 각종 차별 문제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남녀 차별이든 인종 차별이든 모든 차별은 사라져야 마땅한데
1: 예.
0: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거죠. 차별은 혐오를 낳고 혐오는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럼 결국 미리 추구했던 인간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은
1: 예.
0: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예. 가장 중요한 책이 여성의 종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저는 오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150년 뒤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질 것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잘못에 빠져 있는 생각, 관습 이런 건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또 해보기도 됐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지금 북한은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그저께입니다. 금요일에 북한이 아주 이례적인 형식의 회의를 열었다고요? 어떤 회의였습니까?
3: 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고요.
1: 예.
3: 당 전군 연합회의라는 이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1: 예.
3: 이게 북한 역사상 이런 명칭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1: 예.
3: 이 소식을 노동신문 1면에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1: 그럼 법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형식 자체가?
3: 그렇죠. 이게 이제 그냥 약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주문해서 열린 긴급하게 소환된 회의로 보여지고요.
1: 예.
3: 그 주요 내용은 이제 부정부패 하지 말아라.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 내용은 뭐 그런 내용에 대한 이제 뭐 대책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또 이런 대책을 강구했을까 궁금도 하네요. 예. 회의를 연 실질적인 목적이 뭐였을까요?
3: 북한식으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3: 이게 약간 배경이 있는데 이제 지난달 말에 그 당 전원회의라는 게 열렸었습니다.
1: 예.
3: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인민군의 총정치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1: 네.
3: 거기 조직 부국장을 처벌하고 재판에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당의 인사를 관리하는 조직지도부라는 이제 힘이 굉장히 센 부서가 있는데
1: 예.
3: 이 부서의 인사들을 교체하는 그 발표들이 좀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했는데 그 후속 회의를 어제 그저께 연 거죠.
1: 예.
3: 그래서 이제 그걸 열어서 이제 일벌 100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줬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종을 울리겠다 이런 표현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1: 예. 아니 뭐 한 건이 적발된 게 있으면 이제 그 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 될 텐데 이걸 또 사람들을 있는 대로 그냥 다 모아가지고 뭐 법에 특정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범죄 내용 그리고 판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상당히 그 전례 없는 그 무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 뭐 사실상의 공개적인 좀 인민재판회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1: 예.
3: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정, 군을 다 불러모으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 예.
3: 거의 북한이 발표하지 않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사실상 이게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1: 글쎄요.
3: 사실은 이게 이제 북한 사회 전역에 부정부패가 상당히 만연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3: 예. 예. 이게 뭐 부정부패라는 게 모든 인간사에 뭐 핵심적으로 있는 일이긴 한데.
1: 아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지만.
3: 그렇지만
1: 예.
3: 특히
1: 현실적으로는.
3: 예. 사회주의 국

0: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 같은 경우도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배급과 월급을 잘 못 주다 보니까 사실상 간부들도 자기 이권을 좀 팔아야 생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북한 당국이 어느 정도 알면서도 묵인을 좀 하다가 가끔씩 심해지면 좀 간부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요 수위를 조절을 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건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고 판단할 정도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의 군대 그러니까 인민군에서 또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총정치국에서 이게 발발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총정치국장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가 뭐에 해당하지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드라마에서는 좀 본 것 같습니다. 총정치국장 뭐 아들로 현빈 씨가 나왔었나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게 어떤 자리인지 어떤 직함이고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 뭐 궁금하네요.
0: 그 이번에 문제가 된 박희철이라는 사람은 그 총정치국장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뭐 수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총정치국이라는 거는 북한의 군 내에서 정치적인 그 지도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모든 조직에 당에 관련된 기관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든 군대든 학교든 당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 당위원회가 표면적으로는 2인자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1인자보다 위에 있는 역할을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노동당, 이 공산당이 결국은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거니까 각 이제 뭐 사업소랄까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한 사람씩 끼워놓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실세다.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당에 관련된 사람을 2인자로 놓긴 하지만 사실상의 조직이나 인사 지도권이 당위원회라는 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당에 있고 그다음에 또 총정치국이 그 당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조직부라는 거는 다른 일반 부서보다 훨씬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국장이 부정부패 연루가 된 거죠. 네. 게다가 이게 북한군 지휘체계라는 게 뭐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군령을 담당하는 총참모부.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군정보다는 훨씬 축소된 이제 국방성. 그다음에 이제 총정치국이 있는데 사실상은 이 총정치국이 나머지 두 개보다 조금 더 힘을 많이 발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문제가 터진 거죠.
1: 그렇군요. 군대가 뭐 국가의 군대라고 불릴 수도 있고 뭐 시민의 군대라고 또 불릴 수도 있고 그런데 북한은 뭐 그야말로 당의 군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뭐 세상에 북한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사회주의 국가라면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북한만 좀 이렇게 특이하게 그렇습니까?
0: 이게 일단은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자기들이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혁명을 쟁취한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무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무력이라는 게 사실은 잘 쓰면 좋은 칼이지만 나쁘게 쓰면 자기를 겨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군대를 잘 조직 통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 안에 당 조직을 넣어서 당 조직의 힘을 막강하게 하는 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들 좀 일반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당을 또 수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 비슷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1: 수령 직할 당의 군대 이렇게 또 생각해도 되겠군요. 북한 역사에서 군대가 반기를 들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뭐 작은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0: 이게 이제 그 가장 유명한 게 푸른제 사건이라고요. 소련 모스크바에 푸른제 군사대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북한이 그 성분이 좋은 정치적으로 이제 충성 그룹에 있는 그 군인들을 뽑아서 이제 여기 유학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와서 사회주의권 체제가 무너지는 걸 보고 이제 북한에 들어와서 1992년에 뭐 이른바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 15,000명이 숙청당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1: 15,000명이요?
0: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그 증언하시는 분들마다 약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반역을 꾀했다 아니면 이제 약간 불만을 토로한 건데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이제 이런 뭐 갈리긴 하지만 예. 여기서

0: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북한의 통치 권력이 군 부대가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직감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죠.
1: 예. 15,000명에 다 유학 갔던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0: 예, 근데 뭐 유학 갔던 사람은 몇백 명 수준인데 예. 이 사람들을 관리했던 뭐 선배, 스승, 뭐 조직 상사, 가족 다 이제 조사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목숨을 잃게 한 거죠.
1: 하긴 또 북한은 또 여전히 연좌제가 횡행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렇군요.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회의 뭐 한번 하고 했으니 다 끝났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0: 예, 일단 그 문제가 된 박희철 같은 경우는 재판에 넘겨졌고요.
1: 예.
0: 재판 결과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처형인지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주요 간부들 대상으로 다 이 검열을 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털면 나올 것 같은데 다.
0: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모아서
1: 예.
0: 지금 조심해라라는 경고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아마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 조용원이라는 그 인물이 또 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0: 이번에 그 박희철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관련해서 조직을 관리했던 그 주요 간부들이
1: 예?
0: 그 해직을 당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용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직 비서로 다시 돌아와서
1: 아.
0: 예 이제 이런 그 부정부패 척결하고 이제 이런데 사실상 구원투수로 지금 좀 기용이 된 것 같은데요.
1: 예.
0: 이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1: 어허.
0: 그래서 이제 원래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물리학과 교원 출신인데
1: 예.
0: 당 조직지도부에 들어가서 이제 조직지도부에서 오랜 기간 여러 자리들을 거쳤고요. 이 사람이 좀 그 신뢰를 받게 된 계기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2014년 겨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당의 조직지도부 간부들을 데리고 백두산에 혁명 답사라는 걸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 위원장은 이제 좋은 세단을 타고 가고 간부들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멈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간부들은 이제 북한 간부들이 나이도 많고 이제 배도 나오고 이러니까 걷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은 버스가 이제 다 고쳐지길 기다리는데 조용원은 한 시간 반을 그냥 등산을 한 겁니다. 예, 북한 말로 하면 원수님 계신 데까지 이제 찾아 올라간 거죠.
1: 예.
0: 그래서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니까 조용원 혼자 올라와서 이제 물어봤더니 버스가 고장 났는데 다른 간부들은 다 이제 있고
1: 기다리고 있는데
0: 조용원 혼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조용원은 그때부터 거의 뭐 초고속 승진을 하고요. 다른 간부들은 다 3개월 혁명화를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충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 예, 예. 보여집니다.
1: 예. 이게 웃어서 될 일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일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최백호 씨의 노래 영일만 친구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동작이나 행동 또는 몸가짐 같은 것을 가리켜서 행동거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자어 표현인데요. 여기서 거지는 들것자에 그칠 지자를 쓰는 것으로 몸을 움직여 하는 모든 짓을 뜻하고 행동거지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의 행동거지가 수상하니 잘 지켜보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 테니 지금부터 행동거지를 조심해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거지라고 첫 음절의 모음을 길게 발음하지만 행동거지에서는 길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행동거지라고 짧게 발음합니다. 이는 우리말 표준어 규정에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고유어 표현에 틀거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듬직하고 위험이 있는 겉모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점잖고 틀거지가 있어 보이는 진중한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곳곳에 더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4.9도, 전 시간보다 더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경상권의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강원도를 포함한 경북 쪽, 주로 동쪽 지역 36도를 넘는 곳이 많습니다. 포항이 현재 기온이 36도, 삼척도 36.7도까지 올랐는데요. 주로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산과 포항 등 경북 남부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 있고요. 최고 체감 온도 경북 남동부 중심으로 38도 이상, 그 밖의 지역도 체감 온도 34도 안팎을 유지하는 매우 무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 대부분 31도에서 38도 선까지 오르고 자외선 지수도 지금 오후 4시 무렵까지는 좀 나쁜 곳이 많습니다. 오존 농도 오늘 오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등 일부 중부 내륙으로 나쁘겠습니다. 특히 자외선 지수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심해져서 위험 단계인 곳도 많아지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제주는 내일 저녁까지 5에서 30, 제주 산지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현재 제주와 전남 섬 지역 중심으로 풍랑특보와 강풍특보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높겠고요. 오늘과 내일은 내륙 중심으로 각각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유지되면서 열기가 계속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식중독과 배탈입니다. 둘 다 복통과 설사를 동반해서 처음에는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백서에서 두질환의 차이점부터 대처법까지 살펴봅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정의섭의 세계 도시 산책, 오늘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갑니다. 일요일엔 스포츠에서는 4강이 확정된 북중미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2: 네,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에 접어들었고요. 앞으로 약 1시간 정도 절정에 머물 것으로 내다봅니다. 충청 이남부당 강원과 이어지는 노선들 위주로 이동량 많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은 한 구간에 정체가 집중돼 있고 50번 영동선은 10여 킬로미터 구간씩 여러 곳에서 브레이크 밟겠는데요. 총 정체가 가장 긴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 상세 정체 구간 전해드립니다. 평창에서 둔내터널 횡성 휴게소 부근부터 새말, 여주분기점부터 이천까지가 가장 힘겹고요. 이후 양재와 광교터널, 둔대와 월곶 부근에서도 주춤하겠습니다. 한 번에 가장 길게 막히는 구간은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경계권에서 이어집니다. 설악부터 화도까지 21km 구간 쭉 밀려서 이 구간 지나는 데에만 1시간 20분은 필요하겠고요. 이전으로 강원권에선 인제터널부터 내린천 휴게소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노선 중에선 1번 경부선이 불편합니다.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부터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15km 구간 밀리고요. 인접 25번 논산 천안선은 천안 쪽으로 정안 나들목 부근에서 7km 구간 답답한데요. 다만 15번 서해안선 서울 쪽은 충청권 지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서해대교 부근에서 2km 구간 짧게 주춤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건강백세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7월에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7월이 뭐 아직 중간이네요. 예. 그 이 시기에 식중독 발생이 집중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7월은 그야말로 식중독균에게는 가장 최고의 전성기이자 천국 같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식중독균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 예.
2: 그게 하나가 높은 온도, 또 하나는 높은 습도인데
1: 예.
2: 이 7월에는 장마도 있고 무더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게 됩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딱 좋은 고온 다습한 날씨 탓에 음식을 상온에 잠깐만 방치해도 식중독균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왜 우리가 예. 수학 시간에 배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1: 아. 예,
2: 기하급수라는 말씀.
1: 예, 예, 예. 예,
2: 그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 예.
2: 게다가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 곰팡이라든지 세균 같은 것들이 조리기구라든지 식재료에 훨씬 더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7월에 이런 환자들이 가장 집중됩니다.
1: 그렇군요. 뭐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그 원인균 바이러스 어떤 예. 것들인가요?
2: 여름철에 특히 극성을 부리는 대표 주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 예.
2: 첫 번째는 살모넬라균입니다.
1: 아.
2: 주로 이제 닭이나 오리 같은 우리가 이제 가금류라고 옛날에 배웠던
1: 네.
2: 예, 그런 동물들과 또 거기서 나오는 알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그 알 껍데기에 많아서 여름철 계란에서 이제 그 김밥 마시는 그 가게들이나 집에서 만드실 때 그 지단이라고 만들잖아요.
1: 네.
2: 예, 그 만드는 거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 생긴 김밥들을 먹고 아, 탈이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이게 오늘 점심 김밥 먹었는데
2: 계란을 이렇게 그러니까 금이 안 가, 이렇게 손상이 안 된 채로 이렇게 유통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좀 금이 갔다든지 약간 새는 게 유통이 되다 보면
1: 예.
2: 거기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1: 예.
2: 또 하나는 이제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알려진 건데요. 오염된 채소라든지 분쇄된 어떤 그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다진 고기라고들
1: 네.
2: 파는
1: 네.
2: 것들
1: 네.
2: 이런 걸 제대로 씻지 않은 채로 또는 덜 익혀 먹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1: 아.
2: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제 비브리오균이라고 이제
1: 예.
2: 이게 폐혈증을 일으키기도 하는. 데요.
1: 예.
2: 예. 그다음에 장염을 일으키는 장염 비브리오균도 있는데 여름철에 뜨거워진 이 바닷물에서 급격히 증식하기 때문에 이 날 것들 먹을까 말까 많이들 고민되시지만 사실은
1: 네.
2: 신선하게 잘 이렇게 유통된 것들은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 거 먹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왜 서양 속담에도 나왔지만 알 그 달 이름에 알자가 없는 달들이 있습니다.
1: 아, 예, 예. 예.
2: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날 생굴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하죠. 저는 먹긴 하는데요. 남들한테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하다 그 시절이 그렇게
2: 네.
1: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희 처가가 이제 또 바닷가 쪽인데,
2: 예.
1: 예. 그냥 여름에 제가 회 먹자 그러면은.
2: 다들 그 예, 절레절레
1: 집안 어른들께서는.
2: 큰일 났다.
1: 바닷물이 뜨거울 때 회 먹는 거 아니다. 이렇게
2: 그렇죠,
1: 말씀하셨다고.
2: 예. 예. 그래도 또 횟집 가면 맛있어요.
1: 아, 글쎄요. 또.
2: 저 엊그저께 먹었는데 지금 잘 있긴 한데,
1: 네.
2: 대부분은 근데 혹시나 문제 생길 가능성의 비율 자체가
1: 예.
2: 확률 자체가 높아지니까 그런 것이죠.
1: 역같은 위험한 정도가 여느 때보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
2: 예.
1: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집중호우가 내린 뒤에는 채소류 같은 식재료, 오염, 그 오염들 위험이 더 커진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물이 더 많은 상태 아닙니까?
2: 예.
1: 그러면 더 잘 씻겨나가고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더 그 상대적으로 더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2: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전에 초보 주부들이 했던 얘기가 바다에서 꺼낸 건데 물고기를 왜 씻어 이런
1: 아~
2: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신데요.
1: 예.
2: 많은 분들이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채조가 이렇게 씻겨져 나갈 거라고 그 안에 있던 균들이나 이런
1: 예.
2: 것들이 씻겨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정반대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은 이제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토양들이 주변에 있는 토양들이 이렇게 뒤집혀서 이제 흙탕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1: 예.
2: 그때 이제 흙 속에 숨어 있던 이제 가축의 분변이라든지 온갖 오염 물질 식중독균 이런 것들이 빗물과 함께 채소밭으로 흘러들게 되기 때문에
1: 아.
2: 이때 상추라든지 깻잎 같은 어떤 채소의 미세한 주름들 있잖아요.
1: 네,
2: 거기라든지
1: 네.
2: 표면에 이렇게 오염된 물과 흙이 단단하게 달라붙게 되는데 이 장마철에는 날이 흐려가지고 햇빛에 의한 자연 살균 효과도 또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소류의 오염 위험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1: 예. 저 산속에서 흘러내려오는 곳에 이제 뭐가 섞여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2: 그렇죠. 예.
1: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대단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진다 이렇게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그 인류 역사 가운데 냉장고 이전과 이후 뭐 이렇게
2: 완전히
1: 또
2: 다르죠. 예. 예.
1: 그러면 또 냉장고 우리 또 철저하게 믿지 않습니까?
2: 예.
1: 근데 냉장고 속에 있으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2: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냉장고를 마법 상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예. 예. 여기를 여기만 두면 오랫동안 둬도 괜찮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1: 예.
2: 예. 냉장고가 세균을 죽여주는 곳은 아닙니다.
1: 아, 또 예. 그렇네요.
2: 세균의 성장 속도를 좀 늦춰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운 데 있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긴 맞긴 한데 죽여주진 예. 못하기 때문에 또 몇몇 균들 중에 이제 뭐 리스테리아 균이라든지 몇 가지 균들은 영하 가까운 냉장 온도에서도 죽지 않고 야금야금 증식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1: 예.
2: 게다가 여름철에 우리 더우니까 계속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뭐 빼먹고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내부 온도가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넣어둔 음식이라도 며칠 지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런 식중독균들을 이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냉장고를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식중독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뭘까요? 뭐 이제 단순 배탈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전제를 깔고 오늘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2: 예. 그 식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 우리 몸이 이제 독소를 뽑아내려고 반응하는 구토, 설사, 복통이 되겠습니다.
1: 아하.
2: 균이 온몸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열이 나기도 하고요. 으슬으슬
1: 예.
2: 몸이 떨리기도 하고 팔다리가 쑤시는 근육통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 배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 첫 번째는 증상의 강도입니다. 그다음에 동반 증상인데요. 단순 배탈은 뭐 많이들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뭐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찬 음식을 먹어서 장이 일시적으로 놀란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 몇 번 갔다 오면 진정되고 또 결정적으로 열이 나지 않습니다.
1: 아.
2: 예, 열이 나지 않으면 배탈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1: 예, 예.
2: 반면 식중독은 이렇게 좀 심하게 걸려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데 못 겪어보셨으니까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1: 네.
2: 물만 마셔도 위아래로 그냥 다 분출을 해버립니다.
1: 오.
2: 구토 자체도 그냥 웩하는 정도가 이렇게 확 튀어나갈 정도로 심한 구토를 하고요.
1: 그럼 제가 장염 때문에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것도 일종의 식중독이라고 봐야 되나요?
2: 예, 일종의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비슷한 경험이
2: 예.
1: 있는데. 예.
2: 그다음에 설사도 여지껏 해본 그런 설사랑은 달리
1: 예.
2: 이렇게 물총 쏘듯이 이렇게 나오는 어마무시한 설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이 이제 좀 많이 나게 됩니다. 38도.
1: 제가 사무실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2: 예, 그러니까요.
1: 이게 뭐야 세상에.
2: 세상에 뭐야 하면서 예. 이제 울면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가신 분들도 있는데
1: 예.
2: 열이 많이 나면서 또 이 몸살 증상 전신이 막 두드려 맞은 듯이 아픈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 때문에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1: 예. 그 뭐 식중독 때문에 설사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또 집에 챙겨 놓은 게 있다 그러면은 지사제 먹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아무래도 뭐 안 먹는 것보다 100 번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2: 이게 이제 설사가 난다고 해서 집에 있는 지사제를 임의로 덥석 드시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1: 아.
2: 이 식중독에 의한 설사는 우리 몸에 있는 장내에 들어온 나쁜 식중독균과 얘들이 이제 분비하는 독소들을 몸 밖으로 빨리 밀어내려고 아. 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일종의
1: 방금 전에도 방어 기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 예. 일종의 방어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1: 예.
2: 이제 지사제를 먹게 되면 장이 움직이는 운동 자체를 딱 멈춰버리기 때문에
1: 아.
2: 이 독소들이 장 속에 그대로 갇혀 있어서
1: 예.
2: 오히려 더 장벽을 자극하고 지사제가 먹어버리니까 오히려 구토가 더 심해지는 일들도 또 생길
1: 아.
2: 수 있고요.
1: 예.
2: 또 혈액 속까지 퍼져버리면 너무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예. 무조건 드시는 건 아니고요.
1: 불편하고 괴롭지만 해야 되는 일인데
2: 예.
1: 그거를 억지로 막아버리니까
2: 안 되는 거
1: 또 틀어집니다 여러
2: 예.
1: 가지가.
2: 그러니까 그냥 배탈 났을 땐 먹어볼 수 있는 거 맞는데
1: 아.
2: 계속 말씀드리자면 열이 난다든지
1: 예.
2: 배가 아프다든지 구토를 동반했다든지 이럴 때는 완전히 급이 다른 예전에 알았던 배탈이랑은 급이 다른 거기 때문에.
1: 그러면 열이 나지 않고 단순 배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사제 먹는 게 괜찮은
2: 뭐
1: 겁니까?
2: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1: 그렇군요.
2: 사실은 그냥 쉬면 좋아지는 거를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의
1: 아.
2: 문제도 있는 것이죠. 예.
1: 그거는 사실 그럼 단순 배탈 정도일 거라고 여겨지면 그냥
2: 쉬시는
1: 적당히.
2: 게 원칙입니다.
1: 예예예, 예, 예. 그것도 방법이군요. 자, 지사제도 지사제인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 질문을 딱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집에 있는 항생제 먹게 되는 건 어떻습니까?
2: 이게 이제 그 주의가 정말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요.
1: 예.
2: 뭐 감기 때 받았던 항생제라든지 예전에 배탈 났을
1: 예.
2: 때 받았던 항생제를 모아놨다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찾아보면
1: 예.
2: 다 집들마다 조금씩 있는데 이게 이제 식중독의 원인이 세균이면 관계없는데 또 바이러스들이 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라는 몇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1: 예.
2: 얘들은 이게 항생제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1: 예.
2: 세균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든지 또 식중독 중에서도 세균에 의하지만 세균의 독소에 의해서 생기는 또 식중독들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제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이제 남은 항생제도 임의를 먹게 되면 오히려 장내에 유익한 세균들까지 죽게 되기 때문에 네. 설사를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또 내성균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성균 자체가 나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인류 전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권장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항생제라는 건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그냥 오며가며 적당히 내 판단에 따라 쓸 수 있는 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2: 예, 맞습니다.
1: 게 맞는
2: 그렇기
1: 것 같습니다.
2: 때문에 의약분업하면서도 이 항생제는 확실히 이제 그렇죠? 나누게 된 것이죠.
1: 예. 자, 병원을 즉시 찾아가는 게 이래저래 또 맞는 답일 것도 같습니다. 식중독의 상태 이제 뭐 열이 안 난다면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병원을 즉시 찾아야 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 그 기준 어떤 걸까요? 위험 징후 응급 증상.
2: 예, 흔히 말하는 이제 배탈이라든지 뭐 장염 걸렸다 이런 것들은 한 2, 3일 정도 잘 쉬면 호전되지만
1: 예.
2: 몇 가지 이제 그 뭐랄까 위험 징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0.1초의 지체 없이 응급실로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요.
1: 예.
2: 이제 구토와 설사가 멈추지 않아서 물을 마시고도 토할 정도. 예, 물을 마시면 보통 토하지 않고 잘 흡수들이 돼야 되는데
1: 예, 예, 예.
2: 그게 안 될 정도 상태가 이제 첫 번째 안 좋은 사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변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든지 어지러움이 심한 심각한 탈수 증상이 있을 때도 바로 이제 응급실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1: 예.
2: 그다음에 열이 나는데 이제 38.5도 이상으로 높게 올라가면서 가라앉지 않을 때는 예, 출발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응급실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묻어 나오는 경우 이제 설사랑 같이
1: 예.
2: 설사가 보기 싫은데 그래도 꼭 확인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피가 섞였는지 점액질이 묻어나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서
1: 횟수도 기억하시는 게
2: 예,
1: 좋잖아요.
2: 횟수가 많다 보면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소변량이 줄어든다든지 어지러움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도 물론 가셔야 되는 거고요.
1: 예.
2: 그렇지 않더라도 면역력이 약한 영아라든지 유아들 특히나 또 어르신들 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보이면 정말 정말 정말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안전합니다.
1: 제가 응급실에 이제 1박 2일 있을 때 참 답답했던 게 이게 사실 병원 잘못이 아니라 그냥 제가 걸린 그 뭐 장염인지 그 뭡니까
2: 배탈인지 식중독인지 모르겠지만
1: 그건데
2: 예.
1: 아 이게 뭐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뭐 낫게 해주시는 건 없고 물은 또 먹지 말라 그러고
2: 예, 예.
1: 근데 그 사이에 뭘 해주시는 건가요? 병원에서 어떻게
2: 탈수를 교정을 하시는 거죠.
1: 예.
2: 탈수 교정이 핵심이고요.
1: 아.
2: 그다음에 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사가 나와서
1: 예.
2: 거기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신 거고 그런 거 없으면 이제 일단은 탈수 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1: 아.
2: 예, 탈수는 이걸 급격하게 사람이 이제 죽네 사네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 아 그냥 저기 이게. 입술 적시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2: 뭐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제 네. 스프레이 같은 걸로 입은 적시고
1: 아,
2: 꿀꺽하지 말라는 거죠. 꿀꺽하면
1: 아.
2: 또 토하니까.
1: 그러면서 이게 저기 뭐 수액을 맞았다.
2: 예, 수액을 맞으면 예,
1: 예.
2: 많이 회복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고생 안 하시려면
2: 예.
1: 식중독 예방도 하셔야 되겠고 혹시라도 걸렸다 그러면 고생 좀 덜 하시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정리
2: 예.
1: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방을 위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1: 예.
2: 손 씻기, 그다음에 익혀 먹기. 그다음에 끓여 먹기입니다.
1: 예.
2: 예, 여름철 채소류는 식초물에 5분 이상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깨끗이 씻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겠고요.
1: 예.
2: 고기라든지 해산물들 겉에만 살짝 익혀 먹지 말고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 식중독에 걸리셨다면 증상이 시작된 첫날에 무리해서 뭐가 먹지 마시고 사실은 장을 쉬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1: 예.
2: 예전에는 하루만 지나면 금방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좋아지냐고 투덜대시는 이제 어르신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전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예. 물만 먹어서 토하지 않으면 일단 집에서 물 먹으면서 기다리시는데 물만
1: 예.
2: 먹으면 삶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리차 그다음에
1: 아.
2: 이온음료 이렇게 드시는데
1: 예.
2: 이온음료 차게 드시면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좀 맛이 없습니다.
1: 예.
2: 미지근한 이온음료 그다음에 따뜻한 보리차 뭐 보리차
1: 예.
2: 끓이기 어려우면 요새 보리차 대신할 수 있는 것들도 파니까요.
1: 예.
2: 전자레인지에다 데워서 계속 드시면서 따라가시되 혓바닥 색깔을 봐야 됩니다. 사실 혓바닥이 하얄 정도가 되면 탈수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얘기가 다른 거고 그렇지
1: 예.
2: 않다면 쭉 따라가다가
1: 네.
2: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날 때 흰죽 먹으면서 또 따라가고 그다음에 야채죽 고기죽 이렇게 올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 다신 걸리기 싫어요. 아유 날 것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 또 좀 횟집에서 혹시 방송 들으시면 또 화내실 거예요.
2: 저는 어제도 먹었다니까요.
1: 아이고 그렇군요. 예. 그 익혀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바깥만
2: 예.
1: 살짝 익히는 게 아니라 안도 이렇게 태워 먹는 게.
2: 전문적인 네. 음식점에서는 그거 유통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 좀 적은데 이제 어디선가 이상하게 먹는 것들이 항상 문제죠.
1: 예. 예. 그래서 또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 건축가신가요? 안도 타다오.
2: 예.
1: 죄송합니다. 바깥만 말고 안도 태워.
2: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1: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백세 황혜진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시사등급 교양등급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정의섭의 세계도시 산책, 세계 곳곳의 도시를 구경합니다. 정의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1: 예, 부에노스아이레스 얘기가 벌써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3: 그렇습니다.
1: 오, 이렇게 많이 한 줄 몰랐는데요. 예, 그냥 신나게 신나게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말이죠.
3: 네.
1: 예. 쉽게 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반대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3: 네.
1: 뭐 24시간 안팎으로 비행기를 타야 되고
3: 네.
1: 시차는 완전 반대. 시계는 안 고쳐도 되잖아요.
3: 그런가요?
1: 오전 오후가 다를 뿐이니까.
3: 맞습니다.
1: 네네. 여기가 이제 오전 4시면 저쪽은 이제 오후 4시인 거고.
3: 바로 그렇습니다.
1: 예, 예.
3: 시차가 딱 12시간 차이가 나고요. 뭐 가는 데만 35시간에서 많게는 뭐 40시간이 걸리니까요.
1: 예.
3: 진짜 뭐 대장정이 아닐 수 없고요. 유럽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미국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미국을 많이 경유해서 갑니다.
1: 예.
3: 그래서 뉴욕이나 그 마이애미에서 그 갈아타고 가거든요.
1: 거기도 한번 들러야지 또 그냥 스쳐만 가긴 또 아쉽잖아요.
3: 예. 그렇습니다.
1: 뭐 그런 도시들이고 거기는 일단.
3: 네.
1: 예.
3: 또 항공료도 왕복 한 3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 아.
3: 이왕 가시려면 한 2주 이상은 가셔야죠.
1: 그렇죠.
3: 본전이 빠지고.
1: 베노사이레스 2박 3일 뭐 이거 안 됩니다.
3: 안 됩니다.
1: 예, 예.
3: 그리고 뭐 시차도 어떤 분들은 뭐 2, 3일 만에 극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뭐 일주일 내내 고생하시는 분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1: 시차 너무 웃겨요. 이제 저는 브라질로 출장을 이제 두어 번 갔었습니다만은 야, 세상에 요즘은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그 정오에
3: 네.
1: 현지 시간 정오에 그 문자가 와요. 대리운전 문자가. 대낮에.
3: 네.
1: 그래가지고 진짜 브라질에서 집까지 태워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곳입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는 곳입니다.
3: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 예.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이 네 번째고 그동안 세 번을 얘기하면서 사실 여러 곳을 얘기를 안 했는데
3: 네.
1: 지난주에 비로소 몇 군데 아주 중요한 곳을 얘기를

0: 했습니다.
1: 네.
0: 보카주니어스 이제 그것도 홈경기장 얘기도 했고 가사 로사다로 불리는 대통령궁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재밌게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1: 네.
0: 콜론 극장 이름만 얘기해 놓으시고
1: 맞습니다.
0: 제가 매정하게 얘기를 끊었습니다.
1: 예. 이 콜론 극장이 그 에스파뇰 스페인어로 하면 그 테아트로 콜론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콜럼버스를 의미합니다.
0: 예.
1: 그래서 영어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지만 그 스페인 말로는 그 크리스토발 콜론
0: 아.
1: 이게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이거든요.
0: 뭐 비슷하네요. 예.
1: 네. 그래서 이 콜론이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제 콜럼버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마드리드의 그 콜론 광장 플라사 대 콜론도 있고요. 또 바르셀로나의 그 미라도르 대 콜론, 콜럼버스 전망대도 있고요.
0: 예.
1: 대부분 이제 콜럼버스랑 관련이 된 겁니다. 이 콜론 극장도 이제 콜럼버스랑 관련이 있는데요.
0: 네.
1: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857년에 그 5월 광장 근처에다가 개관을 했는데
0: 네.
1: 애초에 지은 것은 지금은 이제 은행 건물로 은행 부속 건물로 쓰이고요.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새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0: 예.
1: 그게 이제 콜론 극장 이름은 똑같이 쓰는데요. 1889년에 새로 공사를 해서 1908년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0: 어.
1: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화문 광장에 있는 그 세종문화회관을
0: 예, 예.
1: 한 마포 정도로 옮긴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0: 예.
1: 왜 바꿨냐 그러면 무대가 너무 작다. 처음에 진 것은. 그래서 뭐. 무대를 좀 키우고 현대적으로 바꾼 것이 이제 새로운 콜론 그 극장이 되는 것이죠.
0: 둘 다 있습니까?
1: 둘 다 있습니다. 둘 건물이 다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
0: 예.
1: 원래 지어졌던 것은 은행 건물로 이제 그
0: 예.
1: 변환돼서 사용되는 것이지요.
0: 예, 예.
1: 그런데 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0: 네.
1: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0: 어허.
1: 원래 프로젝트를 맡은 그 건축가는 그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 프란체스코
0: 예.
1: 탐부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890년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그 조수였던 똑같이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그 비토리오 메아노라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0: 네.
1: 그것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피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또 막 수소문을 해서 결국 벨기에 사람인 그 쥐일 도르말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공사를 해서 결국 이거 완성이 된.
0: 이야, 뭐 어마어마한 우여곡절이네요.
1: 네, 건축가가 예. 두 번 바뀐 결국
0: 아이고.
1: 세 명이 완성시킨
0: 예.
1: 그런 작품이 됩니다.
0: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비할 바는 아니겠으나, 그것도 어마어마하네요.
1: 그렇습니다.
0: 뭐 피살을 당하기도 하고.
1: 네.
0: 어이구, 예.
1: 그래서 콜론 극장에 2,478개의 객석이 있고요, 굉장히 웅장하고요.
0: 예.
1: 그리고 그 도매에는 그 700개의 전구가 달린 그 경이 7m에 달하는 총동 샨들리에가 있는데 들어서자마자 그 샨들리에를 딱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물 1001.
0: 어허.
1: 이 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0: 예.
1: 극장이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콜론 극장이 되겠습니다.
0: 야,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야 얼마나 이제 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요. 세상에.
1: 그렇습니다.
0: 이거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가보신 분들은 안 꼽을 수가 없는 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 건축물에 전형이 되고 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는
0: 예.
1: 그런 건축물이죠.
0: 이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었어요. 이 얘기 지난주에 들었으면 오늘 제가 거기 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극장 얘기를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과 함께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뭐 식당에서도 사실 공연을 좀 많이 하고
1: 네.
0: 특히 그 탱고 현지어로는 뭐 땅고
1: 네.
0: 예. 그 식사 즐기면서 땅고를 보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이 디너쇼가 많습니다. 탱고 디너쇼가 있고요.
0: 예.
1: 그중에서도 그 포르테뇨 탱고쇼라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0: 예.
1: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극장식 공연입니다. 물론 그 디너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0: 예.
1: 디너를 미리 먹고 그리고 공연이 시작을 하니까 식사를 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시간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 미리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럼
0: 예.
1: 미리 가서 돈을 더 내고 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 포르테뇨 탱고쇼의 그 파바로티라든가 호세 까레라스가 여기서 공연을 했으니까
0: 이게 동네 극장이 아닌잖아요.
1: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극장입니다.
0: 그냥 뭐 무슨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이제 동네 뭐 어떤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무슨 출연진이 호세 카레라스가 나오고 뭐 이래요.
1: 아주 유명한 그 테너 소프라노가

0: 여기서 공연을 했고요.
1: 안 가볼 거라고 지금 계속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절대 아닙니다. 아,
1: 놀라운데. 예.
0: 요 포르테뉴라는 말 자체가 그 한국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 토박이를 그 포르테뉴라고 하니까
1: 포르토 뭐 이런 거랑 이제 포트 뭐 이런 거랑 관계가 되나 봐요.
0: 그렇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포트하고 예. 관련이 있는 예. 거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시면 그 노래가 시작이 되고 연주가 시작이 되고 단체 군무로서의 탱고를 하고 또 단독 탱고쇼를 하기 때문에 아주 다채로운 그 대형 극장이 되겠고요. 예. 또 쌍벽을 이루는 그 피아졸라 탱고쇼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 아스트로 피아졸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작곡가이면서 반도네온 연주자가 있는데 네. 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피아졸라 탱고쇼가 있는데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포르테뉴 탱고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중적이고
1: 그거는 이제 부두가 뭐 항구 뭐 이런 데의 그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현대적이고 화려하고 대중적이고 이렇다면 요 피아졸라 탱고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연주 중심입니다. 되게 클래식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1: 연주가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가신 김에 포르테뉴 탱고쇼도 보시고 예. 피아졸라 탱고쇼도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0: 댄스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흑인 노예들의 한을 표현하거나 이 이민자의 소름을 표현하는 그런 동작에서 왔기 때문에 예. 또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 아 이게 또 아주 흥겨운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고요. 그런데
1: 예.
0: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아르헨티나 탱고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른의 춤으로 인식이 되어서
1: 예.
0: 어렸을 때는 배우지 않고 주로 성인이 되어서 배운다고 합니다.
1: 오.
0: 왜냐 그러면 탱고라고 하는 것은 중년 이후에 어떤 삶의 그런 업앤다운스를 곱씹으면서 추는 춤이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스텝이라든가 신체적인 밀착의 정도라든가 호흡이라든가.
1: 그게 두드러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공연을 본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납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매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린이들은 예. 출래야 출 수가 없는 쳐봤자 맛이 안 나는.
1: 또 그 나름의 맛이 있잖아요.
0: 그래서 네. 어른이 돼서 보통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예. 탱고를 배운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이 뭐랄까 라틴 댄스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또 이런 또 모습을 떠올려 봤는데 탱고 라틴 댄스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음악을 오늘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탱고 음악을 예. 준비해 왔습니다.
1: 예.
0: 그 카를로스 가르델의 히트곡 중에서 예. 너무 유명한 곡 그 미 부에노스아이레스 게리도 우리말로 하면 나의 사랑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런 뜻인데요.
1: 예.
0: 그런데 오늘은 그 카를로스 가르델의 음악이 워낙 이 사람이 그 1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음원이 별로 안 좋아서 스페인 가수인 그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부른 미 부에노스아이레스 게리도 나의 사랑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준비해봤습니다.
1: 헤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미 부에노스아이레스 게리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예, 미 부에노스아이레스. 게리도. 잘 끊을 게 잘못한 것 같은데.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예.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축구 선수 출신이고.
1: 그렇습니다.
0: 예. 아, 이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왜 축구를 하면서 데뷔를 늦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그 사이에 부상이 있고 그랬죠.
1: 그렇습니다. 원래는 골키퍼였고요. 네. 그 부상으로 이제 가수

0: 가수로 전향을 해서
1: 예.
0: 스페인 그 상업 가수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예. 가수로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1: 예.
0: 더군다나 헤이라는 노래 그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고요.
1: 제가 아까 딱 한 구절.
0: 또 예. 나탈리라는 그 노래도 예. 뭐 너무 유명하고요.
1: 나탈리. 아 이게 스페인어라 이게 한 구절씩밖에 못해도 예, 뭐 흥얼흥얼거릴 수는 있는데
0: 네. 예, 이 가사를 보면 이게 그 내 사랑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요 내가 네. 다시 너를 찾아갈 때는 슬픔도 잊혀진 상처도 없을 것이다 그런 구절이 나오니까요 약간은 서글픈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콜론 극장 얘기를 했고 춤 얘기를 또 했습니다 여러 곳을 또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어디를 또 빼놓으면 안 될까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0: 네. 저는 그 엘 아테네오 서점을 꼽았습니다.
1: 아, 이건 제가 어디서 좀 본 얘기 같은데.
0: 네. 예. 이 정식 명칭이 엘 아테네오 그랜드 스플렌디드입니다. 그래서.
1: 이건 뭐 거의 영어인데요?
0: 네. 네. 그랜드 스플렌디드가 이제 극장 이름이었고요.
1: 아하.
0: 원래 극장이었습니다.
1: 아하.
0: 극장이 이제 서점으로 이제 변경된 그런 예.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엘 아테네오 서점이라고 하는데요.
1: 예.
0: 그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아카데미아 서점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천장에 있는 그 프레스코 화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1: 아이고,
0: 그 예. 유명한 그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
1: 네.
0: 나자레노 오를란디의 작품이 그 천장에 있고요. 천사와 네.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있고요.
1: 네네.
0: 그래서 엘 아테네오는 서점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뭐 책을 파는 장소는 아니고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입니다.
1: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많습니다.
1: 책이야 네. 사실 다 뭐 스페인어로 돼 있으면 우리가 몇 권 골라 보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진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론자 가게에서 그러고서는 이제 잊어버리고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게 자극이 되네요.
0: 네.
1: 예.
0: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 서점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1: 아, 그래요?
0: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서점이 73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서점이 25개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서점이 많은 인구 밀도 대비 서점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1: 그런 나라에 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서점이 있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1919년 5월에 객석이 예. 1,000석이 넘는 대형 극장으로 오페라 극장으로 개장을 했다가 영업이 좀 안 돼서 1929년에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으로 영화 극장으로 변경이 됐다가
1: 예.
0: 2002년에 서점으로 변신을 했는데
1: 네.
0: 이게 뭐 대박이 터져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책만 파는 게 아니고 카페도 있고요. 북토크도 하고 작은 연주회도 열리는 아주 문화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매체는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히려 아주 고전적인 매체로 가다 보니까 이 책으로 가니까 더 대박이 터졌다. 뭐 이런 거. 약간 아이러니하네요.
0: 네.
1: 재밌습니다.
0: 네.
1: 예. 자, 부에노스아이레스 또 어떤 곳이 있습니까?
0: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 제가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 예.
0: 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1: 예.
0: 공동묘지가 그 관광지가 되는 아주 흥미로운 도시인데요.
1: 예.
0: 그 레콜레타 공동묘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묘지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죽어서 국립현충원에 이렇게 묻히면 최고의 영예지만 아르헨티나는 어디에 묻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콜레타 묘지를 죽은 자의 프리미엄 주택가다. 이렇게 표현한 제가 그 글도 봤는데요.
1: 이거는 뭐 국립현충원이나 이런 것과는 이제 다른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요것은 뭐 어떤 거기에 묻히는 것 자체가 영예다. 큰 영예다.
1: 예.
0: 큰 부의 상징이다. 권력의 상징이다.
1: 그러니까 돈이 좀 들겠어요. 여기 안장이 되려면.
0: 좀 듭니다.
1: 그런 거고.
0: 네. 예.
1: 하지만 그렇네요. 이제 망자 고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또 한번 이제 시도할 만한.
0: 네. 이 묘지가 1882년에 이렇게 개설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에 그 아르헨티나의 수명한 유명 인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1: 예.
0: 그 유명한 그 대통령궁을 까사 로사다를 분홍색으로 칠한 그 사르미엔토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대 13명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여기 묘가 이렇게 묻혀 있고요.
1: 예.
0: 또 특히 가장 특징적인 것이 그 에바 페론의 묘지가 바로 이곳에 있고요.
1: 아마 뭐 저 마라도나 말고 또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닐까요?
0: 그렇습니다.
1: 예, 돌아간 사람 중에는.
0: 근데 참 흥미롭고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에바 페론은 죽어서도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1: 왜요?
0: 1952년에 33살의 나이에 그 사망한 직후에 그 남편이 그 시신을 방부 처리를 했습니다. 거의
1: 남편, 그러니까 전 대통령.
0: 그렇습니다. 네. 후안 페론 대통령이
1: 네네.
0: 그 에바, 자기 아내였던 에비타의 네. 시신을 이렇게 묻거나 매장하거나 화장 처리한 게 아니라 1년에 아. 걸쳐서 아주 정교하게 방부 처리를 하고
1: 에비타에
0: 에비타에 예. 예컨대 뭐 호치민의 그 호치민 주석의 뭐 그 하노이에
1: 예. 주로 사회주의 국가 쪽에
0: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뭐 죽은 그 지도자들을 방부 처리하듯이 방부 처리를 하고 나서 2년 동안 대중에게 공개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 이 참배를 하러 구름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약간 신격화가 이루어졌는데요. 1955년도에 군부 쿠데타가 이루어지면서 이 시신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 그러면 신격화가 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에비타의 시신에 모이면 안 되니까 이 시신을 빨리 치우자라고 해서 그 군사 정부와 바티칸 교황청과 교섭을 통해서 이탈리아로 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공동묘지에 성당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1970년대 초에 마드리드에 망명 중이던 후안 페론 대통령에게 이 반환이 된 거죠. 내 아내의 시신을 가져와라.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1973년에 예. 후안 페론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갔던 사람이 예. 재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예. 비로소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레콜레타 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1: 이야, 이게 뭐 시신이나 이런 것들, 뭐 유해 이런 것들은 국경을 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다 돌아간 그 에비타의 시신이 야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는 좀 오늘 처음 듣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0: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네. 이 레골레타 묘지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게 이 주소가 있습니다. 그 길 주소가 있고요. 그리고 가문의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는데
1: 네.
0: 이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두아르테 가문의 그 이렇게 묘에 거기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에비타의 아버지가 바로 후안 두아르테였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그 두아르테 가문의
1: 네.
0: 그 납골당에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다. 저는 맨 처음에 딱 갔는데 너무 화려하게 되어 있어서 사자상도 있고 성모상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박물관인가 싶을 정도로 화려했고요.
1: 예.
0: 그래서 이 어떤 묘지 투어도 있습니다. 묘지 그 이렇게 투어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1: 하긴 뭐 런던이나 파리 같은 데도 그 이제 공동 묘지 중에 워낙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묻혀 있다 보니까 그 지도가 있고 뭐 이렇게 안내하는 게 있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뭐 워낙에 더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예. 매년 사람들이 와서 그 헌화를 하게 되고요.
1: 예.
0: 그래서 한 18,000여 평이 되는 면적에 6,400개나 되는 납골당이 있으니까요. 6,400명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1: 예.
0: 또 6,400개의 납골당 중에서 90개는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1: 아하.
0: 그런 곳이 바로 이 레콜레타 그 묘지가 되겠습니다.
1: 그 묘지도 묘지지만 뭐 이쯤 되면은 에비타 박물관 같은 거가 뭐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0: 있습니다.
1: 네.
0: 멀지 않은 곳에 그 에비타 박물관이 있습니다.
1: 아하.
0: 그녀의 모든 것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1: 예.
0: 그래서 뭐 그녀의 정치적인 뭐 성향을 떠나서 한 시대를 살아간 어떤 여자 영웅의 모습을 그 모습을 느끼고 싶은 분한테는 꼭 저는 들르기를 추천을 해봅니다.
1: 예.
0: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뭐 에바 페론의 어떤 삶이 이렇게 찍힌 비디오와 사진 자료도 있고요.
1: 예.
0: 포스터도 있고 또 신문의 헤드라인도 있고 직접 입었던 뭐 드레스나 뭐 구두나 모자 핸드백 이런 것들도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박물관 주변에 나가면 그 남미 해방을 외치던 그 어떤 체 게바라의 기념품 파는 가게가 또 쫙 있고
1: 알겠습니다.
0: 아주 재미있는 동네가 예. 아닐 수 없습니다.
1: 아르헨티나 또 한번 이제 그래 가보자. 지구 반대편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작심해서 가시는 분들은 에바 페론 얘기, 에비타 얘기만큼은 꼭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훨씬 더 이렇게 유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4주 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순서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다음 주까지 또 가요 안 가요?
0: 당연히 가야 되고요.
1: 가야
0: 할
1: 돼요?
0: 얘기가 남아있고요.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1: 아르헨티나를 월드컵에서 저기 응원하시는 것 같은데. 준결승이 오늘 잉글랜드랑입니다 이게.
0: 네. 예.
1: 저는 영국 응원하는 사람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뭐 우승을 하든 말든 어쨌거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얘기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도시산책 정의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2분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연결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
2: 네, 이 시간 교통정보입니다. 잦은 비에 습도까지 높았던 한 주였는데요. 다행히 어제와 오늘 장마 전선이 쉬어가면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 고속도로 이동량 다소 늘어난 편입니다. 특히 이번 주 망상과 삼척 등 강원 남부의 해수욕장도 이른 개장을 마치면서 서울에서 강릉, 남양주에서 양양까지 평소 원활할 때보다 1시간 3, 40분씩은 더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경기권인 설악에서 강일 구간 정체가 집중돼 있는데요. 현재 뒤로 인제 부근에서 내린천 휴게소 사이 주춤하다가 설악부터 화도 쪽으로는 19km 구간, 다시 덕소 3패부터 강일까지도 속도 뚝 떨어집니다. 한편 강릉 쪽 영동고속도로 부곡 1차로에서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강원권에서 평창에서 둔내터널, 횡성에서 새말 구간 가장 어렵고 이후 2천 부근 3, 4차로 노면 작업 중인 가운데 뒤로는 여주 분기점부터도 긴 구간 정체입니다. 또 중부 내륙선 양평 쪽 여주 분기점 3차로에선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일요일엔 스포츠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아, 이거 갈수록 더 재밌어지는데요. 예, 몇 경기가 안 남았는데 북중미 월드컵 8강전이 다 끝났습니다. 먼저 있었던 경기 8강전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돌풍의 팀 노르웨이를 잠재우고 4강에 올랐습니다.
4: 네. 예. 네, 잉글랜드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8강전을 치렀는데요. 예. 노르웨이를 맞아서 연장 끝에 2-1 역전승을 거뒀고요.
1: 예.
4: 잉글랜드는 8년 만에 4강에 올랐고 1966년 이후에 60년 만에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 예.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잉글랜드는 아니고 웨일즈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월드컵에서 응원하는 팀은 그래도 인지상정 잉글랜드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대회 에서는 노르웨이가 또 워낙에 돌풍을 일으키고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도 있어요.
4: 예? 네, 예. 맞습니다. 워낙 뭐 노르웨이가 그 영원한 우승 후 브라질을 꺾고 또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올랐기 때문에
1: 게다가 이 혼란의 이 카리스마.
4: 맞아요. 예. 정말 뭐 괴물 공격수라 불리는 혼란 선수도 뭐 7골이나 몰아치면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지만
1: 예.
4: 오늘은 잉글랜드의 좀 벽에 막히면서 또 침묵을 했고요. 오늘 정말 잉글랜드가 그 주드 벨링엄 선수의 두 골을 앞세워서
1: 네.
4: 연장 끝에 또 승리를 따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이 바이킹 브로우라고 나오는데 그 이제 그 노르웨이판 밴 노래라고 할까? 노 젓는 거. 그 응원이 예전에 또 이제 아이슬란드 응원이 또 아주 인상적으로 선보였던 대회가 있긴 합니다만.
4: 네. 정말 정확히 기억하시는데 네. 뭐 일단은 아이슬란드는 또 위에 박수를 치면서
1: 네.
4: 정말 바이킹 박수 응원을 펼쳤고요. 이번에 네. 노르웨이 팬들이 또 그 노 젓는 동작을 하면서 뭐 로우 이렇게 외치는 응원이 굉장히 화제가 그렇습니다. 되기도 했습니다.
1: 뭐 국회의원들도 하고.
4: 맞아요. 의회에서도
1: 재밌더라고요.
4: 따라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1: 국내에서 사실 좀 비슷한 응원이라면 고려대학교의 밴노래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제 그 뭐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면서 부르는 게 비슷합니다. 예. 자, 이긴 팀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죠. 잉글랜드 선수 가운데는 역시 주드 벨링엄 선수가 돋보였던 경기였는데 역시 이제 영국 뭐 리버풀 출신의 비틀즈 뭐 리버풀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도 없죠. 뭐 그 폴 맥카트니가 불렀던 이제 헤이 주드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드 벨링엄이니까 이게 또 새롭게 불리고 막 그러네요.
4: 아, 맞아요. 예. 잉글랜드 팬들도 이름에 빗대서 또 헤이 주드를 또 열창을 해주고 있고 예. 벨링엄 선수도 굉장히 또 감동받은 모습이었는데요. 뭐 벨링엄 선수 오늘 뭐 0-1로 뒤진 상황에서 또 동점골도 터뜨렸고 또 연장전에는 또 정말 그 문전세도에서 또 결승골까지 뽑아냈거든요.
1: 예.
4: 그러면서 아 저도 이렇게 오면서 헤이 주드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노래가 좋더라고요.
1: 그렇군요.
4: 그리고 또 방송 전에 응원과 CD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재밌던데 웰스에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1: 이거는 아닌데 그 헤이 주드나 이거는 전통적인 이제 응원곡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주드 벨링엄 때문에.

0: 아마 나왔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유학 중에 이제 잉글랜드 그 응원가 CD를 살라고 이제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살 만한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잊어버리고 안 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웨일즈로 돌아오니까 그거 아 이제 사러 왔다 그러더니까 여기 없다고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그 잉글랜드 가서 사야지 그 웨일즈에서 사느냐고.
1: 맞아요.
0: 네. 네. 영국을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 네, 영국은 또 축구협회는 또 4개국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서로 라이벌 의식이 굉장하기 때문에 또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여하튼 또 노르웨이를 응원하셨던 분들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잉글랜드 사람들 저는 이제 그 여하튼 영국 쪽하고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은 오늘 SNS가 거의 막 도배가 되고 그랬는데 아 지금 이 잉글랜드는 축구 종주국이기는 하지만 1966년 자국에서 그 열렸던 대회 밖에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예.
2: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잉글랜드 팬들은 다시 축구가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예. 또 말을 하면서 정말 60년 만에 또 두 번째 우승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0: 그 유로 대회 유치할 때 그때 나왔던 노래거든요. Football's coming home이라고.
2: 네, 맞아요, 맞아요.
0: It's coming home, it's coming. 그래서 선수들 또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음원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아직도 집 나간 축구가 안 돌아오고 있지. 자, 잉글랜드 상대 팀이 또 몇 시간 뒤에 결정이 됐습니다. 야, 이것도 묘하네요. 아르헨티나야 또 이게.
2: 맞아요. 예. 네? 네. 오늘 또 아르헨티나가 스위스랑 8강전을 치렀는데요.
0: 네.
2: 연장 끝에 3-1로 승리를 거뒀고요.
0: 네.
2: 메시 선수가 선제골을 도울 때만 해도 좀 도왔고 또 스위스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좀 손쉬운 승리도 예상됐지만 스위스가 네. 잘 버텼고요. 연장전에 아르헨티나가 두 골을 몰아치면서 또 3-1 네. 승리를 또 이뤄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대회 치르면서 메시의 이게 인생 마지막 월드컵이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또 메시가 우승하는 게 맞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대회 뭐 더욱더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 맞아요. 1985년생이니까 예. 39살인데요. 그런데도 정말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고요.
0: 예.
2: 이번 대회에서 벌써 8골을 터뜨렸고요. 뭐 오늘 도움을 추가하면서 월드컵 최초로 20골 10도움 대기록도 달성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 뭐 우리나라가 치르는 이제 축구 경기 중에서 제일 뭐 박진감 넘치는 그리고 이제 그 뭐 라이벌리가 느껴지는 경기라면 이제 한일전 같은 거를 꼽지만은 그 유럽이나 뭐 세계 축구에는 또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준결승에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대결로 또 압축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사연이 많은 대결 아니겠습니까?
2: 네, 맞아요. 우선 양국이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으로 악연이 싸웠고요.
0: 예.
2: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또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도 많을 것 같아요. 당시에 마라도나 선수가 신의손 사건도 그 골도 넣고
0: 네.
2: 60m 드리블 골도 터뜨리면서 또 아르헨티나 승리를 이끌었고요. 또 양국은 1998년에는 또 베컴이 퇴장당하면서 또 진 적도 있고
0: 맞아요.
2: 2002년에는 베컴이 페널티킥 골로 또 이긴 적도 있거든요. 양팀이 24년 만에 월드컵에서 맞붙게 됐고요.
0: 예.
2: 특이하게 메시 선수가 A매치를 205경기나 치렀는데 한 번도 잉글랜드를 상대한 적이 없더라고요.
0: 오.
2: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앙숙과의 대결 정말 그토록 고대하던 대결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잉글랜드가 모처럼 이순신 장군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어쨌거나 두 나라는 이제 꽤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입니다만은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예, 악연이 있기도 하고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와닿네요. 그 저 신의손 사건 마라도나의 예, 사실은 핸드볼로 집어넣었던 네. 골. 아우 그때 이제 게리 리네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2: 맞아요. 예.
0: 게리 리네커가 나중에 BBC에서 이제 스포츠 중계 방송을 이제 거의 혼자서 진행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떠났죠. 예.
2: 그래서 아, 잉글랜드
0: 것도 많다.
2: 그래도 아르헨티나 가면 잉글랜드를 응원하시나?
0: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리네커 만나서 사인도 받았어요.
2: 그래요?
0: 아, 2012년 저기 저 런던 올림픽 때군요.
2: 네.
0: 예, 예. 아,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2: 네. 뭐 아르헨티나 팬들도 예. 만만치 않게 많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2: 흥미진진한 예, 또 대결이 예. 될 것 같습니다.
0: 아르헨티나 앞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얘기를 워낙 실컷 했기 때문에. 이번 4강이 대단합니다. FIFA 랭킹 1, 2, 3, 4위가 이 4강에 그냥 올랐어요.
2: 네, 맞아요. 예. 정확히 또 짚어주셨는데요. 1위 프랑스랑 3위 스페인 그리고 2위 아르헨티나와 4위 잉글랜드가 맞붙게 됐거든요.
0: 예.
2: 그래서 팬들이 정말 꿈의 대진이 완성됐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 시간이 그 새벽 4시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두 경기 다. 그래서
0: 예.
2: 그래도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은 또 새벽잠을 설치면서 또 이런 꿈의 대결을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0: 월드컵은 또 원래 그 시간에 보는 게 맛있죠. 뭐. 예.

0: 득점왕 경쟁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워낙에 잘하는 선수, 이름난 선수들이 골을 다 넣고 있어요.
1: 네, 예. 맞아요. 메시와 그 음바페 선수가 나란히 8골로 지금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예. 지금 홀란 선수는 7골로 대회를 마쳤는데 잉글랜드 벨링엄과 케인 선수가 6골로 예. 득점 공동 4위거든요. 지금 두 경기를 남겨뒀으니까 그래도 뒤집기를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0: 예. 메시가 8골 넣어서 이제 득점 선두 공동 1위죠. 그러니까 8골로는.
1: 네. 네. 골만 따지면 지금 음바페랑 메시가 공동 선두인데요.
0: 그 포인트로 따지면 이제 음바페가 하나 더.
1: 맞아요. 네. 그 득점이 같으면 도움을 따지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도움에서 한 개 앞서 음바페가 예. 선두지만 아직 두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뭐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0: 예. 득점 랭킹에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근데 메시에 좀 편중이 된 느낌이 있고 이제 득점 랭킹 5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잉글랜드는 두 사람이에요.
1: 맞아요. 프랑스도 뭐 뎀벨레 선수도 잘 하고 있고요. 아. 네, 아르헨티나는 지적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메시 선수가 좀 독보적이긴 합니다.
0: 그러면 잉글랜드가 메시만 잘 막으면 슈퍼스타 월드컵이라고 이번 대회가 또 불리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뭐 음바페, 네. 메시, 케인 같은 선수들이 뭐 정말 위기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예. 지금 뭐 좀 참가국이 늘면서 좀 전력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뭐 스타들이 또 골을 많이 넣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 스포츠 과학이라든지 컨디셔닝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뭐 나이를 들어서도 스타들이 정말 변함없는 또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예. 아유, 월드컵이 진짜 뒤로 갈수록 뭐 워낙에 이제 그 최종 우승자가 결정이 되는 순간이 눈앞에 있어서 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끝까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요일엔 스포츠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주말 생방송 정보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끝곡으로는 송창식, 윤형주, 김세호 보안 하나의 결이 되어 그 음반 중에 있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슈베르트의 노래 디포렐레를 번역을 했죠. 숭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최승돈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전국이 폭염 영향권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은 영덕에서 나왔습니다. 36.8도였고요. 35도 이상이 많았습니다. 서울도 35도로 평년보다 6.7도나 높았습니다. 게다가 경상북도 경산과 포항 같은 경우는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됐는데 이는 최상위 단계입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38도 안팎까지 오를 걸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36, 7도대까지 나온 곳이 꽤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물, 그늘, 휴식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더위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3도, 강릉 35, 전주 34도, 대구는 무려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최저기온도 서울 26도 등 23에서 27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열대야 나타나는 곳 많겠습니다. 열대야 주의보 발표된 곳 많은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오후에 있는데요. 서울 및 수도권 5에서 40mm, 그 밖에 중부 호남 5에서 20mm 정도 오겠고 제주에는 최대 80mm의 비가 이틀 동안 오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 너울 주의하셔야겠고요. 남해 먼바다, 서해 먼바다, 제주 해상에 물결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오늘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2단계로 운영되던 기존의 특보 체계에 추가된 최상위 단계로 하루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거나 하루 최고 기온 39도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야외 활동을 멈추고 무더위 쉼터나 그늘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해 북단 해상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해군 병사 한 명이 실종돼 수색 중이라고 군이 밝혔습니다. 해군은 오늘 오전 동해 거진 동방 5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함정의 승조원 한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함정은 호위함으로 통상적인 경계작전 임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군 함정의 병사 한 명이 실종돼 수색 중인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동해상에서 실종된 군 장병이 NLL 이북 지역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우리 해군이 실종자를 탑색 중이며 북측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불법적 지정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고가 무시됐으며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통과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별도 공지대까지 그리고 영내 미국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어 위치 추적 시스템을 끄고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에 경고 사격을 가해 멈춰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의 컨테이너선을 공격했으며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가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전투기와 드론 등을 활용해 이란 내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으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기지, 해군 관련 시설, 탄약 저장고 등이 목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서 이란 국영방송은 정규군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함께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남부 유명 관광지 뿌꼭섬 근처 바다에서 고속정이 뒤집혀 인도인 관광객 1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인도의 단체 여행객 등 36명이 타고 있었으며 강풍과 거친 파도에 전복됐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뿌꼭은 한국인 여행객도 많이 찾는 휴양지로 올해 상반기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570만 명이 몰렸습니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현지 시간 11일 거리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대전과 강릉 35도, 서울 3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돌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KBS

0: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두 번째로 집권한 지 1년 반 지났습니다. 혹시 더 오래된 것 같지 않나요? 체감상으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만 매일 아침이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 곳에선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초강대국, 세계의 경찰국가 혹은 모범국가, 우리가 알던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어떤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는지, 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하는지 다각도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오늘 읽어볼 책은요,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라는 신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KBS 이정민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제목이 셉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네. 어떤 의미를 좀 담아놓으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워싱턴에서 한 2년 전까지 특파원 생활을 한 3년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특파원에 가기 전에도 뭐 외교안보 이슈라든가 이런 쪽들을 좀 취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본 미국이 있었고 가고 나서 본 미국이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2021년부터 이제 거기서 주재하면서 특파원 생활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 1년 차 때예요. 당시는. 그래서 그때는 미국에 약간 희망 섞인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을 보는 시각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외국에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많이 했잖아요.
0: 그 전에 1기 때.
1: 1기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오면 좀 달라지겠구나. 이제 다시 옛날에 좀 말랑말랑한 미국으로 돌아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3년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뭐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바이든.

0: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뭐 후보에서 낙마하고 이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대통령까지 다시 넘겨주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시대로 들어오게 네. 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과연 그러면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미국과 달라진 건 맞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취재한 것들을 쭉 보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이라는 게 전 같지 않고 그리고 점점 퇴화해가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였었고 뭐 그것은 제 눈뿐만 아니라 여러 뭐 각종 뭐 조사 결과나 실제로 현장이나 미국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좀 모아서 좀 정리도 해보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미국의 동맹 국가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쓴 책인데 제목이 그래도 좀 강하긴 하죠.
1: 그러면 그게 미국이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게 특정 대통령 한두 명의 성향 혹은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0: 저희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 특히 집권 2기 들어와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에게 당장 기억나는 건 고율의 관세를 그렇죠. 매긴다든가 각종 전쟁들. 뭐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대통령, 특이하고 괴짜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미국이 저렇게 된 것일까? 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제가 예전에 어떤 고위 외교관료와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대통령의 어떤 성향과 아주 국가의 이성적인 판단이 한 정책을 마련하고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작용할까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위관료 올해 한 30년 넘게 외교관료 생활하시면서 협상을 해보신 분인데 그분의 얘기는 대통령의 기본 성향이 한 50%는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다 국가는 이성적 판단을 할 것 같잖아요. 아니고 대통령의 개인의 성향이 50%는 된다.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결정 권한이 많고 크고 중요하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더 강한 사람. 50%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뭐 할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는 과연 나머지 50%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50%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막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막 표출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의 DNA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인식하는 어떤
1: 기반.
0: 그건 뭐냐면요. 나는 미국의 엘리트들에게 추대돼서 온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의 어떤 특정한 기업가나 어떤 특정한 계층, 소위 고위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추대되어 온 대통령이 아니고 나는 풀뿌리 집단들의 지지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야가 이 사람의 굉장한 프라이드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일반적인 국민들 특히 자신의 지지층에게 굉장히 맞춰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 하는 것 같은 정책들도 결국에는 어떤 미국인들의 지금의 생각 미국인들의 어떤 관심사, 미국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투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미국을 바꾼다고 하는 생각은 조금 많이 벗어나간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1: 특히 그 1기 때 처음 네. 당선될 때 2017년에도 놀라웠습니다만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코로나 방역 좀 실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넘겨주고 네. 다시 2기 당선됐을 땐 더 놀라웠죠.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표현도 하셨던데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니라 트럼프를 선택한 나라라고요.
0: 네. 트럼프가 사실은 굉장히 이 그동안의 미국인들의 불만, 미국 네. 사회에 대한 불만, 그런 불만이 굉장히 다양했겠습니다만 적어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미국의 역사, 뭐 전 세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쭉 보면 2008년에 금융위기 있었죠.
1: 네.
0: 그때도 미국 경제 한번 출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출렁해 만들었던 게 2019년 코로나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렇게 쭉 이 엄청난 금융위기 혹은 뭐 생활의 어려움 이런 걸 겪으면서 그 미국 사회 경제 구조가 약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 시골의 중산층, 제조업 종사하는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그런 제조업 자체가 좀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좀 그 경제 수준이 많이 하락하는 단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아,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데 막 보니까 막 길거리에 중국산이 널려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공장은 문을 닫고 나는 이렇게 임금이 떨어지고 못 살게 되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에다 돈을 쓰고 동맹이라고 막 갖다 주지? 이런 생각을 이제 슬슬슬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풍요로울 땐 그런 생각 안 했죠. 외교는 저기 엘리트들이 하는 일, 나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인들이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미국인들이 선택한 사람이 트럼프인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그런 얘기를 바깥으로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었고 했으니까. 그런 정책을 실행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데 지금의 미국의 방향을 만드는데 좀 기여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인들의 어떤 저변에 깔려있던 생각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지금 미국의 변화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서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중간에 한번 선거에서 좀 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두 번이나 선택을 다시 했던 거고요. 네. 그 이기 한가운데 우리는 또 살고 있고 그러면 직접 특파원 생활도 하시면서 이제 체감하신 네. 말을 이제 바탕으로 하면 과거에 알고 있던 미국, 네.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미국 네. 어떤 면이 가장 크게 변하고 있다고 보세요?
0: 저는 사실은 미국인들이 예전에는 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그런 내 경제 상황, 나의 어떤 삶의 수준 이런 게 그런 거를 해외와 연관시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 힘든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왜 물가가 뛰지? 왜 뭐 내 생활 수준이 이렇게 가라앉지? 라고 생각하면 뭐 눈에 보이는 금융위기, 뭐 코로나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보통 원인으로 지목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저는 금융위기 때는 이제 한국에 있었으니까 네. 코로나19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미국에 갔어요. 네. 워싱턴 시내 한가운데 가면 물론 워싱턴이 이제 수도고 다른 도시들과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갔는데 빌딩에 분명히 있었대요. 예전에는 거기 햄버거 집도 있고 뭐 가게도 많았대요.
1: 네, 가게 점포들.
0: 예, 다 공실이에요. 일단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은 제가 가기 몇 달 전에 워싱턴은 무려 봉쇄됐던 도시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게들이 다 빠져나가고 당연히 가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다 해고자가 되죠. 그렇죠. 미국은 또 굉장히 그런 게 자유롭잖아요. 고용이, 또, 예. 고용이 자유롭고. 그래서 해고자가 많아졌고 갑자기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송기자들이니까 네. 길거리에서 이제 저희 하잖아요. 맨 끝에 뉴스 나올 때 KBS 예. 뉴스 이정민입니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촬영할 때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그게 뭔가 현장감 콩이 나잖아요. 예, 현장감이 예.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사람이 너무 없어서요. 30분씩 거기서 서 있다가 찍고 그럴 정도로 길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길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가 막 바닥을 쳤죠. 당시에. 그러면서 그 뭐 거기에 고용돼 있던 사람들 혹은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낀 경제적인 피해를 어떻게 자각하게 되냐면 마트에 갔는데 특정한 품목들이 없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기 기저귀. 분유. 애기 엄마들이 제일 당황하는 거예요. 그쵸. 고기만 싹 비어 있어요. 그런 품목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1: 그게 다시 뭐 휴지도 동나고 그랬다면서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안 들어오는 품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뭐 식료품 뭐가 하나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컨테이너가 안 들어오는 거죠. 중국에서. 컨테이너가 막혀 있으니까 중국에서 보내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받지도 못하고 미국의 항구에 가보면 배가 둥둥 떠 있고 아예 진입을 못해서.
1: 한반에서 그 하역 작업을 할 사람이 없고 막 이렇게
0: 하역 작업 할 사람도 없고 아예 들어올 곳도 없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뉴스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 미국이 우리가 잘 사는 나라고 풍요로운 정말 물질이 풍요로운 나라인데 그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구나.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였구나. 미국이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구나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게 미국에서 이제 국민들이 느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생각하게 된 게 물론 미국인들은 국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아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인들이 본 어떤 미국의 상황은 늘 동맹에게 지원을 해주는 모습.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도 우리 몫을 좀 챙겨야겠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장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또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저는 코로나19였다고 봅니다.
1: 그때 한번 또 이제 궁핍이라는 거 한번 겪어보다 그렇죠. 보니까 생각들이 네. 이제 많이 달라진 거고 미국 사람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국제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해외 열강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또 과거부터 많이 써왔기 때문에 국제 문제에 정말 국민적인 관심이 큰데
0: 예.
1: 미국은 그럴 필요도

0: 없었던 거예요. 네. 과거에는.
1: 미국인이 왜 많이 하더라 한 얘기예요. 네. 굳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나라잖아요. 모든 네. 전 세계 영어 다 통하고 그쵸. 미국 사람들이 가면 다 영어로 해주고 아예 외국어를 필요 필요성도 외국인들과 소통할 필요성도 많이 일반인들은 못 느껴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그 찾아본 통계였는데 미국인들 중에 해외에 아예 여권이 없는 사람, 해외에 단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까 네.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네. 40% 넘어요. 그리고 그중에 그러니까 미국 전체 국민들의 10%는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네. 아예 그 주를 한 번도 나가는 일이 없이 태어나서 죽습니다.
0: 평생을?
1: 평생을. 물론 미국의 주 굉장히 넓죠.
0: 넓기는 합니다만 자기가 태어난 주를 한 번도 안 벗어난다.
1: 벗어날 필요성을 10%가.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인들은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남에게도 관심이 많고 네. 관계에도 관심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네. 그래야 우리가 생존하잖아요. 그쵸. 미국인들은 생존을 대외 문제와 직결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굉장히 아 대외 문제는 어떤 남의 일 그냥 나라가 알아서 하면 되지. 중국과의 관계 나라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오래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인식이 점점 아 그게 아니었구나를 느끼면서 바뀌어가고 있는 아주.
0: 아하. 근데 그게 압도적인 1등일 때 잘 먹고 네. 잘 살 때 돈이 많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또 패권을 신경 써야 할 때쯤 되면은 그렇습니다. 뭔가 또 이제 현실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중국의 영향도 좀 있을까요?
1: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이렇게 보면 미국이 이제는 좀 패권을 지켜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미국인 지금 트럼프의 지지층을 우리가 마가라고 부르죠. 네. 물론 트럼프 지지층 중에 마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난 마가 아닌데 트럼프 지지층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마가들의 이 트럼프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뚜렷해요. 어떤 거냐면 더 이상 대외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외국에 나가서 돈 버리지 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목숨을 희생하고 돈을 버려야 하지? 우리한테나 써라. 우리나라나 잘 지키자. 왜 남 문제에 가서 신경을 써. 이게 마가의 기본적인 대외관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인식을 좀 따라가줘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오랜 패권 국가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놔요.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온 패권이고 우리가 네. 어떻게 만들어온 세계 질서인데 그걸 놓으면서 놓치게 되는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달러의 패권이라든가 어떤 미국이 해온 뭐 질서 뭐 빚을 져도 망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그런 것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될 텐데 그건 포기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어떤 지금 딜레마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좀 손을 떼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패권을 잃기는 싫어. 라는 딜레마 있고 이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어떤 이 내막을 보시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내 앞마당만 지키면 되지. 라는 생각도 좀 있다가 아 그래도 우리가 저기는 정리하고 와야지. 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각기 주변에서 일으킨 전쟁이 이제 뭐 전쟁은 아니지만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지금 쿠바도 집적거리고 있죠. 그린란드도 사겠다고 한번 말했죠. 네. 이건 쭉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이죠. 미국 어떤 그래도 미주 대륙이라고 하는 네. 곳에 있는 나라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란도 막 공격하잖아요. 네. 그럼 이란은 왜 공격을 할까? 저 먼 나라에. 그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란에 저기 계속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선수들이 있어. 그러면 일단은 저기를 좀 정리하고 와서 그래 우리 지키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내부에서 계속적인 딜레마를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패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도 돈을 안 쓰고 우리를 희생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걸까? 동맹도 끌어들여봤다가 뭐 외국에도 좀 이렇게 다른 전쟁하는 국가에도 좀 당근 내밀어 봤다, 채찍 내밀어 봤다. 이런 혼란함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이 상당히 혼란한 나라처럼 비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0: 그러게요. 뭔가 거대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았는데 물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심지어 그게 미국이어도 트럼프 대통령이어도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계속 또 이제 삐걱대는 모습. 네. 사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하기 직전에 내가 취임하면 뭐 일주일인가 한 달 만에 러우 전쟁 끝낼 거라고.
1: 아직도 못 끝내고 있죠.
0: 그러게요. 우리가 봤을 땐 더 이제 헷갈리기도 하는 거고 아까 그 마가 지지층을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그게

0: 대외적으로 위대한 미국이 아니라 네. 대내적으로 국민들에게 네. 3억 인구에게 위대한 네.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네. 거고요.
1: 마가는 사실은 그런 대내적인 굉장히 부흥, 내가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마가만 옛날에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인들의 전체적인 뭐 여론조사나 통계를 보면 이 미국 전체 여론이 점점 이 여론을 따라갑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여론도 이제는 대외 문제 그만 신경을 써라는 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쭉 이렇게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 사회의 변화를 마가가 이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0: 그래서 꺼내드는 무기들,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관세입니다. 관세.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WTO 체제를 만들었고
1: 그렇죠.
0: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든 자유무역 질서를 만든 국가인데 스스로가 그 판을 다 뒤엎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만 했었을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을까? 이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뭔가 자유무역 질서가 보호무역 질서로 돌아가는 거는 강대국,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이 패권이 조금 저물 때 하는 행동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0: 네.
1: 세가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0: 네.
1: 영국이 자유무역을 활짝 열었던 나라였는데 영국이 싹 저갈 때쯤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변에 보니까 이제 나를 치고 오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 저기 독일도 괜찮은 것 같고 미국도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불안해. 그러면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우리가 그동안 돈 써서 이 질서 만들어놨는데 내가 애써서 만들어놨는데 저 독일과 미국이 여기에 편승해서 과실을 따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짝 보호무역을 그때부터 틀기 시작해요. 이게 영국의 전례였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방향타의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르지만 그리고 그때 영국보다 미국이 지금 더 질서를 확장해 놓은 나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이게 도전자를 견제하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뭐 다른 나라들도 있겠습니다만
0: 네.
1: 그런 도전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보호무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쪽으로 방향타를 틀고 있는데 그럼 다만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냐. 어떻게 만들어놓은 자유무역 체제인데
0: 네.
1: 그거를 망가뜨릴 수 있느냐. 그러면 망가뜨리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렵고 글로벌화가 너무 많이 돼버렸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미국으로서도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그 자유무역주의에서도 떠먹을 과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만들어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딜레마처럼 딜레마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계속 변주를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편할 때는 자유무역 내세웠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관세 정책할 때는 확 끌어들여서 이건 내가 세운 관세니까 너희는 다 따라야 해라고 압박한다든가 그러면서도 중국에는 문을 열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섞었으면서 자유무역 체제를 겉으로는 그대로 두되 내가 편할 때만 보호무역을 내어 쓰는 그러면서 방향타를 돌리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0: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동원하는 어떻게 보면 변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관세 정책이 트럼프 이후에는 어떨 것인가?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이어질까요? 아직은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죠. 사실 뭐
0: 예.
1: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가는 아니라 사실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과거에 제가 특파원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얘기를 해볼게요.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 들어와서
0: 네.
1: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졌어요. 관세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이제 돌려주겠지. 예전에 자유무역 시대로 가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끊임없이 각국의 정부들이 미국에 그 요구를 했습니다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바이든 정부가. 왜냐하면 그 정책이 관세 정책이 미국인들을 설득하기 너무 좋은 정책이에요. 겉면으로 보면. 물론 관세 정책에 부작용이 있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0: 그렇죠.
1: 있지만 1차적으로 볼 때는 내세우기 너무 좋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내지 않았던 다른 나라들이 공짜로 누리고 있었던 이 혜택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걸 미국인들의 이익으로 돌릴 거야. 라는 이 타이틀이 너무나 좋은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다시 글로벌화를 추구진할 거야라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철강 쿼터제가 있었어요.
0: 네.
1: 그거를 제가 있는 3년간 대사관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좀 풀어달라고. 안 풀어주고 끝났어요.
0: 그러니까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그 분량.
1: 예예.
0: 예.
1: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뭐 이제 기본적으로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고율 관세를 그쵸. 때리겠다는 그 제도를 없애겠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주요 이제 대외 투자 정책 혹은 뭐 대외 어떤 무역 정책의 하나는 보조금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0: 전세도 막 대법원에서
1: 아, 그렇죠. 법적으로
0: 위헌 판결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방향, 우리가 대외적으로 미국의 것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큰 방향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거죠.
1: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동맹국을 더 세게 때렸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게 되게 아픈 부분입니다. 네. 협조할 거 협조 많이 했고 물론 이제 동맹이라는 게 군사적 동맹이지 경제 동맹은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으나 뭐 사실 같이 하던 경제적인 동맹체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요? 동맹국에게까지 혹은 더 심하게?
0: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동맹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동맹에 대해서는 네. 선거 과정 내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제가 워싱턴에 있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뭐 제가 차로 갈 수 있는 거리면 기사를 쓰든 안 쓰든 찾아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상 이제 동맹에 대한 발언이 매번 나오진 않았지만 얘기할 때마다 동맹은 우리한테 뜯어가기만 하지. 우리는 동맹이 다 제공해 주는데 동맹이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게 없잖아. 특히 돈 많은 나라들 한국, 네. 일본, 유럽 저기 몇몇 국가, 독일 이런 나라들. 우리한테 방위비 왕창 뜯어가고 해준 게 뭐 있니?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동맹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좀 협소하고요. 그리고 그냥 조건으로만 보면 동맹을 강압해서 뭔가를 뜯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동맹은 미국과 많이 얽혀 있잖아요.
1: 군사적인 어떤 뭐 안보의 필요성 때문에.
0: 안보의 필요성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미국의 동맹이 아닌 나라들. 예를 들면.
1: 뭐 세계 최대 시장이니까요.
0: 그렇죠. 예. 뭐 러시아 이런 나라보다는 훨씬 많이 얽혀 있잖아요. 뭐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1: 그렇죠.
0: 예, 우리나라가 한 2024년부터 이제 중국. 원래는 이제 1등 수출국이 중국이었는데 2024년쯤부터 이제 미국으로 바뀌었죠.
1: 네.
0: 예, 뭐 바이든 대통령 영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고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부분 또 잘 사는 나라잖아요.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네. 일본, 한국 다 잘 사는 나라니까 여기서 먹을 파이가 훨씬 많아요. 일단 그것 때문에 동맹을 압박한 것도 있고요. 동맹을 압박해봐야 동맹은 빠져나가지 못한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압박을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동맹에게 대안 있니? 너희 우리 말고 선택할 나라 있어? 중국에 갈 거야? 못 선택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맹에게는 비교적 자유롭게 압박을 하면서 투자를 요구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투자 여력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업,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그리고 고부가치 산업들도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런 국가일수록 오히려 미국에 더 투자해 주길 바라고 미국에 해줄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네. 압박을 한 건데 반면에 이제 그러면 다른 뭐 미국과 좀 가장 대립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럼 그만큼 할 수 있었느냐. 중국은 좀 여건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압박한다고 함부로 움직일 나라도 아니거니와
1: 네.
0: 중국도 미국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예, 수출 물량도 많고 중국산 갑자기 수출 안 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물가가 확 뛸 때고 그리고 미국 중국이 만약 전략 광물 뭐 예를 들면 희토류 이런 거 갑자기 수출 안 한다고 해버리면 뭐 미국의 방산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나라들에는 목줄을 꽉 못 잡으면서 이 좀 손쉬운 동맹들에게는 쉽게 압박하고 그다음에 많이 요구해서 미국인들에게 자 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가. 이렇게 동맹이고 뭐고 어쨌든 외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우리의 동맹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1: 냉전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뭐 우방, 동맹국에 대한 뭐 명분은 많이 약해졌고 동맹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또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또 뼈저리게 느끼고
0: 그렇죠.
1: 있고.
0: 거래 외교라고 합니다만.
1: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좀 계산기 두드려보고 비용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또 안보의 문제는 또 한반도에 또 있다
0: 그렇죠.
1: 보니
0: 예.
1: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래도 가장 강력했던 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0: 조선업이었죠.
1: 조선.
0: 제가 이제 워싱턴에 다녀와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이제 저희 경제산업부에서 관세를 다뤘었어요.
1: 네.
0: 정말 피곤했거든요.
1: 그런데 매일 달라지니까.
0: 네, 매일 달라지니까. 아침에 달라지고 저녁에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달라져 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협상을 다 끝내고 와서 한숨을 돌렸을 때 제가 우리 이제 정부의 고위 관료에게 들었던 얘기는 아 조선업 같은 게 하나만 더 있었어도 훨씬 우리가 잘할 수 있었는데

0: 미국이 트럼프가 꼭 필요로 하는 거.
1: 예. 그런 거 하나만 더 있었어도. 물론 우리는 뭐 후보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도 네. 괜찮고요. 그쵸. 배터리 기술 이런 거 좋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미국이 급하게 필요로 했던 건 조선업이고요. 네. 이 얘기는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미국 군인들도 대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해요. 라는 얘기를 예예 왜냐하면 미국의 군함을 지금 만들 때도 없고요 조선소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상선뿐만 그렇죠. 아니라 군함도 어려워진다라는 게 군 쪽에서부터 먼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참모총장 정도 하는 분을 제가 예전에 어쩌다가 이제 취재를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네. 있었어요 그 해군 잠수함 원래 쪽으로 아. 많이 이제 쭉 경력을 쌓으신 이제 사성 장군 예. 우리로 치면 이신데 그분도 아예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동맹과 협력하고 동맹의 기술이 필요하다. 동맹의 조선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더 높은 자리에 와서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조선소를 막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은 급한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지금 미국의 법상 군함 제조를 맡긴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금 조선업 같은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카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다른 것으로 확장을 할 수 없느냐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쭉 우리가 계속적으로 미국이 좀 우리에게 요구할 것들. 미국이 결국에는 키우고 싶어하는 건 그런 좀 부가가치 높은 전략 산업들인데 우리가 잘하는 게 많잖아요.
0: 그쵸.
1: 반도체도 얼마 전에 젠슨 황 와서 우리 예. 기업들하고 협력 얘기하고 피지컬 AI도 하려면 우리 제조업이 좀 도움 줬으면 좋겠으니까 LG도 만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 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동맹으로서 미국의 인식처럼 퍼주기만 하는 동맹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카드를 잘 활용하자는 얘기를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로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거래의 외교의 시대에 우리는 무슨 카드를 내밀어서 미국과 외교를 해야 되는가 우리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그걸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네. 가치 사슬. 그 사슬 안에 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인 건데 미국 역시 그 가치 사슬 안에 우리와 함께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대한민국이라는 뭐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때려야 될 수가 없는 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그럴 테고요. 네. 뭐 관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은 그 네. 관세 카드를 이제 많이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1: 네.
0: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투자하라라는 네. 거잖아요. 아까 러스트벨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자리도 그렇고 과연 그게 잘 될 것인가. 네. 뭐 티셔츠나 양말 이런 그렇죠. 게 아니라
1: 예.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1: 네.
0: 과연 잘 될까요?
1: 미국은 아예 그냥 대놓고 품목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티셔츠 양말 팔 건 아니고 미국도 우리 제조업을 번영하게 만들어야 돼 발전시켜야 돼라고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하듯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우린 이미 다 하긴 글렀어 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기저귀 아까 분유 이런 거는 더 이상 미국에서 만들어봐야 수지타산도 안 맞고
0: 그쵸.
1: 그리고 한꺼번에 발전시켜야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뭐 방산, 미국의 전통적인 강자죠. 그다음에 뭐 AI, 네. 요즘에 가장 뜨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거기에다가 모든 제조업에다가 집중할 필요는 없고 이제 고부가가치에 투자하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고부가가치를 통해서 전체 성장률을 올리고 성장률 올리면 우리가 해결되는 문제가 많잖아요. 부채도 좀 줄어들고 뭐 달러 힘도 강해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첨단 산업을 이렇게 키우는 게 그렇게 쉽느냐. 계속 관세를 빌미로 우리한테도 미국에 와서 투자해 공장 지어줘 너희 기술자도 와줘라고 하는 이유가
0: 네.
1: 뭐겠습니까. 미국 돈으로 다 하기 싫고 그리고 기반 기술까지 미국이 다 하기에는 굉장히 또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0: 네.
1: 게다가 이거를 또 막상 하려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문제가 우리 빨리 해서 빨리 제조업을 키우고 빨리 이걸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초기 투자 규모도 너무 큽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첨단 산업을 키울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미국이 뭔가로 그래도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할 카드로 미국이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 LNG, 뭐 석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우리도 관세 협상 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알래스카 LNG 좀 사가라고 그렇죠. 계속 일본과 한국에 압박을 했죠. 제일 수출하기 예. 좋은 나라니까 사가기도 하고 같이 개발도 하자 그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에너지를 판매하면서 일단은 에너지로 좀 시간을 벌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같이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서 미국의 제2의 부흥기를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여러 군데서 전쟁하잖아요.
0: 네.
1: 전쟁하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석유, 에너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 가서도 석유죠. 저기 가서도 석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이런 기반, 어떤 에너지는 결국에는 어떤 세계 질서를 만드는 통제력에 가깝잖아요. 에너지가 모든 것의 원천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에너지로 일단 미국의 질서도 지키면서 돈 안 들이고 질서도 지키면서 이거를 또 수출도 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제의 어떤 원동력으로 삼고 연료로 삼고 그러면서 첨단 산업 쪽으로 점점점 방향을 트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봐야겠죠.
0: 그렇게 해서 돈은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1: 네.
0: 제조업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 기술적으로도 이제 앞서가려고 하는 건데
1: 네.
0: 또 여기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중국과 계속해서 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1: 네.
0: 첨단 산업도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1: 올라가고 있죠.
0: 어떻게 보면 이제 GDP 격차도 뭐 최근에는 뭐 AI라든지 다른 맞아요. 것 덕분에 미국의 성장률이 더 돋보이기는 합니다만 치고 올라오는 중국도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을 테고 몇 가지 좀 나눠서 이야기해보자면 네. 달러의 위상을 흔들려는 위안화도
1: 네.
0: 사실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위안화는 사실은 위안화가 올라오고 있다기보다는 달러가 예전만큼의 위상이냐 물론 달러 세죠. 아직도 셉니다. 대단히 세요. 그런데 그리고 달러를 대체할 만한 어떤 그럼 기축통화의 기능을 할 만한 것이 있냐? 없죠. 계속.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실제로 왜 우리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각 국가들이 보유하고 그럼요. 있는 달러 그다음에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비중을 보면 어쨌든 이 달러의 비중이 계속 좀 줄어가고 있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 달러 패권을 좀 단속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와중에 위안화는 틈새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위안화가 미국의 질서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데서는 뚫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뚫고자 한 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 쪽. 이런 쪽을 뚫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 뭐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끼리 모이는 브릭스 국가들.
0: 브릭스.
1: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거래할 때 위안화 쓰자.
0: 네.
1: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통화 쓰자. 이런 식으로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굉장히 브릭스에 크게 경고를 한 바, 브릭스 네. 그런 식으로 거래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달러의 패권을 걱정하고 있어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달러의 패권이 사실 공고하고 앞으로도 만 이렇게 정말 막 크게 갑자기 확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쭉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미국이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생각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 뭐 페트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의 도움도 좀 많았었고
1: 네.
0: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뭐 브레튼 우즈 체제도 만들고 뭔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뭔가 미국이 이뤄낸 것 같았지만
1: 네.
0: 슬금슬금 위안화가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뭐 하루아침에 뒤집겠다라는 네. 것도 아니고
1: 네.
0: 최근에도 저도 보고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위안화가 올해 좀 강세하지 않습니까?
1: 네.
0: 다른 아시아 통화 네. 다들 약세인데 위안화 결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1: 높아졌어요.
0: 있더라고요.
1: 예.
0: 한 8% 중후반까지
1: 네. 네.
0: 이러다가 두 자릿수를 차지하는 것도 머지않겠는데라는 생각도 들겠고
1: 예, 예.
0: 그럴수록 이제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고
1: 거죠.
0: 그만큼 달러의 위상이 내려간다라는 의미일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전략은 중국이 미국을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건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아 내가 굳이 이 세계 질서에 다 신경 써야 돼? 실제로 백악관이 내놓은 국가 전략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 내놔요.
0: 네.
1: 이제 정부 초기에 작년에 내놓은 전략을 보면 딱 정확합니다. 우리 본토 방어하자, 미주 대륙 방어하자, 중국 견제하자, 나머지는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의 그 영역들을 중국이 살금살금 넘봐요.
0: 진짜 야곱야곱.
1: 야곱야곱 정말. 그래서 중동도 중동에도 슬쩍슬쩍 들어가서 경제 뭐 우리가 뭐 1대1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살금살금 그 국가들과 이제 관계도 맺고 그런 어떤 거기서 위안화도 늘리고 이런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걸 많이 진행을 했고. 남미 쪽에도 발을 뻗쳤고
0: 이번에 그 네.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스타가 된 팀 카보베르데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 우리가 이번에 거의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은데 인구가 한 50몇만 명밖에 안 되고 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도로를 뭐 이렇게 조약돌이나 돌로 깔아놓은 데가 많았대요. 아. 근데 몇 년 전부터 중국이 도와주면서 아스팔트가 많이 깔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국이 작은 나라까지도 손을 많이 꼼꼼하게 뻗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정말 다 해요. 미국이 관세 정책을 할 때 온 세계를 다 건드렸잖아요. 네. 15% 관세는 모든 나라에 다 물렸어요. 아프리카의 최빈 국가들도 뭐 미국에 수출할 일이 많이 없겠지만 15% 관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이 뭘 하냐? 갑자기 우리는 관세를 다 해주겠다. 아프리카 국가들 대상으로는. 모든 나라의 관세를 다 해제해 줄 거야. 우리는 미국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중국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실행했어요. 딱 한 나라 빼고였는데 그 나라가 좀 특이한 나라인데 에스와틴이라는 나라예요. 굉장히 작은 왕정 국가고 약간 독재에 가까운 왕정 국가인데 이 나라만 왜 뺐냐면 여기 대만하고 수교한 나라거든요. 아. 그 이유로 여기만 뺐습니다. 거기를 뺀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전부 관세를 면제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심 외교를 하면서 동시에 예전에 미국 국가들이 하던 것처럼 원조 중심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기반시설 이런 중심의 외교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군사적으로 들어가요. 그 나라들에.
0: 군사적으로.
1: 예, 군사. 뭐 위성 기지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0: 중동지역 뭐 특정 국가 뭐 이란을 비롯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야, 어떻게 보면 반세기 전에 미국이 했던 방식 좀 비슷해요.
1: 예, 비슷해요. 예. 예.
0: 원조로 먼저 들어가서 예. 기반시설 인프라 지어주고 그거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군사 무기 팔면서 동맹국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슬금슬금 넘어가기 시작한 게 남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앞마당까지 오네. 저 어떻게 해야 되겠네. 아하.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돼서 내놓은 게 미주 대륙은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지.
0: 그런데 이제 과거에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면 소련도 그러했고
1: 그렇죠.
0: 일본의 경제력도 그러했고 꺾어놓지 않습니까 미국이?
1: 그렇죠.
0: 근데 과연 중국이 그럴 수 있는 상대인가는
1: 예.
0: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소련과 약간 예전에 소련도 좀 도전을 했고 도전을 한 건 아니었지만 미국이 상당히 경제하면서 중간에 눌렀던 나라가 일본이었죠.
0: 예.
1: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자서전 같이 몇 개 썼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한 40년 전에 30년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이분이 기업가이던 시절에 부동산 그쵸, 그쵸. 재벌이던 시절에도 예. 많이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요. 80년대에 벌써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다 사서 우리는 망하게 생겼는데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데 우리는 일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 보호무역해야 돼. 이렇게 그때도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본 것도 일본이 이제 너무 많이 돈을 벌고 치고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미국이 누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일본과 소련은 각각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일본은 경제력은 정말 좋았지만 강력한 동맹이었잖아요.
0: 네.
1: 군사적으로 미국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소련은 강력한 군사국가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미국을 어떻게 그 특히 80-90년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웠던 나라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좀 두려워하거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요소로 보는 이유는 중국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나라의 후보자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0: 경제력과 군사력.
1: 다 가질 수 있고 지금 기술력. 미국이 그나마 가장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건 최고 잘해. 라고 하는 건 기술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것도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라고 공식적으로 정부 문서에 칭합니다. 그게 달리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의 불안감을 갖고 중국을 바라보고 저건 정말 견제해야 될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0: 중국의 뭐 우주과학 기술도 그렇고 그 우주정거장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중국이. 네. AI 로봇 기술 요즘에 뭐 그렇죠. 볼 때마다 또 놀라고 네. 있고 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확실히 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마땅한 뭔가 제재 강력한 한방이 없다는
1: 없어요.
0: 거. 얼마 전에도 베이징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이란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세게 이야기는 못하고 사실은 좀 뭐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왔잖아요.
1: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이 두 나라가 미중이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 보면 중국도 그렇게 경제 상황이 엄청 좋거나 내부 상황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얼마나 서로 간에 피해가 있을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세게 부딪히거나 한쪽을 꺾어버리기는 힘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양쪽 네. 다. 그런데 어쨌든 집중적으로 이 서로 두 나라가 야심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결국엔 언젠가는 저 나라를 누를 거야. 그래서 지금 가장 두 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AI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제 그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백악관에 들어와서 행정명령, 전략 여러 차례 이미 발표를 한 게 우리는 우리의 AI 기술을 동맹국과 전 세계의 기준으로 만들겠다예요. AI는 사실 내가 뭐 예를 들면 챗GPT든 뭐든 쓰는데 나 혼자 쓰면 이게 뭐 그냥 그쵸, 아무 기능이 네. 없잖아요. 전 세계에 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표준이 되고 강력한 힘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어플리케이션 이것까지 다 합친 뭐 이른바 풀스택이라는 그거를 동맹국이 모든 나라가 쓸 수 있게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쓸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비록 돈 들이지 않고 군사력 들이지 않고 경제력 많이 투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스템으로 AI로 다시 한번 세계를 잡아보겠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은 AI 수준이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고까지는 못 갔다고 보고는 네.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거는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피지컬 AI. 우리는 강력한 제조업을 갖고 있으니 이 둘을 묶어서 양과 속도로 승부하겠다라는 전략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기술력으로 부딪히면서 지금 서로 군사적 경제적으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미래를 보고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꺾겠다. 상대를 꺾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력에 거의 온 힘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0: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AI 기술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최첨단 반도체는 중국에 못 팔게 하고 네. 선단 공정을 이끄는 뭐 EUV 장비 같은 거 중국에 못 팔게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도 그렇고 AI 기술도 그렇고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1: 저절로
0: 거기서 있어요. 끝나고 멈추는 게 또 아니에요.
1: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특히 이제 저가형. 예. 그 중국은 양으로 항상 승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자료를 찾아보다 알게 된 건데 이게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스타트업이 돈이 많을 리가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처음에 그 AI 처음 시작할 때 그 AI를 중국 걸 쓴다는 거예요. 중국 프로그램을 딥시크 그런 데서 하는 거.
0: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 네. 거에다 딥시크 붙이면 안 되느냐 막 이런 이야기 네. 막 나왔잖아요.
1: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이 미국 전체 스타트업의 80%다. 라는 그런 추정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저변에서 가격과 양과 이런 걸로 승부하는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어떤 밑바닥부터 이렇게 쫙 훑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런 것도 불안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데 당장 수익성 또 성장에 목마른 미국 기업들은 중국 걸 쓰려고 하고 네. 중국 AI 뭐 딥시크 같은 저렴한 AI를 어떻게 보면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애플마저도 반도체 구하기 너무 힘들고 DRAM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중국 DRAM 좀 사고 싶다.
1: 네, 맞아요.
0: 미국 정부한테 허락해달라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기존에 중국의 그런 제조 첨단 기술 제조망을 또 키워준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1: 네.
0: 이게 참 아이러니한 측면이에요.
1: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이 망가진 게 이렇게 결국 첨단 산업 시대에도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를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고요. 미국의 또 다른 불안감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 안 되는 이 나라에서 결국에는 AI로 제조업도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강력한 이 첨단 기술, 그 첨단 이 기술을 중국에게 만약 먹힌다면 우리는 정말 끝난다.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1: 네.
0: 과연 미국은 계속해서 슈퍼파워로 저물지 않는 패권 국가가 될 것인가
1: 네.
0: 아니면 과거에 뭐 스페인, 영국이 그러했듯이
1: 네.
0: 저무는 패권이 될 것인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책 제목은
1: 네.
0: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입니다. 물론 출판사에서 정했겠습니다.
1: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0: 네.
1: 제 제목이 이래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여러 번 책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마다 들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뭐 사실은 이렇게 딱 단정하기가 너무 힘든 미래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뭔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90년대 그렇게 뭐 냉전 이후에 보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 보았던 이런 강한 미국, 전 세계에 우리가 돈과 공력을 들이더라도 우리는 영향력이 중요하고 전 세계의 어떤 지배력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미국의 패권, 이것이 길게 생존하기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 이제는 됐다고 봐요. 미국 국민들도 그걸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미국이 그럴 만한 지금 힘과 지구력을 갖고 있는가도 의구스럽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때까지 쌓아놓은 게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 파워 국가로 남을 거고, 그리고 미국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상이 당장 뭐 무너진다거나 몇 년 안에 무너진다거나 급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계도 되게 명확해요. 지금의 미국을 보면 의지는 진짜 큰데 욕심은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패권은 시험대에 올라있고 더 이상 미국이 이제 질서를 새로 만든다거나 뭔가를 끌고 간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들고 나온 카드, 마지막 나온 카드가 AI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라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 그거는 이제는 가능성이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0: 적어도 압도적이라는 표현은 예, 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1: 네.
0: 심쿵 한 방으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1: 제가 이 마지막을 쓰는데 책이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마지막에 하루를 투자했습니다. 예예. 그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쓴 거였고 저에게 결론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해드린 내용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고 한동안 세계 1위의 자리를 놓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미국이 쌓아올린 질서는 이미 다른 형태로 숨가쁘게 재편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혼란과 불확실성은 우리를 비롯한 세계가 고스란히 짊어질 몫이며 그 틈에서 새로운 생존 방식을 모색하는 것 역시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이 시점이 사실은 미국의 도전을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리고 네. 미국의 어려운 점을 말씀은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고 그쵸.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서 미국의 변화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놔야 우리도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이제는 오고 있고 이미 와 있다는 거죠.
0: 근데 사실 다행인 건 대한민국이 후진국 개발도상국 시절에 봤던 미국, 근데 또 우리가 지금은 선진국이 그렇죠. 된 상황에서 네. 보는 미국이라는 네. 측면에서 우리가 또 과거와는 또 체격, 체질, 힘도 달라진 네. 시점이니까 우리가 네. 또 대응할 게 또 더 많이 있겠죠. 네. 아, 오늘은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을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전국일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송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활동 지원이나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분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기간에 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체감 온도 33도 안팎이고 중부와 전북 경북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덥습니다. 내일까지 더위가 최고조에 이르겠고요. 경상일원에는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대다수 지역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게다가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는 5에서 40mm, 그 밖에 중부와 호남 5에서 20mm가량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해 주시고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에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모레가 되면 전국적으로 강풍이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한편 오늘 밤과 내일 사이 제주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밤 전남, 경남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26도 등 23에서 27도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 강릉 35, 전주 34도, 대구 37도의 고온 예상됩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또 전남, 경남 해안에 너울이 녹겠습니다. 또한 서해 먼바다의 풍랑특보 발표됐는데요. 제주 해상과 더불어 남해 먼바다의 물결까지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99명이었으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제 21명이었던 온열 질환자 수가 하루 만에 약 5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올들어 누적 온열 질환자 가운데 28.8%는 65세 이상이었으며 열탈진이 57.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오늘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2단계로 운영되던 기존의 특보 체계에 추가된 최상위 단계로 하루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 또는 하루 최고 기온 39도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SNS에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동해상에서 해군 함정의 병사 한 명이 실종돼 수색 중인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동해상에서 실종된 군 장병이 NLL 이북 지역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우리 해군이 실종자를 탐색 중이며 북측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SNS에서 자신은 공천에서 탈락했어도 당의 승리를 위해 유세단을 이끌었다며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최악의 자기 정치로 든 사례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보 단일화 협의회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 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했던 증언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 반박한 가운데 안 의원이 한 의원의 복당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추 시장 재판에서의 증인 진술 후 상상도 못했던 반응을 접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추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집결하라고 최초 공지한 건 당시 당대표인 한 의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안 의원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그날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 10주년을 맞아 미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와 뉴질랜드 등 14나라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돌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KBS
5: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 실손보험이 있으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이달부터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에서는 달라진 실손보험 규정을 알아보고요. 나에게 맞는 실손보험을 고르는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자동차 정보에서는 고유가 시대 화물차 운행 연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알려드리고요. 또 정부가 새로 마련한 무인 자율주행 가이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트렌드 코리아. 오늘 주제는 요즘 연애입니다. 데이트 통장, 집에서 즐기는 연애, 관찰 연애 예능 인기까지. 달라진 청춘의 사랑과 사회적 변화 짚어보고요.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는 프랑스 대 스페인,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 미리 보는 북중미 월드컵의 준결승전, 또 프로야구 전반기 결산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혹시 받으시게 되면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 진행이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2로 시작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한번 받아주시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입니다 하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알차고 공정한 방송 인터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볼까요?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1: 네, 아직은 곳곳으로 10km 안팎의 정체가 이어지지만 정체 길이가 점차 줄고는 있습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기가 특히 어려웠던 오늘 60번 서울 양양산 서울 방향 강원 인제나들목 부근은 점점 속도 높이는데요. 상남 3터널까지 부분적으로 정체 남아있고요. 아직 경기권 이동은 불편한 편이라서 설악부터 화도까지 12km 구간, 다시 성소산배부터 강일까지 4km 구간 답답합니다.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은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경기권의 정체가 먼저 풀리고 있는 건데요. 강원권에서 횡성 휴게소 부근부터 새마을까지 11km 구간 가장 어렵게 지나고요. 여주부터 이천까지는 7km 구간 정체입니다. 충청권의 정체는 1번 경부선에서만 남아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옥산하이패스 부근부터 청주휴게소 부근까지 길게 가다수다 하고 있고 반대 부산 방향도 천안호두휴게소 부근에서 2km 구간 짧게 주춤합니다. 아예 남부권에서만 움직이신다면 남해선 부산 방향으로 대저분기점부터 덕천까지 잠시 속도 줄여서 통과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유익하고 알찬 연금 금융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용택 연금 닥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실손보험 이달부터 바뀌는 약관 정보 또 나에게 맞는 실손보험 고르는 방법 알려주실 텐데요. 실손보험이 꽤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벌써 5세대까지 나왔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실손보험 많이 가입도 하셨지만 그동안 네. 참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병원비, 약값처럼 실제로 쓴 의료비를 보험사가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민영보험사가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품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여러 번 개편이 있었고요. 한번 세대별로 정리를 해왔는데 솔직히 저도 좀 헷갈립니다.
0: 오, 그래요? 예.
1: 자, 1세대는 2009년 이전 가입인데요.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고 병원비 대부분을 보장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무제한특약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지금도 이 상품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업계에서 복권 같은 계약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0: 예.
1: 사실 뭐 모든 걸 다 해주니까요.
0: 그렇죠.
1: 대신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겠죠.
0: 아하.
1: 2세대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자기부담금 10%에서 20% 정도가 도입됐고요.
0: 예.
1: 3세대는 2017년부터 2021년으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같은 과잉진료 논란이 많았던 항목들을 별도 특약으로, 제3특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4세대는 2021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고요.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되는 차등제가 도입이 됐고요. 병원을 많이 오갈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가 이때 처음 생겼습니다.
0: 예.
1: 자, 5세대는 올해 이제 2026년 5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4세대 대비해서는 30% 정도 저렴하고 대신 뭐 중증 필수 의료 중심을 강화했고 자기부담 상한제를 연 500만 원까지 신설한 이런 제도가 5세대가 되겠습니다.
0: 네. 몇 세대 가입하신 분들이 제일 많을까요? 2세대가 제일 많을까요?
1: 1, 2세대가
0: 1, 2세대. 그렇겠죠.
1: 네.
0: 그러면 왜 이렇게 보험 제도 상품을 계속 바꾸는 걸까요?
1: 뭐 한마디로 손해율 때문이겠죠.
0: 보험사의
1: 입장에서
0: 손해.
1: 네. 네. 일부 가입자들이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등을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0: 네.
1: 그 부담이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왔던 거고요. 그래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계속해서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온 겁니다.
0: 실손보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좀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비급여 진료 자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려는 거죠?
1: 네네, 정확히 네. 보셨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따끈따끈한 정보인데요.
0: 예.
1: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고요. 실손보험금 청구가 워낙 쉬워서 과잉진료의 대명사로 지목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개편되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0: 예.
1: 첫 번째 가격이 고정됩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회당 비용이 약 41,600원으로 고정돼요. 건강보험공단 5%, 환자 본인이 95%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횟수가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재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 24회까지 가능하고요. 세 번째, 보장 목적이 정확해졌습니다. 요통,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처럼 근골격계 질환으로 기능 이상이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요. 피로 해소나 자세, 체형 교정, 마사지 목적의 도수치료는 이제 보장 대상에서 빠집니다.
0: 앞서 이제 금액 고정이 41,600원으로 정해졌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수치료 한 번 받을 때 한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게 자주 받을수록 좋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시기도 하고요.
1: 네네.
0: 이게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1: 네,
0: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
1: 예전에는 병원에 따라서 가격도 제각각이고 실손보험이 있으면 사실상 무제한 이용에 가까웠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저 역시도 도수치료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강남에서 한 15만 원
0: 네.
1: 이 정도 하면 그냥 도수치료 받았던 것 같아요. 실손보험이 네.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격도 4만 원대로 고정이 되고 연 15회라는 상한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용 패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0: 그렇다고 뭐 도수치료가 저렴해지진 않을 테니까 그 차액만큼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1: 그렇죠.
0: 거겠네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 네. 정부도 지난해 12월에도 비급여 항목 세 가지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즉 도수치료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다른 비급여 항목들도 순차적으로 이런 관리 방식의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이런 조치 역시 그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과잉진료가 줄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도 줄고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박도 줄어드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최근 실손보험 상품들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화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이번 도수치료 개편은 그 흐름이 실제 제도로 구체화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앞서 이제 우리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1: 네.
0: 그 보험사에서 문자 자주 보내잖아요.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좀 이동해라.
1: 아, 많이 오나요?
0: 그렇죠. 그 잊을만하면 한 번씩 오는데.
1: 아, 네.
0: 그럼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 궁금해하실 게 나도 이거 실손보험을 최신으로 갈아타야 되나? 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갈아타는 게 능사는 아니다.
0: 아, 깜짝 놀랐습니다.
1: 왜요?
0: 무조건 갈아타셔야 됩니다. 하시는 줄 알고.
1: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미 1,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험료 부담만 되지 않는다면.
0: 예.
1: 다만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구조라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요.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최신 세대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1년에 병원을 한 번, 두 번 가. 그리고 보험료는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인데. 네. 그럼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0: 예. 네,
1: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비급여 주사 치료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의 보장을 빼는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춘 게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본적인 급여 의료비 보장에 암 등의 중증 특약만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4세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비중증 특약까지 포함해도 4세대보다 약 30% 저렴하고 1, 2세대 상품보다 최소 50% 이상 저렴합니다.
0: 예.
1: 관건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얼마나 갈아타느냐인데요. 다만 병원을 자주 가는 이용하는 가입자일수록 갈아탈 유인이 좀 줄어들죠.
0: 그렇죠.
1: 여태까지 혜택을 보고 있었으니까.
0: 그럼요.
1: 따라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자기 부담률이 높은 최신 세대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도수치료처럼 비급여 치료 자체의 이용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0: 예.
1: 전환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병원 이용 패턴 그리고 현재 가입된 상품의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0: 네. 유튜브 통해서 국민건강보험도 병원 안 가면 좀 보험료 줄여주면 좋겠다고. 평생 응급실 입원 경험이 없다고 하시는데.
1: 건강보험료는 사실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0: 그러니까요.
1: 것이기 때문에.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 관련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신다고요.
1: 네. 수분 보험금 찾기라고 해서 몰라서 미처 청구하지 못했던 보험금 찾기입니다.
0: 예.
1: 숫자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만 숨은 보험금이 80만 건, 무려 3조 2,47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10조 3천억 원이나 남아있다고 해요.
0: 아니, 갑자기 저도 이게 있나 궁금해지는데 숨은 보험금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1: 지급하기로 이미 확정은 됐는데 아직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중도보험금. 자녀 교육 자금이라든지 건강진단 자금처럼 계약 중간에 나오는 돈인데 이런 게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0: 예.
1: 그리고 만기보험금. 만기가 됐는데 찾아가지 않아서 다른 상품으로 자동이 전환이 된 경우고요. 휴면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뒤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돈입니다.
0: 유형이 생각보다 다양한데 근데 말씀이 10조 3천억 원이 남아있고
1: 네.
0: 지난해에는 3조 2,400억 원을 지급을 했다고
1: 그렇죠.
0: 하셨는데 네네. 왜 이렇게 숨은 보험금이 많이 남은 걸까요?
1: 보험 가입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0: 네.
1: 설계사의 권유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가입했다든지 아니면 또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또 잊어버리게 마련이잖아요.
0: 그렇죠.
1: 가장 흔한 이유가 본인이 보험금 받을 일이 생겼다는 자체를 모르는 경우죠.
0: 예. 네.
1: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 자금이나 건강 진단 자금처럼 특정 시점이 되는 자동으로 나오는 보험금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반대로 보험금이 있는 건 알지만 그냥 귀찮아서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냥 두면 당연히 손해죠. 보험 만기 이후에는 적용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3년이 지난 휴면 보험금은 아예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있는지도 몰랐던 돈이라면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유리합니다.
0: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빨리 알려주십시오.
1: 내 보험 찾아줌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0: 아.
1: 정보 동의와 본인 인증만 거치면 본인 명의의 모든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약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은 보험금 확인과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신다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얘기의 키포인트는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네. 해주는 건가 보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내 보험 찾아줌인데 인터넷 조회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1: 그 부분도 최근에 좀 보완이 됐는데요. 예. 이번 달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최신 주소를 확인해서 우편이나 모바일 전자거지 전화로 개별 안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직접 찾아가서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는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조금 늦어지겠죠. 아무래도
0: 아 그럼요
1: 나이가 있으시면 네.
0: 뭐 자녀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숨은 보험금 찾기를 지금 실손보험 개편과 함께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실손보험을 갈아타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이제 새로운 상품으로 왔다 오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그전 제도에 있었던 것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실손보험을 갈아타고는 새로 정리하는 시점이야말로 예. 내가 가진 보험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를 드린 거고요.
0: 네.
1: 기존 계약을 혹시라도 해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갈아탄다는 것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1: 해지하기 전에 혹시 내가 잊고 있는 보험은 없었는지 중복 가입은 없는지 내가 또 뭐 휴면 보험금 이런 게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든든백세 프로젝트 오늘은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 실손 손해보험과 또 내 보험 찾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잠시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저녁 6시를 기해서 강원과 경북, 충남, 충북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정말 뜨거울 정도로 더운데요. 야외활동을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양산을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고 또 이웃의 안전과 가족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자동차 소식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즈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종종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고요?
3: 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함께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에 이런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 지원을 위해서 약 3억 원 규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0: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가요?
3: 네, 일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의 레이더 등이 또 전방이나 후방의 차량 벽 등을 여러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페달을 혼동해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는 경우 엔진 출력을 강제로 억제하면서 급가속을 방지하여 주는 장치입니다. 참고로 이번 지원 사업의 경우 전국 19개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컨설팅이 있거든요.
0: 예.
3: 이를 받으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한 740여 명에게 또 신청을 받아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0: 네. 자,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특히 운전을 업으로 삼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고통이 더 크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상용차 연비 절감 조언을 해

0: 기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 예.
0: 결국 남는 건 기름값을 아끼는 것이다. 이곳에서 손익이 남는다. 실제로 화물차 운용 비용에서 상당한 또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최근 운송업계에서는 차량 운영 전체 비용을 의미하는 TCO, 즉 총 운용 비용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고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의외로 기사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0: 네, 맞습니다. 바로 타이어인데요.
1: 네.
0: 이 타이어는 연비와 직접적인 또 연결이 됩니다. 회전 저항이 낮은 타이어를 선택하면 엔진 힘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장거리 운송 차량을 중심으로 낮은 편평비에 타이어 적용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인데 이 주행 중에 변형을 줄여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게 바로 이 타이어입니다.
1: 네, 타이어. 그럼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기압 관리가 핵심인데요.
1: 예?
0: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넓어지면서 마찰력이 증가해서 연비가 떨어지고 동시에 타이어 마모도도 빨라집니다. 반대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면 연비 개선은 물론 타이어 수명까지 늘릴 수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공기압 점검과 함께 적재 중량에 맞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타이어와 관련해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0: 네, 그리고 아마 승용차 기사님들이라면 리그루빙이라는 말 한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타이어의 트레드가 일정 수준이 마모가 된 이후에 안전 고무층을 유지한 상태에서 홈을 다시 파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1: 네.
0: 적절한 시점에 리그루빙, 이 홈을 파는 걸 다시 활용을 하게 된다면 타이어 수명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또 사용하고 바로 폐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안전 고무층을 지키면서 홈을 파는 방식이라서 안전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결국 연비를 잘 관리하는 기사님들의 공통점은 과속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타이어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아, 이게 안전한 방법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이 타이어 회사들의 기술력도 점점 향상이 되겠네요.
0: 네, 먼저 글로벌 브랜드 미쉐리는 좀 더 이제 타이어 이제 상용차 운전자들에게 좀 특화된 사이즈의 멀티 에너지 타이어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전 저항을 낮추고 또 내구성을 강화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고른 마모를 통해서 수명을 키우고 또 낮은 무게 중심으로 주행 안정성도 같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타이어 기술 아 정말 신기한 것 같고요. 실제로 또 글로벌 상용차 브랜드의 순정 타이어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1: 네.
0: 이처럼 장거리 운송 환경에서 연비 효율과 마일리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고요. 반대로 국내 대표 타이어 기업인 한국타이어 역시 상용차 전용 제품군을 통해서 연비 개선과 내구성 향상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송 시에 최적화된 낮은 회전 저항 설계 그리고 균일한 마모 성능을 강조하면서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총 운용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 연비를 높이기 위한 트럭 자체 기술도 좀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최근 상용차 업계에서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기술이 상당한데요. 대표적인 게 공기 저항을 줄이는 공력 설계입니다.
1: 네.
0: 차량의 지붕 위에 별도로 이 캡이라고 하죠. 에어 디플렉터나 여러 가지 측면 부분에 에어로 파츠를 추가 적용을 해서 고속 주행 시에 공기 흐름을 개선하고 결국 연료 소모까지 줄여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또 엔진과 변속기 제어 기술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1: 예?
0: 주행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변속 시점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불필요한 엔진 회전을 줄여서 같은 거리를 달려도 연료를 덜 사용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GPS와 이런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활용을 해서 미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예측을 하고 가장 효율적인 기어 단수를 선택하는 예측형 크루즈 컨트롤도 상용화돼서 탑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트럭들이 바퀴를 이렇게 올려서 주행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연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도로를 달리고 있는 트럭들을 잘 보면 이 뒤쪽 바퀴가 한쪽에 살짝 떠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약간 스페어 타이어처럼 끼고 다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뭐, 좀 무거워서 오히려 더 연비에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연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었습니다.

0: 네, 바로 텐덤 리프트라고 불리는 기능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짐을 적게 싣거나 공차로 운행할 때는 뒤쪽 축에 바퀴 하나를 들어올리는 기술입니다. 이 바퀴가 노면과 닿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회전저항과 마찰이 감소해서 연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타이어 마모도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유지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거운 화물을 실었을 때는 다시 이 축을 내려서 차량 하중을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적재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결국 이 텐덤 리프트라는 기능, 연비 향상과 타이어 수명 연장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용차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지금 시각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1: 네, 날씨 정보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란 극단 고온 예상 시 최상위 단계 특보입니다. 일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를 얘기하는데요. 경상도의 경산과 포항에 이 경보가 발표가 됐는데 이는 최상위 단계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수분 섭취 그리고 휴식, 외출 자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더위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내일도 역시 서울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 34, 대구 37도 등 거의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30도에서 37도의 낮 기온 되겠고요. 아침 기온도 서울 26도 등 23에서 27도 분포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보도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많습니다. 아울러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된 곳 꽤 있는데요. 역시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가끔 높은 구름 지나면서 오후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최대 40mm, 중부 호남 5에서 20mm가량 오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할 걸로 보여집니다. 제주는 오늘과 내일 최대 80mm의 비가 예보돼 있고 내일 밤에 남해안 쪽에 소량의 비 5에서 20mm의 강수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의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이동량 풀려가면서 일부 정체 구간을 제외하면 흐름은 좋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내린천 휴게소에서 상남 3터널까지 6km 주춤하고요. 설악에서 화도분기점까지는 12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는 4km 정체,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여주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인천 방향은 횡성 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10km 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여주 휴게소에서 이천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여기에 여주 휴게소에서 인천 부근 3, 4차로에서는 도로 보수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더 지나 용인 휴게소에서 용인, 또 광교 터널에서 북수원까지 각각 짧게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9km 정체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트렌드 코리아, 격주로 우리 사회의 최신 소비 트렌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전문가 서유현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요즘의 연애, 그중에서도 연애에 쓰는 돈, 연애 소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데이트 비용이라고 하죠. 요즘은 연애 얼마나 돈을 쓸까요?
4: 네, 최근에 한 소셜 매칭 서비스 기업이 20, 30대 남녀 1,485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비용 인식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0: 예.
4: 요즘 청년들은 데이트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남녀 모두 절반이 넘는 10명 중 5명이 이 금액대를 골랐는데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한 편 보면 이렇게 금방 5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0: 네.
4: 그래서 눈에 더 띄는 결과 중 하나는 10명 중 7명이 최근 1, 2년 사이에 데이트 비용이 부담이 늘었다라고 답했다는 점인데요.
0: 예.
4: 특히 많이 늘었다라고 답한 비용 비율이 남녀 절반 가까이 되고요. 이 고물가 밥상 물가가 이제 결국엔 청년들의 밥상뿐만이 아니라 연애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0: 네. 그렇죠. 한번 만나서 5만 원, 10만 원이 나가야 된다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냐면 뭐 하루 이틀만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4: 네.
0: 그러면 이 청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적정선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4: 네. 같은 조사에서 그러면 부담 없는 데이트 비용은 얼마인가요? 라고 네. 물었더니 가장 많은 답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한 건 그 절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갑에서 나가는 돈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돈 사이에 간극이 두 배 이상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극이 요즘 연애 소비 변화에 출

0: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쓰는 돈을 마음의 적정선에 자꾸 맞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새로운 데이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러다가 돈 없어서 연애 못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청년들은 이 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있나요?
0: 실제로 돈 없어서 데이트 안 한다 이런 네. 대답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담을 정말 제일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어딜 나가지 않는다. 집 데이트를 한다. 이제 20-30대다 보니까 30대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자취생들도 있는데 결국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나가면 다 돈이다라는 인식이 커져서 남녀 모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라는 답변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트하면 당연히 밖에서 뭘 사고 먹고 보는 거였다면 예. 이제는 집에서 그냥 쉬자 이런 기조로 좀 문화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집이라고 돈이 나가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0: 네, 그렇죠. 네.
1: 뭐 배달시키고 네. 이러면 또 다 그것도 지출인데
0: 맞아요.
1: 집 데이트를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0: 네, 집에서 같이 뭘 보는 것도 있지만 네. 제일 요즘 커플들이 또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게 배달 음식도 결국 다 돈이 있기 때문에 네. 장을 보면 딱 한 끼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일주일에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요리하기 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한 커플은 꽃게를 주문해서 둘이 처음으로 손질해서 쪄먹는 것까지 해봤는데 서툴러서 좀 헤맸는데 오히려 그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라고도 하더라고요.
1: 꽃게 살아있어! 뭐 이런 건가요?
0: 네, 이거 어떻게 손질하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하면서 그래서 이게 또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리한 소비이기도 한데요. 외식 한 번 값으로 밥도 이제 해결하고 추억까지 추억이라는 경험까지 얻는 거니까 네. 돈은 덜 쓰면서 얻는 것만은 그런 일석이조의 소비 방식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횟수 자체 체를 줄이기도 하고요. 좀 극단적으로
1: 네.
0: 아니면 공원 산책이나 무료 전시처럼 돈이 들지 않는 활동을 늘리고 있고요. 실제로 할인 쿠폰이나 기프티콘을 챙겨서 쓴다는 답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소비로 여기는 점이 조금 변화가 된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위 가성비 데이트다라는 건데 좀 뭐 글로벌 MZ들은 어떤 트렌드를 쫓는지도 궁금하네요.
0: 네, 이게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라서요. 예.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 로이터 통신이 영국 런던에 20대 커플을 소개했는데요. 네. 이 커플은 데이트할 때 어디 갈지보다 할인 정보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뭐 식당 할인, 영화 할인권, 무료 음료 행사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여럿이 가면 할인폭이 커지는 행사에는 이제 친구들까지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데 이 커플은 예전에 하루 데이트에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 30만 원, 27만 원, 뭐 150파운드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훨씬 적은 돈으로 오히려 더 다양한 곳들을 이런 것 할인을 챙기면서 다닌다고 하고 있고요.
1: 네.
0: 좀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 상황이 요즘 특히 더 안 좋다 보니까 작년에 한 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Z세대의 절반가량이 한 달 데이트 비용으로 0달러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썼다.
1: 네?
0: 극단적으로 아예 돈을 안 쓰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1: 가능하군요.
0: 네.
1: 예전에 그런 데이트 비용 어떻게 하냐 그러면 데이트 통장이라는 거 만들어서 뭐 각자 이렇게 돈을 거기다 넣고 그걸로 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0: 네.
1: 요즘은 어떻게 좀 보편화됐나요? 어떤가요?
0: 요즘 조금 더 그때는 그 당시엔 조금 충격적이었잖아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써? 막 이런 거 개념 자체가 생소했다면 요즘은 조금 더 이게 일반화된 조금 더 사람들 사이에 너무 깍쟁이 같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공동 통장을 쓰는 조사의 결과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0: 정해진 금액 안에서 쓰니까 계획적으로 소비하게 되고 충동적인 지출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사람 모두 합의해서 정의한 돈이란 점이에요.
1: 그렇죠.
0: 우리 둘 다 이거에 돈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도 좀 줄어들고요.
1: 네.
0: 우리가 이거에 돈을 썼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일종의 연애에서도의 가계부 같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라는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데이트 비용을 누가 내느냐. 이것도 어떤 트렌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예전에는 남성이 그래도 네, 내가 네, 어떻게 네, 좀 남성이 내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네,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청소년들이 오히려 요즘 좀 더 영리하게 소비해 이래서 깍쟁이처럼 그러면 딱 절반 돈을 낼까라고 하면 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가장 많이 돈을 내는 방식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눈다가 가장 많이 이제 바꾼 이 돈을 내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결국 장소마다 번갈아 가며 낸다. 혹은 이제 뭐 한쪽이 밥을 사면 다른 쪽이 커피를 산다. 이런 점인데요.
1: 아하.
0: 이게 기계처럼 정말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면 그건 좀 아니다라고 요즘 세대도 그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연애에서의 반반은 이제 계산적이고 관계의 온기가 줄어드는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계산은 하되 정은 남겨둬서 약간 맥락상 네, 요즘 디저트 비용도 굉장히 크거든요. 밥값만 끊을 때가 많아서
1: 맞아요.
0: 이걸 보고 서로 여자가 디저트를 냈으면 뭐 남성분이 다음에 공연을 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를 그때그때 네, 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꾼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어쨌든 반복되다 보면 이런 비용 문제로 좀 다투게 되는 커플도 있거든요.
0: 네, 네. 많죠.
1: 어쩔 수 없잖아요.
0: 네. 요새 이런 데이트 비용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는 또 설문의 응답도 남성 10명 중 3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1: 예.
0: 여성은 10명 중 4명 가까이 이 갈등을 겪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좀 더 흥미로운데요. 한쪽이 계속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 이제 갈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럼 돈인가? 그러니까 돈이긴 하지만 돈을 얼마 금액의 내용이 아니라 뭐 5만 원을 쓰느냐 10만 원을 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고 있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돈 문제의 이제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공정함의 감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뭐 상황이야 뭐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네, 단정져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한 번이라도 네, 그렇게 해주는 걸 바라는 또 상대방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연애하는 것도 힘들다. 네. 피곤하다. 나는 그냥 남이 연애하는 걸 볼란다 하시는 네, 분들도 많아졌다고요?
0: 네. 이게 또 하나의 큰 흐름인데요. 네. 요즘 방송가에서 서로 잘 나가는 장르가 바로 연애 예능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일반인 남녀가 나와서 서로 알아가고 설레고 때려는 이별하는 과정도 보여주고요. 요즘은 뭐 엄마와 함께 나와서 엄마와 자식이 막 이 연애에서 서로의 막 관계를 막 이제 누구랑 연애해라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OTT 연애 예능 요즘 최신 시즌 같은 경우에 공개를 하면 막 10주 연속으로 해당 플랫폼의 유료 가입 기여 1위를 지키기도 하고요. 끝까지 시청한 사람 수가 막 첫 시즌보다도 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열기를 이제 전문가들이 요즘 감정이 외주화를 하고 있다. 정말 돈도 들고 이 실제 연애는 시간도 감정도 돈도 다 들다 보니까 이런 부담 없이 설렘과 아픔도 다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연애가 부담스러운 시대에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이 인기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네, 말을 참 잘 만들었네요. 감정의 외주화.
0: 네.
1: 네, 실제로 이 연애 예능이 높은 화제성을 자랑합니다. 저희 KBS도 연상연하의 연애를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있기도 한데 네, 점점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0: 네. 정말 다양해지는데 막 한쪽에서는 자극적인 장면들과 갈등 위주로 막 편집돼서 소위 욕하면서 본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고요. 요즘 또 유튜브 소개팅 프로그램 보면 처음 만난 남녀가 여행지에서 사흘 동안 잔잔하게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는데 89만 회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또 잔잔한 진심도 사람들이 읽고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연애에서도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청년들의 연애에 대한 트렌드 오늘 듣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0: 네. 요즘 세대에서 이제 줄인 거는 소비에서 금액이지 마음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데이트할 때 형편을 숨기고 무리해서라도 쓰는 게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내 형편을 보여주고 상대의 형편을 묻는 것부터가 사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갑이 가벼워진 시대에 역설적으로 연애를 더 솔직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서유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델리 이성무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북중미 월드컵 4강 확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12일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6월 13일에 막을 올린 2026 북중미 월드컵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오늘 4강 진출팀이 최종 가려졌죠?
3: 그렇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8강전이 모두 끝나면서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아르헨티나가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올라갈 팀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는 모로코를 2-0으로 꺾었습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팀으로는 유일하게 8강까지 올랐는데요. 이 프랑스가 모로코의 돌풍을 잠재우면서 이 강력한 우승 후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페인은 벨기에를 2-1로 제압했는데요. 후반 막판 교체로 들어온 이 슈퍼 조커 미켈 메리노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 스페인을 16년 만에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는 모두 연장 승부 끝에 살아남았는데요. 잉글랜드는 노르웨이와의 경기에서 먼저 골을 내줬지만은 이 주드 벨링엄, 이 주드 벨링엄 선수는 별명이 헤이 주드입니다.
1: 네.
3: 이 주드 벨링엄 선수가 동점골과 결승골을 잇따라 터뜨리면서 2-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회 7골을 넣었던 노르웨이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은 이 경기에서는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 명이 퇴장당한 스위스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연장 후반에 훌리안 알바레스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3-1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결승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또 결승 진출을 놓고 서로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1: 네.
3: 오늘 기준으로 FIFA 랭킹을 살펴보면은 프랑스가 1등, 아르헨티나가 2등, 스페인이 3등, 잉글랜드가 4등입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 이 세계 축구의 4대 천왕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놓고 4강에서 맞붙게 된 겁니다.
1: 네, 이변은 없다인데 지금 FIFA 랭킹 1위와 3위가 붙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4강전은 뭐 사실상 결승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3: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5일 오전 4시 미국 댈러스에서 열리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맞대결은 뭐 사실상의 결승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가장 강한 공격 프랑스고요. 가장 단단한 수비 스페인이 맞붙는 경기입니다. 두 팀은요,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부터 토너먼트까지 거의 위기가 없었어요. 가장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멤버도 화려하고요. 그래서 이 경기를 이기는 팀이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우세할 정도입니다. 뭐 프랑스는 최근 월드컵에서 가장 꾸준한 팀이죠. 2018년 대회에서 우승했고요. 2022년 카타르 대회 때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4강까지 올랐으니까 뭐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4강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1: 예.
3: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포함해 6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무승부도 한 번도 없습니다.
1: 야.
3: 16골을 넣었고요. 딱 두 골만 내줬습니다. 특히 토너먼트 그러니까 32강 토너먼트부터는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음바페가 무려 8골을 기록했는데 음바페의 빠른 돌파와 골 결정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스페인은 2010년 우승 이후에 무려 16년 만에 준결승에 올랐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6경기에서 11골을 넣고요. 딱 한 골만 내줬습니다.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특유의 티키타카, 패스 축구가 강점이고요. 최근 두 경기 연속 교체로 들어와서 막판 결승골을 넣은 슈퍼 조커, 미켈 메리노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이번 프랑스와의 경기에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최근 프랑스와 맞대결에서 2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특히 지난 두 경기에서는 모두 이겼습니다. 2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유로 2014 준결승에서 스페인이 프랑스를 2-1로 꺾어서 그 대회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은 지금 자신감을 하늘을 찌르고

0: 되고 있고요. 프랑스는 지금 서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랑스의 속도냐, 스페인의 패스냐, 과연 어느 쪽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느냐가 승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1: 네, 또 2위와 4위의 대결은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의 대결은 86년 멕시코 월드컵의 악연을 떠오르게 한다고요.
0: 네, 이 두 나라는요. 과거 포클랜드 전쟁을 치를 정도로 역사적인 앙숙입니다. 이 축구에서도 오랜 감정이 얽힌 라이벌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유명한 장면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전입니다. 당시 이 두 나라가 포클랜드 전쟁을 치른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경기 시작 전부터 굉장히 긴장감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경기의 주인공은 아시는 대로 마라도나의 디에고 마라도나였습니다.
1: 네.
0: 이 마라도나는 후반전 이 공을 손으로 쳐넣는 그런 신의 손으로 골을 넣었죠.
1: 네.
0: 그때는 지금처럼 VAR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 오심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축구 역사에 남은 신의 손 사건인 거죠. 그리고 마라도나는 불과 몇 분 뒤에 이 잉글랜드 수비수 여러 명을 혼자 제치고 골을 넣는데요. 이 골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골로 꼽히는 세기의 골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한 경기에서 가장 논란이 된 골과 또 가장 멋있었던 골을 동시에 터뜨린 거죠.
1: 네.
0: 결국 아르헨티나는 그 경기에서 2-1로 이겼고 내친 김에 월드컵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는데요. 악연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1998년 월드컵에서는 데이비드 베컴이 퇴장당한 뒤 잉글랜드가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에게 패해서 탈락하게 됐고요. 반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베컴이 또 페널티킥 결승골을 넣어서 아르헨티나에 소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팀이 월드컵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또 24년 만인데요. 아르헨티나는 축구의 신 메시가 있다면은 잉글랜드에는 떠오르는 신성 주드 벨링엄 선수가 있습니다. 과연 과거의 악연 위에 새로운 명승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야구 전반기 결산인데요. 2026 프로야구 전반기 순위 경쟁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0: 네, 전반기 순위표 핵심은요. 삼성과 LG의 치열한 선두 경쟁입니다. 삼성은 이 83경기를 치른 가운데 50승을 거두면서 승률 6할 1푼 7리로 1위로 전반기를 마쳤고요. 이 LG가 51승을 따내면서 근데 승률에서 조금 늦어서 2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삼성은 시즌 초반에 7연패를 당하기도 했고요. 외국인 투수가 부상을 당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투수와 타자가 함께 살아났고 이 선발 투수진이 긴 이닝을 책임지고 불펜도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가장 균형이 잡힌 팀으로 올라섰습니다. LG는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이어지긴 했지만은 큰 연패 없이 꾸준히 승리를 쌓았는데요. 타선이 침묵하면은 투수들이 막아주고 투수들이 흔들리면은 타자들이 점수를 뽑아줬습니다. 3위 KT부터 기아, 두산, 한화, NC까지는 중위권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이 몇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반기는 삼성과 LG의 2강 경쟁 그리고 여러 팀이 얽힌 중위권 혼전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프로야구는 5위 안에 들면은 포스트시즌에 나갈 수 있잖아요.
1: 네.
0: 앞으로 이 후반기는 이 한 경기 한 경기의 무게감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1: 네, 전반기에 가장 눈에 띈 선수들은 누구였을까요?
0: 네, 특히 국내 투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부산의 2년차 젊은 투수 최민석 선수는 이 평균자책점 2.33으로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LG의 임찬규 선수와 기아의 외국인 투수 애덤 올러 선수는 함께 9승으로 다승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주요 투수 기록들이 외국인 선수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국내 투수들이 이렇게 앞에 나섰다는 점이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자 쪽에서는 LG 오스틴과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나란히 27개 홈런으로 홈런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요. KT의 최원준 선수는 타율이 3할 6푼 3리로 타율 1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한화의 강백호 선수는 85타점으로 타점 1위에 오르면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야구 전반기 결산도 해보았습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임영웅이 부르는 사랑은 늘 도망가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 35도 등 낮 기온 30도 내외까지 오른 곳이 다소 있을 정도로 이상고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여름 태양이 뜨거운 데다가 고습도에 밤이나 낮 모두 무더위에 견디기 힘든 상황이 특보가 말해줍니다. 경보기런에는 폭염중대경보도 발표됐고요. 대다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인데요.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무덥겠습니다.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6도 등 23도에서 27도 분포,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5도, 대구 37도 등 30도에서 37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제주도에는 20에서 최대 80mm의 적지 않은 양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전남과 경남엔 내일 밤에 최대 20mm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 가끔 구름 많이 끼면서 오후가 되면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는 최대 40mm, 그 밖의 중부와 호남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올 걸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 과 전남 경남 해안에 너울이 높겠고요. 서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 남해 먼바다의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제주에 순간풍속 초속 20m를 넘는 강풍이 불면서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됐습니다. 제주공항에 강풍과 급변풍 경보가 내려지며 오늘날 12시 기준 제주공항 출도착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104편이 결항했고 지연 운항도 이어졌습니다.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닷길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교통편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99명이었으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올 들어 누적 온열질환자 가운데 28.8%는 65세 이상이었으며 열탈진이 57.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오늘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2단계로 운영되던 기존의 특보체계에 추가된 최상위 단계로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하루 최고 기온 39도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SNS에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오늘 SNS에서 해당 법안이 검사가 피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서류 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박탈했으며 혹시 경찰에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병적 기록부만 공개하면 해소될 문제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탈영 의혹 해소와 자진 사퇴가 없으면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켜내고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다운 여당이 돼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엔 집권 여당의 승리를 만드는 전략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 지도부는 지도부 체제의 리더십을 잃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9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중국 각지에서 약 200만 명이 대피하고 대만에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태풍 바비가 어젯밤 저장성 위환시와 웨칭시에 상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소 200만 명이 대피했으며 오늘 하루 2,800여 편의 항공편 결항이 예고됐습니다. 대만에서도 태풍의 영향으로 전날 오후 7시 기준 113명이 다쳤다고 대만 중앙재해 대응센터 센터가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0: 대구 37도, 대전과 춘천 35도, 서울 3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전남, 광주와 경남, 제주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7월 12일 일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개입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친족 특례 개정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임주혜 생활법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에서는 출판계 소식 준비했습니다. 고전문학이 독서시장에 강자로 떠오르는 소식, 또 한강 작가의 책방 오늘 폐업 그 이면도 짚어봅니다.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서는 시대를 초월한 셀프 리메이크 명곡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1: 네, 정체는 일부 구간에서 남아있는데요. 평소 일요일 치고는 정체 해소가 더딘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정체는 10km 이하로만 이어지는데요. 가장 막히는 곳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으로 서종부터 화도까지입니다. 경기 근교 이동이라 그런지 정체가 조금 길게 이어지고요. 덕소산패부터 강일까지도 다시금 차간격 좁힙니다.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은 예상외로 강원권에 답답한 흐름이 오래 가는데요. 횡성 휴게소 부근부터 새마을까지 9km 구간 정체고요. 경기권 정체는 거의 다 풀려서 이천과 북수원 부근에서만 2, 3km 구간 밀립니다. 충청권의 정체는 이보단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6km 구간 밀리고 이후로는 서울 시곡 아닌 양재부터 반포 사이의 정체만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주중에 비가 많이 내렸었죠. 15번 서현선 서울 쪽 비인터널 부근은 비탈면 유실 복구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장맛비가 거세게 찾아온다면 이 시설물 관련 위험 요소 보실 때 한국도로공사콜센터 1588-2504로 즉시 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 전해드립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 네, 지난 5월이었습니다.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지금 친족 특례,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충격이 컸던 사안인 만큼 장윤기 사건의 수사 상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2: 지난 5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인한 이 장윤기 사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강간 살인 혐의로 넘어가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충격적인 부분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초동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었다라는 점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0: 네.
2: 아버지의 신분, 직업이 무엇인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직 경찰의 신분을 이용해서 실제로 수사팀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자면요. 경찰에서는 이 아버지에게 장윤기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장윤기가 훼손해놓은 성인용품을 아버지가 직접 버린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도 아버지가 모두 소각했다는 점이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수사 담당자들과 아버지가 전화통화를 여러 차례 했고 실제로 이 압수된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라고 하는 범죄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결박할 때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발견이 되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는 이것이 누락되었고 그 케이블타이를 그대로 아버지에게 인도하여 그 케이블타이가 아버지 집에서 발견이 되는 등 초동 수사가

0: 과정의 허점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지점은요. 애초에 경찰은요. 단순 살인죄로 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1: 예.
0: 그런데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것은 단순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 목적의 강간살인이었다. 이 점이 드러나면서 사실 강간살인과 일반살인은 법정형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중요한 증거가 있었다면 강간살인으로 처음부터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1: 네. 결국 현직 경찰이었던 아버지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건데 아니 글쎄 왜 그랬을까. 증거인멸 자체가 엄연한 범죄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요.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조작해서 수사나 재판에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그러니까 범인이 본인이 스스로 증거인멸을 한다면 그건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죠. 하지만 만약 타인의 범죄와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 증거 좀 인멸해줘라고 부탁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요.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대신 폐기한다거나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주는 것, 공범과 말을 맞춰서 허위 자료를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증거인멸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휴대전화 통신 내역이라든가 주고받은 메신저, 컴퓨터에 남아있는 데이터 삭제, 메신저 대화방 기록 삭제, 이런 부분들도 증거인멸의 한 유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 말씀 중에 자신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0: 그렇죠. 본인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건 원래 그 범죄, 그 본죄로서 처벌되는 것이지 당연히 범인은 증거를 인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증거 인멸까지 처벌하진 않는다는 건데요. 사실 중요한 지점은요. 그와 맞물려서 가족도 이런 증거 인멸에 가담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가족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이 만약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증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그런 것은 좀 산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인데 결국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이 가해자, 이 범죄, 범인을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번 장윤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지만 그에 앞서서 장윤기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했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 형법 조항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휴대전화를 어머니가 숨긴 경우라든가 남편의 범죄 관련 서류를 아내가 없앤 경우 부모가 자녀의 범행 증거를 치운 경우 이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건 맞지만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1: 그러면 장윤기 부친인 그 경찰관은 이걸 알고 있었겠군요.
0: 그렇죠. 사실 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해도 네.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1: 네.
0: 그보다 앞서서 지금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경찰이 이제 집과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 안에 물건들을 치우는 건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차량에 남아있었던 케이블 타이 같은 것도 이미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리한 것이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모를까 현직 경찰이고 다년간의 수사에 투입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요. 이런 것을 정말 모르고 했을까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1: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증거인멸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경찰관인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 좀 해줘라고 했다면 그거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죠?
0: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도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족 특례는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직접 증거를 인멸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 만약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사주를 해서 아니면 돈을 주고 증거를 인멸해달라고 부탁했을 때는요. 그때는 증거인멸의 교사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친족 특례를 이용해서 제3자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제3자의 손을 빌려서 범망을 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 네. 지금까지는 이제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또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범인을 도피시켜준 경우 이 친족 간의 형을 면제해주는 그런 규정도 있다고요.
0: 네.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 은닉, 도피죄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범인이 도피 행각을 할 때 이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범인을 자신의 집에 숨겨준다거나 아니면 도피를 도와주는 그런 경우를 선정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때도 이 증거인멸 특례와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만약 친족이 동거하는 가족이 이 범인의 도피를 도와준다거나 범인을 숨겨준 경우라면 그때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뭐 자식을 집에 숨겨준 부모라던가 남편을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쫓기고 있는데 자신의 차량에 태워서 도피를 놓은 아내, 자녀를 경찰이 찾지 못하도록 은신처를 제공한 부모 이런 경우에는 친족특례가 적용되어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1: 예.
0: 다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요. 제3자에게 부탁을 해서 범인을 도피한다거나 범인을 은닉해달라고 부탁을 한 경우에는 이때는 또 교사범으로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1: 법에서 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0: 사실 이번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형법에서 이런 특례 조항을 두고 있는가? 이때 법적으로는요 우리가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 부모라든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 끈끈함을 고려할 때 과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자식이 범행을 저지른 증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넘길 수 있겠는가? 이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돕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 법을 지킬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조항을 두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좀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가족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까지 증거 인멸을 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까지 처벌하면 너무 처벌되는 대상이 많을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친족이라는 지점보다 현재 경찰이었다는 점이 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족이기에 앞서서 현재 경찰이었고 그렇다면 이 법이라던가 이 수사에 혼돈을 주는 행위가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범인의 증거를 이제 인멸했다는 점에서 비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혹시 이런 가족 간의 증거인멸이나 도피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나요?
0: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나라처럼 가족관계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둔 국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일본도 우리와 유사하게 가족 간에 이렇게 증거인멸을 도운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 그러니까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지만요. 이때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류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인 이런 친족 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증거 인멸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처벌하는 주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처럼 이제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지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1: 네. 또 가족 간의 이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친족 상도례인데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이제는 개정이 됐죠?
0: 그렇죠. 2024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이전까지만 해도 가족 간의 재산 범죄, 뭐 가족 간의 절도나 횡령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었어요. 또
1: 네.
0: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뭐 아버지의 재산을 절도했다 뭐 이런 경우에 처벌을 못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이미 좀 친족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이전보다는 느슨해진 이 사회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일률적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가 있어서요. 이제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도 고소, 그러니까 내가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 네. 친족 상들에도 이미 현대사회에 맞게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증거인멸과 관련된 친족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죠.
0: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증거 인멸은 범죄임이 분명하고요. 어떤 차등을 두어서 이런 경우에는 형을 면해줄 수도 있지만 증거 인멸의 어떤 가담일 정도가 매우 높다거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살인이라든가 강간 같은

0: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 힘을 얻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관련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 작가가 운영해온 독립서점 책방 오늘이 8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3: 네, 아마 뭐 소식은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서촌에 있었죠.
1: 예.
3: 그런데 원래는 이제 양재동에 있었는데 이게 서촌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몰랐던 네. 분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이 책방 오늘이 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고 하니 굉장히 이제 충격을 이제 받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입주 건물이 매매가 됐습니다.
1: 아.
3: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주가 넘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들이 모두 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강 작가는 직접 서점 매대 소개글을 쓰고 또 책도 진열을 하고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등 운영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1: 예.
3: 2014년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너무 인파가 많이 몰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그 전에 이미 2021년에 8월 서점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서 사내 이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지긴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접한 많은 분들이 책방지기님들의 환대와 추천 덕분에 늘 좋은 책을 만났다. 한 번의 인연이지만 늦은 저녁 피아노 연주도 마음과 기억에 남았다는 등 빨리 다른 곳에서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들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1: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3: 네.
1: 예, 이 월세가 올라가지고 뭐 그런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통이동이 그전에도 서촌 일대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한강 작가의 서점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 됐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짐작이 되고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이 유명해지게 되면서 기존 주민과 소상공인 또 문화 공간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1: 예.
3: 뭐 대학로도 그랬고 서울의 홍대에도 마찬가지 사례였습니다. 이 서점 측은 더 오래 운영하고 싶었지만은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건물 소유주 변경으로 세입자들이 모두 나가게 된 상황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결국 예정했던 시간보다 이르게 문을 닫게 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물주의 결정과 부동산 환경 변화로 사라졌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방 오늘의 폐업은 문화공간이 도시 변화 속에서 얼마나 취약하게 문화공간이 이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런 데 따라서 새로운 보호 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뭐 기사 제목들이 한강도 적자, 뭐 한강도 피하지 못한 젠트리피케이션, 뭐 막 이렇게 막
3: 적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1: 아,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혼자 운영한 게 아니고 이제 이사들을 두고 종합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어쨌든 다른 곳에서 빨리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네 서점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월세 지원과 같은 좀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네요.
3: 일단 서점에 관련돼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천에도 배달이 책방 골목이 있거든요.
1: 예.
3: 1950년대에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책방 40여 곳이 모여있는 곳인데 청계천 그리고 부산 보수동과 함께 전국 3대 책방 거리로 꼽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배달이 문화예술 거리 조성 사업을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재물포구에 사실 그전에 월세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월세 최대한 80%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월세 30만 원에서 80만 원이던 기존 임대료가 10만 원씩 이상 올라가지고 오히려 마을 밖으로 이사하거나 손해를 입은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0: 때문에 기존 책방이나 문화활동 공간을 지키면서도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거는 어디서 지원을 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인천에서 이제 지원을 2020년부터 3년간 문화예술인과 청년 30여 곳에 신규 창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공간 리모델링과 간판 설치비 3년간 인차료를 지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원을 하니까 오히려 지원이 끝나면은 거의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3년 정도만 하고 그 이후에는 정책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가게 되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원이 이루어져가지고 명소가 되니까 오히려 그 주변이 임대료가 더 뛰었다는 거예요.
1: 하하.
0: 그래서 이게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넘어서서 뭔가 근본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벤처빅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곳에 임대료 등의 지원을 해도 한시적으로 하게 되면은 명소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점.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있는 거죠.
1: 고민이 필요하군요. 네. 한강 작가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비뇽에서 작품 낭독 공연 형식으로 한강 작가를 소개한다고요?
0: 예, 이미 4일부터 아비뇽에서 80회 아비뇽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영국 무용 등 여러 장르의 한국 공연 작품 9개 작품이 초청이 됐습니다. 르몽드지도 한국어 특집 프로그램을 빛과 그림자 속의 한국이란 제목으로 보도를 했고요. AFP 통신 역시 초청 언어로 한국어가 선정됐다라는 점, 또 그동안에 유럽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한국 공연 예술을 다루는 기사도 게재를 했습니다. 이진엽 연출의 물질, 이경성 연출의 섬 이야기, 허성임 안무가의 일도시, 이인보 연출의 긴 연희 해체 프로젝트 1, 구자 연출의 쿠쿠와 한국 연극의 역사가 관객과 만났거나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강 작가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낭독회 작별하지 않는다 새는 15일 날 현지에서 선을 보입니다. 예, 일단 줄리 들리케 연출로 프랑스 배우 위페로와 우리 배우 이혜영 씨가 연출에 맞춰서 출연을 하게 되고요. 구자 연출의 연극 하리보 김치는 11일에 소리꾼 이자람의 판소리 눈눈눈은 17일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유의 카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어 특집 프로그램에 맞는 대화를 또 나눌 예정으로 있습니다.
1: 국내에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창작 합창극이 나온다고요?
0: 그렇습니다. 네. 8월 14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게 되는데 네. 눈물상자 공연입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를 표방하고 있는 눈물상자를 같은 이름으로 공연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남들보다 쉽게 눈물을 흘려서 외톨이로 자란 아이와 세상에 눈물을 모으고 팔며 떠돌아다니는 눈물상자 아저씨,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울지 못한 채 세계의 산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강 작가의 특유의 시적이고 섬세한 문장들이 합창단원들의 목소리로 확장이 되고요. 박천희 작곡가가 참여를 합니다. 작사 작곡을 맡게 되고요. 연주에는 총 3부로 걸쳐서 16개의 곡으로 구성된다고 하니까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네. 또 합창 창작극이 나온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1: 네. 한강 작가의 아버지죠. 한승원 작가의 소식도 오랜만에 반가운데 와 등단 60주년을 기념해 야만과 신화 북콘서트를 연다고요.
0: 네. 그래서 자선 소설집을 발간을 하는데 바로 야만과 신화입니다. 등단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목선부터 2001년에 그러다 다 그러는 것만은 그러나 다 그러는 것만은 아니다까지 13개의 단편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묶여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약 2시간에 걸쳐서 장흥에서 북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1: 예.
0: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낭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참여한 독자들이 직접 야만과 신화에 수록된 문장을 낭독하고 각자의 삶에 비추어본 감상을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작가가 화답을 하면서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또 자신의 60여 년의 문학 여정도 들려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 사실 팬들 많지 않습니까?
1: 예.
0: 팬들과 함께 같이 교감을 하는 북 콘서트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

0: 와. 200권, 150권, 300권 이런 전집 출판사들이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전에는 30, 40대가 고전 독자층이었는데 지금은 10대, 20대들이 세계문학 전집들을 많이 읽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독서를 멋지게 여기는 텍스트 힙 열풍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 예.
0: 이런 말씀 드리면 역시 유행은 돌고 돈다. 버전은 다시 언젠가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1: 네. 앞서 이제 세계문학 전집 출판사 여러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비슷비슷하지만 네. 또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한 출판사는 정전 구축에 무게를 둔다. 무슨 말씀이냐면 괴테나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헤세, 카프카처럼 옛날에 우리가 들어봄직한 그런 고전 명저를 내놓은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내는데 호밀밭의 파수꾼, 인간실격, 동물농장 등이 데미안과 함께 꾸준히 판매되는데 이 출판사에서는 데미안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문학의 강점을 살린 출판사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만 29권을 선보인 출판사도 있고 움베르트 에코, 파스트리크 쥔스킨티의 책 그리고 SF물 등 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봄직한 고전적인 작가군을 이제 부각하는 출판사도 있고요. 또 다른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출간작의 70%가 국내 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봄직하지 않은 작품들을 주로
1: 와.
0: 출간하는데 몽골어와 루마니아어, 베트남어 이렇게까지 다른 전집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언어권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는 그런 출판사도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많이 팔린 책은 폴란드 시인 비서와바 슘보르스카의 시선집 끝과 시작 등이 이제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작가 이름 낯설게 느끼실 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세계문학 전집을 선보인 출판사는 따로 있습니다. 1959년에 을로 시작하는 출판사인데
1: 네.
0: 1975년에 100권으로 완관됐는데 너무 이제 꾸준하게 찾으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2008년부터 새롭게 전집을 내는 그런 상황인데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든지 시브라파의 전집을 이 출판사에서만 읽을 수 있고요. 유림회사 도화산 등 중국 고전도 새롭게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고전보다는 20세기 이후에 근현대 작가만 비중을 높이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토니 모리슨, 살만 루슈디의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책 출판사도 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여성과 비서구권 작가 비율을 높이는 그런 출판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동남아시아 문학 총서를 또 선보이는 출판사까지 있는데요. 어쨌든 초창기 서구권 고전을 소개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최근에는 비서구권 또 근현대 여성 작가의 작품을 주로 많이 출간하는 출판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0: 네. 여름을 예. 책과 함께 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1: 네. 더우니까 어디 이제 야외로 네. 다니시기보다는 시원한 실내에서 낙서하시는 것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4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보죠.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여름 태양이 뜨거운 데다가 고습도에 밤낮으로 무더위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7월 중순을 막 앞두고 있는데 이상 고온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경북 일원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됐고요. 대다수 지역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이 대부분이고 일부 35도 안팎도 꽤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무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3도, 강릉 35도, 대구 37도 등 30도에서 37도 사이가 되겠고요. 아침 기온도 서울 26도 등 23에서 27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꽤 많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제주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까지 제주에 강풍도 이어집니다. 또 중부와 호남으로는 내일 오후에 5에서 20mm, 또 서울 및 수도권으로는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조심하셔야겠고요. 이 소나기가 그치더라도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이 올라 무더위는 여전히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바람이 강해진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이 높겠습니다. 현재

0: 서울의 기온은 33.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저녁 8시를 향해 가면서 도로 이동량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10km 막바지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는 4km 주춤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7km 정체, 인천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이분기점 부근 갓길 에서도 고장난 대형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5km 정체에 남아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안나들목에서 정안나들목 인풍교까지도 3km 속도만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2,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대중에게 사랑받은 명곡의 탄생, 그 이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헌석 음악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네, 시대를 초월한 셀프 리메이크 명곡이에요.
4: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본인 노래를 한번 더 다시 이제 편곡해서 부른 건데요.
3: 예.
4: 이제 가수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초기 때 불렀던 노래들은 특히 조금 부족한 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3: 그렇죠.
4: 근데 우리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초기건 중기건 처음 나왔을 때 그 목소리, 그 편곡, 그 사운드를 좋아하잖아요.
3: 맞습니다.
4: 이를테면 뭐 조용필 단발머리다 하면 그 이후에 조용필 씨가 편곡을 많이 해서 뭐 라이브에서도 좀 다른 스타일로 노래를 하지만
3: 예.
4: 우린 그래도 뿅뿅 하면서 시작을 해야지
3: 뿅뿅뿅
4: 이제 정말 정감 있고 더 좋은데
3: 예.
4: 아무튼 가수들이 그렇게 새롭게 자신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그런 예. 곡들 더러는 본인이 불렀던 원곡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치는
3: 네.
4: 않은데요.
3: 네.
4: 이제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입니다.
3: 오.
4: 이 곡은 이은하 씨 대표곡이 됐어요. 사실 이은하 씨의 전성기는 1970년대 후반이고요.
3: 예.
4: 혜은이 씨와 함께 우리 가요계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3: 예.
4: 뭐 굵직굵직한 상도 많이 받았고요. 굉장히 그 흥행 보증 수표. 노래만 발표하면 아리송해, 밤차 뭐 이런 노래들 히트를 했고 그런데 이 곡은 1986년 히트곡이에요.
3: 예.
4: 어떻게 보면 이은하 씨의 전성기에 거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런 히트곡인데
3: 네.
4: 이 곡은 지금은 전성기 때 노래보다 더 유명한 노래가 됐어요. 이은하를 대표하는 명실상부 대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은 라디오에서도 꾸준히 흘러나오고 후배들도 리메이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1970년대 후반에 이를테면 아리송해 같은 경우 정말 메가히트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조금 예, 잊혀져 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곡은 꾸준히 방송에서도 흘러나오고 있고 또 사랑받고 있는 그런 곡이 되겠는데요.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장덕 작사 작곡으로 됐습니다. 장덕은
3: 예.
4: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 현이와 덕이의 멤버이기도 했던 뭐 천재 작곡가 가수였던 장덕 씨가 곡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곡이 사실은 작곡은 장덕 씨가 했는데 작사는 장덕이 아니라 이은하 씨 본인이 했다는 게 이은하 씨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3: 예.
4: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이제 남자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셨대요. 예전에는 이제 여자 가수가 스캔들이 터지면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숙회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건건 이제 간섭을 하신 거죠.
3: 예.
4: 그래서 이은하 씨가 이제 청춘의 어떤 아름다운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는데 그때 어떤 남자분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마음을 시에 담아놓은 거예요.
5: 아.
4: 근데 만약에 이걸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면 또 아버지가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5: 네.
4: 이제 또 혼날까 봐 이제 친구인 장덕 씨한테 내가 괜히 내 이름으로 내면 오해를 사니까 그냥 네가 다 한 걸로 해가지고
5: 아 작사도
4: 네 해서 이제 발표가 됐고
5: 아.
4: 또 장덕 씨가 이 노래에 코러스까지 넣어주면서 두 사람은 우정을 가시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8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던 곡인데 이 곡을 2012년에 이은하 씨가 정말 느닷없이 재즈로 리메이크를 합니다.
5: 재즈요?
4: 네. 이제 이전의 히트곡들을 다시 편곡을 다시 해서 부르는 경우 많이 있지만 장르를 바꿔서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5: 예.
4: 이제 이은하 씨가 재즈에 도전을 해서 이제 국내 정상급 재즈 아티스트들과 함께 손잡고 이 곡을 재즈로 불렀어요.
5: 오호.
4: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그 평론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또 음악적인 완성도도 높았기 때문에 많은 칭찬을 받았고 근데 또 재밌는 건 이은하 씨가 그럼 재즈 매니아냐
5: 네.
4: 재즈 가수냐
5: 네.
4: 아니거든요.
5: 네.
4: 근데 재즈를 하게 된 게 네. 우연찮게 그 재즈 색소폰 연주자인 이정식 씨의 쇼케이스에 이제 초대돼서 갔었대요.
5: 네.
4: 그 현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만남을 가졌겠죠.
5: 네.
4: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정식 씨도 얘기를 하고 아, 그 옛날에 그 주옥 같은 노래들 재즈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덕담을 이제
5: 아.
4: 받고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대요.
5: 그런데 예.
4: 제작자 한 사람이 강력하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5: 오, 깜짝이야.
4: 그래서 이제 본인의 히트곡들 또 재즈 고전들을
5: 예.
4: 생애 최초의 재즈 앨범 My Song, My Jazz라는 앨범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여기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뭐 한국의 케니지라고도 불렸던 이 지금도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정식 씨를 비롯해서 네. 윈터플레이의 리더이고 또 유명한 트럼펫터인 이주환 씨
5: 네.
4: 빛과 소금에서 샴푸의 요정을 불렀던 그 장기호 씨 그리고 탱고 재즈 밴드 라벤타나의 리더 정태호 또 최고의 세션 베이시스트로 꼽히는 오정택 이런 정말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이제 사이드맨으로 참여를 해서 연주를 해주고요.
5: 네.
4: 그래서 이준아, 이은하 씨가 이렇게 또 색다른 버전을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5: 네. 그럼 여기서 이은하가 부르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재즈 버전으로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0: 명곡의 재발견, 오늘은 시대를 초월한 셀프 리메이크 명곡 듣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곡은요?
1: 네, 세계적인 팝스타, 레전드 스타 엘튼 존의 노래입니다. 네. Candle in the Wind 97입니다. 오. 이 곡은 원래 1973년에 발표됐던 곡이고 예. 마릴린 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서 아. 만들어서 불러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97년에 이 곡을 다시 한번 엘튼 존이 부르게 됩니다. 네. 이때는 다이애나 비를 추모하기 위해서
0: 영국에
1: 부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제 뭐 같은 나라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절친한 관계였어요. 뭐 유명한 그 유명 인사들끼리의 뭐 인맥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깊이 신뢰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안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걸 상담하고 서로 허물없이 이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이렇게 친한 사이였는데요. 갑작스럽게 다이애나 비가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예. 엘튼 존은 한마디로 망연자실했다고 해요. 오. 며칠 동안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그 장례식을 준비하던 다이애나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평소에 언니가 당신하고 친했고 당신 노래 좋아했으니까 장례식에서 이제 노래를 한 곡 불러줬으면 아. 고맙겠다. 당연히 이제 엘튼 존은 이제 노래를 하겠다고 했고요. 어떤 노래를 하면 좋을까? 평소에 그 다이애나가 유어송이라는 그 달달한 러브송을 좋아했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이제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그래도 약간 추모의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캔들 인 더 윈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0: 아, 어떤 곡을 할까? 예.
1: 그러던 차에 이제 작사가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이제 이 곡이 이제 다이애나비 장례식 때서 내가 가서 부를 거니까 알고나 있어라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작사가 버니 토핀이 잘못 이해했나 봐요. 가사를 다시 쓰라고 이해한 겁니다.
0: 아, 이 노래 부를 거니까 다시 써줘 이렇게요?
1: 그래서 가사를 또 부랴부랴 쓴 거예요. 그래서 작업한 걸 보내준 거예요. 엘튼 존은 이게 뭐지?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또 보내오니까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당연히 보내왔을 때 다이애나 비를 생각하면서 썼으니까 그렇죠. 더 의미가 깊으니까 아 그럼 이 가사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해야겠다 해서 노래를 하게 됐고요. 하하. 이 노래가 특히 영국에선 뭐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또 다이애나 비 장례식이 전 세계로 방송이 됐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애도를 하면서 이 곡을 기억하게 됐고 그래서 영국 차트 정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그 빌보드 차트에서도 무려 14주 동안이나 정상을 차지하면서 1997년 최고 히트곡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싱글 판매량이 무려 3,300만 장이나 되는 정말 천문학적인 음반 판매량을 이제 기록하게 됐는데 엘튼 존은 정말 여기에 자기 혼을 실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애도하는 마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서 이 노래를 또 불렀고 그런 진심이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0: 네. 엘튼 존이 부르는 노래 잠시 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엘튼 존의 Candle in the Wind 1997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현재 서울의 기온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32.2도입니다. 30도 넘는 지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열대야 해당 지역도 많아지고 있고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낮에

곳도 다소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 해당 지역이 되겠고요. 내일도 역시 오늘 못지않게 무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3도, 강릉이 35도, 전주 34, 대구는 무려 37도 등 전국적으로 30도에서 3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진 더위가 절정입니다. 아침 기온도 서울 26도 등 23에서 27도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훨씬 웃돌겠습니다. 제주에 비가 내일까지 최대 80mm 정도 오겠고요. 내일 밤 전남 경남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 가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는 소나기가 오후에 5에서 40mm 정도 올 걸로 보여지고 중부와 호남 대부분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전남 경남 해안에 너울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애절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별한 남편 김한신을 따라간 화순옹주의 사연 들어보고요. 주간 책마을에서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정 채굴, 머릿속 노동은 누가 하는가를 만나보고 주먹해서 읽을 책으로 우리 시대의 성공 신화를 냉정하게 분석한 책 베른트 크라머의 성공의 배신을 소개해드립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에는 재혼을 하고 싶어했던 부마 정재륜의 이야기였는데 이번 주는 사별한 남편의 뒤를 따른 옹주 화순옹주라고요?
2: 네, 맞습니다. 화순옹주는 남편 김한신이 죽자 13일 만에 따라 죽어 연려문을 받은 옹주였습니다.
0: 이 지난주와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데.
2: 그렇죠. 극과 극을 달리고
0: 극과
2: 있습니다.
0: 극과 극인데. 아, 아무래도 그 남편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면 화순옹주가 어떤 왕의 딸이었나요?
2: 화순옹주는 영조의
0: 아이고,
2: 맞딸이었습니다.
0: 예. 응.
2: 영조는 특히 후궁들이 많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 후궁으로 들인 여인이 정빈이 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0: 예.
2: 이 정빈이 씨는 영조와의 사이에서 일남 이녀를 낳았어요. 그중에서 아들이 훗날 진종으로 추존되는 왕자였습니다.
0: 네.
2: 효장세자라고 하는데 이 왕자는 혼인하고 나서 9살 때 죽어버렸어요. 안타깝게. 그리고 또 이 첫째 딸은 어려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둘째 딸이 바로 화순옹주였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둘째지만 이제 장녀가 된 셈이네요.
2: 맞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일단 영조에게는 시집간 딸들이 모두 7명 있었어요.
0: 네.
2: 실제로는 12명이었는데 다섯 명이 모두 어려서 여졸했기 때문에 시집간 딸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조는 후궁들하고 사이에서만 자녀를 낳았어요. 왕비가 두 명이나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왕비하고 사이에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2: 그래서 다 옹주들이에요.
0: 아, 공주가 없군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박사님 그 영조의 아들 하면 또 사도세자가 떠오르는데 그 사도세자도 그럼 후궁이 낳은?
2: 네, 맞습니다.
0: 그런 거죠.
2: 사도세자는 영빈이 씨라는 후궁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어요.
0: 예.
2: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화순옹주하고는 이복남매가 됩니다.
0: 그렇네요. 화순옹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몇 살 때 혼인했습니까?
1: 먼저 화순옹주는 1720년, 바로 숙종 46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 영조는 왕세자도 아닌 일반 왕자, 연인군이었습니다. 1년 뒤에 그런데 영조가 왕세제가 되었고 영조의 이복형이었던 경종이 승하한 뒤에 바로 영조가 왕이 되었죠. 그래서 화순옹주는 1725년에 6살의 나이로 드디어 화순옹주라는 자위를 받았습니다. 오. 이제 진짜 옹주가 된 네네. 겁니다. 이후 13살 때인 1732년에 동갑이었던 경주 김씨 가문의 김한신이라는 남자와 혼인을 합니다. 네, 김한신은 부마가 되고 이제 월성위라는 자위를 받았죠. 월성은 경주의 옛 이름이었기 때문에 김한신이 경주 김씨라는 것을 말해주는 자기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화순옹주가 15살이 되었을 때 진짜 궁궐에서 나와서 김한신과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0: 그렇죠. 두 분 사이에 자녀도 있었나요?
1: 안타깝게도 화순옹주와 김한신 부부는 슬하의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양자를 드리거든요. 그 양자가 바로 그 김한신의 큰형 김한정의 네. 셋째 아들이었던 김이주라는 사람입니다.
0: 예.
1: 그리고 김이주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조선 후기의 천재 추사 김정희입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화순옹주와 김한신이라는 사람의 제사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0: 추사 김정희가 부마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1: 네,
0: 거잖아요.
1: 부마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0: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말씀에 남편을 따라갔다라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이별이었나 봐요.
1: 맞습니다. 조선시대의 인물들 그 사망한 기록을 보면 갑자기 병이 들고 또 그 병이 갑자기 또 위독해집니다. 지금처럼 뭐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김한신은 1758년에 겨우 39살이라는 나이로 사망합니다.
0: 예.
1: 갑자기 사망해요. 지금 시대에도 이 나이는 젊은 나이입니다만은 당시 조선 시대에도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김한신은 평소 이제 왕의 사위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세를 막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걸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항상 검소하고 조용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김한신이 사망하자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진 부마가 죽었다. 이게 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0: 워낙 인품이 좋은 분이셨다라는 걸 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그렇다 보니 화순옹주의 슬픔이 뭐 말할 수도 없었겠네요.
1: 맞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을 갑자기 잃었기 때문에 그 깊은 슬픔에 빠진 화순옹주는 곡기를 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을 안 먹는다는 거죠.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0: 주변에서 걱정이 컸을 것 같은데요.
1: 뭐 다 말렸겠죠.
0: 예.
1: 근데 말려도 이 여인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것
0: 예.
1: 같아요. 특히 아버지 영조는 이 장녀였던 화순옹주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0: 아이고 왜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래서 왕은 원래 조선시대 왕들은 시집간 딸을 집에 가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면 안
0: 왕도.
1: 됩니다. 왕도. 왜냐하면 가면 자식이 지위지만 온갖 각각 청탁들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정치적인 모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0: 아 오히려 왕이어서.
1: 네. 근데 이제 자기 딸인 화순옹주가 곡기를 끊어가지고 남편을 따라 죽는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게 된 거죠.
0: 예.
1: 그래서 영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은 월성이 김한신이 죽은 지 7일 동안 곡기를 끊었다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딸에게 음식을 권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직접 화순옹주 집에 갔습니다. 당시 화순옹주 집이 경복궁 서쪽에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지금 서촌이라고 하죠.
0: 아, 네.
1: 그래서 창덕궁이나 경희궁에 주로 있던 영조는 매우 가까운 이제 옹주 집에 갔던
0: 예,
1: 거죠.
0: 예, 예.
1: 자, 그런데 이 옹주 집에 갔던 영조가 이제 아버지니까 딸에게 미음이라도 한번 먹어봐라. 꼭 먹어라. 내가 보는 데서 먹어라 하니까 옹주는 마지못해 한번 먹고 곧장 뱉었다고 그래요.
0: 아이고.
1: 통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영조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아, 내 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겠다. 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0: 네.
1: 결국 화순옹주는 이렇게 곡기를 끊은 지 10여일이 지나자 당연히 목숨도 위태로워졌겠죠.
0: 아니 뭐 요즘 이렇게 뭐 단식하는 경우에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 상심이 컸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죽을 작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

0: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굉장히 네. 슬펐겠네요.
1: 맞아요. 다들 이때 칭송했던 게 뭐냐면은 목숨을 끊는 게 갑자기 끊어버리면 사람의 그 받은 충격도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여 일 이상 굶어가면서 목숨을 네. 끊는 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루 말할 수 없죠.
0: 그렇죠.
1: 그래서 화수농주는 결국 남편 김한신이 사망한 지 13일 만인 1월 17일에 같은 나이로 즉 39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젊은 딸이 사망하자 이제 아버지 용조는 또 탄식을 하죠. 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해서 너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구나. 하지만 네가 정절을 지킨 것을 가상하게 여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글을 직접 자기가 써서 그녀의 사당의 현판으로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0: 뭐 지금으로 치면 열녀로 기념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1: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화수농주가 남편을 따라 13일 만에 곡기를 끊고 사망하니까 당시 신하들은 대단히 칭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녀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왕실의 그 귀하디 귀하게 자란
0: 예.
1: 옹주가 했기 때문에 이 옹주 절개에 대한 칭송을 대단하게 한 거죠.
0: 예. 그럼 영조 입장에서는 또 이를 기리기 위해서 열녀문도 세워주고 그렇게 했나요?
1: 영조는 안 세워줬습니다.
0: 에?
1: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안 세워줬어요.
0: 아, 그래요?
1: 그 이유가 참 대단해요.
0: 예.
1: 영조가 엄청 뛰어난 정치가였거든요. 화순옹주가 정절은 있지만 아버지의 명을 듣지 않았으니까 효성은 부족하다.
0: 아.
1: 남편을 따라갔지만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 그리고 이 왕실에서부터 열녀문을 세워주기 시작하면 훗날 백성들에게 미치는 폐단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조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 끝내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0: 아.
1: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정절이지 열녀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 세워줬습니다.
0: 그게 무슨 말일까요?
1: 그러니까 이 자기의 딸이 세운 정절은 사람들이 있지 않지만 열녀문 자체는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0: 아~
1: 또 나무이기 때문에 썩어 무드러질 수도 있잖아요.
0: 아~
1: 더 중요한 것은 이거다.
0: 네.
1: 한번 열녀문을 세워주면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혜택은 보통 이제 세금을 면제하는 게 많거든요.
0: 예.
1: 그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백성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부터 너무 하지 않았다.
0: 아, 부모를 앞세웠으니 효녀는 아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1: 네.
0: 이제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근데 앞서 제가 소개하기로 열녀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누가 세웠습니까?
1: 바로 옹주의 조카가 되는 정조가 세워준 겁니다. 현재 화순옹주의 열녀문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0: 예.
1: 이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사 김정희 선생이 살았던 고택이 있는 곳이에요.
0: 예.
1: 그리고 화수농주와 그 남편 월성이 부부의 묘도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아주 문화재로서 뛰어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참에 많이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 열녀문의 이 옹주 열녀문의 정식 명칭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0: 네.
1: 화순옹주 홍문이라고 합니다. 그 열녀문 위에 한자로 열녀 유록대부 월성이 겸 오이 도총부 도총관 증시 정효공 김한신 배 화수농주 문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녀는 이 월성이 김한신의 배우자였던 화수농주의 열녀문이다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것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문이라고 합니다. 붉은 홍자를 써서. 게다가 제가 전공이 부마 옹주
0: 예.
1: 공주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정말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열녀문을 받은 옹주나 공주가 몇 명 될까?
0: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요?
1: 네. 이 열녀문을 받은 공주나 옹주는 이 화순옹주가 유일했어요.
0: 아, 딱 한 명이 있군요.
1: 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중종이나 이제 성종의 딸들 중에 연산군한테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가는 옹주들도 있습니다. 그 옹주 중에 한 명도 예를 들면 흔히 들어봤을 책 삼강행실도
0: 예.
1: 거기에 수록된 옹주는 있습니다만은 이 열녀문을 받은 공주나 옹주는 이 영조의 맏딸 화순옹주가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소중한 문화유산까지 소개를 해 주셨고요. 우리의 역사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0: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주간 책마을 서점가의 새로 나온 책 소식 알아봅니다. 홍순철 출판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 신간부터 알아볼까요?
2: 예, 먼저 감정 채굴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요. 감정 사회학 분야의 권위자인 에바 일루즈가 쓴 책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관계를 살피고 있는데요. 저자는 기술로 인해서 인간의 주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자본주의의 속박되지 않는 온전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 뭐 인별그램, 얼굴책 등 자기를 드러내고 타인과 교류하는 소셜미디어가 기본적으로 감정을 교환하고 또 표현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목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명시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상에서도 정확히 자본주의 논리들이 교차하면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인간관계나 감정관리 같은 고유의 문제를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 소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은 감정 채굴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술 기업들이 타인의 감정을 더 많이 관찰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출시된 수많은 감정과 정신건강 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자는 타인과의 관계가 필요 없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채굴당하고 있는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반응들이 공짜 노동의 성격을 갖는 감정 작업이다라고 전하면서 감정이 기술 자본주의의 엔진을 돌리는 연료이자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원자재가 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네, 감정 채굴이었습니다. 다음 신간은요?
2: 머릿속 노동은 누가 하는가라는 제목의 책 출간됐는데요. 요즘 오버싱킹이 화두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책은 특히 여성일수록 그렇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내 머릿속만 이렇게 바쁠까? 보이지 않지만 가정을 굴리는 필수적인 머릿속 노동, 인지노동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 생일파티 선물을 미리 준비하고 냉장고 속에 식재료를 떠올려서 식단을 짜고 휴지와 샴푸의 잔량을 확인하고 치과 예약을 잡고 부모님의 생신과 아이의 학교 일정을 기억하는 일,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확인하고 책임지는 일이 과연 지금 누구의 몫으로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사회학자인 앨리슨 데이밍거는 부모 172명을 심층 분석하면서 오늘날 가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커플들은 자신들의 가사 노동 분담 방식이 평등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이전 세대보다 집안일과 육아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의 삶 전체를 머릿속에 담고 관리하는 몫은 여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가사 노동과 돌봄의 불평등은 오랫동안 누가 얼마나 오래 일하는가의 시간 문제였지만 이제는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는가의 질문을 더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이름조차 잘 붙여지지 않았던 인지노동을 가시화함으로써 왜 평등한 가정에서도 돌봄과 관리의 부담이 여전히 한쪽 성별에 집중되는지를 책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1: 네, 머릿속 노동은 누가 하는가였습니다. 이제 주목해설금을 책을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2: 성공의 배신이란 제목의 책 골라봤는데요. 요즘 삼전릭스 병이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없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는데 나만 없어서 뒤처진다. 이런 패배감에서 오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요. 가진 분들은 이걸 언제 팔아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겪는 불안 때문에 힘들다고 그럽니다. 있거나 없거나 모두 이 주식 때문에 병이 걸린 상황인 거죠.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그런데 성공은 또 어떤

0: 비판과 질문에 보전하는 건데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패배감 때문에 우울하고 이미 성공한 사람은 이미 이룬 성공을 잃을까 봐 불안해합니다. 성공 역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가 하면 미디어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꿈의 기업에 합격한 사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된 사람, 하루 밥값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 이런 승자들을 비추면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 누구나 자기 힘으로 원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승자들의 영웅담을 들으면서 우리 역시 땀을 흘리면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세상을 보면서 뭔가 좀 가슴이 아프죠. 과연 성공은 정말 노력의 결과일까? 노력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를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공정할까? 더 나아가 솔직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는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 책은 제목을 통해서 느껴지듯이 성공 신화에 대한 배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상에 대한 냉정한 팩트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1: 네. 성공의 배신, 성공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성공은 더 멀어진다. 그래서 성공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네요.
0: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현대사회의 성공 숭배 문화를 사회학, 심리학, 철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합니다. 성공이 반드시 노력의 대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공의 우연성, 그리고 성과의 모호한 판단 기준, 불평등의 실화, 어떤 이런 능력주의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는데요. 아울러 성공을 대하는 현대인들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신화에 일격을 가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2015년 당시

0: 한 곡을 스트리밍 플랫폼에 올렸다고 그래요. 이게 대단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안무용으로 쓸 생각으로 댄스 선생님에게 이 곡을 들려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플랫폼에 올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션 아이즈라는 제목의 이 노래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죠. 재생 횟수가 100회, 1000회, 수만회로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별뜻 없이 올린 노래 한 곡이 전 세계에 확산됐고 소녀가 하루아침에 월드스타가 됐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빌리 아일리시인데요. 우연한 기회에 이런 유명한 팝스타가 된 빌리 아일리시의 성공은 과연 운일까, 노력일까, 아니면 실력일까라고 최근 질문하고 있습니다.
1: 글쎄요. 이게 뭐 성공은 노력만 한다고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각자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기준도 뭐 다 다를 수 있고요.
0: 그렇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독일 언론인 출신인 베른트 크라머란 분인데요.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최선의 끝에는 그에 합당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성공 숭배 문화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믿음은 강력하고 매혹적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무조건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개인마다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정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성공 안에는 측정 불가능한 우연, 불평 등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책에 또 한 가지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978년에 미국 뉴욕 거리 곳곳에 등장한 낙서들, 글귀 뒤에는 세이모라는 서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공동 필명을 이용한 사람들은 장 미셸 바스키아 그리고 알 디아즈 두 명의 젊은 거리 예술가였는데 그런데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스키아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만큼 세계 미술 시장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가 된 반면에 함께 작업을 했던 알 디아즈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세이모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이 함께 만든 프로젝트였는데 미디어와 상업성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엇갈리면서 한 사람은 성공해서 슈퍼스타가 됐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무명 예술가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공은 노력과는 별개로 운과 우연이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란 책에서 언제 태어났고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가 명문대 진학률과 프로 입성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실제 통계를 내놓아 주목을 받았는데 이 책에 바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1: 네. 요즘 세대들은 또 공정하지 못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습니까?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0: 그렇습니다. 성공 숭배 문화, 능력주의, 물론 이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왔죠. 하지만 책은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책임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갔는데 누구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고 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실패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내가 더 많이 노력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라고 자책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지금과 같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마치 은밀한 복권과도 같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애초부터 아예 노력하지 말라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란 단어에만 짓눌려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용기 그리고 위로를 선사하려는 것이죠. 정말 공평한 사회는 모두를 같은 출발선상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한 상황과 배경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성공의 배신이었습니다. 주간 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진행자 시민부 아나운서 02-2056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전화 받아서 청취율 조사 1위로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오늘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아나운서 시민부였고요. 저는 7월 18일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때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1: 안녕하십니까 국민

0: 이번 훈련에서는 김인호 해군 기동함대 사령관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해군 기동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 해군의 정조대왕함, 도산안창호함, P-8 해상초계기 등 해군의 최정예 전력이 대거 참가해 대함, 대공, 대잠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번 훈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역을 미루고 훈련에 참가한 수병들이 있다고요?
0: 네, 대전함의 양선우 병장과 정조대왕함의 정재현우 병장, 고형남 병장은 이번 림팩 훈련 참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전역기를 미뤘습니다. 세 명의 수병들은 원래대로라면 7월 24일 전역할 예정이었는데요. 양선우 병장은 훈련 종료 후 8월 22일로, 정재현우 병장과 고형남 병장은 각각 9월 30일로 전역을 미루고 전우들과 함께 해외에서 열리는 특별한 훈련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1: 예, 국방부가 일선부대 장병들의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0: 네,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장병들의 병영생활 전반에 독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육군 5군단과 공군 군수사령부 장병들은 북콘서트와 독서 동아리 활동, 독서 릴레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대는 훈련병들도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작성한 수필집을 발간함으로써 입대 초기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1: 예, 장관께서 장병들을 위해 추천하신 책도 있다고요?
0: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리더십과 전략, 통찰의 지혜를 담은 동서양 고전 12권을 지관의 필독서로 제시했습니다. 추천 도서에는 목민신서, 징비록, 난중일기, 백범일지 등 국가관과 애국심을 되새길 수 있는 도서들이 포함됐는데요. 이 밖에 생활의 발견, 하나의 남물이 피 흔들릴 때와 같은 문학서적도 함께 추천했습니다.
1: 예, 육군 53사단이 화랑훈련을 실시했다고요?
0: 네, 육군 53사단은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부산과 울산 지역 일대에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화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 테러나 주요 항만시설 피해 상황을 가정해 현장 대응 방안을 숙달하는 데 정점을 두었는데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통합지원본부를 지열고 경찰 소방과 함께 실제 재난 상황처럼 훈련하면서 통합방위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04년도부터 육군군학대에서 2년 복무했거든요. 권광호라고 합니다. 군학병이었고요. 같이 힘들던 시절을 보냈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좀 유대감이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군생활 누구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 죽이기로 이제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겠지만 거기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좀 나누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해요. 군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아, 육군본부 백기 친구들 다들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 만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건강하고요.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
1: 한 주간 장병들의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내무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정부가 추진하는 준 4군 체계의 핵심이죠. 해병대가 준 4군 체계 개편에 대비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유모인 복합 전투 체계와 새로운 부대 구조를 검증하는 강도 높은 전투 실험에 나섰다고요?
3: 그렇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1사단 전투 실험 대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 훈련장에서 2026년 전반기 전투수행기능 통합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추진계획에 따라 2024년 1월 창설된 전투실험대대는 첨단 국방기술 접목과 선도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 해병대의 부대구조를 발전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반기 통합실험에는 해병대 사령부 분석평가처의 통제 아래 전투실험대대와 대한군 등 420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죠. 또한 상륙 돌격 장갑차, K808 차륜형 장갑차, 정찰 자폭 드론, 다족 보행 로봇 등 13종 270여 전의 다양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대거 투입돼 실전 같은 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전투 실험이 진행이 된 건가요?
3: 네, 올해 해병대 전투 실험은 장비 기능 실험, 첨단 기술 실증 사업, 전투 수행 기능 통합 실험 등

0: 3단계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포항 수성리와 정천리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실기동 통합시험에는 보병 중대의 조직 구조를 기존 소대 단위와 새로운 팀 단위로 구분해 대한군과 쌍방 자유교전을 벌였죠. 이를 통해 제대 단위 전투력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고 이래 해병대 부대 구조 조직 편성의 적절성을 검증했다고 해병대는 설명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전장 가시화 및 초연결 지휘 통제 능력 검증도 실시했는데요. 스마트 글래스와 바디캠을 착용한 전투원들이 현장의 임무 수행 장면을 지휘소로 실시간 송출하면 지휘관은 이를 토대로 즉각적인 전술 지시를 하달하는 것이죠. 또한 무인 체계가 수집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지휘결신 체계를 구축해 대대급 통합화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규 도입 예정인 방해전파 방식의 대드론 방어체계 효용성을 확인하고 지상무기 효과분석 모델을 활용한 반복 모의실험으로 비교 분석의 신뢰성을 한층 높였죠. 훈련에 참가한 전투실험대대 중대장 권기준 대위는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는 미래 해병대 구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과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예, 하반기에도 전투실험이 이어진다고요?
0: 그렇습니다. 해병대는 전반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현 대대급 제대와 상장 기계화 보병 특성화 대대에 대한 워게임을 진행해 보병 여단 편성의 적절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항을 비롯해 김포와 백령도 등 전 작전 지역에서 탄탄총 4건을 활용한 물리적 타격 대드론 체계와 17종의 중소형 드론, 평판형 위성 안테나 등에 대한 장비 기능 실험을 이어가며 무기체계의 군사적 활용성을 추가 검증할 예정이죠. 해병대 사령부 전투실험과장 배태환 중령은 이번 전투실험으로 중대급 미래 부대 구조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체계의 군 활용성을 검증했다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투실험으로 도출된 교훈과 발전 소유를 미래 전장 환경에 맞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육군은 장군들이 직접 미래 육군의 핵심 전력이 될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실제 사격을 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육군본부 장성단이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실사격하며 상급 전투원의 개인 전투체계 성능과 운용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육군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계룡대 사격장에서 김규화 참모총장을 비롯한 장성단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리어 플랫폼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육군본부 주요 지휘자가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개인 전투체계를 직접 경험하고 전투원의 관점에서 장비의 성능과 운용성을 살펴 향후 장비 고도화와 미래 전투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 예, 워리어 플랫폼은 무엇이고 육군은 이를 어떻게 전력화할 방침인가요?
0: 네, 워리어 플랫폼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피복, 장구, 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결합한 개인 전투체계입니다. 앞으로 아미 타이거 플러스로 전환되는 부대의 모든 전투원에게 적용해 생존성과 전투 효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죠.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1단계로 개인화기 조준경 등 6종을 전력 지원 체계로 올해 말까지 전력화하고 2030년 이후 개인화기, 전투복, 방탄 헬멧, 통신 및 전장 정보 체계 등을 하나로 통합 연동하는 밀체형 개인 전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예, 장군단의 사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0: 네, 장군단은 워리어 플랫폼의 주요 장비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방탄 헬멧과 방탄복 등 개인 방호 장비를 착용하고 조준경과 확대경 등 첨단 장비가 장착된 개인화기로 사격했습니다. 신규 전력화된 특수작전용 권총 글록 19도 직접 사격했죠. 이어 사격을 통해 표적 식별과 조준의 신속성, 장비의 착용 편의성과 조작성을 확인하며 실제 임무 수행 과정에서의 활용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윤기중 소장은 미래 전투력의 출발점은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원이라며 첨단 기술과 전투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더욱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워리어 플랫폼과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예, 여름을 맞아서 해상에서 침투훈련에 몰두하고 있는 특전사 부대가 있다고요?

0: 네. 육군 특수전사령부 천마부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전북 부안군 고사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해상 침투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총 600여 명의 장병들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에서 부대는 훈련간 해상 침투 및 퇴출, 수영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훈련 첫날 장병들은 수경지를 편성하고 우발 상황을 대비한 재난 대비 훈련과 해상훈련 장비 활용법 등 기초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일주일 이상 해상 침투 상황을 가정한 장거리 전투 수영을 진행했죠. 장병들은 해안에서 약 3km 이상 떨어진 목표 지점까지 이동한 뒤 팀 단위로 다시 해안까지 복귀하는 전투 수영을 반복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훈련에서 장병들은 파도와 조류, 뜨거운 햇볕을 극복하고 전투력을 극대화했죠. 전투 수영 이후에는 보트 운용 숙달을 위한 과제 단위 훈련을 진행해서 소형 고무보트 모터를 조작하며 침투 대응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모터의 전원을 끄고 노를 활용해 은밀하게 기동하기도 했고 보트가 전복됐을 때 복구하는 절차도 숙달했습니다. 또한 전술적으로 장비를 은닉하는 등 실전적인 훈련을 이어가는 중이죠. 훈련 맞바지에는 주야간 종합 해상 침투 FTX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장병들은 모선과 자선을 분리해 목표 해안 목표 지점까지 접근한 뒤 해상 척후조 정차 후 본대가 접안하는 절차를 숙달할 예정입니다. 훈련에 참여한 정갈대대장 현석권 중령은 이번 훈련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해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팀 단위 장거리 수영과 해상 침투 훈련을 통해 쌓은 임무 수행 능력과 자신감은 곧 실전에서의 작전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예, 현역과 예비군을 아우르는 전차 기동 훈련을 하면서 전시 예비 전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부대가 있다고요?
0: 네, 육군 수도분단인데요. 군단이 최근 시행한 훈련에는 17보병사단 전차대대 현역 조종수와 교관요원 30여 명, 동원전력사령부 동원보충전차대대 동원예비군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군단은 미래 전력 감축에 따라 전차조종 승무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예비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시 군단 작전지역으로 예비전력이 증원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역과 예비군을 혼합 편성한 팀 단위 전차 조종수를 숙달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죠. 전차 운용 과정에서 상비 예비군 등 예비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로도 삼았습니다.
1: 예, 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0: 네, 참가자들은 훈련 첫날 전차 승무원 특기별 장비 조작, 기초 조종 훈련, 표적 포착 훈련 등 단계별 전시 필수 과제 교육과 평가를 했습니다. 야간에는 전차 전술 모의 훈련 장비를 이용한 팀 단위 조종 훈련을 하며 집중도를 높였죠. 둘째 날에는 동원 예비군들이 K1, 2원 전차에 탑승해 현역 전차장의 통제 속에 기동을 하고 전시 필요한 전투 기술을 숙달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은효창 예비역 상사는 상비 예비군으로 근무하며 전차를 운용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어 이번 훈련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며 임무가 주어지면 상비사단 전차대대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군단장 이인수 중장은 미래 병역정원 감소 문제를 예비전력으로 극복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평시 임무 완성성을 높일 수 있는 훈련 모델을 지속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 예, 육군이 장병들의 경제금융 지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소비와 건전한 금융생활을 돕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요?
0: 네, 육군은 최근 35보병사단에서 장병들의 경제 이해력 향상을 위한 도전 경제 골든벨을 개최했습니다.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경제교육단체 협의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한 행사에는 사단 병사와 초급 간부 등 230여 명이 참가했죠. 참가자들은 문제를 풀며 저축, 소비,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금융 관련 상식을 겨뤘습니다. 그 결과 사단 화생방대대 최유신 상병이 육군 참모총장 상장과 상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순위에 따라 육군본부 기획참모부장, 35사단장, 육군본부 예산차장 명의의 상장 상금이 수여됐죠. 최상병은 대회를 준비하며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금융지식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다며 군복무에 충실하며 이번에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전역 후의 미래도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1: 예, 지금까지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서영민입니다. 그 이철도대에 근무하고 있는 신재훈 일병 대학교 후배인데 동생으로서 선 안 넘고 동생 역할을 잘한 것 같습니다. 같은 동아리이기도 했고 자격증 공부할 때도 그 친구랑 같이 하면서 재밌게 좀 즐겁게 했던 기억도 있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 그 친구랑 같이 뭐 밥도 먹고 많은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딱히 약속한 건 없는데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 그냥 밥을 먹는다든지 놀러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훈아 그래 고생하고 너무 편한 일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일병 이어봉이면 한창 할 때니까 화이팅해. 알겠지? 화이팅!
1: 병영 소식, 병무행정 소식 알아보는 병무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윤수연 주무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내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려면 올해 신청을 미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은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3: 네, 이번 달 22일부터 다음 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입영일자를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본인의 학업이나 향후 진로 설계 등을 위한 안정적 입영 준비를 지원하는 데 제도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 선택 접수는 이번 7월을 포함해서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인데요. 아직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1회차 접수 시기를 놓친 사람은 9월에 실시하는 2회차 또는 11월에 실시하는 3회차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이번 7월에 실시하는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네,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3일간 접수를 받는데요.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지역별로 접수 일정을 분산해서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접수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접수 일자와 시간 등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접수 시간도 청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첫날인 22일 수요일은 10시에 경기 북부, 12시에 제주, 14시에 광주 전남 및 전북, 16시에 인천청이 접수를 받고요. 둘째 날인 23일 목요일은 10시에 대전 충남, 12시에 충북, 14시에 부산 울산, 16시에 경인청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접수 마지막 날인 24일 금요일은 10시에 대구 경북, 12시에 강원 및 강원 영동, 14시에 경남, 그리고 16시에는 서울청이 마지막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관할 지방 병무청과 접수 일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다음 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신청 안내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예,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3: 네, 이번에 신청하는 대상은 올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 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2007년생과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 연기 중인 사람, 그리고 국외 장기 체류로 국외 입영 연기 중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사람이 현역을 희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본인의 학업이나 취업 등 일정에 맞춰서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3: 네, 병무청 누리집이나 병무청 앱을 통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입영 일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누리집과 앱에 들어와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IPIN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본인 인증하면 되는데요. 출국 중인 경우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로그인 후 5분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될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신청이 동시에 집중되면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PC를 통해 신청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예,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3: 네, 본인 선택 시에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입영 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결정되고요. 신청 결과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예, 입영 일자와 부대가 결정이 되면 입영 통지서가 나올 텐데요. 언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네, 입영 신청과 동시에 입영 통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아니고요.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이 수신 동의한 이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만약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입영 일자를 선택한 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취소나 변경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텐데요.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3: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선택한 입영 일자의 취소나 변경은 1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변경은 입영일 60일 전까지, 취소 신청은 입영일 30일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영일 전일까지 모집병으로 최종 선발되면 본인이 선택한 입영일자는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1: 예. 그런데 입영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네. 내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입영 일자와 부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진로 등을 고려해서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본인에게 여러모로 유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연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받는 본인 선택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석 범위 내에서 수시로 선착순 모집을 하는 당해년도 본인 선택 제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병무청 윤수연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우주의 드라우닝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유정이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동생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챙기는 유정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유정이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되었는데요. 유정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루게릭병을 앓던 엄마를 간호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결국 엄만 가족의 곁을 떠났는데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버지는 뇌경색과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힘든 환경과 생활고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는 유정이. 아직은 어린 유정이가 마음의 짐을 덜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포항과 경산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상위 단계인데 이 지역 최고체감온도 38도 안팎까지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오늘도 체감온도 37도 내외까지 나온 곳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 지속되고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무덥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등 23도에서 27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3, 강릉 35도, 전주 34도, 대구는 내일도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 가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소나기 오는 지역이 내륙 쪽에 많겠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40mm, 그 밖에 중부와 호남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고요. 자외선 지수 또한 아울러 높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 쪽에는 너울이 높겠습니다. 또 대부분 남쪽 먼바다에 물결이 높겠는데요. 서해 먼바다에도 특보가 발효되면서 서해 먼바다, 제주 해상, 남해 먼바다의 물결이 최대 4m까지 높게 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단순히 덥다로 끝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경북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체 얼마나 덥길래 첫 발령이라는 단어까지 붙게 된 건지 먼저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1: 도로 전체에 거세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거리엔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외출한 학생들은 커피 한 잔으로 열을 식힙니다.
2: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햇빛도 더 쬐는 것 같고 너무 습해가지고.
1: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 안팎으로 찜통더위를 보인 대구 경북 지역. 경북 포항과 경산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 여름 처음 도입된 이후 첫 발령입니다. 여기에 포항에선 엿새째 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고 대구를 비롯해 경북 15곳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북 전역으로 폭염이 확산하면서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친 대프리카 대신 경프리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3: 낮에는 뭐 그냥 집에 방에 가마 들어앉아 있어요. 움직이면 힘이 되니까요.
1: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폭염이 집중된 건 한반도 열돔 현상에 산맥을 넘은 바람이 더욱 뜨거워지는 팬 현상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4: 남쪽으로부터 불어들어오는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5: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1: 냉위를 떨치는 폭염에 대구 경북 지역은 내일도 37도

0: 명령입니다.
1: 폭염 중대경보, 지난해까지는 없던 용어입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이 정도 더위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최상위 경고입니다. 극한의 폭염, 언제까지 갈지 정부도 총력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입니다.
2: 뜨거운 볕에다 찌는 듯한 열기. 오늘도 경북과 중부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8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체감온도 38도,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임계온도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올여름부터는 주의보와 경보에 이어 최상위 경고체제인 폭염중대경보를 추가했습니다.
3: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2: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사망 위험이 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만 99명.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지자 정부는 야외 작업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을 연장하는 등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폭염 특보가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내일도 전국의 한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4: 상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습한 남풍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극한 폭염은 모레부터 누그러집니다. 기상청은 9호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장맛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식입니다.
1: 한낮의 폭염에도 이곳에선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물놀이장입니다. 자비 없이 내리쬐는 태양이 아이들에겐 신나는 물놀이를 이어주는 조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5: 서울 도심 속 수영장. 무더운 날씨에도 수영장 내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낮에만 2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6: 이곳 수영장의 실외 온도 40도를 넘어가지만 시민들은 더위를 잊은 듯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7: 집에 있자니 우리 아들이 너무 덥다 해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수영장 오게 됐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아들하고 즐거운 데이트해서 너무 좋습니다.
5: 더위에 지쳤던 어린아이들도 물속에 몸을 담그고 한바구음을 지어 보입니다.
6: 수영장 오니까 어때요?
8: 시원해서 좋아요.
9: 아니, 덥긴 한데요. 물놀이를 할 때, 물을 맞을 때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10: 더운 것도 잊혀지게 돼요.
5: 다리 아래 그늘에 앉아 3355 더위를 피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잠시 물가에 발을 담그고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11: 집에서 에어컨 바람 키면 비염이 있어서 기침하고 감기 걸릴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여기선 자연 바람 쐬면서 체온도 떨어지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5: 장맛비가 가고 한껏 뜨거워진 날씨에 시민들은 도심 속 물가를 찾아 더위를 버텨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1: 유럽의 폭염은 이미 재난에 가깝습니다. 에펠탑의 폐장 시간이 당겨졌고 철도 유로스타는 운행을 멈췄습니다. 성영석 특파원입니다.
12: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들이 차례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조기 폐장을 알리는 안내판도 내걸렸습니다.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자정까지인 개방 시간을 주말엔 오후 4시까지로 대폭 단축한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 등 다른 관광지들도 단축 운영 중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전 국토의 4분의 1 이상 면적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13: 불안합니다. 이 더위를 어떻게 피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게다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걸 아니까 더 그렇습니다. 빠른 시민의 말입니다.
12: 최근 운행 중단 사태가 속출하자 유로스타 측은 폭염 일상화에 대비해 섭씨 55도까지 견디는 새 열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은 대형 산불로 번져 유럽 곳곳이 비상입니다. 프랑스 남부뿐 아니라 스페인 남부에서도 마을을 집어삼킨 화마에 무려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도 20여 명에 달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3: 사이렌 소리, 고함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길이 사방으로 번져가는 게 보였습니다. 모두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겨우 차에 올라탔습니다.
12: 멕시코만에서 밀려든 뜨거운 공기가 열돔을 만들면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FP 통

0: 4,4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의 영향을 받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폭염과 열대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에서는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나무를 쓰러뜨릴 정도의 태풍급 강풍에 공항에선 무더기 결항, 또 아찔한 회항이 이어졌습니다. 현경주 기자입니다.
2: 제주공항으로 착륙하려던 항공기. 김포에서 출발한 이 항공기는 상공을 맴돌다 활주로에 내리지 못하고 결국 기수를 돌렸습니다. 초속 최대 22m가 넘는 강풍에 국내선 100여 편이 결항했고 80여 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국제선 4편은 회항했습니다.
3: 강풍의 급병풍 특보까지 내려진 이곳 제주공항에서는 대체 항공편을 찾으려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2: 주말 동안 제주를 오가려던 승객 19,000여 명은 예정된 일정을 접어야 했습니다. 오후 들어 항공기 운항이 차츰 정상을 되찾았지만 9,000여 명은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4: 결항이 돼가지고 내일 저녁에 7시 비행기로 대구로 가기로 했어요. 내일 출근돼야 되는데 지금 큰일입니다.
5: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이면 바로 탈 수 있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공항에 있을 계획입니다.
2: 바닷길은 풍랑특보가 가로막았습니다. 최고 4m에 이른 물결에 제주와 전남을 잇는 두 편을 비롯해 여객선 6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어제는 4,600톤급 중국 화물선이 서귀포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우리 측 해경에 예인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시내에서도 강풍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애월읍에선 주택 외벽에 마감재가 떨어졌고 어제부터 이틀 동안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신호등이 떨어지는 등 30여 건의 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현경주입니다.
1: 9호 태풍 바비는 중국 동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위력적인 강풍과 폭우가 대륙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6: 대형 관람차 꼭대기에 객차 두 칸이 곧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7: 폭우에선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무척 강한 바람입니다.
6: 뽑혔고 해안가에선 집채만한 파도가 고행로를 덮칩니다. 태풍 바비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2m에 달하면서 야외에 쌓아뒀던 물건들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11시 20분쯤 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남부 저장성에 상륙했습니다. 강풍에 폭우까지 동반한 바비의 위력에 2,8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일부 고속철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최고 비상대응태세에 들어간 가운데 저장성에서만 2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지고 공장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정전과 침수, 시설물 파손 등 민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7: 유리문 꼭 잘 닫아놓으세요. 나무도 덧대놓으세요. 저희 문은 벌써 쓰러졌어요.
6: 먼저 태풍 영향권에 들었던 대만에서는 최대 700mm의 폭우가 쏟아져 1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바비는 오는 14일 중국을 빠져나가 북한을 향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랴오닝과 지린 등 동북지방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1: 창과 창, 차세대 축구 황제들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먼저 우승 쪽은 혼란의 노르웨이였지만 위기의 그 순간 잉글랜드엔 주드 벨링엄이 있었습니다. 그가 쏘아올린 4강행 결승골. 경기장 한복판에선 비틀즈의 명곡 헤이 주드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8: 잉글랜드가 전반 36분 먼저 실점하고 끌려갑니다. 노르웨이 셀데르프의 기습골. 분위기가 넘어갈 뻔한 위기. 잉글랜드의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측면 고든의 낮은 패스를 동점골로 완성한 벨링엄. 팽팽한 접전에 돌입한 연장 승부에선 3분 만에 골을 신고했습니다. 로저스 슈팅을 뉴일랜드 골키퍼가 완전히 잡지 못했고 벨링엄이 그대로 달려들어 결승골로 완성했습니다. 결정력과 집중력이 만든 두 골. 잉글랜드의 4강행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울려퍼진 잉글랜드의 승리곡 원더원.

0: 벨링엄만을 향한 찬가도 이어졌습니다.
1: 훌륭한 건 나라 전체의 승리입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드 벨링엄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0: 상대 수비를 붙들어 놓은 케인과 혼란을 꽁꽁 묶은 수비 등 잉글랜드는 조직력도 뛰어났습니다. 잉글랜드는 1966년 대회 이후 60년 만에 정상 탈환 도전을 이어가게 됐고 돌풍을 이어온 노르웨이는 8강에서 대회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주민입니다.
2: 이제 잉글랜드 앞에는 거대한 산이 기다립니다.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벨링엄과 메시, 차세대 리더와 전설이 맞붙는 꿈의 준결승이 성사됐습니다. 정충희 기자입니다.
3: 전반 10분 만에 아르헨티나가 골문을 열었습니다. 메시의 발끝을 떠난 공이 마크 알리스테르 머리를 거쳐 스위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후 거센 반격에 나선 스위스. 후반 20분 자카의 슈팅이 지난 월드컵 야신상 주인공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에 막혔습니다. 그러나 22분 은도예가 견고하던 아르헨티나 수비를 허물고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날카로운 침투, 좁은 각에서도 성공시킨 정교한 슈팅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5분 뒤 양 팀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스위스 엠볼로가 쓰러졌고 아르헨티나 파레데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 결과 엠볼로의 시뮬레이션. 경고 누적으로 엠볼로는 퇴장당했습니다. 11명의 아르헨티나는 10명의 스위스를 몰아붙였고 연장 후반 7분 훌리안 알바레스의 환상적인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종료 직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3-1로 이긴 아르헨티나는 2연속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1: 우리가 한 명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연장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계속 밀어붙이면 골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말입니다.
3: 1위 프랑스와 3위 스페인이 4강에서 만나고 2위 아르헨티나는 4위 잉글랜드와 격돌합니다. KBS 뉴스 정충희입니다.
2: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오는 23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핵심은 보유세, 또 다주택자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입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민심을 직접 듣겠다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예고하자 관련 부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14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해 사전 공론화 작업에 나섭니다. 특히 이 대통령도 언급한 세제 개편이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적정 보유세와 실거주일 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 차 등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이 대통령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한 만큼 공론화 작업도 여기에 집중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비거주 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투기 억제를 위한 양도세 개편 등도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세금 인상 면피용 토론회 아니냐, 정책 실패 반성부터 하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5: 증세 꼼수로 가득한 토론회는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무주택 실수요자들과 실거주 1주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임을
4: 민주당은 야당이 토론 시작도 전에 결론부터 내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6: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결국 대변인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습니다.
4: 정부는 대통령 주재 토론회까지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2: 중동에서는 전쟁 재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막아섰고 중동 지역 미군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미국도 10배 더 강한 타격, 재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7: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키프로스 선적의 민간 컨테이너선. 지정 항로를 벗어나 운항하며 경고를 무시했

0: 있었던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엔진룸에 불이 났고 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고 미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란은 추가 공지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전면 봉쇄한다고도 선언했습니다. 하메네이 장례 이후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복수를 다짐하는 메시지를 낸 뒤 대응이 한층 강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1: 우리는 범죄적이고 비열한 살인자들로부터 당신과 이 두 전쟁의 모든 순교자가 흘린 무고한 피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을 맹세합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성명입니다.
0: 공습에 나서 캐슘 섬과 반다르 아바스 등 이란 남부 군사시설 140여 곳을 타격해 곳곳에서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새 세 번째 공습입니다.
2: When they hit, we hit 10 times harder. You know, we hit much harder.
1: 그들이 타격하면 우리는 10배 더 강하게 타격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세게 타격합니다.
0: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 등의 미군 기지에 대규모 반격을 가했습니다. 중재국들이 나서고 있지만 휴전 종료를 통보한 미국과 항복은 없다는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무력 충돌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웃기면서도 씁쓸하고 유쾌하면서도 날카롭습니다. 넘버원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욕망을 통렬하게 비틀며 웃음을 선사한 이 블랙 코미디의 수작, 영화 넘버3입니다. 우리 시대 영화 손은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1: 왜 신경 써?
2: 조직의 넘버2 자리를 노리는 삼류 건달 태주. 넘버1이 될 때까지 아이 갖는 일도 미룹니다.
1: 에이씨, 네가 넘버3래. 내가 넘버2야.
2: 시인을 꿈꾸며 베스트셀러만 읽는 아내. 정의를 외치며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검사. 저마다 꿈을 말하지만 행동은 번번이 어긋납니다. 영화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90년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군상을 비춥니다. 으스꽝스러운 조폭들과 그 주변 인물들을 비웃다 보면 어느새 그 얼굴이로 관객 자신이 겹쳐집니다.
3: 하늘 색깔이 빨간색?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빨간색이야.
2: 조롱이 아니라 연민이 섞인 웃음. 이 못난 인물들을 영화는 쉽사리 무시하거나 혐오할 수 없게 그렸습니다.
4: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코미디, 미워할 수 없는 코미디, 조폭 코미디지만 그 캐릭터들이 미워할 수 없는 관객분들에게 마음을 좀 움직였던.
2: 무명의 연극 배우였던 송강호는 이 한편으로 국민 배우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1997년 8월, 석 달 뒤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이 웃음은 시대의 징후가 됐습니다. 넘버원이 모든 걸 갖는 세상의 그늘을 영화가 한 발 앞서 그린 겁니다.
5: 과도한 성장 경쟁 이면에 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쇠퇴라든가 승자 독식 구조에서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2: 모두가 넘버원을 향해 달리지만 대부분은 넘버3로 살아갑니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영화의 풍자가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6: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근입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준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열린 8강전에서 축구종과 잉글랜드는 연장 접전 끝에 노르웨이에 2-1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벨링엄이 동점골과 결승골을 모두 터뜨리면서 2018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에 잉글랜드를 준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스위스를 3-1로 꺾고 4강에 올랐는데요. 연장에서 알바레스의 결승골, 마르티네스의 쐐기골이 연이어 나오면서 월드컵 2연패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자 FIFA 랭킹 상위 4팀이 우승컵을 두고 격돌하는데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준결승전은 오는 16일에 치러집니다. 일요일 스포츠포스 월드컵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자,
1: 월드컵 4강 진출국이 결정이 됐는데 아르헨티나가 막차를 탔죠?
2: 네, 그 아르헨티나가 미국 캔사스시티에서 열린 8강전에서 스위스를 연장 끝에 3-1로 제압을 했고요. 그 아르헨티나는 통산 4번째 우승이자 그 대회 2연패 도전.

0: 오늘 이어갔습니다.
1: 네, 아르헨티나가 스위스에 진땀승을 거뒀죠.
0: 네, 맞습니다. 그 아르헨티나는 1대1로 맞선 채 연장전에 들어갔는데요. 후반 7분에 훈련 알바레스 선수가 전성기 손흥민을 연상시키는 그 환상적인 가마차기 득점을 뽑아냈고요.
1: 네네.
0: 또 종료 직전에 그 마르티네스의 세게 골까지 묶어서 그 아르헨티나가 힘겹게 또 승리를 따냈습니다.
1: 네. 축구의 신 메시가 오늘 대기록을 세웠죠.
0: 네, 메시 선수가 전반 10분에 코너킥으로 그 맥 알리스터의 헤딩골을 도왔고요. 이미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21골을 보유하고 있는데 역대 최초로 그 20골 또 10어시스트라는 또 대기록도 달성을 했습니다.
1: 네, 스위스는 선수 퇴장이 뼈아팠죠.
0: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스위스 엠볼로 선수가 후반 27분에 드리블하다가 넘어져서 그라운드를 나뒹굴었는데
1: 네.
0: 비디오 판독 끝에 시뮬레이션 파울로 그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1: 네, 네.
0: 스위스가 10명으로 그 식스백을 세워서 잘 버텼는데 막판에 두 골을 내주면서 퇴장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1: 네, 이번 대회 헐리우드 액션 퇴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판정이 나왔다가 네. 뒤바뀐 건 처음이고요.
1: 네.
0: 이 규정에 또 스위스가 또 눈물을 또 삼키게 됐습니다.
1: 네, 네. 잉글랜드도 노르웨이를 꺾고 4강에 올랐는데 벨링엄이 승리를 이끌었죠.
0: 네, 잉글랜드가 마이애미에서 노르웨이의 연장 끝에 2대1 역전승을 거뒀고요. 말씀하신 대로 벨링엄 선수가 전반 추가 시간에 상대 3명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왼발 슛으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1: 네.
0: 또 전반 3분에는 또 동료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 맞고 흐르자 또 벨링엄 선수가 쇄도에서 차 넣으면서 또 결승골까지 터뜨렸습니다.
1: 네. 자,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결승 길목에서 맞붙게 됐는데 두 팀은 악연이 있죠.
0: 네, 우선은 1982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을 치렀고요. 4년 뒤에 그 월드컵 8강에서는 또 아르헨티나 마라도나의 또 신의 손 득점이 있었습니다.
1: 네.
0: 1998년 월드컵에서는 그 잉글랜드 베컴이 퇴장당하면서 승부차기로 졌지만 2002년 월드컵에서는 베컴이 페널티킥 결승골로 서력을 했고요. 양 팀이 24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서 재격돌 하게 됐습니다.
1: 네. 메시가 잉글랜드를 처음 상대한다고 하죠?
0: 네, 맞습니다. 메시 선수가 A매치를 205경기나 뛰었지만 잉글랜드를 그 처음으로 상대를 합니다.
1: 네.
0: 양 팀의 마지막 A매치가 2005년이었는데 당시에는 메시가 결장을 했고요. 또 메시 선수는 그 경기 후에 매우 특별한 4강전이 될 것이라면서 또 잉글랜드와의 대결을 고대했습니다.
1: 네. 자, 4강이 FIFA 랭킹 1, 2, 3, 4위가 맞붙는 참 꿈의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 이것도 참 재밌네요.
0: 네, 맞습니다. 뭐 꿈의 대진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합할 것 같고요. FIFA 랭킹 1위 프랑스와 3위 스페인이 15일에 댈러스에서 4강전을 치르고요.
1: 네.
0: 그리고 2위 아르헨티나와 4위 잉글랜드가 그 다음날 애틀란타에서 결승 진출을 다투는데
1: 네, 네.
0: 특히 네 팀 모두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강호들의 맞대결이라서 팬들의 흥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먼저 스페인과 프랑스의 대결에서 주목해볼 선수를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우선 프랑스에서는 8골을 몰아친 은바페 선수를 비롯해서 뭐 올리세라든지 덴벨레 같은 공격 자원이 즐비하고요. 스페인에서는 비록 한 골에 그치고 있지만 그래도 드리블로 상대를 몰고 다니는 그 야말 선수 그리고 두 경기 연속 교체로 들어가서 결승골을 터뜨린 그 메리노 선수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득점왕 골든부트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죠.
0: 네, 아르헨티나 메시와 프랑스 은반페가 나란히 그 가장 많은 8골을 기록 중인데요.
1: 네.
0: 득점수가 같으면 도움 개수를 따지거든요.
1: 네.
0: 현재 3도움의 은반페가 2도움의 메시보다 도움 1개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잉글랜드 벨링엄과 케인이 6골인데 그 남은 두 경기를 통해서 뒤집기를 노립니다.
1: 네. 자,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와 맞붙었던 남아공 선수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요.
0: 네, 그 남아공 국가대표이자 마멜로디 소속인 제이든 애덤스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한 지 불과 몇 주 만인 11일에 25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케이프타운 외곽의 한 건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돼서 남아공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 네,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요.
0: 네, 일부 현지 매체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고요. 애덤스 선수는 그 체코전 전날에 할머니가 그 돌아가셨는데 국가를 위해서 선발 출전을 했고요.
1: 네네.
0: 또 한국을 꺾은 뒤에 라커룸에서 동료들이 좀 기뻐하는데 홀로 구석자리에 좀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도 또 보였거든요.
1: 예.
0: 안타깝게도 그 우리나라와의 경기가 짧은 인생에서 또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1: 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월드컵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정리했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중계 방송에는 첨단 기술이 도입됐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인지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자, 방송으로 보는 경기장 전광판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2: 아, 예, 그렇습니다. 경기장에 가서 보면 이 그라운드 사이드 라인을 따라서 광고판이 쭉 이어져
1: 그렇죠.
2: 있거든요. 예, 이건 이제 예전에는 A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아, 지금 이 A보드 입간판을 세우지 않고 이제 LED 전광판을 사용하죠.
1: 네.
2: 이 월드컵 중계방송 보면은 LED 전광판에 우리나라 기업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1: 네.
2: 있습니다. 아, 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가 나오는 거 보면 왠지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1: 네.
2: 사실은 이 경기장의 LED 전광판 광고와 방송 중계 화면으로 보는 전광판 광고는 다릅니다.
1: 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방송에 나온 전광판 광고 경기장과 어떻게 다른가요?
2: 우리나라 중계방송에는 한국 기업의 광고가 나가고요. 또 미국 중계방송에는 미국 기업, 유럽 중계방송에는 유럽 기업의 광고가 방송이 되는 겁니다.
1: 네네.
2: 경기장의 LED 전광판은 분명히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이 TV 중계 방송에서는 나라별로 서로 다른 광고가 송출될까?
1: 예.
2: 아,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가상 광고 교체 기술이거든요.
1: 네.
2: LED 전광판은 이 초당 240장의 화면을 송출하는데 이 각 나라의 이 중계 카메라는 240장 중에서 자신들에게 배정된 특정한 화면만 읽어내는 거거든요.
1: 아, 네.
2: 예, 그래서 이 나라별로 미국에는 미국 광고, 한국에는 한국 광고가 방송되는 거고요. 넓게 보면은 이 FIFA가 이 광고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광고비를 많이 받기 위한 타깃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네. 그러니까 경기장에 전광판이 없어도 방송에서는 전광판 광고를 하는 게 가능하다면서요.
2: 예, 최근에는 아예 이 LED 전광판도 설치하지 않는 그런 경기장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장에 LED 전광판이 없는데 중계방송에서는 전광판 광고가 방송으로 마치 있는 것처럼 나가거든요.
1: 네네.
2: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보면은 이 중계 시스템에다가 미리 이 사이드라인 또 골대 잔디라인 등을 입력을 하고 난 뒤에 그 위치에다가 디지털 광고를 합성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1: 네.
2: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뭐 중계방송 화면은 실제와는 다른 이 가상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 공중에서 촬영한 경기장의 전경, 달리는 선수들과 똑같이 달리면서 보여주는 역동적인 화면 이런 것들은 경기장에 실제 가면 볼 수 없는 것들이죠.
1: 네.
2: TV가 만들어낸 또 다른 경기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경기 상황을 이해하는데 경기장 직관보다 중계방송이 유리할 때도 있죠.
2: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이 파울이 나왔을 때 경기장 관람석에서는 파울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뭐 잠깐 딴 생각을 하면은 경기장에서는 파울 장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런데 예, 중계 방송은 느린 그림으로 파울 장면을 몇 번씩 보여주죠. 경기장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TV로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중계방송은 선수들 정보나 감독의 전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경기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1: 네네.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포츠 중계, 시청 문화도 달라졌죠?
2: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화면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1: 네.
2: 이 말을 자주 들었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위성을 통해서 해외 경기를 중계하다 보니까 기상 상태에 따라서 방송이 자주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기내가 시끌벅적해지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내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구매해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기만 노트북으로 네. 실시간 중계방송을 본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1: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2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고지우 선수가 KLPGA 투어 상반기 마지막 대회 하이원 리조트 여자 오픈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네요.
2: 네, 고지우는 오늘 강원 정선군의 하이원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하이원 리조트 여자 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없이 보기 2개로 이 오버파 75타를 쳤지만 네. 최종 합계 22언더파 270타로 시즌 첫 번째이자 통산 4승째를 거뒀습니다.
1: 네네. 사실상 뭐 우승이 전날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3라운드까지 8타 차 단독 선두를 달렸죠.
2: 네, 고지우는 몰아치기 능력이 뛰어나서 버디 폭격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전날 3라운드에서 9언더파를 몰아치면서 합계 24언더파로 KLPGA 투어 54홀 최다 언더파 기록을 새로 네. 썼습니다. 8타 차 선두였던 만큼 사실 오늘 최종 라운드는 고지우가 작년 이 홍정민이 메디힐 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서 작성한 72홀 최다 언더파 우승 29언더파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네. 오늘 6언더파만 더 보태면 KLPGA 투어 첫 30언더파 우승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 네. 고지우는 오늘만큼은 화려한 버디 행진 대신 실수를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1: 네. 8타 차를 뒤집는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통산 그렇다. 고지우 선수가 4승째인데 모두 강원도에서 거둔 우승이라고요?
2: 네, 고지우는 2023년과 작년 평창군에서 열린 맥홀 모나 용평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고 2024년과 올해는 하이원 리조트 여자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통산 4승을 단 2개 대회에서만 거둔 것도 이색적인데요.
1: 네.
2: 고지우는 본인도 정말 신기할 따름이라고 강원도에 땅을 사야 하나 싶을 정도라고 네.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동생 고지원이 올해 4월 국내 개막전에서 우승한 데 이어서 언니 고지우 까지 우승하면서 또 자매 골퍼로서의 존재감도 더욱 키웠습니다.
1: 네, 네. 유혜란 선수는 LPGA 투어 아몬드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사상 첫 60타 이 꿈의 타수죠. 대기록을 쓰면서 우승에 도전 중이죠.
2: 네, 유혜란은 어제 밤에 끝난 에비앙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9개를 잡아내면서 11언더파 60타를 작성했습니다.
1: 네, 대단합니다.
2: 60타는, 네, 60타는 기존 김효주, 전인지, 리오나 맥과이어가 기록한 61타를 넘어선 남녀 메이저 대회 통틀어 18홀 최소타 신기록입니다.
1: 그렇군요.
2: 네, 유혜라는 3라운드 활약을 바탕으로 합계 19언더파 194타를 기록해 2위 이와이 아키에를 3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1: 네, 유혜란 선수가 2주 전에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었죠.
2: 네, 유혜란이 이번 대회에서까지 우승하면 넬리코다에 이어서 올 시즌 메이저 2승을 기록하는 선수가 됩니다. 네. 2013년 메이저 3연승을 달성한 박인비 이후 처음으로 두 개 메이저를 연속 제패하는 한국 선수가 되고 또 통산 메이저 2승 이상을 거둔 8번째 한국 선수로도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1: 네네. 지금 최종 라운드가 진행 중인데 유혜란 선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 13번 홀까지 유혜라는 한 차를 잃어서 중간 합계 18언더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2: 선두는 유지하고 있지만 2위 브룩 핸더슨에게 한 타짜까지 쫓겼었거든요.
1: 네.
2: 같은 조에서 경기하고 있는 핸더슨이 7번 홀 이글, 8번 홀 호인원 등 신들린 경기력으로 8개 홀에서 무려 5타를 줄이면서 네. 유혜란이 맹추격을 당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핸더슨이 11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서 유혜란이 다시 2타차 선두가 됐습니다.
1: 네.
2: 아직 5홀이 남은 만큼 우승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1: 호인원까지 했군요. 브룩 핸더슨이.
2: 네.
1: 자, 김지용 선수는 스코틀랜드 오픈 3라운드에서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죠?
2: 네, 김주영이 안개로 경기 진행에 차질을 빚은 미국 PGA 투어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3라운드를

0: 공동 4위로 마쳤습니다. 김주영은 전날 악천후로 인해 파행 운영된 그 경기 때문에 네. 7번 홀까지만 경기를 치르고 오늘 잔여 경기에 나서야 했는데요. 오늘 영국 스코틀랜드의 르네상스 클럽에서 속개된 3라운드에서 총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언더파 68타를 쳤습니다. 네. 중간 합계 11언더파 199타를 적어내고 공동 선두 그룹의 한타 뒤진 공동 4위로 4라운드를 시작합니다.
1: 네. 자, 남녀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와 넬리 코다가 같은 주에 나란히 컷탈락했는데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0: 네, 셰플러는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무려 4년 만에 컷탈락을 했고 코다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한타 차로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코다가 컷탈락한 것도 무려 2년 만의 일인데요. 여자 골프에도 세계 랭킹이 도입된 2006년 이후 남녀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같은 주에 모두 컷탈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울사전이 나눔팀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미스터 올스타는 한화 문현빈이 아닌 허인서가 차지했죠.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지금 고르질 못한데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 네,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질 못하는데요. 프로야구가 지금 올스타전 휴식기 중인데 전반기는 삼성과 LG의 양강 체제였죠. 시즌 초부터 선두권을 형성하고 막판에 삼성이 1위로 마치게 됐는데 전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장은상 기자.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다시 한번 올스타, 미스터 올스타 한화 문현빈 아닌 허인서가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어제 끝난 올해 KBO 올스타전이죠. 미스터 올스타는 한화의 집안 싸움이었는데요. 네. 또 허인서 선수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허인서 선수는 기자단 투표 26표 중 13표를 얻어 생애 첫 출전한 올스타전에서 MVP에 올랐는데요. 5타수 4안타 1타점의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1: 네.
2: 경쟁자인 문현빈 선수 역시 5타수 4안타를 기록했지만 8회 3루타가 나오기 직전에 기자단 투표가 시작돼 득표에서 다소 손해를 본 부분이 허인서 선수가 MVP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자, 프로야구는 올스타전 휴식기인데 전반기는 삼성과 LG의 양강체제였죠?
2: 네, 삼성이 LG와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위닝시리즈로 마치면서 1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1: 네.
2: 삼성은 시즌 초 7연승 뒤 7연패를 하는 등 심한 오르락내리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부상대체 외국인 선수 잭 오라클린 선수의 활약과 불펜진의 견고함을 앞세워 승률 고공행진을 계속 펼쳤습니다. 여기에 구자욱, 디아즈, 최용호 선수로 이어지는 공포의 좌타라인까지 앞세워 타선에선 화력을 높였습니다. 투타에서 모두 상위권 성적을 낸 삼성이 예상대로 LG와 2강을 구축하며 전반기 1위를 최종 차지했습니다.
1: 네네. 자, 삼성은 이제 후반기를 대비해서 외국인 투수를 새로 영입했죠?
2: 네, 삼성이 메이저리그 출신 우완 크리스 페덱 선수를 새 외국인 선수로 영입했습니다. 페덱 선수는 메이저리그 통산 132경기에서 32승 43패, 평균자책점 4.83의 성적을 거둔 선수인데요. 삼성은 우승을 위해 페덱 선수에게 47만 3,333달러의 금액을 안겼습니다.
1: 네.
2: 이로써 삼성은 후라도와 페덱 선수로 이어지는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 라인을 구성했고요. 소종 선발진의 견고함까지 더해 마운드 높이를 더 높일 예정입니다.
1: 네, 2위 LG도 잇몸 야구라 불릴 정도로 전반기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2: 네, LG는 시즌 초반 기존 마무리 투수 유영찬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장기 재활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 선수까지 방출하며 공백이 여럿 생겼습니다.
1: 네.
2: 대체 마무리 투수로 손주영 선수를 활용했고요. 대체 선발로는 장현식 선수를 기용하며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홍창기, 신민재 선수의 부진은 홍찬희, 천성호, 문정빈 선수의 활약으로 메웠고요.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 선수의 MVP급 활약이 더해지면서 전반기 1위를 2위로 끝냈습니다.
1: 네, KT와 두산의 약진도 전반기에 주목해볼 부분이죠.
2: 네, KT는 올 시즌을 앞두고 FA시장에서 김현수, 최원준, 한승택 선수를 영입했죠. 3명의 선수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팀 성적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최원준 선수는 리그 타격 1위를 유지하는 등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죠. 두산은 초소 특급 조련사인 김원영 감독 부임 이후 마운드 재건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곽빈, 최민석 등 토종 선발 투수의 활약이 돋보인 전반기였습니다.
1: 네. 또 시즌 초 하위권으로 평가되던 기아도 전반기를 4위로 마치면서 선전했죠.
2: 네, 핵심 전력 유출로 고민이 깊었던 기아죠. 부상에서 돌아온 김도영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 4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네. 김도영 선수는 홈런 27개를 때리며 LG 오스틴 딘 선수와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성범, 카스트로 선수의 활약까지 더해 짜임새 있는 중심 타선을 구축했습니다.
1: 네네.
2: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러, 네일 선수로 이어지는 원투펀치가 모두 제 몫을 해줬고요. 불펜에선 조상우, 한재승 선수가 꾸준 리를 도맡아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 네, 반면에 지난해 3위였던 SSG는 최악의 전반기를 보냈죠.
2: 네, SSG 올해 쉽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단 창단 후 최다인 13연패를 기록한 뒤 이후에도 9연패를 다시 기록해 연패를 끊는데 계속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1: 네.
2: 김광현 선수가 시즌 전부터 어깨 부상으로 이탈한 데 이어 화이트 선수도 부상으로 결국 시즌 도중 짐을 쌌습니다.
1: 네네.
2: 여기에 베니지아노, 타카다 쇼타 선수의 부진이 계속 이어졌고요. 결국 마운드 붕괴 위기에 몰리며 9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 네, 홈런 타율, 다승 등 개인 타이틀 경쟁도 치열하죠?
2: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홈런 부문 경쟁은 기아 김도영 선수와 LG 오스틴 딘 선수가 펼치고 있는데요. 두 선수 나란히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타점 부문에선 한화 강백호 선수가 85타점으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1: 네.
2: 타율 부문에선 KT 최원준 선수가 1위를 지키는 가운데 롯데 레이에스 선수가 맹추격에 나서고 있는 형세입니다.
1: 네네.
2: 다승 부문에선 기아 울러, 두산 최민석, LG 임찬규 선수가 나란히 9승을 기록해 공동 1위에 올라 있고요. 이 중 최민석 선수는 평균자책점 2.33으로 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개인 타이틀 경쟁 변수는 9월 아시안게임이죠.
2: 네, 오는 9월 2026 IT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요. 이 기간 KBO 리그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타이틀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죠. 다만 올해는 늦은 장마로 인해 우천 취소된 경기가 현재까지 많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안게임에 갈 선수들은 경기를 그나마 최대한 소화한 뒤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인데요. 추후 편성될 경기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타이틀 경쟁에서도 계속해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전반기 프로야구 흥행 돌풍도 대단했죠.
2: 네, 올해 KBO 리그 관중 기록은 최소라는 타이틀이 거의 항상 붙었습니다. 일단 100만 관중을 역대 최소인 14일 55경기 만에 돌파했고요. 이후 200만부터 700만 관중까지 모두 최소 경기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 네네.
2: 6월 30일 388경기 만에 나온 700만 관중 돌파는 지난해 최고 기록을 17경기나 앞당긴 결과였습니다.
1: 네. 자, 후반기 프로야구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2: 네. 후반기 관전 포인트는 역시 새 얼굴의 활약입니다. 올해 KBO 리그 유독 외국인 선수 교체가 전반기에 많았습니다.
1: 네.
2: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삼성 페덱 선수를 비롯해 SSG 해치, 아빌라, 두산 세베리노 등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의 합류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들의 활약을 발판 삼아 해당 팀들이 순위 싸움에서 얼마나 더 경쟁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의 고우석이 빅리그 첫 홀드를 기록했네요.
2: 네, 빅리그로 승격된 미네소타 고우석 선수 오늘 에인절스전에 출전했는데요. 팀이 5대3으로 앞선 8회 초에 등판해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빅리그 첫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고우석 선수의 오늘 최고 구속은 시속 155km가 나왔고요. 투구수는 21개를 기록했습니다.
1: 네. 자,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무안타 침묵한 가운데 샌디에고의 송성문은 역전타를 때려냈죠?
2: 네, 먼저 샌디에고 송성문 선수 오늘 토론토전에 9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3회 말 2사 2, 3루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서 좌중간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앞서 볼넷도 한 개를 기록한 송성문 선수는 3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 1도루를 기록하며 팀의 8대7 승리에 힘을 보탰고요. 시즌 타율은 2할 1푼 7리를 기록했습니다.
1: 네네.
2: 이정우 선수는 오늘 콜로라도전에 7번 타자 우익스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아쉽게도 3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1: 네.
2: 시즌 타율은 3할 6리까지 내려갔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와 정리해드렸는데요.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소식, 국내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K리그 1 오늘 3경기가 열렸는데 단독 선두 서울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원의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2: 서울과 강원이 양팀 통틀어 슈팅수 19개를 기록했지만 두 팀 모두 득점에 실패하면서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 네.
2: 기록을 보면 원정팀 강원이 우세한 경기였습니다. 6개로 홈팀 서울보다 2배 많은 유효 슈팅 수를 기록했고요. 파울 수도 서울의 3배에 가까운 16개를 기록하며 상당히 거친 경기를 펼쳤습니다.
1: 네.
2: 그렇지만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으며 무득점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강원의 월드컵 스타 이기혁은 강투지와 선발로 중앙 수비진을 구축하며 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1: 네.
2: 이 31도가 넘은 폭염 속에서 열렸던 경기인데요. 6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30대 남성 관중이 후반 4분 탈진으로 의식이 흐려지며 응급구조사가 출동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1: 네.
2: 다행히도 이 관중이 산소호흡기 연결 후 안정을 되찾으며 경기가 재개되었고요. 어쨌든 서울이 이날 승점을 1점 추가하면서 11승 3무 3패 승점 36점으로 2위 전북현대 승점 7점 앞선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1: 네네.
2: 강원은 7승 7무 3패 승점 28점으로 포항과 승점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앞선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1: 네. 자, 승격팀 인천은 안양을 홈으로 불러들였죠?
2: 승격팀 선후배 대결은 선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해 승격팀 안양이 올해 승격팀 인천을 원정에서 제압했습니다.
1: 네네.
2: 안양이 경기 시작 3분 만에 이태희 선수의 코너킥을 중앙 수비수 권경원이 선제골로 연결하면서 일찌감치 앞서 나갔습니다.
1: 네.
2: 인천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무고사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안양의 수비는 쉽게 뚫리지 않았고 안양이 적지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네네.
2: 이날 승리로 안양이 시즌 5승째를 거뒀는데요. 승점 23점으로 인천과 순위를 맞바꿨고요. 인천은 6승 3무 8패 승점 21점으로 7위가 되면서 기존보다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1: 네, 대전은 제주 원정을 떠났죠?
2: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와 대전시티즌의 경기는 공방전 끝에 득점 없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제주가 홈에서 무려 14개의 슈팅을 퍼부었는데요. 빈공에 시달리면서 득점에 실패했고요. 대전도 유효 슈팅 한 개에 그치며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1: 네.
2: 제주가 5승 5무 7패 승점 20점으로 8위로 올라섰고 대전은 4승 6무 7패 승점 18점으로 1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 네. 자, K리그2는 두 경기가 열렸는데 단독 선두 부산과 김포의 경기부터 정리해볼까요?
2: 부산 아이파크가 홈에서 김포를 상대로 승리를 연출하며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부산은 김민혁이 전반 추가 시간 3분에 선제골을 넣었고 크리스찬이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추가 골을 넣으면서 구덕 운동장에서 2-0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 네.
2: 이날 승리로 부산이 전날 안산에 덜미를 잡힌 2위 수원삼성과의 승점차를 4점까지 벌렸고요. 부산이 11승 3무 2패 승점 36점을 기록 중입니다.
1: 네.
2: 김포는 6승 6무 4패 승점 24점으로 17개 팀 중 8위에 머물렀습니다.
1: 네. 충남 아산과 경남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2: 충남 아산은 홈에서 경남과 1-1로 비겼습니다. 충남 아산이 경기 시작 11분 만에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손준호의 선제 득점으로 앞서 나갔지만 전반 정규시간 종료 1분 전 김현호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1: 네.
2: 후반 양팀이 위닝골을 노렸는데 추가 득점 없이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충남 아산은 6승 6무 4패로 김포와 승점 동률을 기록했지만 다득점에서 앞선 7위에 자리했고요. 경남은 5승 5무 6패 승점 20점으로 9위에 자리했습니다.
1: 네, 골 가뭄에 시달리는 제주는 최전방 해결사를 영입했네요.
2: K리그1 제주가 브라질 출신 공격수 아이아스를 영입했습니다.
1: 네.
2: 이 아이아스 선수가 자국 프로팀 폰치프레타 유소년 팀에서 성장한 뒤 스페인 그라나다 B, 발렌시아 메스타야, 레알 오비에도 라싱 산탄데르, 포르투갈 모레이엔세, 아르메니아 노아 등을 거친 스트라이커인데요. 박스 안에서의 뛰어난 골 결정력과 영리한 공간 침투가 돋보이는 해결사 유형의 공격수입니다. 노아 소속으로 데뷔한 24-25 시즌에 공식전 41경기에서 19개의 골과 6개의 도움을 몰아쳤고요.
1: 네.
2: 직전 시즌에는 유로파 챔피언스 리그 예선, 유로파 리그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누비면서 공식전 36경기 13골 2개 도움을 기록하며 두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1: 네. 이 아이아스가 이강인과 인연이 있다고요?
2: 네. 스페인 라리가 발렌시아의 2군 격이죠. 메스테아 시절에 국가대표 에이스 이강인 선수와 인연을 맺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한국행이 결정된 뒤 아이아스 선수가 이강인 선수

0: 선수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네. 자, 소식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1: 국내 축구 소식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NBA 썸머리그에서 뛰는 샌안토니오의 이현중이 드디어 3점 슛에 성공했네요.
1: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경기가 있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뉴욕 닉스와의 경기였고요. 네. 아쉽게도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소속의 이현중 선수가 10분 50초 동안 뛰면서 3점 슛 1개, 리바운드 2개 그쳤습니다. 네. 팀은 70대 49로 크게 이겼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현중 선수에게는 조금 답답한 경기였을 것 같아요. 예. 이 공격이 특정 선수들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현중 선수는 공을 잡는 횟수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0: 네.
1: 아무래도 그 서머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동료들, 그러니까 자코비, 글래스핀 나 뭐 카터 브라이언트 같은 이런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패스를 안 하고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백업 슈터로 초청된 이현중에게는 공이 올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0: 네.
1: 3쿼터에 패스를 받자마자 왼쪽에서 멋지게 이 3점포를 꽂아 넣은 걸 보면 슛 감각은 여전한데 이현중 선수 이제 겨우 시작이거든요.
0: 네.
1: 내일 오전 10시 이 미러크 그 벅스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자신 있게 림을 조준해 주길 바랍니다.
0: 네. 지난 5월 미국 여자 프로농구로 건너간 LA 스파크스의 박지현은 팀에 잘 적응 중이라고요.
1: 네. 이 미국 여자 프로농구에서 뛰고 있는 LA 스파크스 가드 박지현 선수.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시카고 스카이전에서 7분 44초로 소화했고요. 팀의 그 102대 87 대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쉽게 야투가 안 들어가면서 득점은 없었는데 리바운드 한 개를 잡으면서 살림꾼 역할을 했는데요.
0: 네.
1: 5월 개막 이후에 벌써 16번의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평균 9분씩 뛰고 있는데 주전은 아니지만 감독이 꾸준히 로테이션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건 신뢰를 받고 있다는
0: 그렇죠.
1: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0: 네.
1: 또 오늘 14일 애틀란타 드림전에서는 박지현 선수의 그런 시원한 득점포도 기대해 볼만합니다.
0: 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일본 오픈에 출전하네요.
1: 네, 그 오늘 14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일본 오픈에 안세영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0: 네.
1: 사실 이 안세영 선수 이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기도 한데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을 합니다. 안세영이 만약에 일본 오픈의 결승에 진출하게 되면 19일에 경기가 있고요. 바로 이틀 후인 21일에 중국 창저우로 넘어가서 최고 등급 대회인 중국 오픈까지 소화하는 이런 강행군에 나서게 되는데요.
0: 네.
1: 안세영은 올해 벌써 5개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 2연전을 통해서 시즌 6번째, 7번째 우승을 싹쓸이하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또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안세영은 지난해 이 중국 오픈 준결승에서 무릎 부상으로 아쉽게 기권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슈퍼슬램 대기록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쉬움을 털어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번 대회는 안세영 외에도 김가은, 서승재, 김원호, 이소희 등 이런 우리나라 그 배드민턴 대표팀 정예 멤버들이 총출동합니다.
0: 네.
1: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둔 전초전으로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0: 네. 자, 프로 탁구리그 시리즈 2에서 박강현, 김하영이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네요.
1: 네, 먼저 이 박강현 선수는 그동안 맨날 4강에서 멈췄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구에서 열린 총재배 이 프로 탁구리그 시리즈 2 남자 단식 결승에서 우형규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그 서러움을 날려버렸습니다.
0: 네.
1: 이적 후에 첫 우승이라서 더 뿌듯하다라는 이런 소감도 전했고요. 또 여자 단식의 김하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심각한 그 손목 부상을 당해서 올해 시간 재활에만 매달려 했는데 이번 결승에서 이은혜 선수를 만났고요. 마지막 5게임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0: 네. 사이클의 괴물 신인이 나타났네요. 주니어 랭킹 1위 최태호가 일반부 선수들과 겨뤄서 금메달을 따냈죠.
1: 네, 최태호가 지난 9일 목요일에 강원 양양 국제 사이클 대회 남자 스프린트 결승에서 성인부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예선에서 무려 9초 6 638이라는 대회 신기록까지 세웠고요.
0: 네.
1: 이번 결승에서는 오재석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
0: 네.
1: 주니어 세계 랭킹 1위다운 실력이기도 한데요.
0: 9초라는 게 이제 100m를 말하는 건가 보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주니어 세계 랭킹 1위다운 실력인데 대한 사이클 연맹 이상현 회장도
0: 네.
1: 한국 사이클의 미래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이제는 그 아시안 게임 메달 후보로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다가오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전망을 더 밝게 비추고 있는데요. 이 선수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0: 네.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저녁까지 전남권과 경남 서부에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20에서 80mm, 광주와 전남, 경남 서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고 해상에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30도에서 37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0.3도, 현재 습도는 66%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2도를 기록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첫 열대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대부분 지방으로 열대야 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 밤에도 습도가 높아 열대야로 이어진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남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노인이 온열 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99명이었습니다. 올 들어 누적 온열 질환자 가운데 28.8%는 65세 이상이었으며 열탈진이 57.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회 의장 등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정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과 관련해 고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철저한 검찰개혁을 통해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수사권과 보안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규배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병적 기록부만 공개하면 해소될 문제이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탈영 의혹 해소와 자진 사퇴가 없으면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각 12일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 인근 국가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벌였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군 시설 공습을 보도하며 미군이 추가 행동을 하면 더 가혹한 보복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르단 국영 뉴스통신이 이란발 미사일 3발이 자국 영토에 떨어져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하는 등 중동 각국의 피해 관련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 8강전에서 잉글랜드가 노르웨이를 물리치고 4강에 올랐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노르웨이의 연장 접전 끝에 벨링엄의 두 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습니다. 이어 열린 8강 마지막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역시 연장전까지 가며 스위스를 3-1로 이겼습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4강전은 오는 16일에 열립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40대 A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주민 1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소방대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 조리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10주년을 맞아 미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와 뉴질랜드 등 14나라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대전과 춘천 35도, 서울 33도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혈압에 대한 진료가 좀 더 세분화되는 걸까요?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진료 지침의 개정판을 보면 이완기 단독 고혈압을 새롭게 분류한 것을 비롯해서 혈압계의 변화라든지 생활습관의 개선사항도 확대됐는데요. 개정된 고혈압 진료 지침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온열 질환의 위험에 잘 대비해야 할 텐데요.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오랜 시간 야외 활동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열탈진, 열사병, 온열 질환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블랙펄의 고고씽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 고혈압 학회가 여섯 번째 고혈압 진료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첫 번째 진료 지침을 발표한 이후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권고안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번 6차 진료 지침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고혈압에 대한 6차 진료 지침 개정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이번 개정안은 특징적으로 확 달라진 건 아닌데요.
0: 네.
1: 고혈압을 더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하고
0: 네.
1: 환자 특성에 맞게 치료하자라는 쪽으로 바뀐 거고요.
0: 네.
1: 그 이제 뭐 젊은 사람의 고혈압, 또 이제 집에서 재는 가정혈압,
0: 네.
1: 또 새로운 혈압 측정기기, 그리고 또 여러 약을 한알로 만들어가지고 합친 복합제 있거든요.
0: 네.
1: 뭐 그런 거에 대한 치료 등이 좀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임상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 지침과 비교할 때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1: 예, 몇 가지 좀 추가가 됐는데요.
0: 네.
1: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 이제 팔에 커프를 감지 않고 혈압을 측정하는 그런 커프가 없는 혈압계. 그러니까 우리 혈압계 지금 어깨에다 뭘 감잖아요.
0: 네.
1: 이걸 감지 않고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혈압 측정계가 조금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좀 정립이 됐고 뭐 그 외에 이제 혈압약 이외에 뭐 신부전약

0: 약이나 당뇨약 네. 이런 것들 중에 혈압을 낮추는 게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개정안에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 포함됐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0: 우리가 보통 혈압 그러면 위아래 두 개로 피시잖아요. 네. 그 위에 것은 수축혈압, 밑에 것은 이완기혈압 이렇게 되는데요. 네. 보통 고혈압 기준이 수축기 140 이상, 또 이완기 90 이상을 말하는데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위의 혈압은 140보다 낮은데 네. 밑에 아래 혈압이 90 이상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걸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완기는 정상인데 밑에 혈압은 정상 90 아래인데 네. 위의 혈압, 수축혈압은 뭐 140, 50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축기 단독 고혈압 이렇게 부릅니다.
1: 고혈압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140에 90이지만 이완기 혈압만 상승한 경우가 이완기 단독 고혈압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네. 많은가 보죠?
0: 이런 경우 많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그런다고 해서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재보면 네. 뭐 128에 94, 135에 94 이렇게 나오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위에가 140 아래니까 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이런 고혈압 형태가 더 자주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좀 소홀히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특히 이완기 단독 혈압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는 건 젊은 사람들의 고혈압 때문인 건가요?
0: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진료 지침에서 강조하는 게 젊은 사람들에서 고혈압 환자가 충분하게 진단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뭐 3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뭐 자기가 고혈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그렇죠.
0: 또 검사도 안 하거든요. 혈압도 안 재고 그런 분들을 좀 조기에 진단하자라는 것들이 좀 강조가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는 것은 젊은 분들이 혈관이 좀 탄력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위의 수축기 혈압은 크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밑에는 높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조기에 진단해서 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들은 뭐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비만, 음주, 흡연, 또 특히 잠을 못 자는 수면 부족, 또 운동 부족, 짠 음식 섭취 이런 게 요즘 젊은 분들한테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완기 밑에 혈압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젊은 층의 혈압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혈압에 무심할 수도 있는데 선별 검사라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어요.
0: 이 선별 검사는요. 그냥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냥 혈압만 치면 됩니다. 근데 혈압 뭐 우리 건강 검진 국가에서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젊은 분들은 혈압만 잘 재줘도 금방 진단하고 또 치료하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기 진단 혈압 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 또 커프리스 혈압계에 임상 도입이 추가됐다는 것도 궁금한데요. 팔에 감는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는 걸 이제 말한다고 하셨는데요. 병원에서는 커프형 혈압계로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뀌나요?
0: 그건 그렇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커프를 감고 하는 혈압계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게 원칙이고 이게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불편함이 있거든요. 특히
1: 좀 그렇죠.
0: 병원을 벗어나서 체크할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면 이게 형태가 이제 스마트워치 반지형처럼 손목이나 손가락에서 맥파, 혈관의 파형이 뛰는 걸 분석해서 혈압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상 중에 혈압 변화, 특히 이제 잤는 동안의 혈압 변화, 또 자고 막 일어나서 혈압이 어찐가 이런 부분들은 두께는 혈압계로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1: 네. 혈압 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혈압 측정의 방법이 많이 다양해지긴 했죠?
0: 네, 다양해졌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혈압계 보면 뭐 팔목에다 재는 거 있고 뭐 어깨에 재는 거 있고 또 뭐 하는 게 있는데 가장 표준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어깨에다가 커플을 두르고 측정하는 거.
1: 네.
0: 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만 재가지고 고혈압이다라고 많이 진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재는 게 필요하고 특히 집에서 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정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도 쉽게 누구라도 혈압을 잴 수 있게끔 혈압기가 조금 다양하게 특히 웨어러블 형태로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팔에 감고 압력을 주는 현재의 커프형 혈압계가 주는 불편도 반영이 됐고 가정혈압도 강조가 되고 있는 거네요.
0: 네네.
1: 요즘 스마트워치나 반지형도 있고 참 혈압계가 다양해졌는데요. 특히 반지형 혈압계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0: 네. 되게 편하거든요. 일단. 네. 저도 해봤는데 네. 그 손가락에 그냥 반지처럼 끼는 형태고요. 또 특히 이제 자는 동안이나 또 일상생활 중 혈압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이 한 번 재가지고 이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요. 하루 중에 얼마나 변하는지 또 밤에 잘 떨어지는데 아침에 또 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형 혈압계에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거든요.
1: 아, 네.
0: 예.
1: 그런데 장점도 많지만 정확도라든지 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서도 검증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은 결국 숫자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반지형이나 이런 다른 혈압계들은 간접적인 파형을 가지고 혈압을 추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고요. 검증된 기기로만 쓰시고 또 이 반지형 혈압계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병원 커프형 혈압계를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조하는 형태 또는 참고할 수 있는 형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가 하면 진료 지침에서 새로운 고혈압 약제 도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0: 일단 저희들이 쓰고 있는 대표적 고혈압 약이 크게 다섯 가지 계열인데요.
1: 네.
0: 좀 어렵긴 합니다만 불러드리자면 칼슘 차단제, 또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뭐 전환요소 억제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표준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심장 뭐 심부전약이나 당뇨병 약으로 쓰던 약제들이 혈압 강화 효과들이 조금 있고요. 또 심장이나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진료 지침에서는 좀 언급을 해 놓은 거고요. 뭐 일반 청취자분들은 다 그냥 기억하시고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1: 기존의 항고혈압제 외에 여러 약제들이 포함되는 거네요. 근데 심부전 치료제가 혈압 치료제로도 쓰이는 걸 보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나 보죠?
0: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르니라는 약제들은 심부전에서 이제 심장 부담을 줄이고 또 사망률도 줄이는 또 혈관을 이완시켜 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제들을 뭐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 약이다. 라고 저희들이 이제 언급을 해놓은 거지 그런 약제들을 혈압약으로 써라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근데 심부전이 있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기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가 심하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안 좋거나 또 그런 분들한테 쓰는 혈압약은 저희들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혈압 환자한테 똑같이 약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환자의 심장이나 또 콩팥 상태, 또 혈중에 이제 뭐 나트륨이라 그러죠. 소금기, 칼륨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약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좀 뭐 이렇게 어디

0: 누가 좋다, 이 혈압약이 좋다 해가지고 남들이 좋으니까 나도 좋은 건 아니고 예, 전문 의 선생님들하고 상담해가지고 네. 약을 조절하거나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당뇨병 치료제가 쓰이기도 한다면서요. 역시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어요.
0: 예, 이것도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네.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 있는데 그 이제 혈당을 낮추죠 당연히. 예. 근데 이걸 이제 대규모로 사람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예. 이게 심장 효과가 좋은 거예요.
1: 아.
0: 또 콩팥 보호 효과도 있고 또 혈압도 조금 낮추고
1: 예.
0: 체중도 조금 감소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분들한테 추가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1: 예.
0: 혈압약을 대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1: 네.
0: 구환자가 가지고 있는 뭐 심장이나 뭐야 당뇨, 콩팥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1: 네.
0: 이제 함께 쓰면 도움이 되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심부전이나 당뇨병을 동반하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고혈압 약제가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일 것 같은데요. 심부전이나 당뇨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제한이 있겠네요.
0: 예, 그렇긴 한데요.
1: 예.
0: 지금 나와 있는 고혈압 약제가 너무 좋아요.
1: 예.
0: 꼭 그 심부전 당뇨병 환자한테 쓰는 약이 뭐 못 써서 안 좋은 게 아니고
1: 예.
0: 기존에 나와 있는 약 아까 다섯 가지 종류라 그랬는데
1: 예.
0: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부작용은 줄이고 혈압은 더 많이 떨어뜨리게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 환자분들 고혈압 보면은 지금 거의 99%는 이제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새 약이 나왔는데 이게 당뇨병, 심부전 이런 쪽에도 좋으니까 나도 쓰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1: 예.
0: 환자의 특성에 맞게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거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 여러 약제들이 도입이 되면서 난치성 고혈압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제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약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면 거의 대부분 잘 조절이 되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예외적으로 뭐 3개 이상, 4개 이상을 쓰는데도 잘 안 되는 환자분들을 고혈압, 저항성 고혈압
1: 네.
0: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주사제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1: 네.
0: 또 임상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제를 쓰면
1: 네.
0: 약보다 좀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뭐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조만간에는 막 난치성 이런 고혈압 환자들도
1: 네.
0: 거의 뭐 완벽하게 잘 조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단일 제형 복합제에 대한 부분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뭐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 네.
0: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짬짜면 생각하면 될까요?
1: 예. 네.
0: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고 그런데 한 그릇에 그냥 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이 약을 한 알로만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60% 이상은 한 알로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약이 들어가는데 또 약이 많아지면 또 환자분들이 실어라 가고요.
1: 그렇죠.
0: 또 그리고 또 복용을 빼먹기도 쉽고
1: 네.
0: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성분을 한 알로 넣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먹기도 쉽고 또 이렇게 잊어먹기도 않고 또
1: 네.
0: 보기에도 하나이니까 좋고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단일 제형 복합제라는 게 여러 항 고혈압제를 하나의 제형에 포함한 걸 말하는 걸 텐데 개별 약제를 병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참 장점이 많겠네요.
0: 네. 실은 이제 이렇게 복합제를 만들 때는요.
1: 네.
0: 각 약을 따로따로 먹는 것과 복합제를 생동성이라고요.
1: 네.
0: 우리 신체 내에서 약이 다르게 변화하는가 또 같은가를 다 검사해가지고
1: 네.
0: 시중에 나오거든요. 연구 충분히 거쳐가지고. 근데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먹는 것과 한꺼번에 먹는 것은 전혀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 장점이 하나로 그냥 꿀꺽하면 되니까
1: 네.
0: 복용이 편안하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분들이요 접근이 쉽습니다.
1: 네.
0: 여러 개면 그냥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싫은데 하나로 만들어 보면 먹기도 쉽고 당연히 그러면서 혈압 하나로 먹는 게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지고 또 한 10년, 5년 연구를 해보면 환자분들의 생존, 뭐 심혈관 사고나 사망도 더 줄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복용이 편하고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단일 제형 복합제의 용량은 다양하게 나와 있나요? 특히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0: 용량이 다양하죠. 당연히 다양하고요. 낮은 용량부터 표준 용량, 고용량까지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존 혈압, 환자의 기본 혈압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혈압이 160 이상 높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두 개가 섞어진 약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한 개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용량별로 다양하게 있고 환자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갈라먹으면 어떠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갈라먹어도 되는 약이 있고요. 아예 그냥 빻아가지고 넣는 형태가 있는 경우는 갈라먹어도 되지만 이게 층마다 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빻아먹으면 안, 갈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부작용의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0: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약이나 저희들이 평생을 먹어야 될 약들은요. 부작용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고혈압약은 오래됐습니다. 이 다발증에 나온 게. 그래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어떤 약은 임산부한테 쓰면 안 되는 약들이 있다. 또 어떤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다.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옆에 친구가 저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오늘 나 안 걸렸으니까 저혈압약 먹을래.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특성, 또 동반 질환, 또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약을 정해서 먹으면 거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1: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지침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0: 이건 정말 약보다 더 어려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체중 조절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연. 또는 약간 덜 짜게 먹기 이런 것들을 되게 과학적으로 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럴 거 있고 또 운동도 소위 운동하면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일주일에 한 4, 5일 하루 30분 정도 운동 권하고 있고 특히 담배 요즘에 전자담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전자담배도 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기존의 담배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똑같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혈압하고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다. 특히 스트레스, 호흡, 또 요가, 명상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1: 또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의 위험에 방심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혈압 예방을 위한 노력,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랄까요?
0: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오늘의 그 질문 같은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상이 없어도 혈압을 재봐야 된다. 고혈압 측면에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고지혈증도 하고 동맥경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20대다 그러면 80, 90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60년, 예를 들어 20살이 80세다 그러면 6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년 동안에 고혈압이 10이나 20이 높은 채 60년 살면 남들보다 더 조기에 심장병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조절을 하면 심장병이 40세, 50세 올 것을 80, 90, 100세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걸 고혈압도 그렇게 하고 고지혈증도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당뇨도 젊은 나이에서부터 조절을 해나가면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동맥경화를 뒤로 밀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금연은 아주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요. 심근경색 환자들 젊은 나이에 온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흡연이에요. 여기다가 고혈압 하나 더 붙으면 위험도가 3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고혈압 약 보지 말고

0: 같긴 한데요.
1: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고혈압의 진료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K-WILL의 가슴이 뛴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입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에 대한 지적이 해마다 강조되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이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 열부종, 열사병. 이름만 들어도요, 더워지는 온열 질환을 생각할 때 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누구나 이런 온열 질환의 위험은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제 더운 여름날 논밭에서 과수원에서 일하시다가 네. 쓰러져 오시는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게 되는데요. 네. 사실 요사이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사실 다 고령이십니다. 네. 이 어른들도 열사병을 모르시는 것은

0: 일인데 네. 그래서 일부러 더위 피하신다고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다가 아. 해가 뜨거워지면 농사일을 좀 멈추고 쉬셔야 되는데 네. 농사일 계속 하시다가 정말 뭐 11시, 12시, 1시, 1쯤에 쓰러져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꼭 야외가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면 뇌전증 병력이 있으신 분인데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경련이 발생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발견되기까지 계속 고온 환경에서 노출되어 결국 열사병 발생한 사례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 뭐 그렇게 논밭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또 한낮에도 작업하는 분들 교통경찰들도 그렇고요. 어쩔 수 없이 밖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온열 질환은 어떤 경우인 건가요?
0: 네. 온열 질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일단 고온 환경, 뭐 무더운 날씨 노출이 되어야 하는 곳이고요. 네. 그런데 고온의 환경이 몸에 적응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정해진 훈련 프로토콜에 따라서 열수능이 된 상태 또는 뭐 제철소 고로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근무하시면서 열수능이 된 상태라면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고온 환경에 열수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더위에 노출돼 버리면 우리가 왜 더우면 아시죠? 막 몸에 땀나고 막 숨도 가빠지고 좀 피부 뜨거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몸에서 열을 배출하려는 정상적인 보상 기전이거든요. 피부의 모세혈관 확장시키고 땀을 배출하고 심박출량도 증가시키고 호흡을 증가시키고 이런 기전들이 하여튼간 우리 몸을 지키려고 몸에서 열을 발산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몸의 열 조절 기전의 중추인 우리 뇌 가운데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체온 조절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버립니다. 계속 노출되면 더위에. 그러니까 더운 몸에서 열 배출이 안 되니까 마침내 뭐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기능 부전의 상태에 빠지되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열사병이라고 하겠습니다.
1: 체온 조절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 신호가 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온, 습도, 시간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 실내라도 고온 환경이 문제겠지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땀이 배출되고 바람이 불어주면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좋은데 습도가 높아서 날씨가 습하면 또 더 안 좋겠죠. 역시 시간도 중요합니다. 고온 환경에 노출 시간이 길어진다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뭐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운동선수들, 물론 건강한 운동선수들이죠. 이분들 열수능 훈련을 예로 들면 보통 한 30도 정도의 날씨에서 60분 내지 90분 정도까지 10일에서 14일 또는 21일까지 이렇게 열수능 훈련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일반인 꼭 뭐 60분 노출하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수능이 되어도 사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대략 한 달이 지나면 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뭐 나이라든지 몸의 상태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1: 요즘 걷기, 뛰기, 등산도 그렇고요. 밖에서 운동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온열 질환에 위험이 있을 때 느낌이 오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은 꼭 스스로 인지할 만한 어떤 특징적인 전조 증상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려운데요.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 무력감, 뭐 두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졸림, 의식이 처지거나 멍해지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화가 안 되고 흔히 말하는 헛소리 하는 것, 그다음에 말이 느려지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걷는 것이 힘들고 균형을 잘 못 잡는 증상들이 보이다가 마침내는 의식이 없어지고 경련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1: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무력감, 구토, 두통에 어지러운 증상 등이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계속 작업하시다가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졸리다, 뭔가 몸이 안 좋다면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1: 그럴 땐 실내나 그늘로 가서 쉬는 게 최선일까요?
0: 그렇습니다. 우선 고온 환경에서 벗어나야겠죠.
1: 그렇죠.
0: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실내로 가서 쉬어야 하겠고요.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땡볕은 피해서 그늘로 가서 선풍기나 부채로라도 시원하게 하면서 의식이 명료하라면 얼음물, 냉수를 마시는 등 몸의 열을 빨리 식혀줘야 하겠습니다.
1: 온열 질환을 생각하면 일사병, 열사병, 탈수, 탈진 여러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0: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온열 질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위급한 경우로 할 수 있는 열사병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0: 네.
1: 일사병은 일시적인 실신을 할 수 있으나 의식 장애까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고요. 물론 뭐 열사병도 발생한다고 모두 사망하진 않고 초기 대응과 응급 처치 치료가 잘 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 초기에는 이것이 일사병인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열사병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덕이 먹어서 그렇다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0: 탈진도 그냥 탈진이 아니라 열탈진으로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가장 많은 게 열탈진인가요?
1: 네, 조금 뭐 어려운 의학 용어인데요.
0: 네.
1: 온열 질환에서 뭐 열사병이라든지 열탈진, 일사병, 열경련 등으로 부르는 질환들이 각각 있긴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일반인들께서 그 분류를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니어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열사병인지 일사병인지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서 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허탈에 빠진다. 그건 의식 장애가 발생한다. 예, 실신이라도 한다. 빨리 도움을 청해야지. 이것을 분류한다고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습니다.
0: 그렇죠. 열사병이 가장 위험한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열사병은 사망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상황입니다. 실제. 예.
0: 그러니까 열사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더위 먹은 정도가 아닌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체온이 뭐 40도 이상까지 오르는 예.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특징적인데요.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0: 네.
1: 예.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 말씀드렸듯이 시상 하부가 망가지면서 열 배출이 안 되어서 비정상적으로 체온이 상승하고
0: 네.
1: 우리 몸에 장기들이 기능 부진에 빠지는 그리고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됩니다.
0: 네.
1: 그래서 예, 열사병은 사실 무서운 응급 질환입니다.
0: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열사병으로 이렇게 의식이 흐려지고 반응이 떨어지는 신경학적 이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1: 예,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면 당연히 119에 빨리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 환경이 작업장이 고온 환경이다, 아주 더운 곳이다, 그리고 온몸이 불뜸이다 이러면 빨리 119에 신고하고 나서 빨리 열을 떨어뜨려주는 처치들,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시원한 에어컨 있는 곳을 옮기고 옷을 벗기고 몸에 물을 뿌리고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하는 체온을 낮춰주는 처치를 반드시 해줘야겠습니다.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우선은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체온을 낮춰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예.
0: 구급대가 오는 동안 찬물을 몸에 끼얹거나 정신을 잃을까 봐 뺨을 때리거나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변에서도 좀 당황할 것 같은데요.
1: 네. 찬물을 몸에 끼얹으면 모공이 일시적으로 수축하거든요.
0: 예.
1: 열 발산이 오히려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온의 물을 분무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이어서 선풍기를 틀거나 부채로라도 붙여줘야겠습니다. 그래야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정신을 잃을까 봐 뭐 뺨을 때린다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0: 네.
1: 숨을 잘 쉬고 있다면 계속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겠고요. 숨 쉬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지도하고 호흡 보조해주는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사실 이 단계부터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0: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면 안 되는 거죠?
1: 네, 당연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면 10도로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서 폐로 잘못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소량의 물은 기도를 막지는 않지만 이후 폐렴을 일으키게 됩니다.
0: 몸에 좀 아이스팩을 대주는 건 괜찮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만약 현장에 아이스팩이 있다면 특히 몸이 접히는 부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목뒤 이런 곳에 대주면 좋겠습니다.
0: 이렇게 쓰러진 사람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사실 열사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처음에는요. 이것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는지도 모릅니다.
0: 네, 그렇겠네요.
1: 예, 외상으로 경추 손상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에게 과도하게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한다, 앉히려고 한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지만 정상적으로 숨쉬고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요.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면 기도하고 호흡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0: 말씀드렸듯이 사실 2단계부터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해야 되지 전혀 받지 않은 일반인들은 사실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자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서 119 신고를 지체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9 신고를 통해 현장 상황,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려 도움을 구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동안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데요. 또 야외뿐 아니라 뜨거운 차 안에 있거나 환기가 안 되는 더운 실내 공간에서도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의 위험이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뜨거운 차 안이나 환기가 안 되는 더운 실내 공간, 뭐 흔히 말하는 쪽방 같은 곳에서 열사병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 있고요.
1: 네. 그런 경우에도 증상은 비슷할 텐데요. 어지럽다는 느낌이 있으면 방심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했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0: 네. 좋은 지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사병이든 열사병이든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고 사실 구분이 어렵습니다.
1: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조심해야겠지만 특히 어린이, 노인, 또 만성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리적 예기능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1: 네.
0: 개인이 정상 상태에서 갖는 기능적인 어떤 예비량, 여유, 외부 스트레스나 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기능장애를 견디는 능력 정도를 말하는데
1: 네.
0: 어린이나 고령의 노인, 만성질환자는 당연히 이런 생리적 예비능이 부족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온열질환이 당연히 더 취약합니다.
1: 이 온열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뭐 가벼운 증상부터 심해질까지 다양한데요. 짧은 시간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계속 노출되다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요.
1: 네.
0: 열사병의 경우에는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짧은 시간에 사망이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응급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 네. 증상들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 짚어주세요.
0: 네. 일단 열사병이 발병하게 되면 환자 의식은 혼수고요.
1: 네.
0: 우리 몸의 장기들이 기능 부전에 빠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장이나 폐, 간이나 신장인데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간 수치나 신장 수치도 막 올라가서 응급신대체요법, 즉 응급투석을 하는데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사병이 회복이 되면 또 장기적인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인지, 초기 대응 중요한 것입니다.
1: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고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물병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갈증이 나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도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일사병은 사실 수분이나 전해질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1: 네.
0: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1: 이를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거는 어떨까요?
0: 예, 그 소금은 이제 전통적인 일사병 예방으로 생각되는 방법이었는데
1: 네.
0: 사실 만약 소금을 직접 먹는다, 그럼 오히려 탈수를 더 촉진하게 돼서 사실 현재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1: 네.
0: 정제로 된 소금도 있는데 이는 위를 자극해서 오심이나 구토, 위경에는 일으킬 수도 있고요.
1: 네.
0: 또 과도하게 소금을 섭취한다. 그러면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1: 네.
0: 여러 가지로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방법입니다.
1: 네.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피해갈 수 있는 예방법도 알려주세요.
0: 예. 오늘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고온 환경의 노출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더위에는 야외 활동이나 고온의 실내에서 머물지 않아야 하겠고요.
1: 네.
0: 불가피하게 작업이나 운동을 해야 한다면 하루 중 가장 더운 때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 시간 작업이나 훈련하면 반드시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겠고요.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간식을 먹는 것도 기본입니다.
1: 네.
0: 음주를 하면 마실 땐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탈수를 촉진하여 온열 질환을 더 일으킬 수 있고요. 고온 환경 작업이나 운동에서 몸에 꽉 끼는 어두운 색 옷보다는
1: 네.
0: 헐렁하게 흰색 옷을 입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0: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선 119에 신고하고 이후에 응급 처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온열 질환의 위험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비주의 러브러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소설의 전반부에는 가슴을 저미는 일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로버트의 아내 뷰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자는 이 사실을 떠올리며 묘한 연민에 잠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영영 알 수 없었던 여인. 화자는 그것을 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정말 가엾은 것은 누구였던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아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화자 자신이 아니었던가. 본다는 것과 바라본다는 것 사이에 그 아득한 거리를 카버는 단 한 줄의 설교도 없이 우리 가슴에 새겨놓습니다. 나와 로버트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눈이 보이는 세계의 사람과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람. 이 두 사람이 밤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TV를 보게 됩니다. 마침 화면에는 세계의 거대한 대성당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아나운서는 대성당의 높은 탑과 정교한 조각을 설명하지만 소리로만 세상을 듣는 로버트에게 대성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와다을리 만무했습니다. 로버트는 나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대성당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시각장애인 로버트의 부탁에 나는 당황합니다. 매일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지만 막상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거대하고 성스러운 건축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돌을 쌓아 만들었고 엄청나게 큽니다. 로버트는 그 빈약한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자네가 뭘 보든지 상관없네. 나는 항상 뭔가를 배우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지. 오늘 밤 내가 자네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은가? 내겐 귀가 있으니까 말일세. 상대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 다정한 고백. 그 순간 로버트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커다란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의

손등 위에 자신의 두껍고 단단한 손을 포개어 얹습니다. 자, 이제 연필을 쥐고 대성당을 그려보게. 내가 자네 손을 따라갈 테니.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저녁까지 전남권과 경남 서부에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20에서 80mm, 광주와 전남, 경남 서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난 곳은 많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고 해상에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 서울 33도, 전국이 30도에서 37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9.8도, 현재 습도는 69%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남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노인이 온열 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높은 기온이 노인층에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기상청의 기온 자료와 국가 데이터처의 사망 원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 위험은 19%,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2도를 기록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첫 열대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에도 습도가 높아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은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SNS에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오늘 SNS에서 해당 법안이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서류 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박탈했으며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공세에 당시 약 처방전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감기약을 먹고 잤다는 언급을 두고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약 성분을 물으며 공세를 펴자 당시 처방전을 공개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또 정청래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안했다가 불발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를 무시해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징계 등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점식 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 중심 정당이라기보다는 국민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최근 장동혁 대표가 주장한 당원 주권 시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 원내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전해진 이후 장 대표는 SNS를 통해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고 재차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예고한 해당 행위자 징계에 대해서도 당의 기강 확립은 징계를 통해서 확립되는 건 아니라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2일 소셜미디어 X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 국제 수로를 합법적으로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열려 있으며 이란은 이 해협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대전과 춘천 35도, 서울 33도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KBS

0: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성훈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김하율 원작 이혼을 앞두고 열애 중입니다. 김하율 작가는 2013년 단편소설 바통으로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어쩌다 가족, 장편소설로 나를 구독해줘, 이별이 마음에 들어, 어쩌다 노산 등을 편했습니다. 2023년에는 수림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김하율 원작 이혼을 앞두고 열애 중 지금 시작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열애 중 김하율. 1. 소짱. 반차를 냈다. 반차 사유서에 빈칸을 적어넣는 손끝이 망설여졌다. 반차 사유 이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다시 썼다. 반차 사유 모르는 사람과 이혼. 그러다 종이를 구겼다. 이혼이라니, 난 결혼한 적도 없는데. 시계를 보니 11시 40분.

곧 점심시간이었다. 어제였다. 서류 봉투 한 통이 집으로 배달됐다. 법원에서 내게 보낼 서류가 뭐가 있지? 뜯어보니 상속 채무를 알리는 소장이었다. 상속, 그것도 채무? 누군가의 빚을 상속받게 될 거라는 의미였는데 그 채무는 3천만 원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피상속인 이름은 김명숙.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0: 엄마, 김명숙이라는 사람 알아요?
1: 뭐 김명숙? 처음 듣는 이름인데.
0: 아, 친척 중에 돌아가신 분 없어요?
1: 아, 있으면 내가 갔겠지. 왜 무슨 일인데?
0: 아, 아니에요.
2: 나는 말을 할까 하다가 괜한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다.
3: 그래, 이건 행정착오다. 나는 출근 후 가까운 주민센터로 향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직원이 몇 명 없었다.
0: 여기 이 김명숙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4: 네, 신분증 주시겠어요?
0: 예.
4: 아, 김명숙. 네. 선생님 아내분은 어머니시네요.
0: 예?
4: 장모님이시라고요.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모르셨어요?
0: 아,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장모님이라뇨? 저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4: 이지아 씨 아니세요? 여기 아내분 성함도 있는데.
0: 아내라고요?
4: 네. 2017년 4월 6일자로 네,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 보세요.
0: 아, 이거 진짜 저 맞아요? 아, 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를 어떻게 해요?
5: 결혼식은 안 해도 혼인신고는 할 수 있죠.
0: 저 혼자 살아요. 부모님 외에 누구랑 살아본 적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4: 아니, 혼인신고한 지 7년이 넘었는데 모르셨다고요?
2: 나를 쳐다보는 직원의 눈빛에는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지 하는 잔잔한 의문이 고여있었다. 나는 내 이름 옆 배우자 칸의 이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있자 딱해 보였던 건지 아니면 교대로 점심을 먹으러 가야 해서 그런 건지 직원이 일어나 나를 향해 다가왔다.
4: 이런 경우 최선의 대응책은 말이죠.
6: 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2: 그 직원은 굉장한 팁을 알려줬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7: 2. 매복.
2: 2017년 4월 6일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 그 해에 나는 군대를 갔다. 20대 중반이 넘었으니 이른 나이는 아니었다. 가만. 입대를 3월 5일에 했으니 입대하고 한 달 후였다. 그날부터 나는 법적으로 유부남이었던 것이다.
6: 반차사유 병원.
2: 반차사유서를 팀장 책상에 올려두고 사무실을 나섰다. 어차피 외근직이라 없으면 없나 보다 하지만 전화가 올 경우를 대비해 반차를 냈다. 게다가 지금은 중요한 순간 아닌가. 갑자기 하늘에서 아내라는 사람이 뚝 떨어진 데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채무까지 3천만 원을 갚게 생겼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 상황과 비등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치통이었다. 치통은 모든 일이 우선한다는 것을 오랜만에 느꼈다. 약속 시간까지 1시간 남짓 여유가 있었다. 사무실에서 제일 가까운 치과의 문을 열었다. 마스크를 쓴 의사가 입안을 살핀 후 말했다.
8: 아, 재산 들고 치네요.
0: 네?
8: 사랑니라고요.
0: 사랑니? 여태 사랑니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 원장님, 사랑니는 어릴 때 나는 거 아닌가요?
8: 매복 사랑니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잇몸 속에 숨어있는 치아 보이시죠? 네, 그동안은 통증이 없으셨으니까 있는 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수직 매복 사랑니네요. 잇몸 열고 쏙 뽑으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에요.
9: 환자분, 오늘 빼실 건가요?
0: 헐, 아무렇지도 않게 잇몸을 열고라니.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칼로 찔고 벤치로 뽑고 실로 꿰매겠지?
2: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8: 수직이라 운이 좋으신 거예요. 수평 매복이면 더 골치 아프거든요. 막 드릴로 깨서 조각을 막 긁어내야 하니까요.
0: 드릴을...
8: 빠른 시일 내에 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점점 잇몸을 찢고 나을 테니까.
3: 의사는 점점 창백해지는 내 얼굴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7: 3. 상담.
3: 나는 주민센터 직원의 조언대로 전문가를 우선 찾아가기로 했다. 바로 내 고등학교 동창 명석이었다. 사람이 이름대로 가는지 명석은 내 친구 중 가장 명석했다.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로스쿨로 전향하더니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잘 나가고 있었다.
10: 그러니까 혼인신고서 이거 네가 쓴 거 맞는 거야?
0: 그걸 잘 모르겠어. 내가 쓴 적이 있긴 한데 그게 그건지는...
10: 그게 무슨 소리야? 쓴 적이 있다니.
0: 아니, 우리 20대 때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 응? 혼인신고서 써서 한 장씩 서로 간직하는 거.
3: 서로를 여보 자기로 불렀던 치기어린 시절이 있었다. 성인이 되어 처음 만난 이성이 평생을 갈 줄 알았던 한심하면서도 순정하던 때. 그때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에 서로의 이름을 나란히 써놓고 킥킥 웃었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냥 데이트 중 하나의 이벤트 같은 일이었는데 낙서처럼 썼던 그 종이가 7년 후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10: 그래서 20대 때 만난 네 전 여친이 너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야?
0: 이서해. 배우자 이름이 걔더라고.
10: 야, 난 쟤야 네가 이 정도로 한심한 놈인 줄 몰랐다.
0: 나도! 내 얘기만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을 제보하고 싶다니까? 명석아. 혼인 무효 신청인가 하면 된다던데 할 수 있는 거지?
10: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 중에 뭐 먼저 들을래?
0: 난 낙천주의자야. 좋은 소식 먼저.
10: 그래, 좋은 소식은 네가 상속 채무를 갚을 일이 없다는 거야. 결혼까지 사기당했는데 빚까지 갚으면 너무 억울하잖냐? 에? 상속 채무는 배우자한테까지 상속이 안 돼. 불행 중 다행이지.
0: 근데 소장이 왜 나한테 날아와?
10: 아마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너한테까지 소장을 넣은 거지. 급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무지가 너로 하여금 7년 동안 서류상 기혼자였던 사실을 알게 한 셈이지.
0: 나쁜 소식은?
10: 혼인 무효 신청이 안 된다는 거야.
0: 뭐? 왜?
10: 왜긴, 혼인 신고서를 네가 네 의지로 썼기 때문이지. 만약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갖다 낸 거라면 혼인 무효 신청을 할 수 있어. 그건 죄가 무거워. 형사 처벌감이야.
0: 망했다. 그럼 어떻게?
10: 이혼해야지.
0: 그래. 유부남인 걸 어제 알았는데 이제는 이혼남이라.
10: 철없던 시절의 불장난.

0: 땅값을 치르는 거지 어쩌겠냐. 정신 차려 인마. 지금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여자 찾아가서 협의 이혼하는 거야. 어? 안 되면 너 소송해야 된다.
1: 명석의 사무실을 나와 좀 걷기로 했다.
2: 아, 어떻게 7년을 모르고 살았을까. 결혼할 사람이 있었다면 알았겠지.
1: 아니, 결혼 전이라도 아이가 태어났다면 알았을 거야.
2: 혹시 집을 샀다면 그래도 알았을지 몰라. 서류를 떼봤을 테니까. 아, 그러고 보니 내가 포기하며 살아온 것들이 많네. 연애, 결혼, 자녀, 집. 아, 직장에 제대로 취업했더라면 혼인신고된 걸 알았을 수도 있었을까.
1: 취준생으로 몇 해를 보내는 와중에 아버지가 낙상사고를 당했다. 집안에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어지자 나는 자발적으로 주위를 수소문했다. 그리고 사촌 누나 시댁의 친척,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 회사에 들어갔다. 어정쩡한 규모의 중소기업이었는데 그나마도 낙하산이었다. 그럭저럭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려던 처음 마음과 달리 열심히 했다. 그러지 않고는 잘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만사가 귀찮아졌다.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도 지겨웠다. 가맹점주들의 컴플레인을 듣는 일과 로열티 미납에 대해 말해야 하는 껄끄러움은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직급이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 점도 이상했다.
2: 아, 이렇게 버는 걸로 집장만은커녕 결혼도 못할 것 같고.
1: 애를 낳는다는 건 빈곤층을 한 명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해. 뭐 이런 생각하다 세월이 흐른 거지. 아,
2: 어? 서해.
1: 서해를 생각했다. 눈 아래 점이 있었다. 손발이 작았고 긴장하면 코를 찡긋하는 버릇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났다. 내가 생각보다 그녀에 대해 많은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2: 근데 서해는 왜 그랬을까?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건가? 내가 아는 서해는... 아, 모르겠다. 이 이야기의 장르는 정말 법정 스릴러일까?

0: 4. 만남.
1: 초본에 적힌 서의 집 주소가 낯익었다. 일부러 마지막으로 들를 가맹점을 그 지역으로 잡았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등록하고 운전하는데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기묘한 느낌은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납득할 수 있었다. 나는 7년 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녀를 바래다 주던 길이었다. 아직까지 여기서 살고 있다니. 7년 전에도 낡았던 아파트는 더욱 추레해졌다. 낡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 맨 끝집. 계단을 오르느라 가쁜 숨을 몰아쉬고는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직 집에 안 왔나? 몇 번 눌렀는데도 기척이 없었다. 기다리기로 했다. 몇 개의 업무 전화를 돌린 후 나는 연습했다. 그래, 서해를 만나면 이혼해. 아니야, 7년 만에 만난 옛 연인한테 건네는 첫 마디가 이혼해. 나한테 왜 그랬어? 아, 너무 저돌적인가? 너 미쳤어? 아, 너무 직선적인데. 서야, 콩밥 먹고 싶어? 아, 너무 저속한가? 아우, 모르겠다. 아우, 추워. 안녕.
2: 장을 받는지 서희는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결국 나는 저돌도 직선도 저속도 아닌 평범을 선택하는 인간이었다. 단발머리에 화장기가 없는 얼굴. 7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다기보다 생기가 빠진 모습이었다.
3: 여기서 뭐해?
1: 아, 그게 너 기다렸어.
3: 들어와. 밥은 먹었어?
2: 너무 담담해서 의아할 지경이었지만 나는 말없이 서의 뒤를 따랐다. 잘 있었어도 아니고 밥 먹었느냐니. 7년 만에 대화치고는 너무 일상적이었지만 나는 그제야 점심 이후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배고픈 걸 티를 낼 수는 없었다. 밥을 준다고 먹기도 애매하고 안 먹는다고 강경하게 거절하기도 우스웠다. 먹었다고 말을 하려는 찰나 서희가 먼저 선수를 쳤다.
3: 라면 먹자. 괜찮지?
2: 대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서희는 가스불에 냄비를 올렸다.
1: 이건 무슨 신호인가? 라면 먹고 갈래도 아니고 라면 먹자라니.
2: 나는 엉거주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체적인 인상은 좁고 어둡고 추웠다. 그 와중에 거실에 박스 여러 개가 어수선하게 쌓여 있어서 더 좁아 보였다. 내 시선을 눈치챈 그녀가 입을 열었다.
3: 아, 이사 갈 거라서 집을 비워줘야 하거든.
2: 나는 내게 채무 상속을 하고 돌아가신 김명숙 씨를 떠올렸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다. 라면과 김치, 단출한 식단이 차려졌다. 라면 냄새를 맡으니 식욕이 동해서 입안에 침이 고였다.
3: 오랜만이네. 아,
1: 그러게, 오랜만이다.
4: 아, 아직 상중이니까 잘 지냈냐고 물어보는 건 실례겠지.
3: 복스럽게 먹는 건 여전하네. 야, 물 마셔.
2: 라면 국물을 마시다 사레가 들렸다. 목구멍이 따가웠다. 캐캐거리는 나에게 서해가 물잔을 건넸다. 눈물이 났다. 그래도 배가 부르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그녀를 가까이서 보니 화장기가 없는

0: 결혼은 나처럼 안 했, 아니, 못했을 거고 직업이 궁금했다. 무슨 일해?
1: 미용사야. 아, 사람 말고 개.
0: 개?
1: 어, 애견 스타일리스트.
0: 아, 아 그렇구나. 서해가 개를 좋아했었나? 아,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알던 서해가 아닌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앉아있는 기분이야. 나는 가맹점 관리하는 영업직이야.
1: 아, 무슨 가맹점?
0: 피자.
1: 그렇구나.
0: 아, 이쯤에서 본론을 꺼내야 하는데. 혼인신고 네가 한 거야? 왜 그랬어? 뭔 생각으로? 우리 당장 이혼해. 이렇게 따져야지. 있잖아.
1: 뭐 좀 마실래? 맥주?
0: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서희가 이번에도 먼저 선수를 쳤다. 차를 가져왔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서희는 냉장고에서 맥주와 소주를 꺼내왔다. 나에게 맥주를, 자신은 소주잔에 소주를 쫄쫄쫄 따랐다. 섞어줄까, 소맥?
1: 뭘 섞어, 지주 없게.
0: 순식간에 지조 없는 놈이 된 나를 서해가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도 미소가 걸려있었다. 웃는 모습을 보니 12년 전의 그 얼굴이었다. 그 후 우리는 최근부터 시작해 먼 과거까지 역순으로 살아온 나날을 두서없이 털어놓게 되었다. 비교적 단조로운 나에 비해 서해의 삶은 굴곡이 많았다.
1: 고급 애완견 호텔에서 일하는데 거기 개들은 사우나하고 미용과 마사지까지 받아. 부모님이 차리로 쓰러지셔서 20대부터 한 달 전까지 부모님 간병으로 청춘 다 보냈고, 그 와중에 어머니가 사기도 당했지.
0: 그래서 빚 3천만 원이 나에게까지 온 거구나.
1: 넌? 넌 사는 게 재밌어?
0: 아,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 뭐.
1: 요즘 나한테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알아?
0: 뭔데?
1: 100세 시대라는 말.
0: 이제 120세라던데?
1: 아, 그건 호러네.
0: 정말 호러무비 예고편이라도 본 것처럼 서해의 표정이 굳었다. 검지로 소주잔 둘레를 살살 돌리고 있는 서해의 왼쪽 손목 안쪽에 어떤 흔적이 보였다. 일자로 그어진 상처였다. 서해는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고 나도 애써 못 본 척하지 않았다. 씁쓸함과 멋쩍음이 섞인 서해의 표정을 보자 명석이 첫사랑을 만나면 환멸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걸까? 문득 스치고 지나갔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내가 물었다. 개 전용 온천도 있다며?
1: 개 오마카세도 있는데 뭐. 난 온천 한 번도 못 가봤어. 넌? 넌 가봤어?
0: 온천에 가본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네. 가보고 싶다.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고 싶어.
1: 다음 생에는 개로 태어나고 싶어.
0: 어?
1: 돈 많고 애 없는 집 개로 태어나서 삼시세끼 고기 먹고 개 모차 타고 다니는, 존재만으로도 사랑받는 개. 넌?

0: 나는 뭐 다음 생까지 태어나.
1: 말하고 보니 분위기가 우울해졌다. 부잣집 개로 태어나거나 내생이 없거나 뭐가 더 좋은 걸까? 서희는 내생의 첫 소개팅 상대였다. 세 자매 중 둘째고 언니가 동해. 동생이 남해쯤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서희는 외동딸이었다. 어쩐지 슬프면서도 애틋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볼 때 드는 감정처럼. 우리는 네 번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다.
0: 있잖아.
2: 어?
0: 우리 온천 갈까?
2: 어?
1: 서해는 놀란 눈이 되었다. 말해놓고 나서 나도 놀랐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명석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3: 이제야 제정신이냐? 어서 이혼하자고 말이나 해!
1: 나는 녀석의 채널을 꺼버렸다.
4: 5. 여행.
1: 플레이리스트가 한 바퀴 돌 동안 조수석에 앉은 서희는 말이 없었다. 어둠이 내린

0: 틈을 터뜨렸다.
1: 불가마? 온천이 아니네.
0: 온천 가는 줄 알았어? 여기가 더 뜨겁잖아.
1: 뭐야, 아줌마도 아니고.
2: 야유와 달리 서희는 서둘러 걸어갔다. 불가마에 입장하니 가족 단위의 손님과 연인들이 이미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다. 나는 서희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섞였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식혜와 구운 달걀을 사와 출출한 배를 채웠다. 그리고 뜨겁게 달궈진 불가마를 향해 돌진했다. 거적을 바닥에 깔고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몸과 마음이 노곤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몸의 땀구멍이 일제히 열리는 게 느껴졌다. 서해의 무릎이 내 무릎에 닿았다. 뜨거운 기운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느 한 시절이 떠올랐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 너에 대한 설렘과 네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초조해졌던 성급함, 그런 것들로 점철되었던 시절이, 너를 만지던 손길은 서툴렀고 몸은 뜨거웠다. 손바닥에 자꾸 땀이 찼다. 너를 생각하면 오감 중 감촉이 떠올랐다. 뜨거운 열기, 촉촉했던 여름날의 습기로 한없이 몸이 무겁고 나른해져서 그냥 내게 빠져서 죽고만 싶었던 나날들, 앞으로 펼쳐질 쇠털처럼 많은 날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했던 시간들,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있었다는 게 소스라치게 놀라웠다. 전생의 기억처럼.
1: 야, 나가자.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2: 땀을 한바탕 흘리고 난 얼굴은 맑았고 뽀얗다. 우리 처음 만났던 20대 그때처럼. 생기가 차오르자 예뻐 보였다.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나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느라 시선은 정면을 향했지만 서해가 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 그녀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서해는 의자에 몸을 파묻은 자세 그대로였다. 나는 잠시 문 앞까지 바래다 줘야 하나 고민했다.
1: 고마워.
0: 나도. 이 타이밍에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1: 라면 먹고 갈래?
0: 또?
1: 뭐 집에 그거밖에 없어서.
2: 내가 쳐다보자 이번엔 서해가 시선을 황급히 돌리며 말했다. 이런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명석의 말을 떠올렸다.
3: 첫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첫사랑의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만이 아니야. 그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사랑한 거지. 그래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거라고.
0: 어디서 영화 대사를 또 외워와가지고. 아, 그나저나 이 이야기는 법정물인 줄 알았는데 멜로인가? 그래.
2: 나는 서해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서해의 집에는 정말 라면밖에 없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0: 설거지 내가 할게.
1: 야, 괜찮아.
0: 아이, 설거지는 원래 손님이 하는 거야.
2: 나는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서 거품을 냈다.

0: 허리를 감싸는 손길이 느껴졌다. 순간 긴장해서 몸이 굳었다. 서해가 뒤에서 양팔로 내 허리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뺨과 봉긋한 가슴이 숨을 쉴 때마다 등을 통해 느껴졌다. 서해가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1: 미안해.
0: 그 말에 갑자기 몸에서 힘이 빠졌다. 팔과 어깨, 다리에서 무장해제가 된 것처럼 모든 게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뒤돌아서 서해를 안았다. 품 안에 꼭 맞게 그녀의 몸피가 들어왔다. 내 가슴에 그녀의 얼굴이 묻혔다. 지금 1.5배속으로 뛰는 내 심장 소리를 그녀가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심장은 더 빨리 뛰어 그녀에게 달려갔다. 서해의 숨소리도 부자연스러웠다. 조용한 공간에 두 사람의 숨결과 두 사람의 고독만이 가득 찼다. 우리는 입을 맞춘 채로 소파까지 걸어갔다. 소파에 그녀를 눕히려는 찰나 서해가 손으로 막았다.
1: 잠깐.
0: 왜?
1: 이거 아닌 것 같아.
0: 내가 무슨 잘못이라서.
1: 아니, 내 문제야. 엄마가 여기 이 소파에서 돌아가셨거든. 정말 자듯이 돌아가셨어.
0: 엄마가 돌아가신 자리에 남자와 누워있기는 좀 그렇겠지. 나는 문득 소파에 세 명이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다소곳이 앞으로 모아졌다. 그러자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다른 종류의 냉기였다. 서해의 어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2: 자네는 이만 가지. 서해는 시간이 필요하다네.
0: 차가운 감촉이 부드럽게 나를 밀어냈다. 차마 옆을 돌아보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일어서는 나를 서해가 천천히 걸어와 문 앞까지 배웅했다.

0: 6. 통증.
1: 치과의사의 경고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며칠 걸리지 않았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고 진통제는 먹어도 그때뿐이었다. 잇몸을 조금씩 찢고 나오는 통증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가맹점 근처에 주차를 하고 앉아있자니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2: 이럴 바에 그냥 뽑아? 아니야,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진통제로 버텨보다가.
3: 어떻게 됐어? 만났어? 인생 꼬이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정리해라.
2: 명서가 인생은 이미 꼬였다. 어? 서해를 생각하니까 치통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진통제 때문인가?
3: 이제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자.
2: 그래, 오늘은 혼인신고일길 꼭 하자.

0: 서해에 대한 감정은 차치하고 우선 행정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했다. 서해의 집으로 운전대를 틀었다. 운전 중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하루에도 호르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벌써 갱년기인 건가? 30대 중반도 안 됐는데? 아니면 사춘기? 고개를 절레절레 젓다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서해를 발견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서해를 불렀다. 서해가 뒤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서해는 울고 있었다.
1: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이라서.
0: 친한 사이였나 봐.
1: 단골 손님이었어. 내가 그의 배냄 미용을 해줬거든.
0: 뭐? 배냄 미용?
1: 푸들이야. 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
0: 푸들. 그래, 직업상 개 장례식에 참석할 일도 있겠지.
1: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 놀랐어.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장례식에도 이 정도로 사람들이 올까? 나 이민가.
0: 뭐? 이민? 넌 장례식 얘기하다 갑자기 어디로?
1: 이모가 뉴저지에서 세탁소를 해.
0: 아, 그걸 왜 지금 얘기해?
1: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신고할 의무는 없잖아.
0: 그렇지. 혼인신고도 혼자 한 사람인데 허련하시겠어.
1: 지금 비꼬는 거야?
0: 너 사람 뒤통수 치는데 천부적인 재능 있는 거 아니야?
1: 야, 누가 할 소리. 내 인생이 처음으로 꼬였던 건 너 때문이었어.
0: 뭔 소리야. 몰래 혼인신고한 사람 누군데.
1: 우리 마지막으로 봤을 때 네가 한 말 생각나?
0: 서해가 따지듯 물었다. 물론 생각난다. 아주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난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지금도 알지 못한다.
1: 내가 오죽했음. 책상 서랍 안쪽 깊숙이 묻혀있던 혼인신고서를 다 꺼냈겠냐? 나도 장난처럼 적어놓은 우리 이름이 그렇게 쓰일 줄 몰랐다고. 하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구청에 갔어. 7년 전에 군대 간 지 한 달 된 남자친구한테 연락할 방법은 없고 답답한 가슴은 터질 듯하고 배는 점점 불러오고.
0: 잠깐만, 배가 불러?
1: 조금 더 들어. 의논할 사람도 없고 혼자 끙끙 앓다가 아이를 지켜야지 그 심정뿐이었다고.
0: 아이? 무슨 아이?
1: 그때 구청 직원이 애땐 내 얼굴을 몇 번 쳐다보다가 묻더라.
2: 남편은 어디 있어요?
1: 그래서 사실대로 대답했지. 군대.
0: 뭐? 내 아이란 말이야?
1: 구청 직원이 내 표정을 보더니 혼인신고서에 도장 쾅쾅 찍더라. 그때 내 표정이 비장하면서도 서러웠던 거지.
0: 서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애는 어딨어?
1: 하늘나라. 혼인신고를 하고 며칠 후 배가 사르르 하면서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다 피가 쏟아지듯 나왔어. 산부인과에 갔더니 그러더라.
3: 계류 유산이네요. 초기 유산은 염색체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0: 유산?
1: 아씨, 아 깜짝이야.
0: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서 서해도 나도 깜짝 놀랐다. 맙소사, 아이가 있었다니. 나는 서해를 보며 7살,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한 여자아이를 떠올렸다.
4: 아저씨 누구세요? 유괴범이에요?
0: 그런 건 아닌데.
4: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0: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아이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곤 풍선껌을 크게 풀어 터뜨린다. 펑! 만약 아이가 제대로 컸더라면 그런 딸이 있었겠구나. 엄마 닮아서 아주 당돌하고 귀여운. 나는 정신이 번쩍 났다. 이건 법정물도 멜로도 아닌데.
1: 유산되고 죽고 싶더라. 내 잘못 같아서. 그 다음부턴 누군가를 대책 없이 원망하며 살았어.
0: 야, 그래도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너한테 편지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은 없고, 첫 휴가 나오자마자 학교로 찾아갔더니 본척 만척하고, 그날 다들 죽고 싶었다고.
1: 야, 이거 우리 너무 심하다.
0: 모든 처음은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인 걸까? 서해와 나 사이에 해묵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5: 7. 발치.
0: 우리는 월요일에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주말 내내 치통은 최고조였다.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야간 진료를 하는 치과를 겨우 찾아갔다.
6: 이 사랑니가 맹출 중입니다.
7: 맹출이요?
0: 맹렬하게 솟아오르는 중이구나. 나의 사랑은.
6: 아이, 진작 뽑으셔야 했는데 많이 아프셨겠는데요?
7: 예, 뽑아주세요. 이제 그만 보내줘야죠.
0: 의사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내가 치통 때문에 운다고 오해할까 봐서였다. 월요일,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는데도 먼저 나와 있는 서해를 발견했다. 그녀는 어색한 표정으로 법원 앞에 서 있었다. 반가우면서도 서운했다. 이렇게 빨리 헤어지고 싶은 건가?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해는 그날 밤 내게 말했다.
1: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뭐 거기나 여기나 고생하는 건 똑같겠지만. 정리는 하고 갈게. 법원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거지. 일을 복잡하게 만든 거 미안해. 이혼 경력 만든 것도 미안하고.
0: 말과는 달리 희망차 보이진 않았다. 7년 동안 용기가 안 났다고 했다. 나를 찾아올.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너여서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1: 왔어.
0: 우리는 11년을 지긋지긋하게 산 부부처럼 약간 사이를 두고 어색하게 서 있었다. 나는 법원 건물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헤어졌을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치를 떨어가며 앞으로 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외면하면서 저벅저벅 각자 걸어 들어갔겠지. 예식장에서는 나란히 팔짱을 끼고 축복을 받으며 나왔던 사람들이. 어디선가 차가운 공기 사이로 낮은 캐롤송이 들려왔다. 그러자 우리가 함께 보냈던 네 번의 크리스마스가 떠올랐다. 늘 돈이 부족하고 차도 없었지만 그럭저럭 행복했던 시절에 우리가 다정히 팔짱을 낀 채 지나갔다. 나는 그들을 측은하게 한편으로는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그들을 보내고 나는 서해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뒤돌아보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해야. 있잖아. 우리 살아보자. 나는 그녀와 눈을 맞추고 말을 이었다.

KBS 라디오 문학관 김하율 원작 이혼을 앞두고 열애 중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 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현희 연출 김세원 진행의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2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외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저녁까지 전남권과 경남 서부에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에 20에서 80mm, 광주와 전남, 경남 서부, 그 밖의 제주도에 5에서 20mm입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에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5에서 40mm, 강원 내륙 산지와 충청권, 전북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나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 서울 33도, 전국이 30도에서 37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으로 비가 확대돼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내륙 산지에 20에서 60mm, 충청권에 5에서 40mm, 전북에 5에서 30mm,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부산과 울산, 경남에 5에서 20mm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많겠습니다. 또 서해 먼바다와 남해상,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파주 25도. 낮 기온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4도, 파주 32도. 강원 영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22도, 춘천 22도, 원주 23도, 대관령 19도. 낮 기온 철원 28도, 춘천 29도, 원주 30도, 대관령 26도.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26도, 강릉 26도, 동해 26도. 낮 기온은 속초 33도, 강릉 35도, 동해 34도입니다. 충청남북도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4도, 대전 25도, 세종 25도, 천안 24도, 보령 26도. 낮 기온 청주 35도, 충주 34도, 대전 35도, 세종 35도, 천안 34도, 보령은 34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27도, 군산 26도, 광주 27도, 목포 26도, 여수 26도, 순천 25도. 낮 기온 전주 34도, 군산 32도, 광주 32도, 목포 31도, 여수 31도, 순천 31도입니다. 경서남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6도, 포항 27도, 안동 25도, 부산 23도, 울산 26도, 진주 26도. 낮 기온 대구 37도, 포항 37도, 안동 34도, 부산 30도, 울산 31도, 진주는 31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3도.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2도. 서해오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7도. 북한 지역은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25도, 신의주 24도, 개성 24도. 낮 기온 평양 31도, 신의주 26도, 개성은 3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9.2도, 습도는 72%. 내일 서울 적 해 뜨는 시각은 5시 2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제 하루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99명이었습니다. 올 들어 누적 온열 질환자 가운데 28.8%는 65세 이상이었으며 열탈진이 57.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남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노인이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2일 소셜미디어 X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 국제수로를 합법적으로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열려 있으며 이란은 이 해협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이란의 공격과 자의적 선언 등에도 불구하고 항행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배치와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각 12일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 인근 국가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벌였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군 시설 공습을 보도하며 미군이 추가 행동을 하면 더 가혹한 보복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르단 국영 뉴스통신이 이란발 미사일 3발이 자국 영토에 떨어져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하는 등 중동 각국의 피해 관련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회 의장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고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철저한 검찰개혁을 통해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병적 기록부만 공개하면 해소될 문제이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탈영 의혹 해소와 자진 사퇴가 없으면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후변화 연구단체 버클리 어스가 지난달 19일에서 30일 사이에 기상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적어도 유럽 15개 나라의 기상관측소 수백 곳에서 밤 최저기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시각 11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대체로 유럽에서는 밤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로 간주하는데 지난달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지역이 7일 이상 열대야를 기록했으며 영국도 5일 연속으로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일본을 거점으로 첨단 군사용 부품을 조달하는 비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 군이 총정찰국 산하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민수용 첨단 부품을 확보해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들여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화가 나혜석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파격적으로 신교육을 받았고 그림뿐 아니라 시와 소설에서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여성 운동가로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그녀의 생은 조선 미술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앞서간 예술가라는 평가를 받았던 나혜석의 삶과 예술 세계,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 이야기 오늘은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의 삶과 예술 세계에 만나봅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은 우리나라 서양화가로 널리 알려진 나혜석의 삶과 예술 세계 2주에 걸쳐서 만나볼 텐데요.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그녀인 만큼 왠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뭐 태어난 지역에서 매우 매우 유명하고 뭐 명망 있고 부유한 그런 집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1896년 경기도 수원에서 5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는데 이 수원의 나참판댁 혹은 나부잣집이라고 일컬어졌던 네. 그런 이제 집의 출신입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였던 나기정은 4대부 집안에서 나고 자라긴 했지만 아들, 딸 구별 없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신교육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1: 네.
2: 그래서 그 덕에 나혜석은 당시로서는 매우 빠르게 소위 신문물이라 불려지던 걸 접할 수 있었고요.
1: 네.
2: 그녀의 형제 5명 중에 4명이 유학파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1: 와.
2: 그래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새로운 교육 과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자란 나혜석은 학업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1913년에 진명여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했고요.
1: 네.
2: 또 도쿄 고등공업학교에서 공부하던 둘째 오빠 나경석의 적극적인 권유와 도움으로 도쿄의 여자미술학교에 이 나혜석이 입학하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도 도쿄에 위치한 여자미술학교가 지금은 여자미술대학인데요.
1: 네.
2: 이게 세워지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과거 일본 전 지역에서 유일한 관립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국공립인 그런 고등미술교육기관이 도쿄미술학교 그러니까 현재의 도쿄예술대학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여학생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어서 이에 대응해서 1900년에 도쿄의 여자미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1: 네. 과거 동경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지어 교육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당시 우리나라에는 더 많지 않았겠죠.
2: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여학생이 공부할 기회는 결코 많지 않았는데요. 과거 조선에서 여성 교육은 가정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또 여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은 사실상 부재했습니다.
1: 네.
2: 그렇게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은 1886년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에 의해 설립된 이화학당입니다.
1: 네.
2: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그 이름인데
1: 네.
2: 오늘날의 그 이 이화학당이 그때 어땠냐면 오늘날의 초중고등 과정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립학교였다고 합니다.
1: 네.
2: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학생이 이화학당에서 소위 고등교육까지를 이제 마치고 졸업하고 상급학교,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학이겠죠.
1: 네.
2: 거기로 진학을 원해도 갈 수 있는 곳이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상급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싶으면 유학이 필수적이었는데 나혜석도 그러했습니다.
1: 네. 나혜석은 여자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시작했는데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전공을 선택했다고요?
2: 네. 나혜석이 서양화를 전공하거든요.
1: 네.
2: 근데 이게 소위 여학생으로서는 드문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남자 유학생들은 서양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건데요. 이 서양화라는 건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쉽게 배울 수 없는 신문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 네.
2: 근데 이 서양화가 말 그대로 이 서양, 유럽의 그 미술을 이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이 받아들인 서양 미술을 이제 배운 거였는데요.
1: 네.
2: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일종의 모던 보이들이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1: 그렇군요.
2: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로 일컬어지는 고희동이 동경예술대학을 1915년에 졸업합니다. 참고로 지금도 동경예대에서는 고희동의 1915년 졸업작인 자화상을 소장 중이고 10여 년 전에 한번 실물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런 고희동을 필두로 서양화를 공부한 유학생들이 꾸준히 등장했고요.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 미술 유학생의 70%가량이 일본에서 서양화를 공부하게 이릅니다.
1: 네.
2: 그런데 이 동경의 여자 미술 학교에도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이제 많이 갔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때 해방 전까지 80%가 섬유 미술, 그 중에서도 절대 다수가 자수를 전공했습니다.
1: 아.
2: 그러니까 소위 현모양처이자 공예 미술 교육자로서의 여성상을 추구하던 당대 사회상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는데요.
1: 네.
2: 그렇지만 나혜석은 이런 분위기에서 서양학과에 입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1910년대부터 일본으로 미술을 공부하려고 한 유학생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군요.
2: 그렇습니다. 이 나혜석이 입학을 한 게 1913년의 일인데요.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은 1909년 이중섭의 친구였던 김병기 화백의 아버지 김찬영 선생은 1912년에 동경예술대학에 입학했으니까 나혜석도 매우 선구적인 그런 유학생인 셈입니다.
1: 그렇네요. 1910년대부터 일본으로 미술 공부하러 간 유학생이 생각보다 꽤 있었나 봐요.
2: 그렇습니다. 속속들이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 네.
2: 근데 또 저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중섭, 김환기, 박숙은 이런 근현대 대표 화가들은 또 191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1: 아.
2: 그러니까 거의 이들보다 한참 앞서서 유학을 갔던 이 소위 1세대들, 그러니까 뭐 나혜석, 뭐 김찬영, 네. 고희동 이런 인물들이 이미 여럿 있었다는 것입니다.
1: 네. 해외로 유학 간 1세대들이 꼭 미술 분야에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2: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나혜석의 둘째 오빠 나경석은 도쿄 공업대학의 전신 도쿄 고등공업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1: 네.
2: 또 각 분야에 유학 1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흥미로운 또 다른 1세대 한국인 유학생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 네.
2: 그 이야기를 하려면 잠깐 피아니스트 조성진 얘기를 꺼내야 합니다. 유정우 선생님이 아니라 제가 어쩌다 음악 얘기 잠깐 하게 됐는데요.
1: 네.
2: 뭐 조성진은 뭐 10여 년 전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1: 네.
2: 또 그와 동시에 그의 스승인 신수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역시 크게 조명됐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그 신수정 교수의 스승님인 이애네 선생이 그 1세대 그 한국인 유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2: 그녀는 1934년에 독일 유학길에 올라서 1938년 베를린 뮤직 호슐레를 졸업했는데요.
1: 네.
2: 클래식 음악의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독일로의 음악 유학은 당시 매우 드문 일이었을 뿐더러
1: 네.
2: 베를린 뮤직 호흐슐레에 입학했던 동아시아 출신 학생도 극소수에 불과했고요. 또 그 극소수마저도 일본인이나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이력만 봐도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본 유학은 또 가까우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와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유학생이 독일 가서 공부한 거는 진짜 독특한 일이네요.
2: 그렇습니다. 예. 도대체 어떻게 갔을까 싶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제 이엔의 선생은 매우 뛰어난 실력자였기 때문에 이름도 잘 모르는 식민지 조선 출신임에도 독일에서 공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는요.
1: 네. 네.
2: 그렇지만 또 이외에도 이엔의 독일 유학을 가능하게 했던 현실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성공한 일본인 사업가 야나기하라 기치베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던 그는 기독교적 인류애를 바탕으로

0: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교육을 통해 조선 사회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을 미래의 어머니이자 교육자로 보았기 때문에 여자 유학생 지원에 힘썼는데요. 근데 다만 이러한 그의 활동이 내선 융화 혹은 뭐 천황제적 가치의 확산 이런 식민주의적인 한계도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1: 네.
0: 하지만 야나기하라는 수십 명의 이 조선의 여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중 한 명이 고베 여학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이 애네였습니다.
1: 아.
0: 그리고 이 야나기하라가 지원했던 또 다른 조선인 학생 중 한 명이 나혜석의 조카 김숙 배였습니다.
1: 네.
0: 그는 야나기하라가 나라 여자 고등사범학교 유학을 알선한 최초의 학생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1: 네.
0: 김숙배는 그래서 1923년 무렵 나라 여자 고등사범학교 진학을 준비했고 유학 생활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1: 나혜석이 이 조카보다 10년 먼저 일본 유학을 갔으니까 일본 사업가의 지원을 받았던 건 아닌가 봐요.
0: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제 막 풍토들이 네. 형성되기 훨씬 전에 나혜석은 유학을 선구적으로 간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안이 매우 부유하기도 했고 형제들이 이미 일본 유학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적인 지원은 사실상 없었을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다시 나혜석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1913년에 이 동경여자미술학교에서 서양화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미술 지식만 새롭게 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영향력 있던 신여성담론, 개혁적인 에너지로 똘똘 뭉친 조선인 유학생 커뮤니티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고향에서 자라나고 경험하고 또 습득했던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신지식과 충돌하게 됩니다.
1: 네.
0: 가령 나혜석이 유학지에서는 신여성담론을 접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교육적으로는 깨어 계셨지만 그의 딸들에게는 정식 이름이 아니라 아명을 계속 쓰게 했고 또 본처 이외에도 여러 여성들을 첩으로 두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1: 네.
0: 부위가 나혜석보다 한 살밖에 안 많은 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혜석은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조선의 가부장적인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가지게 됐고
1: 네.
0: 이것이 훗날 나혜석이 여성운동가로서 활동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이 나혜석이 여성운동가로서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요?
0: 사실 오늘은 나혜석 선생을 제가 화가로서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소개를 하는 거지만
1: 네.
0: 소위 여성운동가로서 활동을 한 건 글을 기고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런 이제 영향력들이 이제 많이 발휘가 됐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나혜석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면 정말 일찌감치부터 신문물을 접하고
1: 그랬죠?
0: 또 심지어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온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유학 갈 때에도 뭐 이미 매체에서 다루었다고 하고 뭐 유학 중이거나 뭐 유학 마치고 나서도 매체에 글을 기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요. 근데 그런 곳에서 뭐 아 뭐 어디에는 뭐 저기 서양에는 어떤 누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더라. 근데 왜 우리 조선의 상황은 이러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혜석 선생의 그림 중에서 진작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정말 손에 거의 한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나혜석의 예술 세계를 구체적으로 또 풍부하게 파악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그녀가 기고했던 글들입니다.
1: 네.
0: 잡지나 신문에 이런 것들은 뭐 아카이브로 다 남아있는 거니까 그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서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면 나혜석의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뭐 문학, 철학, 사회학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1: 네.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오히려 또 그렇게 앞서갔던 점들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이 동경 여자 미술을

0: 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녀에게는.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석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요즘도 일본 여행을 가면 특히 네. 동경 여행을 가면 와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렇죠. 참 이런 부분은 예. 참 신기하다.
0: 비슷한 듯하면서도 아 뭔가 신박한 게 꼭 있긴 해요. 그러면?
1: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사실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나 뭐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명소들을 뭐 모두 와서 안달인 세상이 왔잖아요. 근데 뭐 이런 세상인데도 지금도 동경에 가면 자극을 받게 되는데
0: 네.
1: 하물며 1913년에 동경에 도착했던 이제 나혜석이 학교뿐만 아니라 그냥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온통 자극으로 가득했을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0: 네.
1: 그래서 뭐 근데 여기에서 다만 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근데 그런 이제 나혜석이 매우 선진적인 공부를 했던 건 맞지만 소위 말해서 여전히 국내 사회 혹은 이제 국내 미술계에서는 소위 규수화가라고 계속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수, 그러니까 뭐 있는 집 자제,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어찌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큰 틀이나 분위기 안에서는 좀 이렇게 다소 수동적인 어떤 예술가로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근데 여기서 잠깐 그래서 다른 화가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최욱경 선생이 있거든요.
0: 네.
1: 최욱경 선생은 1960년대 초에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크랜브룩 아카데미라고 하는 미술 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았던 이제 여성 예술가인데
0: 네.
1: 이제 그녀가 막 유학을 하고 뭐 선구적인 활동을 했을 거 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도 이제 매체에서 규수화가라 그런 거예요. 옛날 이제 나혜석 선생을
0: 60년대
1: 그렇습니다. 나혜석 선생 때부터도 네. 그랬으니까 네. 계속 이제 일종의 그런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0: 네. 규수가 그 양갓집 규수 말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욱경 입장에서 얼마나 네. 열받고 억울하겠어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최욱경은 정말 본격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왜 나보고 규수라 그래? 나 규수 아니야. 나 이 사회에 최전선에서 내가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뭐 인종차별 또 당해가면서 내가 미국 땅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하면서
0: 그렇죠.
1: 격렬하게 저항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최욱경 같은 일종의 한 세대 뒤의 후배 여성 작가들은
0: 네.
1: 나혜석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여성주의자로서의 아주 멋있는 면모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실제로 최욱경은 어느 정도 혁파에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 그 미국 땅에서 학위도 다 받고
0: 네.
1: 위스콘신 대학에서 교수까지 지내다가 왔거든요.
0: 그래요.
1: 다시 나중에 국내에 와서 활동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최욱경 같은 그런 멋있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제 배경에는 네. 나혜석 같은 이런 아주 선구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도 잘 이렇게 영향과 목소리를 이렇게 펼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자, 오늘 미술 이야기는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의 삶과 당시 또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시의 서울과 이정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ings of Convenience의 Mr. Cold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알아두면 쓸모있는 클래식 사전,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독일의 작곡가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음악을 만나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베버의 음악을 준비하셨다고요?
2: 예. 지난달 6월 5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한 달 전이긴 합니다만
1: 네.
2: 6월 5일이 바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독일 작곡가 낭만주의의 어떤 그 초기에 아주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베버의 서거 200주기가 되는 날이었거든요.
1: 네.
2: 1826년 6월 5일에 칼 마리아 폰 베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베버의 마지막 날들, 베버 200주기를 기념해서 네. 한번 베버가 마지막에 독일 사람인데 런던에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독일에서 그 런던으로 가서 런던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나중에 이 유해가 독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이 과정에서 또 후배 작곡가들의 노력이 많이 돋보이게 되는데요.
1: 네.
2: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1824년 이제 베버가 세상 떠나기 2년 전의 일인데요. 베버의 대표작인 그러니까 1821년 작품입니다. 마탄의 사수 마술 총알을 가지고 아주 그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낭만주의 초기 오페라의 아주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탄의 사수가 독일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에 3년 뒤인 1824년에 바다 건너 런던에서도 초연이 되면서 아주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로열 오페라,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만 공연이 됐다가 바로 3개의 극장이 더 늘어나서 동시에 4개의 극장에서 공연이 되는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1: 네.
2: 첫 곡으로 칼 마리아 폰 베버의 마탄의 사수 가운데에서 산막에 나오는 사냥꾼들의 합창 들어보시겠습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오케스트라와 라이프시히 방송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런던에서 마탄의 사수의 성공이 결국 베버를 영국으로 이끌게 된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824년에 이 런던에서 마탄의 사수가 크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왕립 오페라 극장이죠. 코벤트 가든 극장의 총감독인 찰스 캠블이라는 사람이 이 베버한테 아예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신작 오페라를 우리 극장을 위해 하나 만들어주시죠.
0: 네.
1: 초연을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 베버는 이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도 나오는 요정의 왕인 오베론을 소재로 한 오베론이라는 작품을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작곡을 해서 1826년 3월 5일에 런던으로 다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음악을 완성한 뒤에 1826년 4월 12일에 오베론이 런던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에서 베버 자신의 지휘로 초연이 되었습니다. 전체 12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전석 매진될 정도로 아주 대성공을 거두었는데요.
0: 네.
1: 근데 사실 베버는 이때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0: 그렇군요.
1: 폐결핵이 심하게 지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사실 뭐 요즘이야 폐결핵은 6개월 약을 네. 복용하면 완치되는 병이긴 하지만 이 뭐 불과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0: 네.
1: 폐결핵은 걸리면 죽는 병이었죠.
0: 많은 사람이 사망했죠.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사실은 독일에서부터 의사들이 런던까지 여행을 하는 건 너무 무리입니다. 런던 가지 마십시오. 요양을 권유했지만 베버는 이 런던에서 너무 많은 돈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족을 아이고. 부양하기 위해
0: 네.
1: 참 이 눈물 어린 그 가장의 노력으로 런던으로 갔습니다.
0: 요양을 했어야 됐는데.
1: 그렇죠.
0: 네.
1: 근데 문제는 로얄 오페라에서 오페라를 초연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0: 네.
1: 베버가 모처럼 오니까 영국의 수많은 사교 클럽 또는 음악가 클럽 이런 데서 베버를 다 초대해서 거의 매일 밤
0: 네,
1: 모임이 있었던
0: 그렇군요.
1: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를 위해 우리 단체를 위해 소품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큰 오페라뿐만이 아니고 작은 뭐 다만 피아노 곡이라도 이런 걸 계속 쓰고 매일 모임에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까
0: 네.
1: 결국은 이 몸이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1826년 6월 7일에 로얄 오페라에서 마탄의 사수 재공연 예정이 있었고 그걸 또 지휘할 예정이었는데
0: 네.
1: 그로부터 딱 이틀 전인 6월 4일에서 6월 5일로 넘어가는 밤사이에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0: 아이고, 그렇군요.
1: 이게 이제 저 베버를 초대했던 절친한 친구인 영국 작곡가 조지 스마트 경이 자기 집에 방을 내줘서
0: 네.
1: 거기에서 묵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 조지 스마트 경이 아침이 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0: 네.
1: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자물쇠로 이렇게 열고 방에 들어가 보니 이미 숨져 있었죠.
0: 그렇군요.
1: 그래가지고 의사가 도착해서 이렇게 검만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새벽에 이미 돌아가신 것 같다. 돌아가시고 한 너댓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9살에

0: 가까운 나이로 매번은 런던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모하는 콘서트가 열리게 되고 6월 21일에는 성대한 장례 행렬이 이렇게 런던의 주요 음악가들이 다 모인 가운데 아주 슬픈 분위기 속에서 이 장례식이 거행됐고 네. 가톨릭 예배당인 세인트 메리 모어필즈라는 묘지에 안장이 되었던 거죠. 이 그 당시는 이제 배를 타고 독일까지 운구를 해야 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네. 런던에서 결국은 안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버가 그렇게 런던에서 돌아가신 뒤에 14년 뒤 이 1841년에 그 프랑스 음악가 아주 그 런던에 살던 프랑스 음악가가 이제 베버의 팬이었는데요.
1: 네.
0: 이제 베버의 묘소에 이렇게 참배를 하러 갔더니 이게 관리가 되어 있을 리가 없었죠.
1: 아.
0: 그래서 베버의 묘가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를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위대한 음악가의 묘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래서 1841년 1월 달에 파리 음악신문에 호소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0: 우리 위대한 대선배 음악가가 이렇게 관리도 안 된 묘지에서 잠들어 계신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당시에 이 드레스덴 1817년부터 베버가 드레스덴 궁정음악의 궁정악단의 음악감독으로 재직했던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후배가 되는 1840년대의 음악감독이었던 바그너가 이 위대한 독일의 아들이 이 런던에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결국은 이 이장을 독일로 와서 해야 된다라고
1: 네.
0: 해서 바그너의 노력으로 1844년 12월 15일에 베버의 유해가 바다를 건너 함부르크를 건너 함부르크를 지나서 또 엘베강을 따라 드레스덴까지 와서 이제 그 드레스덴의 가톨릭 묘지에 안장이 되게 됩니다.
1: 네.
0: 바그너는 이 장례식 때, 이장식 때 추도사를 직접 낭독하고 그걸 가사로 남성 합창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1: 네.
0: 그래서 12월 16일에 초연을 하게 됩니다. 가사 내용은 바그너가 직접 썼는데요. 노래를 바쳐라 이 시간의 목격자들이여. 어머니이신 독일의 대지여. 멀리 떠났던 친애하는 아들에 대해 더 이상 슬퍼하지 마오. 이제 그녀는 바다 건너 먼 알비온 쪽을 더 이상 그리움의 몸짓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네. 라고 하면서 존경하고 사랑받는 그는 우리의 봉헌의 언약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아주 멋진
1: 네.
0: 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알비온이라는 건 유럽 다른 나라에서 이 고대 영국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멀리 알비온에 묻혀 있는 우리의 아들이 어머니의 돼지 독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참 바그너스러운
1: 네.
0: 가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히아르트 바그너의 베버의 묘소에 칼 안톤 리켄바허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말라도 베버와 인연이 있다고요?
1: 예. 이 베버가 마탄의 사수를 1821년에 그 성공시키고 난 뒤에 작곡에 착수를 했다가 다른 작품 때문에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 평생 미완성 작품으로 남은 코미디 오페라가 한 편 있습니다.
0: 네.
1: 세 사람의 핀토라는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미완성 악보로 남겨져 있다가 이 베버 사후에 유족들이 계속 이제 이 곡을 완성해 주기를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하다가 이게 이제 세월이 계속 흐른 거죠.
0: 네.
1: 그리고 이 1880년대에 베버의 장남 막스라는 분이 사망한 뒤에 그 아들인 이 칼 2세 베버의 손자죠. 그러니까 베버의 손자가 베버의 유품들을 전부 상속을 받았습니다. 악보도 있었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손자인 칼 베버 2세가 이 미완성 악보 세 사람의 핀토를 이제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 1886년 87년 시즌부터 라이프시히 시립극장의 부지휘자를 맡고 있었던 26살의 젊은 말러에게 이걸 완성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0: 굉장히
1: 했고
0: 굉장히 잘 골랐네요.
1: 그렇죠. 아주 뭐 딱이죠.
0: 네.
1: 그래서 결국 이 말러가 1888년

0: 2021년 1월 20일에 자기의 지휘로 그 라이프시히 시립극장에서 초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리아라든지 중창 이런 부분들은 베버가 만들어 놓은 게 많지만 중간에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지 간주곡 이런 거는 말러가 스스로 창작한 곡도 많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오늘 끝곡으로는 베버의 미완성 오페라 세 사람의 핀토 중에 간주곡 요거는 말러가 쓴 요 부분을 미하일 플로트뉴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네, 아, 39이면 너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1: 그렇죠.
0: 좀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더 많은 명곡들이 탄생했을까요?
1: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베버는 이 40살이 안 되는 짧은 생애를 살긴 했지만 이분이 남긴 어떤 그 스타일, 요런 것들이 결국은 이 독일의 낭만주의 음악을 더 크게 융성시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0: 네.
1: 의미에서는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나왔지만 모차르트가 독일어로 된
0: 예.
1: 오페라라는 그리고 독일식 뮤지컬이죠. 그런 것들을 모차르트가 이제 예술의 반열에 처음으로 올려놨다고 한다면 그걸 계승한 게 베토벤이었죠.
0: 네.
1: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가 그걸 계승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더욱 낭만주의 관현악으로 확장시켜가지고 정말 음악만 들어도 드라마가 연상이 되는 그런 그 낭만주의 독일식 오페라를 이제 형성을 시켰다. 딱
0: 네.
1: 그냥 틀을 만들었다라고 본다면 이 베버가 없었다면 후대에 독일 오페라를 가장 거대하게 만들었던 바그너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의 핀토를 완성한 말러 같은 후기 낭만주의 음악가들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베버가 어떤 그 낭만주의의 창시자 중에 한 명으로서 낭만주의의 중간다리라고나 할까요?
0: 네.
1: 초기와 후기에 중간다리로서 독일 오페라라는 걸 확립한 그 베버의 공은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베버의 마탄의 사수, 또 베버의 뭐 무도회의 권유, 베버가 굉장히 중요한 작곡가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음악을 취미로 하게 될때 베버가 그렇게 인기 있는 작곡가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0: 네.
1: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음악 시간에 베버가 중요한 작곡가다라는 거를 배우는가라는 게이 서거 200주기 때 그의 작품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독일의 작곡가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음악들로 함께 했습니다. 유정우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강석현. 책임과 굴레가 없는 모호한 사랑은 동화 속에 존재하는 거지. 사랑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할 때 완전해지는 것. 접는 마음까지도. 사랑한다고 가볍게 말하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게 또 사랑이죠. 강석현 시인의 사랑한다는 것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 1524편 서울에 온 하멜 일행은 잔칫집을 떠돌았다는데.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1654년 5월 말에 어느 날 네덜란드 표착인들이 수용돼 있는 곳에 일찍이 네덜란드에서 귀화했던 박연이 급히 달려옵니다. 그의 본명은 벨테브레입니다.
2: 모두 들어라. 드디어 조선 국왕으로부터 이곳 제주 목사에게 너희들에 대한 처리 지침이 내려왔다.
3: 좋은 소식입니다. 보내준다고?
4: 벨테브레, 국왕이 무슨 명령을 내린 것이오? 우리를 이 수용소에서 석방시키라는 명령이요?
5: 이제 우리는 이 섬을 떠나 일본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요? 아니면...
4: 나쁜 소식인가요, 벨테브레? 지난번에 탈출을 시도했던 죄를 물어서 혹시라도 우리 모두를 처형하라는 명이라도 떨어진 건 아니요?
2: 나쁜 소식은 아니니 모두 안심하라. 너희들 모두는 나와 함께 이 나라 왕이 살고 있는 궁궐로 가서 국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4: 예? 아니,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오?
2: 확실한 것은 가봐야 알겠으나 아마도 27년 전에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 각자를 군사 관련 조직에 배치해서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할 필요 없다.
6: 살았네! 살았어!
5: 희망이 생겼어! 희망이!
1: 무엇보다 네덜란드 표착인들은 그날 초순에 그들 중 일부가 배를 훔쳤다고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서 곤장을 맞는 등 한바탕 곤욕을 치른 뒤끝이라 장차 무슨 일이 닥칠 것인지 불안불안한 상태였죠. 하멜 표류기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0: 5월 말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왕의 전갈이 도착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수도인 한양으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일단 그 감옥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였다.
1: 그리고 일주일쯤이 지난 뒤 제주의 바닷가.
7: 서양 오랑캐들을 호송하게 될 병사들은 잘 들어라. 저자들은 틈만 나면 도망칠 기회를 엿보는 위험한 자들이다. 무엇보다 저들은 배를 부리는 데 아주 능숙하다. 그러니 단단히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저 오랑캐들을 내 척의 배에 나누어 태울 것인데 배 안에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신체를 단단히 결박해야 할 것이다. 자, 이제 저자들을 모두 배에 태워라.
8: 예! 예!

0: 네덜란드 상인들은 그 전해인 1653년 8월에 제주에 표착했기 때문에 무려 9달가량이나 강제 수용됐다가 풀려나서 육지로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양 도성으로 가는 그들의 행로 역시 만만치 않았죠. 하멜 표류기의 그 대목을 살펴볼까요?
1: 우리는 내척의 배에 나뉘어 태워졌다. 우리가 혹시라도 배를 탈취하여 도망을 칠까 봐서 병사들이 우리의 두 다리와 한쪽 발을 배에 묶었다. 만약 행동이 자유로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도주를 시도했을 것이다. 우리를 감시해야 할 병사들은 항해하는 내내 대부분 뱃멀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앉아 있었으나 맞바람과 풍랑 때문에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2: 병사들은 들으라! 이 역풍 때문에 배가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 앞으로 갈 수 없으니! 안 되겠다! 뱃머리를 다시 제주도 방향으로 돌려라!
1: 결국 우리가 탄 배는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고 우리는 결박에서 풀려나 구금돼 있던 집으로 돌아왔다.
0: 하멜 일행은 제주도로 되돌아와서 4~5일을 기다렸다가 바람이 순풍으로 바뀌자 다시 항해에 나선 것으로 표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출발한 배는 같은 날 저녁 무렵에 전라도의 바닷가에 다다릅니다. 하멜은 표류기에서 이후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의 경로를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경유한 지명을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남을 헤이남, 영암은 이해함, 충청도는 티옹시앙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말 명칭으로 고쳐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다음 날에 우리는 각자 타고 갈 말을 배정받아서 해남이라 불리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그동안 각각 분리돼 있던 일행 36명 전원이 합류했다. 다음 날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이동하였다. 밤이 되어서야 영암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날 밤 일행 중에 총포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 파울루스 얀센쿨이 사망하였다. 그는 제주 표착 이래로 줄곧 몸이 아팠었다. 우리는 그 지역 지방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그의 장례 절차를 지켜보았고 이윽고 그를 땅에 묻어주었다. 무덤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떠나서 나주라는 도시로 이동하였다. 다음 날 다시 길을 떠나 장성이라는 곳에서 밤을 지냈으며
0: 그런데요, 하멜은 그들이 드디어 한강을 건너서 도성에 도착했다는 대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 큰 강을 건너 1마일을 더 가니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나타났다. 그곳이 바로 국왕이 거주하는 시올이라는 도시였다.
0: 물론 여기 나오는 시올은 서울을 네덜란드식으로 발음한 것이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서울을 서울이라고 불렀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선의 수도를 한자로 한성이나 한양 혹은 경성 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성과 한양은 특정 지역의 명칭이고요. 경성은 국가의 수도, 즉 도읍을 지칭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서울이라는 호칭이 폭넓게 쓰였음을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고대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서 유래한 말로서 특정 도시의 이름이라기보다 도읍지, 즉 수도를 뜻하는

0: 은 우리말 이름이죠. 자, 이제 제주도에 수용돼 있던 네덜란드 표착인들이 모두 서울에 도착했으니 조정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죠. 1654년 5월 12일치 비변사 등록의 기사를 살펴볼까요?
1: 전하, 비변사에서 아뢰옵니다. 귀하인 박연이 제주도에 표착했던 서양 오랑캐 선원들을 데리고 이미 서울에 들어왔사옵니다. 그러니 그들을 어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마땅히 계책을 세워야 할 것이옵니다.
2: 그 서양인이 모두 36명이라 하였는가?
3: 예, 전하. 당초에는 36명이 제주에 표류해왔사온데 서울로 이동하는 중에 전라도 영암에서 한 명이 죽었사옵니다. 하여 35명이 도성에 들어온 것이옵니다.
2: 그 자들을 어디에 거처해야 하겠는가?
4: 그들을 일단 사역원으로 보내서 거처하게 하고 오늘부터 날짜를 헤아려서 급료를 지불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옵니다. 또한 군사를 넉넉하게 배치해서 그들을 감시하도록 명하시옵소서.
2: 그러면 사역원에 거처하게 하되 감시하는 군사를 배치하도록 병조판사에게 전하라. 또한 장차 그자들을 훈련도감에 배속하는 문제는 개별적인 조사를 마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라.
0: 하멜 표류기에서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제주를 떠난 때가 5월 말이라고 했는데요. 비변사 등록에는 5월 12일에 그들이 벌써 서울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엇갈리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 등록 등 조선의 문헌은 철저히 음력으로 날짜를 기록한 데 반하여 하멜은 당연히 양력으로 기록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서울에 도착한 그들을 일단 사역원에 거처하게 한다고 했죠. 사역원은 외국어 교육과 통역 및 번역 실무를 담당하던 국가기관을 일컫습니다. 물론 네덜란드 표착인들에 대한 통역은 전적으로 귀화인인 박연이 담당했겠죠.

0: 하멜 표류기에 따르면 하멜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여 사형원의 짐을 풀자마자 효종이 그들을 즉시 소환하여서 통역관인 박연을 사이에 두고 온갖 질문을 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서양에서 온 35명이나 되는 푸른 눈의 이방인들을 상대로 궁금한 것들을 일일이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다면 이는 매우 획기적이고도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도대체 왕이 무엇을 물었고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효종실록은 물론 조선의 어느 사료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가 청나라 측에 발각될 경우 무슨 압박을 받을지 몰라서 아예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할 따름이죠. 다만 하멜 표류기의 단편적인 내용이 짧게 언급돼 있습니다.
1: 우리는 짐을 풀자마자 국왕 앞에 소환되었는데 왕은 우리에게 온갖 질문을 다 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한 그 질문들에 대답했다.
0: 하멜 표류기의 내용 일부를 문답식으로 구성하면 대충 이러합니다.
2: 너희는 어느 곳을 향해 가다가 길을 잃고 제주도에 표착하였느냐?
3: 일본의 낭가사키를 향해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떠밀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표류하다가 배가 난파된 과정에서 동료 선원들을 절반 가까이나 잃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일본으로 보내주십시오.
2: 일본으로 보내달라? 그것은 우리나라의 관습이 아니니라.
4: 국왕이시여, 제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을 다시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2: 우리는 우리 땅에 무단으로 들어온 외국인으로 하여금 나라를 떠나도록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느니라.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4: 제 이름은 핸드릭 얀스입니다.
2: 제주 목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너는 천문지리에 밝은 것으로 돼 있다. 사실이냐? 아니, 대답을 듣기 전에 너의 이름이 부르기에 매우 어렵구나. 장차 우리나라에 살려면 그런 이름으로는 통하기 어려울 터이니 과인이 이름을 지어주겠노라. 너희들처럼 서양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남만인이라 하거늘 앞으로 너의 성씨는 남영남으로 하되 이름은 북역 북자의 외산자를 써서 남북산이라고 칭하도록 하라. 그리고
0: 지금 언급한 남북산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또 한 번의 탈출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니까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아마도 효종이 그들 중 상당수의 이름을 일일이 조선식으로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산뿐만이 아니라 남이산이라는 이름도 보이니까요. 앞에서 효종이 표착인들에게 온갖 질문을 다 했다고 돼 있으나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5: 너네 나라에서 어떤 달력을 쓰느냐, 혹시 의술을 아느냐, 혹시 이런 무기 제조법을 아느냐라고 하는 기록들을 질문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 표류민들이 기술자라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뱃사람들이거나 어부거나 상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들은 많이 습득이 되는데, 그래서 뭐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다더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까지는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박연 경우 외에는 사실은 잘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0: 인조 때 표류해 왔던 박연의 경우 당시로서는 선진 기술이 적용된 대포인 홍익포와 신식 소총을 제작하여서 조선의 군사력 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었죠. 그러나 효종 때의 표착인들에게서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요, 그들이 가진 선진 기술을 조선 조정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활용할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참고로 계승범 교수의 얘기 중에 북벌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효종 즉위 이후에 요란하게 내걸었던 청나라 정벌과 관련된 일종의 캠페인을 뜻합니다. 북벌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6: 당시가 북벌 운동한다고 막 시끄러울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총포 기술자가 막 들어왔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네들을 정말 후하게 대우하면서 엄청나게 그들의 기술을 습득해서 무기를 재편하고 저놈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북벌이라는 게 국내용 프로포겐다이지 절대로 청나라한테 싸움을 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훈련도 감에 배속을 했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함일 표류기를 읽어보면 훈련도 감에서 받는 봉급만 가지고는 함일 일행이 너무 배가 고프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서 호구지책을 삼았냐 하면
0: 함일 일행이 무엇을 호구지책으로 삼았다는 것일까요?
7: 아, 무엇들 났느냐? 오늘 잔치판에는 특별히 서양에서 온 오랑캐들이 재주를 부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중 두 사람을 불러서 맨손 겨루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여라.
8: 아, 좋습니다. 아, 신기한 구경하겠구만.
9: 서양 오랑캐들이래.
10: 어쩜 털도 많고 눈도 저렇게 생겼을까.
8: 그러게 말이야.
6: 대가집들이 이제 연회 잔치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술 좀 먹고 거나해지면 유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좀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이 만인들, 훈련도 가면 무슨 만인들이 꽤 와있대? 그러면 걔네들을 불러가지고 재주를 넘게 시키는 거예요. 칼싸움 하는 모습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유희로 즐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대우를

0: 해준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거 뭐 도성을 방비하는 군인인데 너무나 보수가 박하고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탈출을 해야겠다.
1: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4편 서울에 온 함을 일행은 잔칫집을 떠돌았다는데 이상락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제 1525편 다시 탈출을 모색하다. 극본 이상남,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제주도에 구금돼 있던 네덜란드 표착인 35명이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올라와서 임금인 효종을 면담하였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방송했었죠. 본래 인원은 36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상경 중에 전라도 영암에 이르러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인원이 35명이 된 것입니다. 하멜표류기에 따르면 효종은 물론 조정 대신들도 유럽에서 온 그 표착인들을 매우 신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신들이 그들 일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잔치판에서 재주를 뿌리게 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것을 처음 시킨 사람은 국왕인 효종이었습니다. 효종은 통역을 담당한 박연을 통해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2: 너희들도 잔치판에서 흥이 오르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것 아니냐?
3: 물론 그렇습니다.
2: 그럼 어디 너희들 중 몇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음악에 맞춰 춤을 한번 추어보아라. 악공들은 무엇들 하고 있느냐? 저들의 춤 사이에 어울릴만한 풍악을 연주해보라.
4: 아주 재미난 과들이구만.
0: 왕은 이 나라의 관습대로 우리에게 춤과 노래 그리고 익살스러운 몸짓으로 자신을 즐겁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우리는 재능도 없고 내키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응하였다. 그럼에도 왕과 신하들은 우리의 공연을 마음에 들어했다. 그날 우리는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 음식을 대접받았다. 왕이 말했다.
2: 이제 너희들은 훈련도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과인을 호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정기적으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쌀을 지급할 것이다. 허니 제주도에서처럼 굶주리는 일은 없을 터이다.
5: 주상 전하, 저들 각자에게 하사할 옷감을 마련하였사옵니다. 전하께서 일일이 직접 하사하시면 저들이 기뻐할 것이옵니다.
2: 그래, 그래. 옷감을 이리 가져오라.
0: 우리는 각자 옷감 두 필씩을 지급받았다. 그것으로 우리도 그 나라 방식에 맞게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있게 되었다. 다음 날, 훈련 동합에서 온 군관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다.
6: 자, 모두 마루로 나오도록 하라.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동그란

0: 남북 명패 하나씩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 명패에는 너희들 각자의 이름과 나이, 출신국, 그리고 각자가 훈련도 가면서 맡은 임무가 새겨져 있고, 맨 밑에는 우리 임금님과 훈련대장의 인장이 불로 새겨져 있다. 자, 각자 자기 이름에 새겨진 명패를 찾아가도록 하라.
1: 명패를 받고 난 다음 날, 우리는 별도의 장소로 옮겨가서 화승총과 화약, 그리고 총알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군관은 우리에게 매월 초 하룻날과 보름날에는 국왕에게 예를 올리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드디어 우리는 훈련도감의 병사가 되었다. 이 나라의 남성들은 특정 연령까지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1년에 6개월 동안 병사로서 군대에 징집되어서 훈련을 받는다고 했다. 특별히 귀하한 네덜란드 사람 벨테브레가 우리의 훈련 교관으로 배정되었는데, 우리가 속한 부대에는 중국에서 귀하한 사람들도 포함돼 있었다.
2: 이렇게 해서 35명의 네덜란드 표차기는 훈련도감에 적을 둔 조선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군대에 징집되어서 훈련을 받는 기간을 제외하면 민가의 숙소에 기거하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죠. 하멜 표류기에 의하면 네덜란드 표차기들은 국왕 앞에서 노래와 춤을 선보인 뒤부터는 매일이라시피 고관대작의 초청을 받아 잔치판에 불려다닙니다.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고 어떻게 춤을 추었으며 또 제주는 어떻게 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다만 생김새가 다른 이방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3: 야, 이쁘게 이거 얼마만인가? 반갑네. 잘들 지냈나? 집안에 별거 없고.
4: 그래. 자, 술 한잔 더 하자.
5: 아니 저기, 저 사람들 좀 봐. 머리털이 소털처럼 붉구직적해. 눈도 어떻고. 눈동자가 저렇게 시퍼런 사람은 처음 봐. 좀 요상하게 생기긴 했어. 코도 크고 말이야. 아유.
6: 나는 서양 오랑캐가 무슨 괴물처럼 생겼다고 해서 머리에 뿔이라도 난 줄 알았는데 뭐 별거 없네 그래.
5: 아유. 저 사람 물 마시는 것 좀 봐.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마셔야지. 저게 뭐라? 근데 저 사람들 부인이나 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또 무슨 옷을 입을까?
6: 궁금하면 물어보지 그래?
7: 아유, 내가 오랑캐 말을 알아야 물어보지 이 사람아.
5: 그런데 저 사내들 피부가, 어쩌면 사내들 피부가 저토록 백옥같이 뽀얗게 생겼을까?
6: 왜? 마음에 드는가? 내가 중심이라도 서줄까?
5: 뭐? 별사를 다 하네.
1: 우리를 초청한 고관대작의 부인이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모습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다. 우리의 외모가 괴물 같다는 뜬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고개를 젖히지 않는 것까지도 신기해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흉측한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하는 눈치였다. 그들은 우리의 하얀 피부색에 감탄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도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우리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졸졸 따라다니거나 혹은 빙 둘러싸고 구경을 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심해져서 어느 날 밤에는 폭도들이 우리 방에까지 난입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훈련대장에게 항의를 했다. 그러자 훈련대장은 어느 누구라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엄하게 금지령을 내렸고, 이후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2: 그런데요, 하멜 표류기의 내용 중에는 당대의 조선인들을 우물한 개구리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듯한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이 조선의 대신들과 나누었다는 대화 한 토막을 살펴볼까요?
8: 조선인 당신들은 전 세계에 나라가 몇 개나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0: 우리나라에 있는 옛 기록을 살펴보면

0: 총 8만 4천 개 나라가 있다고 돼 있는데.
1: 뭐라고요? 8만 4천 개나요?
0: 우리도 그 기록을 믿지는 않는다. 만일 나라가 그렇게 많다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루 동안에 그 모든 국가들을 일일이 다 비추겠나?
2: 그럼 실제로는 이 세계에 몇 나라나 있을 것 같으신지요?
0: 전 세계에 있는 왕국은 12개밖에 없어. 그들은 모두 중국 황제인 천자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들이지.
2: 아닙니다. 우리나라인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3: 조선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 나라의 이름을 들먹이자 그것은 나라 이름이 아니고 고을이나 마을의 이름일 것이라고 무시해버렸다. 이렇듯 조선인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대국 바깥으로는 배를 타고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4: 하메를 비롯한 8명의 네덜란드 선원들은 다음 왕인 현종 7년에 조선을 탈출하여 일본으로 건너가는데요. 일본 관리로부터 자신들이 신문받았던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놓고 또한 일본인들의 해상무역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표류기의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어째서 오직 중국만을 바라보면서 외부 세계와의 통상무역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5: 의도적으로 외교적인 루트를 단일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대를 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인정받는 어떤 그런 사대 교린 정책이라고 불리는 거를 아주 잘 해왔기 때문에 외부와의 상행위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중국이랑 가깝지도 않고 조선이랑도 바다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해양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라의 부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 일본은 적극적으로 지금 해양을 통한 교류에 욕심을 냈던 것에 비해서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지금 이 관계가 사대라고 하는 관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보니까 상행위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 효종 5년 6월 말, 하멜 일행이 사용하는 양력으로는 8월 초에 해당하는데요. 이 시기에 청나라 사신단이 조선을 향해 출발했다는 통보가 옵니다. 당연히 조종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리죠.
6: 청나라 누가 온다는가?
7: 그것도 한바탕 곤욕을 치르는 거 아닌가 몰라.
8: 조심하세나.
9: 과인이 들으니 청나라 사신이 서울로 오는 길목인 개성부에서는 사신 접대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민간에서 징발한다고 들었다. 심지어는 여자 혼자 사는 집까지도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성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
10: 전하, 신 영의정 김육이 아래옵니다. 개성부에서는 이전부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사옵니다. 심지어는 구걸을 해서 연명하는 거지의 집에서도 매월 두어 대의 쌀을 거두어서 사신 접대의 미천으로 삼았사옵니다.
9: 이런 비변사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에 붙여서 이제부터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절대로 세금을 걷지 말게 하라.
4: 그렇다면 네덜란드 표착인들의 눈에는 청나라 사신단을 대하는 조선 조정의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하멜 표류기에는 이런 문장이 보입니다.
3: 그해 8월에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에 왔다.
4: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느라 사행로 인근에 사는 백성들의 출혈이 심할 뿐 아니라 그들이 돌아갈 때는 또 조선 조정에서 막대한 뇌물을 바친다는 얘기를 듣고서 하멜은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세금을 징수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조선 조정으로서는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1: 전하, 그보다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청나라 사신이 와 있는 동안에 서양에서 표류해온 노랑캐들을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사옵니다.
9: 그 자들을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10: 그 서양 오랑캐들을 도성에 머물게 하는 것은 위험하옵니다.

0: 벨트브레, 우린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혹시 또다시 제주도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1: 걱정 마라. 가보면 알 것이다.
2: 우리는 왕의 명령에 의하여 도성 밖으로 추방되어서 군사 요새로 이동하였다. 그곳은 서울에서 6, 7마일쯤 떨어진 매우 높은 산 위의 요새였다. 전시에 적군이 나라를 침공했을 때 국왕도 이곳으로 피신을 했다고 했다. 그 군사 요새에는 1,000명의 사람이 3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식량이 항상 비축되어 있었다.
3: 이 요새가 어디일까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해 있었던 남한산성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표착인들은 그곳에서 청나라 사신이 서울을 떠날 때까지 머물렀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해가 바뀌어서 효종 제위 6년째인 1655년 양력 3월. 어차피 네덜란드 말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조선으로 귀화한 벨테브레, 즉 박연밖에 없었기 때문에 박연은 그들이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래로 자주 어울렸겠죠. 그런데 이때 벨테브레가 다급하게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0: 자, 모두 내 말을 잘 들어라. 며칠 이내로 청나라에서 사신단이 올 것이다.
1: 아니, 사신단이 또 온다고요? 왜 그렇게 자주 오는 것입니까?
2: 그럼 우리가 또 그 산성으로 가서 숨어야 하는 것입니까?
0: 이번 청나라 사신은 조선의 세자 책봉 의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조선 왕실로서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행사이다.
1: 아이고, 아니 그러면은 지난번보다 더 오래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은데.
0: 하지만 이번에는 너희들을 도성 밖으로 추방하지는 않고 살던 집에서 그대로 지내게 하면서 단지 외출만은 하지 못하게 통제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러니 잠자코 숨어 지내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3: 아, 그런데요, 벨테브레, 우리가 이 나라를 탈출할 방도가 정말로 없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요.
0: 아, 어쩌면 이번에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1: 아니, 무슨 말입니까?
2: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1: 제발 도와주십시오.

0: 박연이 제주도에 가서 얘네들을 데리고 한양에 와서 또 간단한 신문을 마친 다음에 같이 훈련단의 배치를 받고 한양에 2년 살았죠. 그러면 뭐 대충 다 해서 횟수로 3년 정도 한양에서 박연이랑 같이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박연이 조선말, 조선풍수 많이 가르쳐줬고요. 그러니까 2년쯤 되니까 좀 언어를 잘하는 하멜이라거나 이런 애들은 아주 기본적인 조선말도 할 수 있었고요. 또 박연을 통해서 또 훈련도 간 군인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듣는데 어떻게 탈출하면 되느냐. 탈출이 쉽지 않은 거죠. 배 타고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일 안전한 게 뭐냐. 그때 하멜 일행이 습득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데 조선의 왕이 허락을 해야 하는데 전혀 허락할 기미가 없죠.
1: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박연이 그들에게 이런 내용의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너희들이 이번에 오는 청나라 사신단을 직접 만나서 호소를 한다면 이 나라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1: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5편 다시 탈출을 모색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공 배창복입니다. 슬리퍼 한쪽이 쭉 미끄러집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쭉 미끄러집니다. 잠시 서 있나 싶더니 또 쭉. 한쪽은 그대로 잘 서 있는데 한쪽은 계속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슬리퍼를 들어 올려 욕실 바닥을 손으로 만져봅니다. 바닥이 미끌거리네요. 샤워를 하다가 튄 비누 거품이 바닥 한쪽에 얇게 남아있었나 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자꾸만 제자리에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괜히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기도 하죠. 그럴수록 자존감은 한없이 깊은 곳까지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나 자신보다는 보이지 않던 환경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바닥에 비누 거품을 닦아내자 슬리퍼가 미끄러짐 없이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자꾸 미끄러질 때는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어느 교수의 말처럼 나를 지키기 위한 남 탓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정다운 가공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병수 씨 김연준 곡 끝없는 사념입니다. 테너 신영주의 노래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였습니다. 김동리 씨, 김성태 곡, 향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병수 씨, 김현준 곡, 끝없는 사념이었는데요. 테너 신영조의 노래였습니다. 윤동주 씨, 민유리 곡, 별 헤는 밤, 테너 김동현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김원겸 씨, 전준선 곡, 하얀 찔레꽃, 소프라노 최훈녀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김원겸 씨, 전준선 곡 하얀 찔레꽃, 소프라노 최훈여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윤동주 씨 민율이고 별 해는 밤이었는데요. 테너 김동현이었습니다. 이은상 씨, 홍남파곡 고향생각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통일 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개인 휴대전화 허용보다 북한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지난해 북한이 자가용 승용차 소유를 전격 허용했다는 소식에 한 탈북민 출신 기자가 내놓은 평가입니다. 물론 자가용 소유가 허용됐다고 해서 누구나 원하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고급 승용차는 여전히 고위 간부에게만 허용되고 일반 주민들은 주로 중국산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가용 시대를 맞은 북한, 북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을까요? 오늘 통일사랑방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 남북 언어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가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사랑바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이제 북한 내 그 자동차 확산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또 당국의 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1: 네, 이제 그동안 자동차가 이제 북한에서 증가하고 있다.
0: 네.
1: 산업 변화 그리고 여성 운전자의 등장, 청년들의 이제 욕구 이런 문제를 좀 다뤘다면 오늘 이 변화가 북한 사회 전체에 던지는 의미, 네. 메시지 이런 것들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북한에서는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들에게 자유와 혹은 선택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당국에게는 돈벌이와 감시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0: 네.
1: 약간 보이지 않는 긴장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어쨌든 그 자동차를 갖는다는 것,
1: 네.
0: 그다음에 이용권이든 소유권이든
1: 그렇죠.
0: 뭐 거의 실질적인 소유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운전할 수 있다는 것, 운전해서 이제 어딘가 뭐 일부 통제가 있습니다만 간다는 것, 이 북한 주민의식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네요.
1: 그렇죠.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0: 네.
1: 그리고 또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되면 생각도 당연히 넓어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네.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물건을 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사 방식을 접하면 아, 우리 동네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0: 네.
1: 북한 당국이 오랫동안 주민 이동을 통제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동은 정보와 연결된 거죠.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은 사람과 물건 그리고 정보의 힘이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주민들은 차를 통해서 더 넓은 생활 반경을 네. 상상하게 되고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죠.
0: 그런데 아직도 통제는 하고 있죠. 무조건 뭐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1: 그렇죠.
0: 여행증이라 그러나요? 뭐 통행증이라.
1: 네. 통행증 당연히 이제 필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시도 경계에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10호초소 일정 이제 보위부 조소라고 네. 하는 건데 거기는 이제 통제 장치를 이제 일단 많이 걸어놓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양에는 마음대로 지방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고
0: 네.
1: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일반 또 국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주민들의 불법 이동, 밀수, 뭐 탈북 시도 그리고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한국처럼 마음대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식 자동차 생활은 달릴 수 있지만 허가받은 만큼만 달릴 수 있는
0: 네.
1: 그런 생활인데요. 이 점이 북한의 자동차 확산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0: 그러면 오히려 그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에 대한 그 통제나 관리, 당국의

0: 그 통제나 관리는
1: 네.
0: 더 타이트해지고 더 이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죠.
0: 그전에는 전부 이제 그 공공
1: 네.
0: 군수용 또는 뭐 관청 소속이었으니까.
1: 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0: 네.
1: 어떻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북한은 이미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0: 네.
1: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등록이잖아요.
0: 예.
1: 누가 차를 샀는지, 어떤 돈으로 샀는지, 어디에 등록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기 검사인데요.
0: 네.
1: 안전부나 관련 기관이 차량 상태와 운행 시절을 점검하면 차량 소유자는 계속 국가 관리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는 도로 검문이죠. 자동차는 이제 번호판이 있고 운행 기록 그리고 이동 경로가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검문과 신고 체계를 통해서 차량 이동을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자동차는 자유의 도구가 될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보게 된다면 당국에게는 관리하기 쉬운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당국이 이렇게 자동차 등록을 그 개인 소유 자가용을 허용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1: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긴 한데 이 공식적으로는 교통문화 개선입니다.
0: 아, 교통문화 개선.
1: 그리고 인민생활에 대한 향상.
0: 네.
1: 그리고 문명한 생활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방
0: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1: 그렇죠.
0: 결과잖아요. 그건.
1: 그러니까
0: 네.
1: 계속적으로 뭐 자동차가 늘어났다. 아 이거는 원수님이 배려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선전이 가능하잖아요.
0: 결과적으로. 네.
1: 그래서 실제로 차가 늘어나면 일부 주민들의 이제 이동 편의가 좋아지고 도시 생활도 현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0: 네.
1: 평양의 새 거리, 새 상업 시설에 거기가 자동차까지 다니면 이 선전 효과는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제적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자동차 등록, 검사, 뭐 수입, 정비 허가, 렌터카 사업, 연료 공급 모두 다 돈이 됩니다. 거기에 국가 납부금을 조금씩 조금씩 받을 수 있다면 외화가 부족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주민의 소비 욕구를 제도 안에 끌어들여서 수익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0: 우리로 말하면 내수 진작인데.
1: 그렇죠.
0: 네, 돈이 돌게 하는.
1: 네.
0: 예, 뭐 하여튼 뭐 자연스러운 욕구와 그런 어떤 그 경제적 이유가 함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오토바이는 꽤 많았잖아요.
1: 네.
0: 오토바이도 그렇게 통제를 했나요? 어떻습니까?
1: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긴 했죠.
0: 네.
1: 모든 이제 자동차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자전거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0: 아, 자전거도.
1: 예. 거기도 이제 번호판이 있고 일종의 그거 번호판을 받지 못하면 자전거도 운행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0: 그래요?
1: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장사꾼들이 물건을 싣고 나르거나 지방 주민들이 빠르게 이동하는데 많이 오토바이를 활용해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당국이 오토바이 등록비용을 높이거나 운행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은 또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는 교통 질서와 사고 문제를 명문으로 한 통제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이런 구매나 등록 체제로 주민을 유도하라는 의도라고 하는 거죠.
0: 네.
1: 돈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이 자동차는 못 샀는데 오토바이까지 막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하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0: 그 이제 그 전에 자가용이 없던 시절에는
1: 네.
0: 어차피 뭐 관용차고 그다음에
1: 네.
0: 일부 고위 간부들의 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에 대한 뭐를 체념을 했다면 이제 주변에 있던 돈 좀 있다고 저 사람들이 자가용을 사서 타고 다니면 이 빈부격차가 드러나는 그 어떤 도출되는 그런 사회적인 갈등은 없을까요?
1: 그 북한에서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0: 그렇죠. 그건 우리하고 달리 그건 굉장히
1: 그렇죠.
0: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쪽에는.
1: 그러니까
0: 네.
1: 경제 지수를 어떻게 따질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그 지수가 우리보다 더 높다라고
0: 네.
1: 하는 지적도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자동차는 값이 비싼 물건이잖아요.
0: 네.
1: 구매도 해야 되고 연료도 해야 되고 뭐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주민이 일반 주민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0: 네.
1: 결국 차를 가진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평양의 새 거리, 자동차, 외식, 렌터카 문화, 평양에 살지 않은 일반 주민들. 이게 그 북한 주민이,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명 생활일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생활고를 겪는 지방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발전을 선전하지만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은 그 발전이 누구의 것인지 묻게 될 수가 있다는 거 하는 거죠.
0: 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그동안 알아본 바대로 이제 뭐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든가
1: 네.
0: 또 어쨌든 뭐 일부 또 돈주들 돈이 네.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생활을 좀 업그레이드 저 향상시킨다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하여튼 긍정적인 변화가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이제 네. 모든 기술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0: 네.
1: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내 돈벌이를 하게 된다.
0: 네.
1: 이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화잖아요. 국가 배급만 기다리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0: 네.
1: 스스로 생계하는 생계를 내가 설계한다라는 네. 힘을 키우게 되는 거죠.
0: 네.
1: 특히 여성이라든지 뭐 청년들이 이동 능력과 기술을 갖게 되면 자기 삶을 조금씩 더 주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0: 네.
1: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당장 정치적 변화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생활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식 변화 혹은 그 의식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0: 네.
1: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그 폐쇄된 그 평양이나 이제 북한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굉장히 네. 답답했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0: 국제사회가.
1: 네. 이 자동차 증가가 단순히 뭐 제재 구멍이라든지
0: 네.
1: 혹은 사치 소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의 일상 변화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차량과 부품 유입이 대북 제재 위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죠.
0: 네.
1: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0: 네.
1: 하지만 동시에 자동차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민들의 뭐 이동의 자유에 대한 욕구
0: 네.
1: 그리고 뭐 선택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기술 습득 욕구 이런 것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0: 네.
1: 주민들이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의식 변화가 되고 있는지
0: 네.
1: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만들려고 하는지 한반도 미래를 내가 이끌어가던 주체로서의 삶을 내가 살려고 하는지
0: 네.
1: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좀 지켜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욱더 변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0: 네.
1: 이런 것들도 국제사회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0: 북한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렇겠죠?
1: 그렇죠. 몇 가지 요인을 좀 통해서 우리가 네.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한 내부의 생활 변화를 더 촘촘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0: 네.
1: 자동차가 몇 대인지 번호판, 뭐 정비업, 부품 거래, 뭐 운전면허에 대한 소유, 여성 운전자 같은 이런 작은 변화가 북한 사회의 방향을 또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0: 네.
1: 이런 자료를 이제 꾸준하게 모으게 된다면 또 들여다보게 된다면 주민의식과 시장 변화를 더 정확하게 읽어볼 수는 있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의 자율성을 넓히는 방향을 아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보도 계속적으로 오고 갈 수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보도 북한 주민들이 계속 나눠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한 이동이라든지 여성과 청년의 권리 그리고 기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0: 네.
1: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큰 정치 구호만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 혹은 북한 당국의 이런 한국에 대한 이런 뭐 교류 협력 이런 네. 것들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런 일상 속 선택권을 넓히는 접근,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뭐 단숨에 뭘 우리가 변화시키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긴 네. 하는데 대북 정책 차원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1: 이 자동차 학사는
0: 네.
1: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의 통제 능력과 주민의 시장 능력이 동시에 네. 커지는 현상이다
0: 네.
1: 라고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한쪽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0: 네.
1: 북한도 이제 개방되는구나 라고 단순하게도 볼 수도 없고
0: 네.
1: 전부 당국의 통제다. 라고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책적으로는 또 제재 회피와 불법 수익 구조를 추적하면서도
0: 네.
1: 주민들이 시장과 또 이제 기술을 통해서 자율

0: 독립성을 키우는 부분.
1: 네.
0: 이거는 정말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억제하면 안 된다. 억제만 해서는 안 된다.
1: 네.
0: 라고 하는 그래서 세밀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네. 통제의 손, 통제의 이런 방향은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지만 그 통제 안에서도 주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꿈틀대고 있고 어떤 식으로 거기를 적응하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지
1: 네.
0: 이런 것까지 그 복합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1: 제가 이제 모두의 이 시간 시작하면서 한 탈북민 출신 그 기자가 그 북한의 자동차 이제 자가용 그 허용이 이제 개인전화 휴대전화 허용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사회에 줄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북한의 자가용 승용차 증가는 한 그냥 한 대 그 탈 것 운송수단이 늘어난 문제 뭐 이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네요.
0: 네. 뭐 중고차가 유입되고 자동차가 등록하고 정비업이 커지고 있고 청년 기술직 여성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고
1: 네.
0: 하지만 그 안에서 오토 뭐 통제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꿈틀대는 주민의식 변화가 네. 모두 연결된 현상입니다. 저번에 지적했듯 자동차는 북한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작은 네. 창이라는 생각인데요. 결국 자동차는 북한에서 권력과 욕망이 만나는 도구입니다. 당국이 이를 관리하고 당연히 이제 돈벌이로 삼으려 하지만 주민들은 그 안에서 더 많이 움직이고
1: 네.
0: 더 많이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1: 네.
0: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변화는 거대한 선언보다 때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가
1: 네.
0: 어디로 가는가 요거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1: 네. 하여튼 그 이 기자의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동차는 북한에서 권력과 욕망이 만나는 도구다. 아, 뭐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탈북민 기자가 얘기했다는 자동차 개인 승용차 허가가 휴대전화 허용 때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의 변화를 주목해 보기 위해서 지난 4주간 4주 동안 이제 북한의 그 개인 승용차 자가용 허용 과 관련한 현상들을 여러 가지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 전해 주실까요?
3: 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달에 있었던 북한 장애자의 날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3: 사실 뭐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저희가 토막극 시리즈를 또 다루느라 지체된 거라 언젠가 한 번은 좀 이
1: 네.
3: 부분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서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애자라는 말을 안 쓰고
3: 맞습니다.
1: 장애인이라고 쓰는데
3: 네.
1: 북한에서는 아직 장애자의 날이라고 하니까 또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장애자의 날은 언제고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3: 네, 북한이 이제 2003년도에
1: 네.
3: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2003년도 6월 18일에 장애자 보호법이란 걸 제정을 합니다.
1: 네.
3: 그리고 이제 그 법 제정일인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이제
1: 네.
3: 기념을 하고 있는데 법 제정 연도는 2003년이 맞고요.
1: 네.
3: 정확히 그 해부터 장애자의 날을 기념한 것은
1: 네.
3: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제 요 시점쯤에 이제 요 장애자의 날이라는 그 북한식 표현으로 장애자의
1: 네.
3: 날이라는 행사들을 이제 계속해 왔고요.
1: 네.
3: 올해도 그랬기 때문에 이 소식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6월 18일
3: 네.
1: 어쨌든 북한은 그 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북한의 선전 문구를 보면 이제 뭐 장애인도 없고
3: 네.
1: 모든 게 무상이고 낙원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숨겼잖아요. 예전에는.
3: 맞습니다.
1: 그런데 네. 이제는 공식 발표를 합니까? 장애 관련 사항들을.
3: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1: 네.
3: 과거에는 아예 없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1: 네.
3: 그 어느 곳이든
1: 없을 수가 없죠.
3: 장애를 가진 분이
1: 네.
3: 없는 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1: 네.
3: 아예 없다. 그리고 뭐 여긴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1: 네.
3: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생긴 인권 침해 사례들도 많이
1: 네.
3: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뭐 이 아이를 장애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1: 네.
3: 이제 없애

0: 거나 뭐 이런 일들도 자행이 됐었거든요.
1: 그다음에 평양에서 내쫓고 뭐 이랬다는 소식까지 맞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없애기도 했군요.
0: 네, 네. 뭐 멀리 보내거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부모들도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되는 네.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아예 이제 밝히지 않은 거죠 수치 자체를.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제 계속 정상 국가를 네.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공식 인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애 뭐 통계를 정확히 밝히진 않더라도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오히려 선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하여튼 장애 관련 북한 보도 몇 가지 살펴볼까요?
0: 네, 우선 북한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에서 6월 18일에 당과 국가의 시책 속에 보람찬 삶을 누리는 장애자들이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6월 18일이 이제 장애자의 날로 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해마다 이 날에 기념 모임도 하고 각종 행사와 또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네. 선전을 하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 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좋은 복지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장애자들이 해당 자격과 능력을 갖춘 데 따라서 국가공무원으로도 사업하고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출판물,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통해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견해도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출판물이나 예술 작품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방안들도 발표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신체상 조건에 맞게 선진적인 방법들을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또 충분한 어떤 의료 조치들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고 있고요. 또 장애자들이 노동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는 좀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들이 이제 장애인 커뮤니티가 되기도 하면서도 또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직을 구성을 해서 네, 네. 이제 정책에 입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북한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네.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이런 단체들이 조직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자예술활동 체육경기들이 활발히 진행돼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만 해도 국제탁구연맹 대북 세계 장애자 초보자급 경기와 그다음에 고웅 세계 장애자 도전자급 경기, 그다음에 제5차 아시아 청년 장애자 경기 대회 이런 이제 국제 경기들, 그러니까 체육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국제 경기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에서 그 북한의 장애자들이 금메달 획득했다면서 또 선전을 네.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 보도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보호 속에서 보람차게 장애자들이 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뭐 국제 체육 행사까지 장애인 네. 체육 대회까지 나가서 금메달 따고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뭐 통계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다행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는 그 장애자의 날 기념 모임이 있었다고도 하죠.
0: 네, 맞습니다. 사실 매년 장애자의 날에 그 6월 18일 즈음해서 네. 여러 행사들이 열리는데 그중에서 좀 가장 큰 규모의 행사가 바로 이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리는 장애자의 날 기념 모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서 국가기념일이나 아니면은 뭐 명절이나 뭐 부녀자의 날 아니면은 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날들에 보면은 그 이렇게 기념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공연도 하고 그리고 뭐 공연에 많이 초대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장애자의 날 기념 모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 장애자 보호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이 장애자의 날에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이 조선 장애자 보호 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 참석을 한 가운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의 종업원들, 일꾼들, 장애인들 이런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 모임이 이루어졌고요. 무대가 있고 이제 청중석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위한 행사 그리고 공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0: 특히 장애인 후원 사업에 적극 참가한 그런 그 조직에는 기부 증서를 또 수여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장애인 보호 사업들의 성과들도 이 시간에 이제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북한에 최근에 특히 그 북한의 장애인 보호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물을 시청을 했고요. 또 장애인 창작 전시품을 둘러보는 행사들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모임 자체가 공연, 시상, 위촉, 뭐 전시, 관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공연 그러니까 모임이었고요. 조선중단통신에서 또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 노동신문의 이런 모임 행사를 두고 또 이 그 북한의 장애인 보호 시책이 여러모로 그 이 북한 장애자들의 그 복지와 어떤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네. 것을 후속 보도하고 있고요. 또 노동신문에서 이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조선장애자예술협회에서 장애인들에게 그 악기 연주와 무용을 지도하는 그런 예술 부원들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술활동에도 여러 활발하게 지원과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선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 네, 아무튼 그 이런 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에 이런 행사도 개최하고 네. 지원도 하고 또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같은 데서 이렇게 보도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북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렇게 장애인 복지를 강조하고 어찌 보면 선전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가 굉장히 비판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비판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그 측면도 있고요. 네. 또 북한이 정상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전 행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어떤 국제 수준,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좀 힘을 쏟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한때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기도 했고요.
1: 네. 네. 국제사회에서는 그 북한의 장애인 인권 어떻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까?
0: 사실 그 외부 사회에서
1: 분리해서 보나요?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장애인 네.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게 있습니까?
0: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한다는 건 쉽진 않죠. 네. 그래서 늘 어떤 간접 조사 방식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드물게 이제 그 조금 자세하게 나왔던 것이 뭐냐면 2014년에 이제 12년 네. 전인데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습니다. 네. COI라고 하는데 이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은요. 그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뭐 여성에 대한 것, 아동에 대한 것,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여러
1: 이건 장애인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전반에 대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각 분야에 대한 네. 게 네. 있는 네. 거죠. 각 분야에 대한 그런 보고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는 네. 거죠. 사실 그 보고서는 지금까지도 12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은 북한 인권을 논하는 일종의 기준점들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2014년에 이 보고서보다 얼마나 나아졌냐, 얼마나 안 좋아졌냐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부분을 좀 살펴보면 네. 특히 이제 차별, 인권에서 차별 관련된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유엔 발표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WHO에서 2007년 조사를 살펴보면 북한은 자국민의 3.4%에 해당하는 약 79만 명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른 나라에서 10%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이 10%인데 네. 그거보다는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북한이 좀 발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했다라는 네. 측면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관련된 법을 제정을 했는데 2013년 7월에 또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에 서명을 합니다.
1: 국제 협약입니까?
0: 네, 네. 그러니까 뭐 여성 차별에 관련된 협약이 있고 뭐 아동에 관련된 협약이 있거든요. 인권 네. 관련된 협약들인데 그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서명은 했는데 또 비준은 아직 안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네. 네. 그리고 장애인보호법이 통과가 됐지만 또 그 여러모로 이제 이런 비준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조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0: 2009년에 정례인권 검토에 제출된 북한의 보고서, 정례인권이라는 건 그 주기적으로
1: 인권, 유엔에서
0: 주기적으로 각국의 인권을 이제 인권 실태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자 보호법, 그러니까 북한이 채택한 장애자 보호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채택이 됐다. 그리고 장애자는 교육과 의료를 받고 재능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뭐 등등등 해서 여러모로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가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북한의 인권 보고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예전과 다르게 평양,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이 평양에서 거주하는 게 허용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로 실행되고 있는지에는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엄격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아직까지 장애인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어쨌든 그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법도 제정을 하고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발걸음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신빙성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최 박사께서 지금 유엔 인권 보고서를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나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럽 선진국 보면은 그 우리도 아직은 부러워할 정도의 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볼 수가 있는데
0: 맞습니다.
1: 북한에 대한 어떤 영상이나 장애인 보호 영상이나 그림이 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앞으로도 그 이 국제사회가 뭐 감시라기보다 어쨌든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 살림살이가 나아질수록 더 복지 배려가 나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북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통일사용설명서 북한대중문화탐구 오늘은 지난달 18일 6월 18일에 있었던 북한 장애자의 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 90년대부터는 장애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약간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 그러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장애인의 날인데 북한은 아직 장애자의 날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혼용해서 썼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탈북민의 서울살이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설 작가님 쓰신 책 얘기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중단을 했습니다만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여성이 주인공이고 여성에 주목한 이유 이런 말씀 나누긴 했는데 먼저 그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는 북한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다 뭐 이런 평가가 있다 그러는데 스칼렛 오하라를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3: 제가 96년도 그럴 때 한창 권한의 행군 때 이때게 처음 제가 이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1980년대 김정일이 이제 세계 문학 손집 이걸 수입해서 교양도서로 보급하라 지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지방도서관에 이게 나오긴 했습니다. 너무 좁게 나오고 일부 교수들에만 배포하다 보니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1: 아, 연구자들만 볼 수가 있었군요.
3: 예, 그리고 뭐 빠른 도서관하고 빼기 있는 사람들은 봤다고도 한데 저는 일반 못 봤고요. 그러다 제가 95년도 뭐 교수든 과학자든 배급이 없으니까 아사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때 이들이 갖고 있던 뭘 내놓겠습니까 이분들은 그 도서를 내놨거든요. 그때게 뭐 별난 책이 다 나왔어요. 자본론, 정치경제학 아무튼 전 보지도 못할 책 하며 히틀러의 나의 일기까지 다 봤습니다. 이때게. 그때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제가 빌려본 곳이 저희 친구 어머니였는데요. 그 남편분이 작가였어요. 김성종합대학 졸업하고 평양에 있다가 어떤 정치범 사건에 연루돼서 쫓겨나 추방된 곳이 저희 살던 순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갑자기 장사할 게 없으니까 참 몰이 더져 와요. 그 서재 남편 그 옷방에 멍땅 서재 있는데 그거를 싹 드러내다가 누가 아무 책이나 봅니까?

빨리 보고 빨리 지어야 되니까 이 불도 안 오는데 소기둥자 밑에서 콧구멍이 새까매지도록 그 1부 2부였어 이만큼 두꺼웠는데 9월 다 보고 나서 심청이가 그 아버지 탁 눈을 떴던 그 우리가 그 용화 꽤 많이 하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매료됐다고 할까. 그 수칼레 오하라가 어떻게 보면은 조 같았고 장마당 유손들 같았고 우리가 모여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다시 말하면 그 미국의 굴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몽땅 그 지금 파괴되고 재건되는 이런 질서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수칼렛 오하라. 그 자기 고향에 대한 그 우지가 어떻게 이러한 여성을 탄생시켰을까. 가장 또 우리가 그 주목된 건요. 거기가 두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하라가 두 명의 남성을 사랑합니다. 한 명은 정말 고상한 애슬리. 한 명은 야성적인 부트러운 남자. 이것도 똑같았어요. 북한이. 이 두 명의 남자가 북한이 당에 충직한 남성성으로 만들어 놓은 당원인 남자. 네.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이 똑같았어요. 정말 그 비가 오면 수령님 초상화부터 닦는. 대신에 이젠 남성도 장사를 해야 된다. 지금 여성들이 장사하는 세상이지만 여기에 여성 남자들이 이렇게 밀려선 안 된다 해서 시대를 뚫고 나가는 아주 드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성들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오하라가

0: 해는 그리고 또 변화하지 못하는 북한의 남성상 여성상이 네. 제가 너무너무 와닿아서 아 이런 걸 누군가는 써야 된다. 이게 왜 미국의 이런 현실만이 아니었구나. 북한에서 지금 이런 정말 생존욕 독립성 북한 여성을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때부터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아. 이런 꿈을 가진 것이 몇십 년 흘러서 네. 네, 2023년에야 된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그런 류의 소설들은 보통 한국에서는 청소년기 때 읽거든요. 중고생 때. 늦어도 대학생 때. 보통 아마 중고생 고등학생 때 뭐 방학 때 이럴 때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시절은 그러니까 이제 설 작가님이 60년대생이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못 보셨고 네. 그걸 30대가 돼서 이제 접하신 거군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30대 중후반. 예.
1: 그래서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게 되셨네요. 다른 이제 청소년기에 읽으면 나름대로 감동이고 여러 가지 공상을 하는데 설 작가님은 아 나도 작가가 돼야 되겠고 이런 여성상에 대해서 한번 연구한다 그럴까요?
0: 네. 북한 뭐, 시대상을 네. 기록하는 어떤 그 네. 역할자.
1: 기록자가 되고 네네. 그다음에 좀 리드해가는 뭐 이런 작가가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는데
0: 북한에서는 흔히 그런 거 보고 장마당 대학이라고 합니다.
1: 장마당 대학.
0: 공교육에서 배울 수 네. 없는 지식을 거기서 배웠다. 네.
1: 그 흔히 이제 여성 얘기하다 보면 그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페미니스트잖아요. 설 작가님도 이제 북한 여성 모두가 페미니스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0: 예, 제가 네. 앞뒤로 그렇게 인용을 하게 했는데 제가 2018년도 그 박사과정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제가 공부할 때 북한 사회 문화라는 강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교수님이 한참 설명하시다가 우리 최 선생님 완전히 페미니스트죠. 그래서 저는 네. 그 말도 몰랐어요. 페미니스트가 뭐 해야 합니까?
1: 두도도
0: 뭐 네. 페미니즘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네. 근데 다시 또 와, 그 선생님 같이 우리 공부하던 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네. 왜 웃을까? 페미니스트잖아요. 막 검색해 봤거든요. 네. 밑에다가 그랬더니 어떤 성차별로 오가받는 어떤 쭉 나옵니다. 여성혁명 어떤 이런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겠죠. 아무래도 특히 제가 눈이 토가지고 보기 시작한 것이 그 버버하루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네. 이 말이 뭐 한국 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도 북한에서 고민했던 내 문제 네. 이걸 한 방에 빡 깨쳤거든요. 아 이거였구나. 이러했던 내가 예를 들면은 저희 가정에서 매를 맞았던 아버지에게 네. 엄마를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막 해봤던 왜 매를 맞냐 그것도 이미 페미니스트의 시각이 틀 수밖에 없었던 북한 사회의 문제였구나. 내가 맨손으로 창업해서 장마당이라는 사업가로 성장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기간에 사법기관하고 서로 맞서고 돈 뺏기고 이러면서 다시 일어섰던 우리 친구들 이 모든 여성들이다. 북한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페미니스트다. 그래서 이미 북한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페미니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에세이를 간통했습니다.
1: 이게 저절로 그렇게 다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0: 지금도 아마 예. 계속 진행 중이 아닐까.
1: 한국처럼 뭐 특별한 어느 단계에 어떤 선구자적인 선각자적인 사람이 예. 그 해외 사조하고 이제 맞닿아서 여성 인권 또는 여권 뭐 깃발을 들고 이런 게 아니고
0: 아닙니다.
1: 저절로 생존의 몸부림으로 북한 여성은 네. 다 페미니스트가 됐다.
0: 아주 일상적인 네.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네. 페미니스트로 가는 지금 우식의 진행 단계다 이런 겁니다. 네.
1: 자 이제 설 작가님 쓰신 책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에 계속 계셨다면 그러면 북한에서도 작가가 되셨을까요? 북한에서 이 소설이나 에세이를 낸다는 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0: 북한에서 네. 제가 작가를 원래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반대했습니다. 너 저 수용소 가고 싶지 않으면 작가가 되라.
1: 삐딱하면 수용소 간다.
0: 그렇게 아버님이 반대해서. 물론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북한이 당에 선발하는 그리고 당이 노는 작가가 돼야 돼. 김용직 사범대학이 저기 뭐야 평양 저 뭐야 동대원 거기 네. 교육이 있거든요. 네. 거기 작가 양성반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서방문학 동방문학 뭐 심리학까지 작가들에겐 또 일부 못 보는 정보까지 다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졸업하고 소설가 시나리오 모두 기자 배치될 때에 여기서 등급을 또 매깁니다. 네. 일단 작가 양성반에 들어가는 자체가 신분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가족계가 다 신분이 빵빵해야죠.
1: 그냥 소질만 보고. 뭐
0: 아닙니다. 소질 아니야. 필요 없어요. 굶주저 집안이어야 된다. 네. 쉽게 말하면 당에 충성할 수 있냐. 여기서도 또 가장

0: 핵심 쪽인 그 대학 졸업생은 4.15 문학창작단이라고 예.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아닙니까?
1: 네. 그러니까
0: 김일성을 전문 우상화하는 작품을 그 쓰는 그 창작단을 말하는데 각 도마다 조선작가 동맹위원회 또 지부도 있고 군중문학 활동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네. 좀 활동을 해봤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검열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작가가 된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없다. 예, 이럴 때면 그냥 꼭두각시다. 저는 이렇게 심하게 좀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에 종자론이라는 게 있어요.
1: 종자론.
0: 예,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는 시놉시스라고 하죠.
1: 네.
0: 예. 종자가 뭘 쓸 거냐, 주제가 뭘 거냐 이 말인데.
1: 시놉시스 요약해서 이제 그 주제나 뭐 소재나 이런
0: 예,
1: 걸.
0: 예, 예. 그걸 종자론. 그게 김종일이 발표한 용화예술론에서 종자는 어떤 게 돼야 되냐. 모든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개선시키기 위한 그래서 당에 충실한 수령에게 충실한 혁명가로 개조하는 것이 모든 예술 작품의 종자가 되어야 된다. 네, 이렇기 때문에 뭐 거의 그럼에도 진짜 이름 있는 그 작가들의 사례가 그렇게 썼다가 처형당한 사례를 보면 4.25 용화 촬영소에 이진우가 있어요.
1: 이진우.
0: 네. 4.25는 이게 군부. 그 촬영소 시나리오 작가인데요. 이름 없는 영웅들 이거 되게 세계적으로 히트쳤거든요.
1: 네.
0: 70년대 나.
1: 저도 이름을 들어본 작가 이지우
0: 예, 그 6.25 전쟁에 관한 그 네. 방첩 용화인데 유명세를 얻었고 김정일의 신임도 받았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이후에 중앙당 손전 부부장하고 갈등이 생겼거든요. 그때 부부장 이름이 제가 최익규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최익규로 말하면 중앙당 손전 부부장, 손전 부부장 위에가 김종일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당권하고 군부 촬영소 이진우 시나리오 작가하고 대립했다는 거는
1: 네.
0: 당권하고 군권하고 대립하는데 이 시나리오 작가가 세계적으로 이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어, 이게 뭐야? 이건 김종일의 어떤 당권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거네. 이게 그 예민한 김정은은 또 예민합니다. 네. 예술을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아, 얘 안 되겠다. 근데 그냥 죽이게 되면은 북한도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1: 네.
0: 이게 뭐야 당이 뭐야. 우리 군부를 이름 있는 작가를 막 죽여버려. 이렇게 된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 국가보위사령관이 모능이었는데요. 소련 유학생 숙청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서른에 갔던 유학생 아카데미 몽땅눈에 간첩이다 해서 그 정말 수만 명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사령관을 내세워서 구소련이죠. KGB
1: 예.
0: 그 그리고 한국 안기부 진 국정원 여기에 매수된 이중 간첩이다.
1: 아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0: 그거는 뭐 만들기 타라 아닙니까.
1: 네.
0: 뭐 빨간 것도 파랗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체포해서 93년도 처형되었던 정말 북한의 실력 있는 작가가 소용 대리만치 북한의 작가가 기자는 그냥 한마디로 그 최고 순회부의 노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합니다.
1: 그 설 작가님의 서울일기 그 재미있는 출판 도서 이야기 듣다가 슬픈 이야기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성화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통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조용필의 꽃이 되고 싶어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길이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통일신라 후기의 임금인 진성여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성여왕과 관련 있는 명소인 해인사 대비로전을 찾아가 볼 텐데요. 해인사 대비로전은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정다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세 분의 여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2: 오늘 소개해 주실 진성여왕도 그 가운데 한 분이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신라 51대 임금인 진성여왕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에 이어 신라의 세 번째 여왕으로 즉위했는데요. 이처럼 여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반드시 성골만 왕위에 오를 수 있다라는 신라 골품제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2: 그럼 진성여왕은 언제 태어났나요?
1: 네, 진성여왕이 태어난 해는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 없는데요. 부모님의 혼례 시기, 어머니의 사망 연도 등을 참고했을 때 865년 무렵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진성여왕은 23살 무렵에 왕위에 오른 것이 됩니다. 진성여왕은 887년부터 897년까지 약 1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2: 작가님, 여왕으로서의 진성여왕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요?
1: 네, 대체적으로 진성여왕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에 혼란했던 사회 분위기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여왕 자신의 부적절한 사생활로 민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여왕과 각간 위홍은 연인관계였는데 위홍이 죽자 혜성대왕으로 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진성여왕이 재위하던 시기에는 나라의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진성여왕의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았고요. 진성여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던 위홍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던 위홍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민심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고요. 붉은색 바지를 입은 적고적이라는 도적들이 경주 임금까지 진입해서 약탈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2: 작가님, 그런데 진성여왕과 해인사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해인사 대비로전이 진성여왕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1: 네, 우선 위홍이 세상을 떠난 후 진성여왕이 해인사에다 위홍을 추모하는 원당을 짓게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해인사 대비로전에 진성여왕과 위홍을 상징한다는 두 기의 목조 불상이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쌍둥이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이 불상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불상이기도 합니다.
2: 쌍둥이 부처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불상이라면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있겠네요?
1: 네, 물론이죠. 두 기의 해인사 목조 불상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각각 해인사 법보전 목조 비로잔압을 자상 그리고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 비로잔압을 자상인데요. 지금은 해인사 대비로전에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2: 작가님, 오늘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정다연 씨와 함께 했는데요. 진성여왕과 해인사 대비로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시각장애인 로버트가 친구의 남편인 나에게 대성당을 그려달라고 하자 마침내 소설의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명장면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사내의 손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내의 손이 연필 한 자루를 쥐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종이 위에 선을 긋고 거대한 지붕을 만들고 높은 창문을 그려넣습니다. 로버트의 손가락들은 나의 손이 움직이는 궤적을 끈기 있게 따라가며 종이 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온몸으로 감각합니다. 서먹했던 거실은 어느새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고 두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멜로디처럼 어우러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거룩한 행렬이자 단 한 번도 타인을 진심으로 품어보지 못했던 남자가 마음의 성당을 지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속삭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아보게. 나는 로버트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암흑이 찾아온 세상.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감은 그 순간 나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넓고 환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로버트가 묻습니다. 어떤가 보고 있나?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손끝에서 완성된 거대한 대성당을 마음으로 품안 가득 느끼며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로 고백합니다. 정말 굉장하군요. 그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 살아온 한 인간이 타인의 손을 잡고 마침내 구원받았음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였습니다. 대성당은 묻습니다. 당신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을 뜨고 있을 뿐입니까? 우리는 매일 두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보고 있을까요?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건네는 손길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대성당을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누군가의 거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절규란 작품으로 유명한 화가 뭉크의 작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뭉크는 주로 죽음과 공포, 불안감을 주제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소소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장면이 드문 편인데요. 그 얼마 안 되는 따뜻한 그림들은 화가가 해변에 작은 집을 마련한 이후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비록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장만한 집이었지만 그 집이 주는 평온한 분위기가 그의 기분을 부드럽고 따스하게 바꿔놓은 셈이지요. 집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격이나 위치, 크기를 다 떠나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보호받는 기분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일요일은 오늘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집에서 평온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겠지요. 허영란의 날개, 오늘 첫 곡입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일요 초대에서 오늘은 내일이 찾아와도 절대 변함없을 명품 허스키 보이스 가수 위일청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위일청입니다.
0: 네.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1: 그러게요.
0: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그냥 뭐 가수니까
0: 노래하시고
1: 노래만 계속하고 있었죠.
0: 예, 노래도 만드시기도 하고 뭐 네. 부르시기도 하고
1: 후배들이랑 곡도 만들고 네. 발표도 하고
0: 네.
1: 뭐 여행 삼아 공연도 다니고.
0: 아, 여행 삼아.
1: 이제는 가볍게. 공연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여행을 위한 공연을 해요.
0: 아, 주로 어디로 많이 다니셨어요?
1: 제일 먼저 갔던 데는 제주도.
0: 아, 예.
1: 그다음에 저기 고성. 뭐 다니고.
0: 위일청 씨 하면은 장르가 워낙 다양하셔서 해오신 장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락 밴드로 시작하셨고 네. 그다음에 포크도 하셨고 통기타.
1: 네.
0: 그리고 뭐 서울 패밀리 같은 경우는 좀 장르가 또 달라 조금 달라지는 거고.
1: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컨트리 밴드 출신이죠.
0: 컨트리 밴드.
1: 발굴해서 컨트리 밴드를 시작해갖고.
0: 예.
1: 그다음에 하드락 그룹.
0: 아.
1: 갔다가
0: 딕 패밀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장르에 속하는 팀이었습니까?
1: 딕 패밀리는 소프트락이라 그랬죠.
0: 소프트락. 예.
1: 지금 얘기하는 메탈이나 하드락은 못했지. 소프트락 밴드였고. 그다음에 이제 쉘브루의 다시 와가지고 통기타 예. 치고 노래하다가
0: 예.
1: 소울팬은 댄스 그룹이었고요.
0: 그렇죠.
1: 그 다음에 이제
0: 솔로도 하시고
1: 솔로 할 때는 트로트 계열도 좀 해봤고.
0: 아, 맞아요.
1: 어떻게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위일청 하면 딱 어떤 장르다 이렇게 구분짓기가 애매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으신 거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되신 거니까.
1: 그러게 이런 것 같아요.
0: 예.
1: 그냥 유명한 가

0: 가수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
1: 아, 그건 성공하셨네요.
0: 아, 그걸로 성공한 것 같아요.
1: 예, 예, 예.
0: 위대한 가수가 돼갖고 막 어디 오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실컷 부르다가 죽은 가수. 이렇게 딱.
1: 그렇게 마음껏 불렀는데 많이 좋아해 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그 시작한 지 이제 50년이 돼가는데 그냥 좋아해 주시니까 뭐 지나가면 악수하자 사람이 있고 사진 찍자 사람이 아직 있으니까
1: 예.
0: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 없어요.
1: 50년이 지났다는 얘기가 나오셨는데 가요계 정식 데뷔는 81년도에 그 서울국제가요제인가요? 네. 그거였고 그 전부터 이제 미팔군 무대는 훨씬 이전부터 70년대부터 하신
0: 그러니까
1: 거잖아요.
0: 81년도에 위일청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게 처음이고요.
1: 그렇죠.
0: 그전에 딕패밀리 멤버로는 이제 이미 데뷔를 했죠.
1: 네. 딕패밀리 하면 그 유명한 곡이 많은데
0: 나는 못난이다. 뭐
1: 또 만나요.
0: 또 만나요.
1: 뭐 흰구름.
0: 흰구름 목구름.
1: 구름. 네. 네. 그럼 어느 시기에 활동하신 거예요?
0: 그룹이라는 건 멤버가 계속 바뀌어요.
1: 그렇죠. 기수가 있죠.
0: 제가 있었을 때가 75년부터 76년, 7년.
1: 아.
0: 그다음 79년.
1: 네.
0: 오늘 첫 곡으로서는 허영란 씨하고도 같이 했었어요. 딕패밀리를.
1: 날개 부는 허영란 씨가 네. 딕패밀리 출신입니까?
0: 딕패밀리에 있다가 허영란 이름으로 솔로 앨범을 냈고 딕패밀리의 드럼치는 리더
1: 네.
0: 서성훈 씨하고 결혼해갖고
1: 아~
0: 미국으로 이민 가신 거예요.
1: 아, 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0: 지금 미국 사시면서 목사님 되셨어요. 네.
1: 아,
0: 지금 허목사예요.
1: 야, 가끔 한국 안 나오십니까?
0: 자주 그거? 나와요.
1: 그러세요?
0: 작년에도 왔다 가셨어요.
1: 예, 가끔 이제 동료들 오랜만에 보면 참 반가우시고.
0: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딕패밀리 예. 60주년 공연을 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딕패밀리 멤버들하고
1: 예예.
0: 예전 멤버들하고.
1: 아, 지금도 딕패밀리가 활동 중인가요?
0: 그러니까 딕패밀리 이름으로
1: 네.
0: 뭐 1년에 한 번 정도 공연을 하고 그래요.
1: 아.
0: 서울패밀리도 마찬가지예요.
1: 아, 서울패밀리도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연희 씨랑 같이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0: 지금도 같이 하면서.
1: 지금도 우연희 씨랑.
0: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패밀리 이름으로 공연을 할 때는 하고.
1: 네.
0: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그냥 한 400석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1: 그게 좋죠.
0: 연말에 디너쇼 같은 거 하고 그래요.
1: 네.
0: 저희.
1: 아, 바쁘게 사시네요. 그런데 작년 말인가 신곡을 내셨더라고요.
0: 네. 그게 이제.
1: 그 곡 제목이 뭡니까?
0: 들 꽃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인데요.
1: 들 꽃 같은 인생.
0: 네.
1: 아, 본인이 직접 다 만드신
0: 아니에요.
1: 건 아니고요.
0: 작사는 이사 가던 날을 작곡하신 개동균 씨가.
1: 아, 개동균 씨 곡이군요.
0: 가사를
1: 가사가.
0: 써주셨고
1: 네.
0: 작곡은 김정욱이라고 바람의 소리인가요? 조용필 씨.
1: 네.
0: 그거 작곡한 후배가.
1: 아.
0: 셋이 앉아서 밥 먹다가 쓴 거예요.
1: 아, 즉흥적으로.
0: 아, 그러니까 개동균 씨가 이런 가사가 있네. 그러니까.
1: 아.
0: 정욱이가 좋으세요. 그러더니 보더니 어? 형, 이거 내 곡스케 형이 한번 불러볼래요?
1: 잠깐 기다려봐요. 그러더니
0: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1: 아.
0: 이렇게 멜로디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1: 오.
0: 다행히
1: 네.
0: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1: 아.
0: 트로트예요.
1: 트로트 4분의 1 박자. 예.
0: 그래서 제가 부르기도 이제 편하고
1: 네.
0: 몰라요. 이제 4분의 1 박자 편해요. 부르기가.
1: 그게 우리 정서에 잘 맞는 것 같아요.
0: 전통가요라고 말하는 트로트가 원래 4분의 2 박자니까.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었던 노래들. 잘하면서 내가 익숙하게 들어왔고 그냥 내가 몸에 배에 있던 노래는 아직도 4분의 2 박자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제 나이 또래까지는.
1: 그 당시엔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냥 귀에 박혀버린 거죠.
0: 그런 거예요. 예,
1: 뇌리에 박혀버린
0: 예.
1: 그런 박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곡을 먼저 듣고 와야겠죠. 위일청 씨의 신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에서 오늘 서울 패밀리의 위일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이 위일청 씨가 내신 최신곡이었어요. 들꽃 같은 인생 들어봤습니다. 아, 워낙에 그 허스키 보이스가 트레이드 마크시지만 더 깊어지셨네요.
1: 그 나이 먹으니까 기름기가 빠져서 그런가 봐요, 목소리가.
0: 아, 오히려 더 그게 매력적인데요? 기름기가 좀 빠지니까 더. 예. 물론 옛날도 충분히 더 매력적이었지만.
1: 그게 더 날 것? 그런 아,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0: 예, 예.
1: 정말 날 것 같은 느낌인 것
0: 같아요. 정말 날 것 같은 음색으로 들꽃 같은 인생을 노래하니까 이게 뭐 좀 호소력이 없을 수가 없는 네, 그런 노래가 됐네요. 아, 신곡들을 자주 내는 편은 아니시잖아요.
1: 제가 게을러요.
0: 아주 오랜만에 내신 네, 작업이었을 텐데 이렇게 곡 작업을 마치고 나면은 금슬 좋은 사모님께 꼭 들려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1: 저희 집사람은 네. 결혼하기 전에 네. 그 연애할 때 처음 만났을 때 나 가수인지 몰랐어요.
0: 아, 정말요?
1: 내가 가수인지 모르고
0: 결혼. 아, 가수와 팬 관계로 만나신 게 아니었군요.
1: 그 우리 막내 처제 때문에 우연히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겠는데
0: 아...
1: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0: 네.
1: 처음 면회를 하는 날
0: 네.
1: 호텔 커피숍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0: 예예.
1: 그 우리 집사람 그냥 나온 거예요. 뭐 호텔 커피 그때 제가 일하는 나이트클럽이
0: 아...
1: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려고 만났어요.
0: 예.
1: 근데 그때까지도 가수인지 몰랐대요.
0: 오, 정말요? 아니 그 막내 처제가 어찌 보면 연결해 줬다는데 그걸 귀뜸도 안 해준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막내 처제가 하는 무슨 일에
0: 아.
1: 내가 관계되는 회사가
0: 네.
1: 관계가 있었어요.
0: 오.
1: 그래갖고 그 모임을
0: 네.
1: 갖고 있는데 그냥 제가 간 거예요.
0: 아.
1: 그 어떤 카페에서 이렇게 하는데
0: 예, 예, 예, 예.
1: 거기 가서 인사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 처제가
0: 네.
1: 당연히 언니도 나 가수인 걸 알 거라고 생각한 것 같지.
0: 아,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1: 네, 그러니까
0: 아,
1: 예. 그 카페에서 모임을 하고 다 나오고 이제, 근데 그 언니가 그 카페 잠깐 온 거야. 그
0: 아.
1: 얼굴 보고 나, 어, 언니, 오늘 우리 모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언니라 그러길래,
0: 예, 예, 예.
1: 네, 단장님 언니니까 인사하고 의례적으로.
0: 네네네.
1: 그다음에 우연히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제.
0: 아, 그러면 첫 선을 보기 전에 이미 얼굴을 익히신 거네요.
1: 막내 씨가
0: 우연한 자리에서.
1: 내가 알고 있는 단체 단장의 언니니까.
0: 예, 예.
1: 관심 있게 봤겠죠.
0: 아, 호감이 있으셨으니까 다시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나셨겠죠.
1: 그래갖고 만났는데. 커피숍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직원들이 인사하고 뭐 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꽤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뭐 이 동네에서. 그러더라고. 그래. 네, 그렇다고 그러지.

0: 네.
1: 아, 정말 모르셨구나.
0: 네, 몰랐다고. 아. 그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0: 그러면 뭐 하시죠? 근데 제가 그때 조금 뭐 사업을 할 테니까, 원래 가수라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 처남한테 전화를 했대요.
1: 오.
0: 우리 처남이랑 우리 집사람이 한 살 차이에요.
1: 그러니까 예, 예, 예.
0: 둘이 야자 하는 사이에요. 야, 인준아, 너 혹시 위일청이라고 아냐? 그러니까는, 우리 처남이, 어, 왜?
1: 니가
0: 왜.
1: 맞선 보고 있어.
0: 어, 니가 왜 갑자기 가수를 물어보니? 이런 거. 야, 위일청이랑 지금 만나고 밥 먹고 있는데 그 사람 유명하니까 우리 천하이 네가 미쳤구나. 왜
1: 위일청을 몰라 하면서.
0: 야, 그 사람이 뭐가 아셔서 너랑 밥 먹겠냐. 너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가짜야 그러면.
1: 아유, 정말 그 정다운 남매사이네요.
0: 믿지를 않더래요.
1: 야, 참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가요계나 어떤 연예계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던. 네. 근데 그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TV 프로그램에 같이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로 사모님이 그 남편의 팬 같은 존재로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0: 그게 그냥은 네. 우리 집사람이 사남매의 장녀예요.
1: 아.
0: 그리고 여덟 식구를 장인의 장인, 그러니까 장인의 장모,
1: 네.
0: 그다음 친어머니를 다 모시고 살았어요.
1: 아, 대식구였군요.
0: 네, 그 여덟 식구.
1: 예.
0: 그 중에 장녀니까 엄마 일을 거의 50%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그다 보니까 사람 챙기는 거,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몸에 뱄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눈 뜨면 내가 나갔다 전화하면 첫 마디가 밥은? 이거부터 물어봐요.
1: 네.
0: 밥 먹었냐? 어디냐. 이게 아주 몸에 밴 멘트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세 가지를 못해요.
1: 뭘요?
0: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1: 아, 스스로 못하신다고?
0: 네.
1: 자는 것도 재워줘야 돼요?
0: 아니, 그러니까 12시 전에 못 일어나요.
1: 아, 늦게 일어나시는군요.
0: 보통 예, 예, 예. 5, 6시에 자니까. 그다음에 먹는 거는 우리 집사람 없으면 하루 종일 굶어요, 나는. 냉장고를 열어도 못 먹어요.
1: 의존도 100%네요. 네. 완전히.
0: 그래, 입는 거 주는 대로 입어요.
1: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그전엔 혼자서 잘 살아오셨는데.
0: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매니저가 옷 주는 대로 입었잖아요. 그때는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1: 예.
0: 눈 뜨면 그냥 입은 채로 반바지고 뭐 추리 입고 나가면 방송하면서 입는 옷이 그냥 하루 종일 그런 곧 입고 있었거든요.
1: 전혀 꾸미는데 그 관심사가 없어요.
0: 그런 게 없었죠.
1: 예, 예.
0: 거의 매일 방송을 했으니까.
1: 예.
0: 그럼 무대 의상이 거의 생활 의상이었으니까.
1: 그 당시에는 이제 매니저한테 100% 예. 의존했고.
0: 그다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입으라 이렇게 입어보고 저보니까 나는 해본 게 없은 거예요.
1: 예.
0: 아. 그러니까 지금도 주는 대로 입어요.
1: 어쨌든 그 TV에 나온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서
0: 예.
1: 두 분 모습이 아, 참 흐뭇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번에는 서울 패밀리 시절의 뭐 최고의 히트곡 내일이 찾아와도 그리고 이 노래는 데뷔곡이죠. 어찌 보면은 81년도 KBS 서울국제가요제 참가곡이었던 사랑은 준비했습니다.

0: 위일청 씨의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서울 패밀리의 내일이 찾아와도 그리고 위일청 씨의 데뷔곡이었던 솔로 데뷔곡이었던 사랑은 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서울 패밀리 이전에 네. 처음에 위일청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왔던 데뷔곡이었죠.
1: 그러니까 사랑은 이란 노래가 네. 제가 나와서 솔로로 처음 발표한 노래죠.
0: 근데 노래 분위기가요. 뭐 내일이 찾아와도는 워낙 유명한 히트곡이니까 뭐 다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은 이란 노래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옛날 어떤 그 클럽의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1: 네, 요 뜻의 음악이 R&B가 리듬 브루스로 팍 빠졌을 때요.
0: 아.
1: 브루스 음악이 팍 빠졌을 때니까.
0: 브루스는 R&B.
1: 그런 네. 거에 쫙. 그런 분위기 곡을 썼는데.
0: 예. 상은 받으셨습니까?
1: 아니, 그, 국내 예선 통과.
0: 아, 예선 통과만.
1: 네. 근데 그때 국제대회 나가서 상 탄 사람이 네. 정훈이 씨 한 명이에요.
0: 정훈이 씨.
1: 그때 아. 이제 국내 가수 나.
0: 네.
1: 정훈이 선배. 그 다음에 김트리오.
0: 김트리오, 예.
1: 김태호 신강을 누가 냈을까요? 그래서 유일하게 상 받은 분은 정훈이 씨.
0: 근데 어떻게, 아, 물론 이제 딕패밀리의 후광이 있었겠지만, 위일청이라는 이름은 어찌 보면 낯선 이름인데, 국제가요제 출전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핸드캡이 그러니까 있지 않았을까요?
1: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0: 네네.
1: 이게 원래 또 여자가수를 주려고 곡을 썼었어요.
0: 아.
1: 여자가수에도 연습시키는데,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0: 예, 가이드 보컬. 예.
1: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가이드로 녹음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릴에.
0: 예, 예, 예.
1: 그 당시에 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걔네 대학 가요제 나가는 애들이에요. 그 대학 가요제 나가기 전에 강변 가요제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0: 예, 있죠. 아, 그럼요.
1: 그 대학 가요제 나간다고 준비하는 애들이 갑자기 어디 선생님 강변 가요제부터 한번 나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연습이 좀 덜 됐어요.
0: 아.
1: 근데 나간대.
0: 예.
1: 그리고 남이섬을 가갖고 걔네 강변 가요제 나가고.
0: 남이섬에서 하죠.
1: 예. 떨어졌어요. 얘네들이.
0: 아.
1: 근데 떨어졌길래 내가 걔네들을 달래느라고
0: 네네네.
1: 이랬어요. 야, 대학 가요제 있잖아. 이거 강변까지 10번 떨어져도 돼. 그리고 대학까지 나가고
0: 아.
1: 그다음에 요즘 가요제 좀 많이 MBC 국제가요제 KBS 국제, 세계적인 가수 끌려면 그런 국제가요제 나가야지.
0: 오.
1: 이런 강변까지 일도 아니야 인마. 그러니까 잊어먹어. 이랬어. 그러니까 걔네가 뭐냐면 그럼 선생님 한번 나가보세요 이러는 거야.
0: 국제가요제.
1: 그래서 아니 나는 이제 니들이 나가면 되지 뭐 나중에 연습하고 그때 내년이 언제 국제가요제 니들 나가. 그래. 얘네가 더 생각 없이
0: 오.
1: 우리 사무실에 리를 갔다가
0: 아.
1: KBS 국제가요제 낸 거예요.
0: 간호금 해놓은 것을.
1: 어.
0: 야.
1: 근데 그걸 예비심사에 통과를 한 거야. 갑자기.
0: 그랬군요.
1: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0: 예, 예, 예.
1: KBS 사무국인데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KBS 국제가요제 예선 심사 내신 곡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0: 이게 무슨 얘기인가.
1: KBS로 오세요. 그러니까. 뭔 소린가 그러고
0: 이야,
1: 왔죠.
0: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1: 나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래갖고 국내 대회 나가갖고 대구 네. 국제대회 나가서 떨어졌는데.
0: 네. 그 제자들이 혹시 그 가요계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까? 음악을
1: 계속 했습니까? 네. 걔들이 그해.
0: 네.
1: 저는 이게 11월 1일 나오기 전에 12월 달에.
0: 대학 가요제.
1: 거기서 은상 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팀 이름이 뭐.
1: 오누이라고.
0: 오누이요?
1: 네. 최성훈이라는 가수로 지금 남아 있어요.
0: 아 그랬군요.
1: 그때는 걔네들 뚜엣이었어요.
0: 아.
1: 오누이는 뚜엣.
0: 그러니까 한때 그 디패밀리 시절 마치고 혼자 또 작곡도 하시고 어찌 보면 기획 제작 역할도 막 하신 거네요.
1: 제작사 할 때예요.
0: 아 그러셨구나.
1: 그때 지금 우리 제작사 프로덕션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 음악을 만들고 싶었죠. 노래하는 것보다.
0: 예.
1: 그런 시절에 갑자기 이거 하는 바람에
0: 네.
1: 다시 가수로 나서게 된 거예요.
0: 아 그러셨군요. 이제 위일청 이름을 내놨으니까 또 활동을 해야겠구나 하다가 서울 패밀리를 이제 결성하게 되고.
1: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났더니 국제가 이제 딱 나갔더니 그 다음 날부터
0: 예.
1: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레코드회사, 뭐 예, 예. 레코드회사, 뭐 작곡가.
0: 이게 음색이 워낙 또 예. 튀시니까.
1: 그래갖고 그 당시에 뭐 유명 작곡가 분 두 분이 하는 레코드 회사가 있었어요.
0: 예, 예, 예.
1: 지금 둘 다 고인이 되셨는데 거기서도 연락이 오래갖고
0: 예.
1: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그러는데 제 친구들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 적이 많아서
0: 뭔가
1: 락밴드 그냥 했어요.
0: 그 자기 주관이 좀 약하신 거
1: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런 거예요. 음악을 한 데는 특별히 가수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0: 예.
1: 가수였고 멋있게 돼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음악하고 싶은 거야.
0: 음악 자체가 좋아서.
1: 친구들하고.
0: 오.
1: 그러니까는
0: 예.
1: 뭐 돈 벌고 이런 생각은 크게 못했어요.
0: 그러면 이제 팀 활동이 더 어울렸겠네요. 더 재밌고.
1: 그러니까 그때 락밴드 허리케인이라는 락밴드.
0: 허리케인. 아 그것도 하셨구나.
1: 그래갖고 인천에 내려가서.
0: 인천에서 유명했다면서요.
1: 인천에서 유명했죠.
0: 예. 인천 최고의 밴드. 그러다가 또 서울 패밀리는 이제 듀엣이죠. 남녀 또 혼성 듀엣 김승미 씨랑.
1: 예, 그게 이제 저 서울 패밀리 그러면 듀엣이죠 하는 분이 많은데.
0: 아, 아니었어요.
1: 서울 패밀리 7인조 락 밴드예요.
0: 아, 처음에.
1: 예.
0: 아, 그랬군요.
1: 지금도 서울 패밀리는 7인조 락 밴드예요.
0: 아. 근데 전면에 두 분이 프론트 있으니까.
1: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면 아. 그 당시 남녀 둘이 하는 락 밴드는 없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게 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윤수일 밴드, 최영과 불납 이런 식으로
0: 네.
1: 앞에 리드싱크 이름이 붙는 밴드가 많았어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서울 패밀리 그러니까 앞에 둘만 나오니까 뒤에 밴드는 그냥 백밴드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0: 맞아요. 그렇게 인식된 것 같아요.
1: 그렇게 인식돼서 지금 듀엣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0: 예.
1: 앨범 보면 아시겠지만 아. 저희 7인조 밴드예요.
0: 그러면은 나중에 김승미 씨가 빠지고 나서도 나머지 멤버들은 계속 같이 활동하신
1: 지금까지
0: 거예요?
1: 지금까지 제일 많이 같이 한 친구 46년을 같이 한 친구
0: 아유 그러셨군요.
1: 지금 42년째 같이 하는 멤버가 4명 다 같이 해요.
0: 정말 끈끈한 정말 패밀리였 지금도 네. 패밀리네요. 진짜 완전히. 아 그랬군요. 아 그러면 또 서울 패밀리의 노래 하나 더 들어봐야죠.
1: 네.
0: 이 곡은 이제 번안곡이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원곡이 따로 있는
1: 네.
0: 오동식 작곡가가 가사를 붙인 이제는
1: 예.
0: 네, 서울 패밀리의 또 최고의 히트곡 중에 하나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남자 여자가 불러보니까 예. 남녀 상전 시사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1: 아, 당연히 사랑 이야기로.
0: 네. 그런 다음에 이재인의 가사도 예. 그렇게 좋던 그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가 아니라 아. 그렇게 좋던 그날이 그저께 행복했던 날이라는 가사인데
1: 네.
0: 아, 이렇게 하면 걸리겠다. 그래서 사랑으로 바꾸자 그랬고.
1: 그랬군요.
0: 둘이 그래서 이재인하고 내일이 찾아오는 연작 기사 그 가사인데
1: 네.
0: 꼭 남녀 상전시사 같잖아요.
1: 아.
0: 사실은 민주화 투쟁 얘기예요 이게.
1: 아, 그랬군요. 갑자기 민중가요 중에 유명한 막 그날이 오면이라든가 뭐 그런 노래도 약간
0: 분위기 우리는 떠오르고. 그런 일 바라고 했는데
1: 네.
0: 그 당시에 그랬으면
1: 전혀
0: 걸릴 테니까.
1: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었고.
0: 우리끼리 그냥 만족하고.
1: 아니 그 혹시나 그 어목 엄중했던 시기에 혹시 당국에서 눈치챘으면 어쩔 뻔했을까.
0: 그러니까 걱정 무지하겠어요 사실
1: 아, 그랬어요?
0: 우리가. 그러니까 아유, 이게 부르는 사람 마음 따르고 듣는 사람 마음 달라 두 노래 중에 하나예요.
1: 예, 하여튼 또 노래 얽힌 또 에피소드도 들어봤습니다. 서울 패밀리를 하다가 또 이제 솔로로 완전히 독립하셔가지고 또 종횡무진 또 활약하셨고 이제 그러셨는데 딱 돌아보셨을 때 언제 어떤 시절이 가장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패밀리 시절.
0: 소위 말하는 화양연화라 이런 시기 예, 뭐 예. 얘기하는데.
1: 뭐 세브르 시절도 있었고. 예. 예.
0: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은
1: 네.
0: 하리케인이라는 그룹 할 때예요.
1: 아 정말요. 인천을 주무대로.
0: 네. 네. 그때는 하루에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 하루에 아. 10시간씩.
1: 아니 자는 시간도 별로 없었겠네요.
0: 그때 이제 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1: 아 그때 성대결절도 오고 막 그러지
0: 않았어요. 그랬을
1: 테니까. 예.
0: 그러니까 그때는 무서운 거 없이 노래했어요.
1: 야 원 없이 진짜
0: 네.
1: 하고 싶은 노래 다.
0: 정말
1: 야
0: 노래 듣고 야 이거 좋다 이거 하자. 그런 거 연습해서 했으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1: 예.
0: 그러니까 음악을 했. 내가 음악이라는 거.
1: 예.
0: 가수라는 거 말고 음악이라는 거에 매달려 있었을 때 두려움 없이 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1: 100% 간섭 없이 자유롭게.
0: 그렇죠.
1: 하지만 그. 업주의 간섭은 좀 있지 않았을까요?
0: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예. 팀이 어느 정도냐면 그 업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1: 아 그냥 그러니까 아무렇게 마음대로 해.
0: 워낙 우리 때문에 장사가 잘 됐으니까.
1: 아 그렇네요. 간섭할 그래, 수가 없네요. 네.
0: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뭘 하는 상관 안 하셨으니까 사장님이
1: 아.
0: 우리가 사장님 내일 뭐 하고 니네 해. 그러니까 인천서 텔레비 프로에 나가는 유일한 팀이었고 젊은 행진의 고정이었으니까.
1: 허리케인이.
0: 네. 그러니까 뭐 업주 주인도 말 한번 못할 때예요.
1: 그러면 뭐 정말 아마도 70년대 뭐 후반에 그 인천 사셨던 분 청춘이었던 분도 아마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0: 그러니까 80년 82년도에
1: 80년대였군요. 네. 허리케인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진짜
0: 그러니까
1: 좀 노셨던 분들은
0: 그렇죠. 허리케인하고 그 클럽 이름은
1: 예.
0: 인천에 60대 얘기만 하면 다 알죠.
1: 아유 예.
0: 그렇기 때문에
1: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하셨다. 화양연화였다.
0: 내가 음악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사람
1: 네.
0: 외적으로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1: 사모님 만나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요. 서울 패밀리 시절에 눈물이 나도록 준비했고요. 이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서울 패밀리의 노래 눈물이 나도록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오늘 가수 위일청 씨와 한 2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 패밀리의 남성 보컬이야 뭐 워낙에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음색이고 이 여성 보컬도 김승미 씨 아주 노래 잘하셨잖아요.
1: 제가 만났던 가수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가수 중에 네. 여자로는 아. 선배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오. 이만한 가수는 없던 것 같아요.
0: 아, 그랬군요. 또 알려지기로 혜은이 씨와 사촌지간이라고 네. 그렇게 알려진 네, 사촌 동생이었죠.
1: 동생이죠. 정말 노래를 잘한다 그러는 가수 있죠.
0: 예.
1: 우리가 표현하면
0: 딱 들으면 가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수 중에 가수.
1: 정확하게 노래를 잘해요.
0: 아.
1: 정말.
0: 예. 두 분의 밸런스가 잘 맞네요. 네. 위일청 씨는 좀 자유롭게 막 부르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물론 음정은 지키시지만
1: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평론가가 예. 그분한 얘기가
0: 뭐 이백천 선생은 아니시고요.
1: 모르실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0: 아, 저 알죠.
1: 이백천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예. 니들이 사람을 얘기하면 정말 최고의 결혼을 한 거라 그랬어요.
0: 아. 환상의 궁합이다.
1: 너 같은 탁성에 오. 너 같이 노래를 필만 아. 갖고 노래하는 네가
0: 그렇죠.
1: 혼자 했다면 어. 노래가 굉장히 흔들렸을 거다. 그래서 승미한테는 너처럼 노래하면 어. 가곡밖에 안 돼.
0: 너무 좀 재미없다. 심심하다 이거죠.
1: 그런데 너처럼 막 노는 놈이 아. 너처럼 똑똑한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둘이 정말 잘한. 근데 평생 헤어지지 말고 노래해라 그러셨거든요.
0: 뭐 정확한 지적이셨네요, 진짜. 비유도 그렇고.
1: 지금까지 승리 이후로 여자 파트너를 네 번, 다섯 번 바꿨는데요.
0: 예.
1: 지금 하여튼 지금 다 잘해요. 뭐 신수아도 그렇고, 조은이도 그렇고, 지금 노래하는
0: 우연 씨.
1: 우연이까지 다 노래 잘하는데.
0: 예.
1: 우연이가 그 중 제일 가까워요.
0: 아, 그래요?
1: 우연이 노래 잘해요. 승리만큼, 몰라, 젊었을 때니까, 그 당시.
0: 네.
1: 힘이 꼭 잘하는 사람 만나는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김승미 씨랑 그 이후에 뭐 또 만나서 재배해서 노래를 같이 불러보시거나 이런 기회는 없으셨나요?
1: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0: 아, 예. 한번 헤어지면 참. 예. 그리고 위일청 씨가 본인의 뭐 가수로서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욕구는 별로 욕망은 없으셨다고 하셨지만은 아깝게 놓친 노래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1: 예.
0: 그 본인에게 기회가 왔는데 패스가 돼서 다른 가수에게 가서 아주 유명한 국민가요가 된 예를 들어서 이문세 씨의 나는 행복한 사람.
1: 그거는 네. 서울 패밀리 음반 내기 전에 오동식 씨랑
0: 네.
1: 박건호 씨가 하도 판단을 했고
0: 아.
1: 제이모 레코드 회사에서 녹음을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곡인가를. 그때 녹음한 노래가
0: 네.
1: 나는 행복한 사람.
0: 아.
1: 서울.
0: 네. 아, 이용 씨의 서울. 네. 네.
1: 그 다음에 비늘장가 하는 것도.
0: 그 장세권.
1: 예, 장재남 씨가.
0: 장재남 씨. 예.
1: 한 네 곡인가 세 곡을 녹음을 했어요.
0: 네.
1: 원 녹음을 아니고 가 녹음일지라도 아. 녹음을 해놓고 오면서 네, 그랬어요.
0: 예.
1: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랬어.
0: 왜요?
1: 첫째. 그때 저는 락에 빠져있을 때예요.
0: 아.
1: 근데.
0: 내 그, 장르가 아니다.
1: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야, 이건.
0: 아.
1: 너무 포크 가수처럼 내플러인 거 아니냐.
0: 이야.
1: 내 색깔이 없던 것 같아.
0: 어.
1: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 두 번째.
0: 예.
1: 서울. 야, 이건 무슨 건전가요도 아니고.
0: 서울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예.
1: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박정희 시절이니까 제 친구들이 막 다 잡혀가고 그럴 때였거든요.
0: 아, 그러면 이제 오공하고 되게 전이었군요. 예.
1: 오공 막 박정희 끝나고 그 시기에요.
0: 예. 그러니까 변기에.
1: 나는 이거 건전가요 부르는 가수 되기 싫다.
0: 하.
1: 안 한다 그런 거예요.
0: 예.
1: 그리고 비의자도 또는 최종혁 씨 곡이에요, 이 곡이.
0: 아.
1: 종혁이 야, 이거 락이야. 그러면서 하나 그랬는데.
0: 예.
1: 반주가 락이 아닌 거야. 그래갖고 이걸 다 때려치고 부산으로 도망갔어요.
0: 아이고.
1: 팀을 짜고.
0: 그래, 도망갔으니 그 곡을 다 뿔뿔이 다른 가수에게 이제.
1: 그랬더니 박건호 씨가 부산을 쫓아내려왔어.
0: 아.
1: 그 영원에서 일주일을 안 가고 버티시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선생님, 내가 여기서 팀을 제대로 짜서 올라갈게요.
0: 아유.
1: 그랬다가, 어느 날
0: 네.
1: 라디오 들었는데
0: 노래가 나와 아는
1: 그
0: 노래가
1: 사랑하는 사람 나오더니 종로에는 사가나 그 다음에 서 있는 사람 어디 하여튼 노래들이 나와
0: 기분이, 기분이 어떠셨어요?
1: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0: 아깝다 이것도 없었고요.
1: 예, 아까운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면
0: 대단하시네요.
1: 어차피 저 노래 나하고 안 맞는 노래니까 안 있었던 것 같아요.
0: 또 하나 있네요. 그 김국환 씨의 타타타도 먼저 부르셨다면서요. 타타타.
1: 그거를 어떻게 거냐면.
0: 그거 좀 아깝지 않으세요?
1: 그건 아까워요.
0: 그죠? 평생 보험인데 그거.
1: 아니 그 진짜 아까운 게. 예. 밤에 야간 없었는데 나이트클럽 일하는데 그 나이트클럽 전화가 왔어요. 그 받으니까 김희갑 선생님이 야 너 내일 11시까지 MBC로 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잠깐만 누굴 바꿔줘 그래요. 네. 황모래는 PD예요. 베스트셀러 극장 PD 누굽니다 네.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내일 이거 녹음하셔야 돼요. 그러는
0: 아,
1: 거예요.
0: 드라마 OST 써야 되니까. 어. 예.
1: 예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네. 아까 있잖아요. 12시에는 죽어도 못 일어나요. 야. 근데 아침에 10시까지 방송을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10시에 갔더니 악보를 예. 딱 주고 피아노 드르르 치더니 해봐 그러는 거예요.
0: 김미갑 선생님이. 예.
1: 아니 지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녹음해야 돼. 내일 오늘 방송 나가야 돼. 그래갖고 그 노래를 악보를 놓고 네. 내가 초견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피아노 치시니까 그래서 기타를 갖고 내가 연습해갖고 그걸 녹음을 기어이 했어요.
0: 예, 그 드라마에 실렸습니까?
1: 아니 그 녹음을 다 했는데 예. 제일 뒤에 으아 웃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내가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성우 한 분을 불러서 그걸 녹음을 했어. 그렇게 녹음을 해놓고 예. 그게 그 주가 그 다음 주 드라마에
0: 베스트셀러 극장.
1: 베스트셀러 극장에 나왔어요. 예. 그 빚으로 딱 나온 거야. 오. 그랬더니 우리 회사 레코드 사장님 예. 그다음에 쇼프로 PD 예. 이분들이

0: 고
1: 예.
0: 김희갑 조용필 앙상블의 앨범에 예, 넣기로 예. 했는데 어느 버전은 있고 어느 버전은 없어요. 그 판이.
1: 아 그런 역사가 또 있었군요. 타타타에.
0: 그리고 세 번째 국환영이 부를 때
1: 아.
0: 원래 그걸 안 넣으려고 그랬대요.
1: 그 곡이 세 명의 가수를 타서 세 번 타서 타타타인가 봐요.
0: 그 얘기 누가 했어요. 아,
1: 그래요?
0: 옛날에 야타 있었잖아요.
1: 오.
0: 야타 이거 있잖아요.
1: 야타족.
0: 어. 타, 타, 타, 그냥 세 번째 터, 터졌다는 거지. 그 앨범에도 끝에 있어요, 원래. 그
1: 아,
0: 곡이.
1: 아, 참. 아니, 이거 정말 주옥 같은 명곡들이 다 위일청 씨가 한 번씩 불러봤던, 먼저 녹음을 했던 곡들이 그, 정말 아깝게도 그 다른 가수들의 대표곡이 됐어요. 아유.
0: 그리고 길거리 파는 테이프에는 있어요, 내가 부른 게.
1: 아, 그렇습니까?
0: 그걸 누가 따왔나 봐.
1: 예.
0: 텔레비를 보는데 테이프에서 많이 더 뜬 노래가 나와.
1: 예. 아, 이야기 참. 계속 듣고 싶은데 저희 방송이 1시간짜리라.
0: 아 그래요?
1: 예. 이제 여기서 또 마치고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근데 오늘 방송 정말 재밌게 했네요.
1: 예 그러게 덕분에 재밌었어요.
0: 내가 하고 싶지 않거나 하니까.
1: 예. 위일청 씨 그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예. 또 한 기회 되면 저희가 또 모시게
0: 그래요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위일청 씨의 돌아와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 신재현 지음, 성우, 길기철 읽음. 1장 강박의 정체. 왜 멈추려고 할수록 더 강해질까?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마음이 만드는 두 개의 고리. 분명히 확인했는데 왜 돌아서면 다시 불안할까요? 강박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무언가가 불안해서 확인하고 확인해서 잠깐 안심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이어 더 강력한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강박을 지탱하는 두 개의 거대한 축,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연결고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엉킨 실타래 같은 마음의 구조를 고리라는 형태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원치 않는 침투 사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침투 사고와 강박의 중요한 차이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떠오른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을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투 사고, 원치 않는데도 불쑥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 충동,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음. 강박 사고, 침투 사고를 위험 신호로 해석하며 마음이 거기에 붙잡히는 상태. 강박 행동, 붙잡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안을 낮추기 위해 반복하는 행동, 의식. 몸으로 하든 머릿속으로 하든. 즉, 강박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과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특정한 고리로 굳어진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박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혹은 너무 예민한 경보 시스템을 가진 뇌가 혹시 모를 위험을 끝까지 책임지려다 만들어낸 과잉보호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면 다음의 6단계가 작동합니다. 1. 침투사고. 원치 않는 의심, 이미지, 충동 등이 침투합니다. 이것이 위험신호로 해석되면 강박사고가 됩니다.

0: 2. 불안, 찝찝함. 큰일 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발생합니다. 3. 강박 행동. 몸 또는 마음이 불안을 없애려 시도합니다. 4. 잠깐의 안도감. 휴, 다행이다라는 짧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5. 학습, 부적 강화. 뇌가 이렇게 배웁니다. 불편함은 행동으로 처리해야만 안전하다. 6. 강화. 다음번엔 더 빠르고 더 강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강박의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회복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에 휘둘리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5단계의 학습, 부적 강화는 강박을 끝나지 않게 만드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편 강박사고와 혼동되는 또 다른 개념으로는 걱정과 반추가 있습니다. 강박사고, 확실해야 안심한다가 핵심입니다. 불안을 낮추려는 중화행동, 의식이 따라붙기 쉽습니다. 걱정, 미래 대비 중심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가 핵심 질문입니다. 반추, 과거 되감기와 자책 중심입니다. 왜 그랬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우울과 연동되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확실함을 찾고 있는지,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자책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이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리, 강박사고. 떠오른 생각에 붙잡히는 마음 강박. 사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침투하는 생각, 이미지, 충동을 말합니다. 세균에 오염될까봐 걱정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하며, 심지어 혹시 내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가장 괴로워합니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하지만 강박은 바로 이 지점, 즉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생각에 붙은 의미에서 힘을 얻습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심리학자 라치먼과 드실바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생각을 흔하게 하며 그것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다치는 장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덧붙이는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반응.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드네. 하고 지나갑니다. 강박의 반응. 이 생각이 떠올랐다는 건 위험신호야. 내가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야. 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퍼던과 클라크 역시 강박을 지속시키는 핵심이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믿음과 통제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생각을 현실의 경보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통째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강박 사고가 그토록 괴로운 이유는 그 내용이 당신의 가치와 정반대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해칠까봐 두려운 건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건 그만큼 책임을 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강박적 불안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두 번째 고리, 강박 행동. 불안을 잠재우려는 몸과 마음의 언어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로 인해 치솟은 불안을 끄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손 씻기, 확인하기, 정렬하기, 숫자 세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강박 행동에는 회피도 포함됩니다. 불안한 상황을 피하면 당장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회피는 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건 위험해. 피해야 안전해. 하지만 그렇게 불안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강박 행동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의 불안을 끄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박 행동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확인하면 마음이 놓이고, 씻으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유효기간이 아주 짧은 가짜 안도감입니다. 이 가짜 안도감이 뇌에게는 너무 강력한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편해지는구나. 그 결과 처음엔 한 번이던 확인이 세 번, 다섯 번으로 늘어납니다. 불안을 줄이려던 행동이 역설적으로 불안을 유지시키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도 치열한 강박적 의식이 진행 중입니다. 뇌는 몸으로 보이는 행동과 내면의 의식을 완벽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몸의 반응이든 마음의 반응이든 무언가를 함으로써 불안이 내려갔다는 경험 자체가 강박을 강화합니다. 마음속 숨은 강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상황을 비디오 돌려보듯 반복하며 실수를 안 했는지 검증하기. 완벽한 확신이 들 때까지 논리로 스스로를 설득하기. 나쁜 생각을 지우기 위해 좋은 생각이나 특정 단어를 반복하기. 인터넷으로 증상과 사례 검색을 끝없이 하며 안심 얻기. 주변 사람에게 확인받기. 나 괜찮지? 이상한 거 아니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아예 피하기. 회피. 뇌에 꺼지지 않는 경보 시스템, 강박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비유는 너무 민감한 화재 경보기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들은 강박장애가 전두엽과 기저핵을 잇는 회로, 즉 오류감지 시스템의 과열과 관련이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원래 이 시스템은 문이 닫혔는지 손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고마운 기능입니다. 하지만 강박의 뇌에서는 이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어, 다시 확인해 라는 신호를 너무 크게, 너무 자주 내보냅니다. 문이 분명히 닫혀 있어도, 손이 충분히 깨끗해도 마음속 느낌은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직 아닌 것 같아. 뭔가 찝찝해. 한 번만 더. 이것은 단순한 의지 부족의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울리고 있는 경보가 그만 울려.

0: 라고 외친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것처럼 강박은 마음을 설득한다고 바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경보가 왜 과열되는지 그리고 왜 막연한 찝찝함이 남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더 깊이 다루게 될 겁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그래서 강박을 다룰 때의 핵심은 생각을 없애자가 아니라 경보가 울려도 그 경보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우자입니다. 강박의 본질은 생각이 많음이나 생각이 이상함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과 싸우는 방식, 그리고 그 싸움이 만들어낸 행동의 고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지우는 대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아, 지금 뇌가 또 나를 지키려고 과잉 경보를 울리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 이것이 앞으로 배울 강박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입니다. 강박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불안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 숨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틈이 생길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박의 고리는 반복될수록 더 단단해질까요? 다음 글에서는 짧은 안도감이 보상으로 굳는 방식, 즉 뇌가 불안을 학습하는 공식을 통해 당신의 강박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강박이 끝나지 않는 이유. 뇌가 배운 불안의 공식.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확인하고 그만하자. 강박을 겪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압니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느낌이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 문장이 마음을 가득 채우니 이성은 잠깐 밀려나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결국 다시 문고리를 잡고 다시 가스밸브를 돌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이 간다는 것도 멈추지 못하는 거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불안을 그렇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강박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형성된 잘못된 학습의 결과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강박이 생각, 불안, 행동, 안도감, 강화의 고리로 작동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고리를 끊기 어렵게 만드는 뇌의 작동 메커니즘, 즉 뇌가 정확히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를 들으셨습니다. 강박의 핵심은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다가 아닙니다. 생각은 누구에게나 떠오를 수 있다. 문제는 그 생각

생각을 위험신호로 과해석하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 반복 행동을 하며 뇌가 공식을 만들어 버리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서는 뇌과학, 인지심리, 행동치료 관점에서 강박장애를 설명하며 환자와 가족이 일상에서 어떻게 강박과 공존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길기철이었습니다.

0: 그래서 어쩔 거야?
1: 뭘요?
2: 승범은 공실의 질문의 뜻을 알아챘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다. 이제는 밤 공기가 그렇게 차게 느껴지지 않았다. 문이 닫힌 건물 위로 불이 켜진 한의원이 보였다. 정미가 아직 퇴근을 안 한 모양이었다. 태경이도 도망간 마당에 혼자 고생이 많은 정미를 위해 오늘은 맛있는 거라도 사 먹여야겠다. 날벌레들이 가로등 불빛 밑으로 모여들었다.
0: 그 속내를 모를까?
2: 공실이 피식 웃었다.
0: 내 제안 말이야. 사돈의 팔촌인 방앗간 장씨를 그렇게 대했으니 끈 떨어진 건 분명하잖아.
2: 잠깐 잊었던 사실이 떠오르자 속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으나 애써 티를 내지 않았다. 허허 웃기까지 했다. 지금 필요한 건 마음의 평화였다.
1: 어떻게 귀신 치료하는지도 모르는 돌파리가 귀신 환자가 온들 무슨 소용이랍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한의사로 벌어먹고 살지 못할 테니까 유튜버로 귀신을 찍어 떼돈을 벌겠습니다.
2: 공실이 눈을 깜빡였다.
0: 뭐? 아유, 이 양반 왜 이래? 귀신들 아픈 곳을 긁어주면 된다니까.
1: 무작정 하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좀 더 고선생만의 기술 같은 거 없습니까?
0: 나는 그런 거 귀찮아서 모르지.
2: 보아하니 사무실에서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았다.
1: 뭐 귀신 퇴치 그런 것도 해요?
0: 아 글쎄, 대부분 대화로 풀어서.
1: 아니 그럼 고선생한테 무슨 뭐 신묘한 힘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귀신만 보는 거 말고 초능력 같은 거, 뭐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치유력이 있다든가, 불이나 물을 막 자유자재로 쓴다든가.
2: 손을 현란하게 움직이며 설명하자 공실이 그를 안쓰럽게 쳐다봤다.
0: 자네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나?
1: 아 왜요? 귀신도 보는데 그런 건 안 된답니까? 아 아줌마 대체 뭘 알아요? 나한테 뭐 이렇다 할 정보를 줄 것도 없어요? 이거 순 자기 바라는 것만 말할 줄 알지.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란 말은 쉽게 하면서 중요한 고급 정보는 몰라요?
2: 우물쭈물하던 공실이 손뼉을 쳤다.
0: 아이고, 아이고 좋아.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고 선생이 잘할 테니 고 선생이 어디 가는지 내가 알려줄게. 내가 보면 아나.

0: 한의사 양반이 보고 배워야지. 그 뒤만 쫄쫄 쫓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1: 아, 그럼 일단 제가 알아낼 때까지 그 제안은 보류하는 겁니다.
2: 승범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제야 밝아지는 안색을 보고 공실은 피식 웃었다.
0: 도시 사람은 계산이 빠르다더니. 좋아, 그러자고. 대신 하나 더.
1: 아, 뭘요?
0: 정보 하나당 과자 하나.
1: 에?
2: 지척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다. 한약방 뒤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은은한 약재탄 냄새 속에 뭔가 매캐한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었다.
1: 아, 약을 다리다가 태웠나?
2: 승범이 코를 살짝 찡그렸다. 그때 한약방에서 밖으로 남자 귀신이 나왔다. 도박장에서 손목을 잃었다는 아저씨 귀신의 발걸음이 무척 가볍다.
3: 오늘 하루 일진이 좋더니만 땡잡았지 뭔가. 내가 감히 말하는데 자네는 복덩일세.
2: 그는 달랑거리는 손에 어울리지도 않는 분홍색 장갑을 끼고 있다. 아까는 없었던 장갑을 소중히 만지작거리며 남자가 계속 승범을 칭찬했다.
0: 도박하다 죽은 귀신의 말은 듣지 마.
2: 공실의 경고에 승범은 귀를 닫았다. 과자 하나 적립.
3: 그러거나 말거나 아디오스.
2: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는 귀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0: 7. 프라다 구두. 승범은 틈만 나면 한약방으로 향했다. 방앗간 장 씨의 입지가 꽤 커서인지 불친절의 소문으로 환자는 거의 없었다. 어차피 파리 날리는 한의원에 앉아만 있느니 차라리 한약방에서 수정의 비기를 뭐 하나라도 훔쳐듣거나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가끔 수정이 환자들과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한약방 내 사무실 밖을 기웃거렸다. 한약업사는 진료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복약 상담이 아닌지도 슬쩍 감시했다. 비기든 뭐든 캐면 뭔가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 매일이다시피 한약방에 갔다. 오늘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승범을 보고 수정은 혀를 찼다.
1: 또야! 한의원은 일 안 해? 환자가 있든 없든 사장이 진득하니 자리에 앉아있어야지. 글렀어.
2: 저에겐 유능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0: 승범은 수정의 타박에 얼렁뚱땅 대답했다. 그는 지정석에 앉아있는 공실에게 가지고 온 비닐봉지를 흔들었다. 과자를 꺼내 봉지 입구를 열어주자 공실은 과자를 한 움큼 집어 입안에 넣었다. 소파와 바닥에 우수수 과자 쪼가리가 떨어졌다.
2: 아이고 천천히 드시라니까 또 있어요.
0: 승범은 비닐봉지에서 다른 과자를 꺼내 보였다. 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1: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못 먹어서 그래. 툭하면 배 나왔다 살쪘다 그만 처먹으라면서 굶기고.
0: 그러면서 다시 한 움큼 집어서 입에 밀어넣었다. 채 씹지 않아 입에 가득한 과자를 보자 문득 회를 먹던 제1한방병원 원장이 떠올랐다. 이내 그 기억을 지우고 승범은 과자 한 봉지를 더 뜯었다.
2: 아이, 천천히 드시라니까.
0: 승범은 한약방을 분주히 오가며 청소를 하고 천장에 매달았던 소쿠리에서 마른 약재를 꺼내는 수정의 행동을 유심히 봤다. 애엽과 익모초, 그리고 인삼을 작두로 자르고 빈 약장에 넣었다. 될 수 있으면 직접 약초꾼이 캐온 약재를 쓰고 손수 말리고 보온 보혈에 좋은 숙지황도 직접 생지황을 술에 구중구포로 만들었다. 한약재만으로 효과가 보증된 셈이었다. 게다가 전해 내려온 가문의 비법으로 한약을 다렸다. 손님들이 몰려드는 시간엔 수정은 거의 사무실에만 있었다. 그 안까지 들어가지 못해 무척 아쉬울 뿐이었다. 처음엔 사람들이 한약방에 있는 한의사인 승범을 보고 경계를 했다. 여기에서 뭘 캐려고 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지켜봤다. 그런 그들에게 승범은 수정이 있는 사무실을 힐끗 보고는 품에 숨겨놓은 한의원 전단지를 나눠줬다. 열의 여덟은 전단지를 버리거나 그를 욕했지만 둘은 영문도 몰라 받거나 당사자 앞에서 당장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황당해하던 손님들도 몇 날 며칠 계속 한약방에 승범이 있으니 이제는 그러려니 했다.

0: 어떤 고기 그 수육에 너무나 잘 어울.
1: TV를 보며 승범은 공실의 과자를 뺏어 먹었다. 여자 MC들이 게스트 한 명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다. 공실은 대화보다는 나오는 음식에 관심이 보였다.
2: 맛있겠다.
3: 먹어봤는데 맛없습니다.
2: 아휴, 저 음식 색깔 봐. 아니 무슨 빈대떡 색깔이 저렇게 고와.
3: 색소. 색소 넣은 거죠.
1: 공실이 화면에서 시선을 떼었다. 못마땅하게 승범을 보다가 자신의 과자를 집는 그 손을 때렸다.
2: 에이, 아, 그만 먹어. 내 거야. 아유, 이렇게 나 많이 먹었어?
3: 아, 내가 사왔으니까 나도 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 꽃게처럼 춤춘다.
2: 어머, 어머. 아유, 어떻게, 어떻게 몸이 저렇게 접혀.
1: 승범도 배를 잡고 따라웃었다. 그 사이 과자를 뒤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권했다.
3: 이거 좀 드십시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진짜 맛있습니다.
1: 할아버지가 내미는 과자를 멀뚱히 바라봤다. 무시하는 남편의 행동에 민망해진 할머니가 대신 과자를 집었다.
4: 아이, 잘 먹을게요. 며칠 전부터 봤는데 여기 있는 게 편해 보여요. 차라리 한의원 정리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게 어때요?
3: 사장님이 싫어하실 겁니다.
5: 나 같아도 싫어하겠다.
1: 할아버지가 끼어들었다. 할머니가 옆구리를 찌르자 입을 꾹 다물고 연신 헛기침을 했다. 그때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는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며 여러 종류의 약봉지를 유심히 봤다. 그 모습에 승범이 일어났다.
3: 아이고, 뭘 찾으십니까?
6: 약 좀 살까 해서.
1: 남자는 우물쭈물 대꾸했다. 그 말에 승범은 진열장 뒤로 들어갔다. 그리고 유리 속에 진열된 약을 훑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런 글을 봤다.
3: 어디 보자. 피곤해 보이고 진땀까지 흘리고 있으니까 혹시 신혼이라면 대추와 황기를 팍팍 넣은 쌍화탕이 있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위장이 뒤틀린다면 향부자가 팍팍 들어간 향사평의산이 있고 그 남자의 거기에 무척 좋은 약은 요 앞 한의원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갑자기 조용하던 한약방에 웃음보가 터졌다. 그 소란에 수정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7: 대체 무슨 일이?
1: 진열장 뒤에 서 있던 승범이 대기실로 달려갔다. 늘 손님이 많아도 조용한 내부가 요 며칠 승범 때문에 시끄러웠다. 정신이 사나워 상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럴수록 짜증이 났다. 수정과는 달리 다른 이들의 얼굴에 웃음과 생기가 돌았다. 갑자기 욱하고 화가 났다. 수정은 대기실로 가 승범의 뒷덜미를 잡아당겼다.
2: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해?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
3: 영업 방해라뇨! 이래봬도 서울에서 탁월한 언변과 침술로 잘 나갔습니다.
2: 그건 그쪽 간이원에서나 하라고!
1: 승범은 속에서 우라가 복받쳤다. 그러고 싶다. 그러나 환자가 없어서 지금 이 지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치미는 말을 삼키고 밀리는 대로 밀렸다. 오늘은 여기서 끝이었다.
3: 밀지 마십시오. 나간다고요. 노인이 힘도 세시네.
2: 노인? 아유, 진짜. 야! 가!
1: 승범은 문을 붙들었다. 오래된 나무 미닫이 문이 덜컹거렸다. 승범은 수정의 뒤에서 이 모습을 즐겁게 보는 손님들을 향해 소리쳤다.
3: 기억하세요! 저는 오래 여러분들의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2: 아양!

0: 일주일 뒤 매일 낮부터 밤까지 한약방에 앉아있던 승범을 참아내지 못한 건 수정뿐만이 아니었다. 한의사가 일은 하지 않고 낮부터 한약방에 앉아있으니 없던 평판도 더 떨어진다며 정미가 잔소리했기 때문이다.
1: 불쌍한 것도 정도가 있지.
0: 그럴 땐 정미의 말을 잘 들어야 했다. 그녀마저 도망가게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타협점으로 낮에는 한의원에 있고 퇴근 후에 한약방에 가기로 했다. 해가 지고 불 켜진 한약방 앞에 검은 형체들이 벌써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자기가 먼저라고 입씨름을 벌이다가 이내 한 귀신이 주먹을 휘둘렀다.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핥히다가 서로의 몸이 들러붙어 하나의 커다란 검은 형체로 변했다. 진득한 액체처럼 그들의 몸이 바닥에 눌러붙었다. 이를 지켜본 다른 귀신들이 환호했다. 딱히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닌 아무나 이겨라를 연호하며 손을 흔들었다. 승범은 그런 그들과 부딪힐까 피하며 한약방 안으로 들어갔다. 진열장 뒤에 있던 공실이 사무실을 가리켰다. 수정이 그곳에 있다는 뜻이었다.
2: 무사히 입성이군.
0: 요즘 뭐 때문에 한껏 예민해진 수정이 출장을 간다며 이틀간 문을 닫았었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한약방 앞에 귀신들이 많았다.
3: 어디서 아들 소식을 들었나 봐.
4: 아들이 있었어요?
3: 맞아, 그랬지.
4: 뭐예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0: 못할 말을 한 것처럼 공실에 억지로 웃어댔다. 승범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다가 이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는 캐지 않고 수입 과자점에서 산 고급 과자를 공실에게 건넸다. 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하나 둘 들어왔다. 오늘도 일곱의 귀신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 중엔 아까 싸움을 하던 남자 귀신 둘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 앉아서 팔짱을 끼고 다른 곳을 봤다. 어깨를 들썩이고 콧김을 팽 하고 뿜는 걸 보니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 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사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된

기상 통보입니다. 각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남동에서 단풍이 초속 5에서 13m를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남동에서 단풍이 초속 7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남동에서 단풍이 초속 9에서 2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에서 단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 바다. 남동에서 단풍이 초속 10에서 1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남동에서 단풍이 초속 10에서 1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남동에서 단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 바다. 남동에서 단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겠습니다. 제주천 해상. 남동에서 단풍이 초속 8에서 18m로 불고 구름 많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남동에서 단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남에서 남서풍, 바깥 먼 바다는 남서에서 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남서에서 서풍, 바깥 먼 바다는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남동에서 단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남동에서 단풍이 초속 7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를 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있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있습니다. 대화퇴.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오겠습니다. 연해주.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중국해.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10에서 18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오겠습니다. 규슈해.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오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시내이죠. 풍향은 서풍, 풍속은 초속 2m, 기압은 1800헥토파스칼, 기온은 26.3도. 평양 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26.2도. 백령도 남동풍 4.5m, 1700헥토파스칼 23.6도. 해주 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26.9도. 서울 남서풍 4m, 1010헥토파스칼 1900헥토파스칼 26.9도. 서울 남서풍 4m, 1010헥토파스칼 28.7도. 인천 남풍 2.5m, 1900헥토파스칼 28.6도. 서산 0.5m, 1900헥토파스칼 26.7도. 군산 남동풍 2.5m, 1010헥토파스칼 26.9도. 목포 남동풍 3.5m, 1010헥토파스칼 27.3도. 여수 남서풍 6.5m, 1011헥토파스칼 27.2도. 제주 북동풍 2m, 1800헥토파스칼 28.8도. 서귀포 남풍 1m, 1011헥토파스칼 27도. 통영 남서풍 4m, 1011헥토파스칼 26.9도. 부산 남서풍 5.5m, 1011헥토파스칼 27.2도. 포항 남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28.1도. 물릉도 남서풍 5m, 1900헥토파스칼 28.9도. 울진 서풍 4m, 1900헥토파스칼 29도. 동해 남서풍 3m, 1900헥토파스칼 29.3도. 강릉 남서풍 2m, 1900헥토파스칼 28.9도. 속초 남서풍 1m, 1800헥토파스칼 26.3도. 원산 바람 없습니다. 1800헥토파스칼 26.9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 섬 남동풍 5.5m, 1700헥토파스칼 28도. 나하 남동풍 7.5m, 1010헥토파스칼 26.8도. 미다미다 이토 섬 남동풍 2.5m, 1012헥토파스칼 27.2도. 나세 남풍 3.5m, 1012헥토파스칼 28.6도. 가고시마 남동풍 1m, 1014헥토파스칼 28.2도. 후쿠오카 남동풍 1.5m, 1012헥토파스칼 29.4도. 이지하라 남풍 3m, 1012헥토파스칼 27.9도. 사이고 서풍 4.5m, 1012헥토파스칼 28.9도. 마스의 서풍 3.5m, 1011헥토파스칼 28도. 시미즈 북서풍 2m, 1012헥토파스칼 27.2도. 시오노미사키고 서풍 5m, 1010헥토파스칼 25.8도.
오사카 남풍 2.5m, 11헥토파스칼 27.9도. 와섬 남서풍 4m, 1900헥토파스칼 26.8도. 아오모리 남서풍 2.5m, 1400헥토파스칼 22.6도. 삿포로 북서풍 2.5m, 1500헥토파스칼 21.8도. 마카나이 바람 없습니다. 1500헥토파스칼 20.2도. 내무르 남동풍 6m, 1600헥토파스칼 17도. 센다이 북동풍 1m, 1500헥토파스칼 23.7도. 도쿄 남풍 2m, 1700헥토파스칼 24.6도. 하치오섬 남서풍 3.5m, 1900헥토파스칼 25.7도. 지치산 북풍 1.5m, 1200헥토파스칼 25도입니다. 예보에 담당한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8도, 습도는 70%. 오늘 서울 적해 뜨는 시각은 5시 2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남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노인이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높은 기온이 노인층에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기상청의 기온 자료와 국가 데이터처의 사망 원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 위험은 19%,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SNS에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다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보안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발의를 의원총회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상에서 해군 함정의 병사 한 명이 실종돼 수색 중인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동해상에서 실종된 군 장병이 북방 한계선 NLL 이북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해군이 실종자를 탐색 중이며 북측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무위원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성 등이 논의됩니다. 특히 내국세의 20%가량이 연동돼 교육청에 분배되는 교육교부금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 대응 기금 일부 방향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칠레 한 축제 현장에서 차량이 인파를 덮쳐 6명이 숨졌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차량 한 대가 비냐 델마르시에서 열린 축제 현장을 덮쳐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칠레 해군 소속 하사로 비번 중에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7도, 대전과 춘천 35도, 서울 3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췌장은 소화 기관입니다. 명치 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죠. 췌장에도 악성 종양인 암이 생길 수 있는데요. 췌장암입니다. 췌장암도 초기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데요.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수술을 비롯해서 여러 치료법들이 있을 텐데요. 췌장암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진단과 치료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조이의 그럴 때마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지적되는 췌장암은 어떨까요?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암일까요?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도 있어서 치료가 궁금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외과 신아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췌장암에 있어서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없는 건 위치 때문일까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걸까요?
1: 네, 먼저 췌장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유독 무섭다고 알려진 이유는 네. 췌장암 자체의 생물학적인 특성이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췌장암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주변의 조직이나 림프절,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치 역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췌장은 복부 깊숙한 쪽, 그러니까 등 쪽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복통이나 황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0: 네.
1: 내원을 하셨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췌장암에 대해서 유독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건강검진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췌장 상태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 네, 상복부 초음파로 췌장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게 가장 1차적인 검사이기도 한데요. 다만 췌장은 복부 깊숙한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위장관 가스에 의해서 영상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검사

0: 당시 환자의 복부 상태에 따라서 네. 췌장의 일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췌장을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반드시 되는 검사이긴 하지만 네. 작은 췌장암이나 초기 병변을 발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과 관련된 이상 소견이 확인이 만약에 되었다면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CT나 MRI 같은 추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췌장암의 치료에서 수술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견되면 아주 다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수술이 가능한 상태면 초기라는 거죠?
0: 네,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네. 다만 췌장암의 정확한 병기는 수술을 하고 나서 병리검사를 통해서 암의 크기나 림프절 전이 여부 아. 또 혈관이나 신경침범 여부 이렇게 네.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뒤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는 몇 기이다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네.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먼저 합니다.
1: 췌장암도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0: 네. 그래서 췌장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췌장이란 장기가 해부학적 위치가 간이나 위, 대장 같은 다른 장기보다 깊은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종양이 주변 구조물들의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지기 전까지는 환자분들이 또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면은 황달, 체중 감소, 복통, 당뇨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수술하기가 좀 힘든 경우로 병이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그러면 췌장암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0: 진단 시점에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그래서 10명이 오시면 2, 3명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주변에 이제 혈관 침범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 때문에 바로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1: 주변 혈관 침범이라든지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전이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암의 크기가 작아도 수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췌장암은 단순히 크기보다도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주변의 구조물을 얼마나 침범했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 주변에는 간이나 장 이런 주요한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큰 혈관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네. 암의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주요한 혈관을 침범했거나 또 간이나 복막 이렇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당장 수술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의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여부는 암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변 혈관 침범 여부, 원격 전이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그럼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나요?
0: 네,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항암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은 암의 진행을 억제하고 또 종양의 크기나 범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항암 치료 후에 종양이 감소하거나 혈관 침범 범위가 줄어들어서 진단 당시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경우에도 일정 항암 치료 이후에는 수술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처음에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통해서 병을 최대한 조절을 하고 또 완치를 목표로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 나중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1: 네. 항암 치료라고 한다면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췌장암에서는 드물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0: 네,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최근에 여러 암종에서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서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췌장암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환자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데요. 먼저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네. 공격하도록

0: 돕는 치료입니다. 네. 하지만 췌장암은 암 주변에 단단한 섬유 조직이 많고 면역 세포의 침투를 억제하는 그런 특수한 종양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가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1: 네.
0: 또 두 번째로 표적 항암제는 암 세포가 가진 특정 유전자 이상이나 변이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인데 네. 췌장암에서는 이러한 표적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분들의 비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많은 의료진들과 연구원들이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에 기반한 표적 치료랑 네. 새로운 면역 치료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 선택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항암제도 많지 않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적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결국 치료 방향은 수술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수술이 가능한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요?
0: 네, 현재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이 맞습니다.
1: 네.
0: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암이 췌장 주변의 주요 혈관을 심하게 침범하지 않았고 간이나 폐 이렇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1: 네.
0: 그래서 췌장암에서는 암의 크기 자체보다도 주요 혈관 침범, 다른 장기로의 원격적인 여부가 수술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1: 혈관 침범 여부, 원격 전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그래서 췌장암의 단계로 볼 때 절제 가능 췌장암, 또 경계성, 국소 진행성, 또 전이성으로 구분이 되나 보죠?
0: 네, 맞습니다. 췌장암은 처음 진단 당시 수술 가능성을 기준으로 첫 번째 절제 가능, 두 번째 경계성 절제 가능, 세 번째 국소 진행성, 네 번째 전이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1: 네.
0: 첫 번째 절제 가능성으로 그 단계로 진단이 되신다면 바로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경계 절제성, 국소 진행성은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보고 이후에 수술 가능성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이성 췌장암은 주로 항암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1: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0: 네, 췌장암의 수술 방법은 암의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1: 네.
0: 우리가 쉽게 말해서 췌장을 부위로 나누는데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누게 됩니다.
1: 네.
0: 췌장 머리 두부 쪽에 있는 암이 발생이 됐을 때는 췌두부 12지장 절제술이라는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 수술은 처음 체계화시킨 외과 의사 이름을 따서 흔히 휘플 수술이라고도 불리우게 됩니다.
1: 네.
0: 반면에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암이 있으신 경우에는 췌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들이 외과 영역에서도 수술 범위가 크고 난이도가 네. 높은 편이긴 하지만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단계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1: 다행히 아주 초기에 발견되면서 수술로 치료를 끝낼 수 있으면 회복이나 완치라는 말도 할 수 있을까요?
0: 네, 가능합니다. 췌장암이 치료가 어려운 암이긴 하지만
1: 네.
0: 조기의 발견에 대해서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췌장암은 다른 장기 암에 비해서 매우 공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쉽게 말씀드려서 암의 성장과 전이가 비교적 빠르고 수술로 다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발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수술 후에 환자의 연령이나 전신 상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머리, 몸통, 꼬리 그 위치에 따라서 수술법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이건 어떨까요? 암의 위치가 췌장의 꼬리 쪽인지 머리 쪽인지에 따라서도 수술법이나 예후에 차이가 있을까요?
0: 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암의 위치 자체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일 수도 있겠는데요.
1: 네.
0: 암의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1: 네.
0: 이후에 관리 방법도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후 관련돼서는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겠고
1: 네.
0: 그럴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나 재발 위험성 인자가 있는지 그래서 췌장암에서 예후를 판정할 때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1: 네.
0: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이 돼서

0: 완전 절제가 가능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위치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네, 난이도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 침범 여부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1: 네.
0: 흔히 우리가 휘플 수술이라고 불리우는 췌장의 머리 쪽에 있는 암을 수술할 때는
1: 네.
0: 완전히 장의 배열을 바꾸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후에 회복 단계에 있어서도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보통은 6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절제 가능한 췌장암이라도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경계성은 항암 치료 먼저 하고 수술하기도 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현재 췌장암 치료는 수술이 가능하더라도 수술만으로 치료를 마무리하다기보다는
1: 네.
0: 재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수술 전후로 항암 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절제 췌장암의 경우에는 암이 주위 혈관과 매우 가깝게 붙어 있거나 일부 네.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기보다는
1: 네.
0: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서 암의 진행을 좀 억제하고 조절을 한 뒤에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 또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0: 네, 우리가 수술로서 눈에 보이는 모든 암을 제거를 하더라도
1: 네.
0: 사실은 몸 안에 아주 작은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예 0은 아닙니다.
1: 네.
0: 그러한 것이 바로 미세전이인데요. 수술 후 항암치료는 이러한 미세전이를 치료를 해서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1: 네, 이 췌장암이 좀 공격적인 성격이라서 재발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수술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수술 후에도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의 항암 치료는 권고를 드리고 있고
1: 네.
0: 또 수술 후에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1: 네.
0: 큰 수술이다 보니 환자의 전신 상태를 충분히 회복시키고 한두 달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병리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절지연을 보게 되는데
1: 네.
0: 그 절지연에 미세전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방사선 치료도 함께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치료를 하자면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함께하는 다학제 치료가 중요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
1: 네.
0: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췌장암 치료는 수술을 집도하는 간담체외과 전문의뿐만이 아니라
1: 네.
0: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소화기내과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는
1: 네.
0: 다학제 진료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1: 참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 일단 환자와 가족은 가슴이 철렁할 텐데요. 예전과 비교하면 좀 치료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치료 중인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네, 췌장암은 여전히 치료가 어려운 암이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수술 기술 또 항암 치료 크게 발전함으로써 치료 성적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현재까지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1: 네.
0: 따라서 췌장암이 의심이 되거나 진단되신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특히 예전에는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환자들 중에서도 의료진들의 수술 기법이 발전함으로써 수술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도 항암 치료로 종양이 조절이 되면서 수술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요.
1: 네.
0: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복부 초음파가 기본적인 검사이긴 하겠지만 한계가
1: 네.
0: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CT나 MRI 이런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특히 췌장암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흡연, 음주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분들은 더욱 적극적인 검진이 권장이 됩니다.
1: 네.
0: 또 췌장에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면 지체하시지 마시고 간담체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의료진으로 보기에 췌장암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 네.
0: 수술이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꼭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네. 오늘 췌장암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췌장염 진단을 받았을 때 혹시 암의 위험도 높아지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췌장에 반복적인 염증이 지속이 되고 또 자극이 계속된다면 암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췌장염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 특히 음주, 흡연은 자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췌장의 염증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CT나 MRI 등을 촬영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외과 신아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별의 안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소화장애 증상으로 고생하는 30대 여성의 사연부터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30대에 접어들면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3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30대 초입인데 지금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안 했다 보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많은데 30대들에게 필요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두통과 체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통이 되게 일상적으로 생기고 밥을 조금만 과식해도 바로 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받은 바로 얹히고, 그리고 좀 과로를 하면 코피가 나요. 그런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을 시도를 했는데 복싱을 세 달을 끊었다가 네 번을 가고 안 가서 운동보다 조금 먹는 걸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먹어야 하는 비타민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0: 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젊은 30대부터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건 좋은 일이죠?
1: 네,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네. 네, 다만 30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건강이 나빠진다고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이 30대는 이제 앞으로 이 건강 습관을 만드는 시기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대 때에는 뭐 잠도 조금 덜 자고 뭐 식사도 뭐 불규칙하게 하더라도 네. 버텨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30대부터는 이제 피로라든지 소화불량, 이 체중 증가 같은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네. 내 생활을 먼저 점검하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수면은 충분한지, 식사는 규칙적인지, 운동을 너무 안 하진 않는지, 네. 뭐 스트레스가 쌓여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건강관리라는 거는 이제 거창하게 시작할 건 없으시고요. 작은 습관을 좀 꾸준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소화장애로 부담을 느끼나 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많이 먹어도 체한다고 하는데요. 30대 초반인데 위 내시경을 해봐야 될까요?
1: 3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뭐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시경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증상이 반복되고 이전과 다르게 자주 체하거나 식사량이 줄어들 정도로 불편하다라고 하면 진료는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체중이 이유 없이 줄거나 음식을 좀 삼키기가 좀 어렵거나 반복적으로 토하거나 검은 변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작년부터 증상이 새로 생겼고 뭐 스트레스나 뭐 과식 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네. 위염 이런 것들은 흔한 것들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또 증상만으로는 또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대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면은 그럴 때는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기능성 소화불량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소화장애뿐 아니라 두통에 코피까지 평소 없던 증상들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히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기능성 소화불량과 같은 부분도 의심할 수 있을까요?
1: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0: 네.
1: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검사에서 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계속 더부룩함이라든지 체한 느낌 뭐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을 하거든요.
0: 네.
1: 이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근데 모든 증상을 또 이제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려도 안 됩니다.
0: 왜냐하면 네.
1: 두통 같은 경우가 뭐 새로 생겼거나 자주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편두통과 같은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0: 네. 그러니까
1: 코피 같은 경우도 이제 피로할 때는 날 수는 있지만 이게 반복이 되거나 멈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코 안쪽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드시고 있는 약물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이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0: 체하거나 두통 증상이 있을 때 진통제로 견디는 분들도 많은데요. 습관적일수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괜찮을까요?
1: 가끔 두통이 있을 때 뭐 진통제를 적절히 복용하는 건 괜찮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두통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진통제로만 버티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을 자주 먹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두통이 더 자주 생기는 약물 과용 두통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0: 네.
1: 일부 진통제 같은 경우는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처럼 소화불량하고 두통이 같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0: 네.
1: 이 진통제만 복용하시기보다는 원인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진 않은지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음주를 많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두통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아니면 좀 시야가 조금 이상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셨는데 실천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1: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근데 다만 처음부터 복싱같이 이제 강도가 높은 운동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운동이라는 건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익숙해지면 20분, 30분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 습관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외에도 이렇게 좀 잘 올바른 식사 습관을 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0: 네.
1: 사실 이제 가벼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 건강의 기본이 되는 건 맞는데
0: 네.
1: 이 운동은 한 번에 막 바꾸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반복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오래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또 조금 쉽게 가는 방법으로 비타민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보조제보다는 생활습관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비타민이라든지 보조제를 먹고서 좀 건강해지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0: 네.
1: 실제적으로 이제 특별하게 결핍이 없다라고 하면은 꼭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비타민이라든지 보조제 같은 게 근본적인 또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혈액검사에서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B 아니면 철분과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확인이 되면은 보충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 검사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생활습관을 대신하는 치료가 아니고요.
0: 네.
1: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건강을 생각할 때 젊은 나이부터 조심하고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30대에 특히 점검해야 하는 건강수치나 관리법 조언해 주시죠.
1: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건강검진을 좀 잘 받으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혈압, 혈당, 뭐 콜레스테롤, 뭐 간 수치, 신장 기능, 그다음에 이제 체중하고 허리둘레를 확인하는 게 좋으시고요.
0: 네.
1: 여성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제 자궁경부암 검진도 같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소화불량처럼 이제 새로 생기는 증상이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이가 젊다고 넘기지 마시고
0: 네.
1: 진료를 또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에서는 뭐 수면을 좀 잘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
0: 네.
1: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무리해서 힘든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0: 네.
1: 걷기와 같은 평소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큰 병을 걱정하시기보다는
0: 네.
1: 앞으로 이제 40대, 50대 건강을 결정하는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드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50대 후반 여성이 주신 사연도 들어보시죠.
3: 저는 친구들이 어깨나 무릎이 아프다고 관절이나 그런 쪽으로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병원 가서 주사 맞거든요. 그냥 걸핏하면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를 자주 맞아도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운동이나 관절 강화 같은 거 근육 강화로 고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쉽게 주사를 맞아서 맞아도 될지 안 될지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 2년? 보통 그 정도? 한 친구는 50견이라고도 하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관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퇴행성이 있겠죠.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주사 맞고 좀 몇 달 괜찮다가 또 아프면 주사 맞으러 간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친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사만 맞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걱정도 되고요.
0: 네, 친구분들의 경우를 사연으로 주셨네요. 어깨,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사연 주신 분이 50대 후반이니까요.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조금씩 높아질 때죠?
1: 그렇죠. 이제 50대 후반이 되면 여기저기가 좀 아프기 시작하시고.

0: 생긴다는 개념보다는 네. 그러니까 많이 써서 생기는 아.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절하고 척추 같은 거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씩 닳고 그다음에 디스크라든지 연골도 이제 탄력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뭐 척추관 협착증 같은 문제가 좀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같은 60대라고 하더라도 근육이 잘 유지되어 있고 뭐 체중도 적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통증이 훨씬 더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활동도 잘 많이 안 하시고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통증도 심하고 그 관절염의 진행도 좀 빠른 편입니다.
1: 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을 느끼게 되면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통증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표현을 하세요?
0: 이게 보통 무릎이 시큰거린다. 네.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 그리고 이제 오래 걷고 나면 붓는다. 그다음에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오래 걷거나 무리한 날에만 좀 아프다가 이게 진행이 되면은 평소 걷는 거리도 줄어들게 되고 계단이라든지 경사길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고 움직이면 좀 풀리는 느낌을 좀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열감이 있거나 이제 붓는 느낌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 좀 반복이 되게 되면은 운동을 또 피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점점 더 줄어들고 아. 그러면 이제 무릎 부담은 더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오래 걷는데 아프고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붓기도 하고 아무래도 보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걷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계단을 내려가실 때, 오래 걸으실 때, 그다음에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출도 줄이시고 걷는 거리도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좀 덜 움직이게 되면은 통증은 줄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을 또 지탱하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1: 그렇겠네요.
0: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을 보호하려면은 무조건 쉬는 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벅지 근육도 키우고 가볍게 걷고 자전거 같은 운동을 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약물 치료는 소염제인가요?
0: 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약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하고 통증을 줄여서 뭐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뭐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좀 증상과 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이제 관절을 이제 새 것처럼 되돌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증을 좀 줄여가지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무릎 통증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요. 어깨 통증은 어떨까요? 어깨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협착증과 같은 척추의 문제로 인한 통증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이제 항상 어깨 관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깨 자체의 문제라는 뭐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뭐 힘줄염,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 같은 증상들이 좀 흔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그러니까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좀 심해지거나 움직임 자체가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목이나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어깨 통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 디스크가 있거나 경추신경이 좀 눌리는 경우 에는 목에서 어깨, 팔, 손까지 좀 저리거나 그 찌릿한 통증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어깨가 좀 뻐근한 정도가 아니라 팔이 저리시거나 손에 힘이 좀 빠지거나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게 신경 문제일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만 보는 건 아니고요.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지, 저림이 있는지, 목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1: 네. 물리치료를 비롯해서 여러 방법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주사치료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주사치료는 관절이나 척추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이게 꼭 아주 심할 때만 주사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그러니까 통증이 심해서 걷기가 어렵거나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시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는 이게 주사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염증이 명확하게 있거나 관절 안에 부종이 있을 때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치료라는 거는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치료는 아니고요.
1: 네.
0: 통증하고 염증을 좀 줄여주는 치료입니다.
1: 아.
0: 그래서 주사를 맞고 통증이 줄어든 시기에 뭘 하셔야 되냐면 운동을 하시고 자세를 고치시고 체중관리 같은 이런 근본적인 관리들이 함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만 맞으시고 평소가 똑같이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몇 달 뒤에 또 통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치료라는 거는 회복을 돕는

0: 있는 환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나 염증이 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주사 치료로 통증을 줄이잖아요. 그런데 주기가 점점 짧아지기도 하지 않나요? 너무 자주 맞는 게 좋은 건 아니죠?
0: 그렇죠. 이제 어떤 분들은 주사 후 몇 달간 편해지기도 하지만 효과가 짧아지고 이 주기를 점점 당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1: 네.
0: 이럴 때는 이제 다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1: 아.
0: 왜냐하면 이제 주사를 너무 자주 맞는 건 좋지가 않기 때문인데
1: 네.
0: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좀 올릴 수도 있고
1: 네.
0: 반복적으로 맞으실 경우에는 관절이라든지 힘줄 이런 데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만으로 이제 통증만 줄이게 되면은 그 근력 저하라든지 자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장기적인 해결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간격이 짧아지거나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1: 네.
0: 그때는 이제 검사라든지 진찰을 통해 가지고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치료 방향을 함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1: 주사를 맞는 위치도 상태에 따라 달라질까요?
0: 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어디인지 따라서 위치가 좀 달라지게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면 무릎 관절에 주사를 할 수가 있고 어깨 통증이더라도 오십견인지 힘줄의 문제인지
1: 네.
0: 아니면 이제 점액낭염인지에 따라서 또 주사 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도 마찬가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디가 아프다만으로 주사를 위치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증상이라든지 영상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주사를 해야지만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
1: 네.
0: 불필요하게 좀 반복되는 주사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일상에서도 조심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0: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그다음에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동작을 줄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 생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1: 네.
0: 중간중간 쉬어주는 게 또 필요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래 앉아있는 것도 좋지가 않아서 30분이라든지 40분에 한 번은 일어나서
1: 네.
0: 가볍게 또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뭐 반복적으로 무거운 걸 드신다든지
1: 네.
0: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을 줄여주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증 관리라는 거는 병원 치료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조심하는 일상생활에서 조심하는 것들을 같이 지켜주셔야지만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1: 네. 또 운동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무릎, 어깨,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한 운동법도 좀 소개해 주시죠.
0: 그러니까 이제 운동은 아픈 부위를 억지로 쓰는 건 아니고요.
1: 네.
0: 관절을 좀 지지해주는 근육을 키우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신 경우에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좀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펴서 버티는 운동이라든지
1: 네.
0: 아니면 걷기, 실내 자전거, 수중 운동처럼 충격이 적은 운동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깨는 이제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게 돌리기보다는
1: 네.
0: 팔을 가볍게 흔드는 운동이라든지 벽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타고 올라가는 운동처럼 부드럽게 좀 범위를 회복하는 운동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1: 네.
0: 허리 같은 경우는 복부,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걷기, 골반 기울이기, 그다음에 특히나 허리에 부담이 적은 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시다가
1: 네.
0: 통증이 심해지거나 저리거나 힘 빠짐이 생기시면은
1: 네.
0: 바로 중단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좀 쉬시고 필요하면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많이 하시는 것보다
1: 네.
0: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전람회의 마중 가던 길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4일 새벽 8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전남권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경남 서부에 5에서 10mm, 제주도 산지에 5에서 20mm, 그 밖에 제주도에는 5mm 안팎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와 충북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5에서 40mm,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과 전북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겠고 서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30도에 37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밤사이 기온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낮 시간대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으로 확대되겠고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 5도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와 제주도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4도, 파주는 32도. 강원 영서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34도, 춘천 35도, 원주 35도, 대관령 29도.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33도, 강릉 36도, 동해는 34도.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청주 35도, 충주 34도, 대전 35도, 세종 35도, 천안 34도, 보령 34도.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34도, 군산 33도, 광주 32도, 목포 31도, 여수 31도, 순천 31도. 경상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6도, 포항 37도, 안동 34도, 부산 31도, 울산 33도, 진주 31도. 제주도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신해주 26도, 개성은 3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7도, 현재 습도는 71%. 오늘 서울 쪽 해뜬 시각은 5시 2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열대야 주의보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북 포항 등엔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립니다. 내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사전 의견 수렴이 진행됩니다.
0: 호르무즈 봉쇄를 선언한 이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맹폭으로 해협을 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전으로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1: 장윤기 2차 공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성폭행 의도 자백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경찰 비위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밤새 식지 않은 무더위에 잠설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1: 폭염특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이유민 기자입니다.
2: 밤 10시가 가까운 시각 여의도 한강공원 강가엔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좀처럼 식지 않은 열기에 손으로 연신 부채질을 하고 시원한 맥주를 마셔봅니다.
3: 바람도 되게 많이 불고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4: 강변이라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슬슬 너무 더워져가지고 이제는 좀 나오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2: 방학을 맞아 우리나라를 찾은 아이는 아빠 손을 꼭 잡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5: 이렇게 물에 좀 담그니까 시원해요.
6: 라면 먹고 좀 더워졌었는데 와서 발 담그니까 시원하고 아주 좋네요.
2: 강가에 앉아 손풍기를 꺼내 들고 더위를 쫓는 시민들.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강아지는 시원한 물로 목이라도 축여봅니다.
7: 얼음물도 주고 이제 그 세수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2: 서울에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열대야 주의보가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지난밤에는 서울에도 올해 첫 열대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열대야 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고 밤 최저기온이 서울의 경우 26도 이상일 때 발효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0: 이번 여름 처음으로 도입된 폭염 중대 경보는 그야말로 극한 더위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어제 경북 포항과 경산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일단 오늘까지는 매우 무덥겠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8: 도로 전체에 거세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거리엔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외출한 학생들은 커피 한 잔으로 열을 식힙니다.
9: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햇빛도 더 쬐는 것 같고 너무 습해가지고.
8: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 안팎으로 찜통 더위를 보인 대구 경북 지역. 경북 포항과 경산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 여름 처음 도입된 이후 첫 발령입니다. 여기에 포항에선 일주일째 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고 대구를 비롯해 경북 15곳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북 전역으로 폭염이 확산하면서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친 대프리카 대신 경프리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10: 낮에는 뭐 그냥 집에 방에 가만 들어앉아 있어요. 움직이면 힘이 되니까요.
8: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폭염이 집중된 건 한반도 열돔 현상에 산맥을 넘은 바람이 더욱 뜨거워지는 팬 현상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11: 남쪽으로부터 불어들어오는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더욱 뜨거운 공기로 불어넣기 기상청 때문에 통보관입니다.
8: 맹위를 떨치는 폭염에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도 37도 안팎까지 치솟을 거로 예보됐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0: 이미선 기상청장은 첫 폭염 중대경보 발령에 대해서 단순히 날이 매우 덥다는 걸 넘어서 건강한 사람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습니다. 각별히 대비해야 하는 이번 폭염 언제까지 이어질지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2: 뜨거운 볕에다 찌는 듯한 열기. 어제 경북과 충북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8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체감온도 38도,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임계온도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올여름부터 주의보와 경보에 이어 최상위 경고체제인 폭염중대경보를 추가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사망 위험이 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하루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만 99명.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지자 정부는 야외 작업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을 연장하는 등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폭염특보가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오늘도 전국의 한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13: 상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습한 남풍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2: 극한 폭염은 내일부터 누그러집니다. 기상청은 9호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장맛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0: 유럽과 미국도 한낮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면서 유명 관광 명소들은 개장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또 유럽 고속철도 운행도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14: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들이 차례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조기 폐장을 알리는 안내판도 내걸렸습니다.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자정까지인 개방 시간을 주말엔 오후 4시까지로 대폭 단축한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 등 다른 관광지들도 단축 운영 중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전 국토의 4분의 1 이상 면적에 최고 수준의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15: 불안합니다. 이 더위를 어떻게 피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게다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까 더 그렇습니다.
14: 유럽을 보듬나 찜통이 된 유로스타. 최근 운행 중단 사태가 속출하자 유로스타 측은 폭염 일상화에 대비해 섭씨 55도까지 견디는 새 열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은 대형 산불로 번져 유럽 곳곳이 비상입니다. 프랑스 남부뿐 아니라 스페인 남부에서도 마을을 집어삼킨 화마에 무려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도 20여 명에 달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5: 사이렌 소리, 고함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길이 사방으로 번져가는 게 보였습니다.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겨우 차에 올라탔습니다.
14: 대서양 건너 미국도 멕시코만에서 밀려든 뜨거운

0: 찬 공기가 열돔을 만들면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4,4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의 영향을 받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우리나라 제주를 중심으로도 간접 영향을 미친 9호 태풍 바비는 여전히 기세가 맹렬합니다. 지금은 중국 동부를 따라 북상 중인데 초속 40m를 넘는 강풍을 동반하면서 저장성에서만 2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2: 대형 관람차 꼭대기에 객차 두 칸이 곧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3: 폭우의 센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무척 강한 바람입니다.
2: 해안가에선 집채만한 파도가 보행로를 덮칩니다. 태풍 바비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2m에 달하면서 야외에 쌓아뒀던 물건들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현지 시각 지난 11일 밤 11시 20분쯤 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남부 저장성에 상륙했습니다. 강풍에 폭우까지 동반한 바비의 위력에 2,8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일부 고속철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최고 비상 대응 태세에 들어간 가운데 저장성에서만 2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지고 공장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정전과 침수, 시설물 파손 등 민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3: 유리를 꼭 잘 닫아놓으세요. 나무도 덧대놓으세요. 저희 문은 벌써 쓰러졌어요.
2: 먼저 태풍 영향권에 들었던 대만에서는 최대 700mm의 폭우가 쏟아져 1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바비는 내일 중국을 빠져나가 북한을 향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랴오닝과 지린 등 동북지방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4: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이번 주 관련 부처별 공개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세제 개편이 최대 화두로 꼽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 공방이 뜨겁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민심을 직접 듣겠다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예고하자 관련 부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14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해 사전 공론화 작업에 나섭니다. 특히 이 대통령도 언급한 세제 개편이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적정 보유세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 차 등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이 대통령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한 만큼 공론화 작업도 여기에 집중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비거주 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투기 억제를 위한 양도세 개편 등도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세금 인상 면피용 토론회 아니냐, 정책 실패 반성부터 하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6: 증세 꼼수로 가득한 토론회는
3: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6: 무주택 실수요자들과 실거주 1주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임을
5: 민주당은 야당이 토론 시작도 전에 결론부터 내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7: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3: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7: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습니다.
5: 정부는 대통령 주재 토론회까지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4: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임금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늘부터 사흘간 매일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과 성과급 350%에 1천만 원 지급 등을 담은 3차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사측은 실적 부진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저녁엔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최고위가 열렸지만 친청계 위원들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8: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당원들 앞에서 정견 발표에 나섰습니다. 당권 레이스에 본격 참여한 주자들은 물론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은 정청래 전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지지자들의 환호와 고성이 뒤섞였습니다. 후보 간 신경전도 이어졌는데 지방선거 책임론을 띄우며 정 전 대표가 집중 공세 대상이 됐습니다.
9: 승리하지 않으면
3: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9: 없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없습니다.
10: 동기가 좋았으니까 결과가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집권 여당은 모든 것을 결과 책임을 져야 됩니다.
8: 정 전 대표는 탈당해 남의 당 후보 돕는 게 최악의 자기 정치라고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하는 등 반격에 나섰습니다.
11: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11: 견디겠지만 정당 방위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8: 친명계가 도입을 주장하고 친청계가 반대하고 있는 선호투표제 등 전당대회 룰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2: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에 대해서
3: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2: 아쉽게 생각하고 8월 17일 날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8: 현재 민주당 7명 최고위원 중 4명이 친청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은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3: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폭염과 열대야의 주말 휴일 잘들 보내셨는지요?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 올해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죠. 폭염 중대경보는 올해 새로 도입됐는데요.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치솟거나 최고기온이 39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 최상위 단계의 폭염특보입니다. 이 폭염 중대경보는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경고를 넘어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알림이고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위험이 19% 증가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고요. 당분간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안부를 잘 확인해야겠고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무더위 쉼터나 냉방이 되는 공공기관 같은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집배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업무 정지권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우편물 배달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의 여유가 더 필요한 때인데요. 안전과 건강 잘 챙기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7월 1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인사 주시네요. 강정림님, 김미진님, 안정숙님, 김병수님 등등 모두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새롭게 준비한 돈독해 코너에서는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소식과 새로운 막이 열리는 반도체 패권 전쟁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출근길을 기분 좋게 열어드릴 청취자 퀴즈 문제 드릴게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이곳에 들러서 식사도 하고 또 졸음을 쫓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이곳의 운영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의 절반을 수수료로 가져가던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고요. 공공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계약이 끝나는 8곳부터 음식값 또 커피값이 저렴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딜지 주관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세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30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박하지만 커피 쿠폰 평소보다 10분 더 추첨해 드리니까 시원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고 또 청취율 전화조사 대응도 잘 부탁드릴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업도 이제 위성으로 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4호 일명 농림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는데요. 이 소식부터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도관님.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림위성이 발사됐다는 소식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들려주실까요?
3: 네, 농림위성은 국내 최초의 농업 산림 분야 관측용 국가위성인데요. 전국의 농경지와 농작물을 3일 주기로 관측하면서 어디에 어떤 작물이 얼마나 재배되고 있는지, 농경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도 위성 영상이 활용되어 왔지만 해외 위성에 의존하는 부분이 컸는데요. 이번 발사를 통해 우리 농업 환경에 맞춘 위성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던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 위성으로 이제 우리 작물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겠네요. 위성으로 네, 찍은 영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업 정보로 바뀔지요?
3: 네, 위성이 활용한 영상은 그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농촌 진정이 그동안 쌓아온 인공지능 분석 기술과 결합해서 농업 위성 정보로 가공되는데요. 여기에 기상 정보, 공간 정보, 현장 조사 자료까지 함께 융합하면 훨씬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변화 콩, 배추 같은 주요 작물이 실제로 얼마나 심겼는지, 생육 상태는 어떤지, 침수나 도복, 병해충 피해 위험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진척은 재배 면적, 생육, 수량, 농지 변화, 농업체, 토양 수분과 가뭄 정보 등 모두 51종의 농업 위성 정보를 단기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1: 예, 기후 변화로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요즘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 정보가 실제 농업 현장과 정책에는 어떻게 쓰일까요?
3: 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농업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요 농작물의 작황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수급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농경지 이용 변화도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침수, 도복, 가뭄 같은 농업재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면 농가 피해를 줄이고 정책 지원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약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위성의 초기 운영과 영상센터 교정 검증을 거쳐 우주에서 보내온 데이터와 실제 지상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과정을 마치면 2027년부터는 농업 현장과 정책 수립에 본격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활용될 예정이고요. 또한 농진진청은 현장에서 필요한 농업 위성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1: 예, 우리 농업을 더 정밀하고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요즘 흙 없이 물로 작물을 키우는 순수 수경 재배에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 순수 수경 재배가 어떤 개념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3: 네. 순수 수경 재배는 흙이나 인공 배지 없이 양분을 녹인 물, 즉 양육만으로 작물을 키우는 방식인데요. 뿌리에 양액을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물과 양분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방막경, 분무경처럼 양액을 순환시켜 다시 쓰는 방식은 물과 비료를 아낄 수 있어 농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양액을 여러 차기 동안 계속 사용하면 전기 전조도, 즉 EC 농도만 맞춰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양액 속 이용 기능이 무너지면 상추 생육이 나빠지고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이 말씀하신 양액을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횟수를 거듭하면서 이온 균형이 깨지지 않는지를 잘 확인해야겠군요.
3: 네, 맞습니다.
1: 양액 재사용 효과 연구가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3: 네, 농촌진흥청은 5월부터 8월까지 상추 순수 수경 재배진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1작기와 2작기 이상 양액을 재사용했을 때 상추의 수량과 품질 그리고 양액 속 이온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5월에서 6월 1작기에는 수량과 품질이 비교적 양호했는데요. 하지만 6월에서 8월 2작기 이상 양액을 재사용한 경우에는 수량이 약 5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은 양액 속 이온 불균형이었습니다.
1: 예.
3: 상추가 빠르게 흡수하는 질산태 질소와 칼륨은 줄어든 반면 칼슘, 마그네슘, 황 같은 이온은 계속 쌓였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염철에 더 심하게 나타났고요. 입금 망병 같은 생리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1: 양액 속의 균형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농가에서 앞으로 이 양액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3: 네. 가장 중요한 점은 EC 농도만 보고 양액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C는 전체 농도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질산태 지수나 칼륨, 칼륨처럼 각각의 이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상추 생육 상태를 살피는 것과 함께 순환 양액을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이온별 수치를 확인해야 하고요. 부족한 이온이 있거나 불균형이 확인되면 사용 중인 양의 조정표를 기준으로 보충해 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립원의 특정 가원에서 제공하는 상추 표준 양의 조정 기준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관리하면 여름철에도 상추의 수량과 품질 저하를 줄이고 양의 재사용에 장점을 살리면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1: 예, 지도관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지난주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소식이 정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3% 넘게 급등하면서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시가총액마저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마주할 시장의 견제와 패권 경쟁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반도체 시장에 많은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복잡한 돈의 신호를 읽고 해석하는 의미를 담아서 돈독해라는 코너를 저희가 새로 마련했습니다. 독립 리서치 기관인 더 큐리어스의 김열매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김열매입니다.
1: 네, 대표님과 앞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자산시장, 뭐 경제 이야기에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5: 네.
1: 네. 그러면 먼저 우선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소식부터 간략히 전해주시죠.
5: 네, 지난 금요일 밤에 드디어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진입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입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해외에서 40조 원 규모를 달러로 조달해 올 수 있다니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149달러였는데요. 장중에는 170달러를 넘어섰고 최종 종가는 이제 16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ADR 기준으로 환산하면 마이크론을 넘어섰다라는 점이 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과거에 우리 산업 역군들이 달러를 벌어오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렸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참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 네, 이걸 맞습니다. 보면서. 네.
1: 또 ADR이라는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는데 이게 ADR이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5: 이게 이제 바로 미국에 상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사례도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ADR 발행을 통해서 미국에서 미국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게 한 사례들은 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식은 한국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 이걸 은행에 맡기고 예탁 증서라는 걸 그러니까 영수증처럼 증서를 예. 발행해서 요거를 미국 주식이랑 똑같이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보면 조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ADR 10주를 본주 한 주에 대해서 발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 한 주를 10분의 10개로 쪼개가지고 예.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증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래서 거래 종가가 168달러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 대략 25만 원 돈이거든요.
5: 맞아요.
1: 근데 국내 주식 가격을 생각하면 220만 원이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5: 네, 맞아요.
1: 환산하면은 이제 250만 원이다. 미국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네. 가격 얘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고요.
5: 네.
1: 저는 이 ADR이라는 개념이 요즘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 ADR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는데요.
5: 아, 네.
1: 기존에도 이 ADR을 통해서 상장한 우리 기업들이 있나요?
5: 네. 지금 뭐 포스코, 한국전력 이런 대기업들이 기존에도 ADR로 미국에 입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저처럼 SK하이닉스가 처음인가 착각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으실 것 같아서.
5: 네, 근데 이렇게 대규모 상장은 없었던 거고요.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5: 이게 이제 원래 만약에 ADR 상장을 안 했더라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1: 예.
5: 국내에서 유상증자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1: 네.
5: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식에는 차입을 하는 부채를 일으키는 방식도 있지만 자본을 조달할 때 이제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1: 그걸 유상증자라고 하는
5: 그렇죠.
1: 거죠?
5: 그렇죠. 근데 유상증자하면 투자자분들이 대체로 이거 악재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1: 네, 내 주식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5: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 발행수가 늘어나면 네.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유상증자 발표하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주를 국내에서 발행하지만 이 발행된 신주를 담보로 하는 예탁 증서를 미국에서 거래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에서 유상증자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규모가 무려 40조 원에 달하니까 과거의 사례와는 비교되지 않는 아주 큰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규모가 네. 정말 외국 기업 기준으로는 이제 2014년에 중국의 알리바바도 굉장히 컸다고 들었는데 그 규모를 넘어선 거라면서요?
5: 네. 맞아요. 이번에 265억 달러인데요. 기존에 2014년에 알리바바가 상장할 때 250억 달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규모가 크다라는 거고요. 나스닥 상장 기준으로 봐도 스페이스X 다음으로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뭐 수요 예측 공모 물량의 7배가 초과돼서 청약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5: 네.
1: 뭐 기존에는 이런 이런 ADR을 한다고 했을 때 공모가보다 할인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또 그 가격을 상회한 거잖아요, 이번에.
5: 맞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증자를 하거나 주식 발행을 할 때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합니다. 인기가 없으면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1: 예.
5: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청약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인 발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프리미엄 프라이싱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되던 가격의 산술 평균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40조 원 규모의 7배 초과 청약이니까
1: 예.
5: 상당한 자금이 몰렸다고 보셔야겠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이 HBM 시장의 압도적인 하이닉스 기술력이 미국 네.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5: 네.
1: 이로써 이제 SK하이닉스는 4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게 됐는데 이 돈이 이제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5: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커진 배경에는 HBM,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기술이 현재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1: 예.
5: 압도적 1등이고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데요.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인이나 청주에는 기존 공장을 짓고 있었고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남권까지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쪽에도 자금이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5: 네.
1: 상장 첫날에 이제 149달러였던 공모가보다 13%가 넘게 오르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도 확인이 됐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일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간밤에요. 사실 상장 전날부터 미국의 CNBC나 블룸버그 방송에 하루 종일 SK하이닉스 얘기만 나올 정도로 매우 관심이 뜨거웠고요. 미국은 상장을 하면 그게 딱 개장하자마자부터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시초가를 보는 때까지 미국 시장이 거래가 없을 정도로 결국 이게 얼마에 등장하느냐를 다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마이크론보다 더 시가총액이 올라갔다라는 것도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물론 이번에 상장된 물량 자체가 SK하이닉스의 기존 시가총액의 2.5%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요거를 전체적인 시가총액 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보기에는 해외 투자자들은 이제 마이크론하고 비교해서 요걸 살 텐데 마이크론보다 높은 시가총액으로 밸류에이션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AI 시대의 이 HBM의 핵심 리더로서 SK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더 큐리어스의 김열매 대표님과 우리 SK 하이닉스가 나스닥 ADR 방식으로 상장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김열매 대표님 목소리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제가 짚어드리고 가려고 해요.
5: 감사합니다. 네.
1: 김병수님께서도 이른 시간임에도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또 0184번 쓰는 분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강유진님께서도 성우분께서 전해주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5: 고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K-디스카운트라고 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좀 이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늘 있었는데요. 이번 나스닥 상장이 우리 기업들의 좀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5: 이 정도 규모로 나스닥이 입성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SK하이닉스는 상당한 지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TSMC 대비해 에서는 아직 반의 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1: 네.
5: 이익 규모 대비 앞으로 더 밸류에이션을 이제 높이 받을 수 있느냐가 시장의 관심일 텐데요. 단기간에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앞으로 기대할 것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나스닥이 입성했기 때문에 나스닥 100 같은 지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예요.
1: 그럼 이제 기관들이 살 수밖에 없는
5: 그렇죠.
1: 구조가 되는 거죠.
5: 이제 한국 시장이 저평가받는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올해 내내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이유가 한국이 이머징 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이 비중을 조절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가 오르면 계속 매도했지 않습니까?
1: 예.
5: 그런데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나스닥 100이나 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데 편입이 되면 이 지수 를 추종하는 기관 자금이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투자자 풀이 훨씬 넓어졌다라는 거를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이 ADR 가격으로 하면은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250만 원이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218만 원 수준인데요. 그 가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5: 네.
1: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장이 열리면 이 하이닉스가 어느 가격으로 갈지 궁금해하실
5: 네.
1: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답은 모르지만
5: 네.
1: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하네요.
5: 일반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약간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지수가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워낙에 커져 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 자체의 프리미엄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원화 환산으로 환산해서 2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 네.
5: SK하이닉스가 그럼 바로 250만 원 가느냐? 그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잣대

0: 역할을 할 거고 두 개가 아주 크게 괴리돼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나스닥 프리미엄을 많이 받은 ADR 같은 경우에 해외 사례를 보면은 그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을수록 프리미엄이 더 커집니다. 직접 투자가 어려운 경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외환 변동성이 높으면 또 프리미엄이 커져요. 그런데 한국은 이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었고 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아주 크진 않을 거다. 존재하긴 할 거지만 아주 크진 않을 거다라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무래도 뭐 간밤에 미국 이란 노이즈도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네. 당장 뭐 250만 원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상장 하루 전에 마이크론이 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0: 네.
1: 왜 하필 전날 발표를 했는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강력한 견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봐야 될까요?
0: 마이크론도 실적이 좋습니다. 주가도 매우 좋고요. 마이크론도 투자 계획이 원래 존재합니다. 2천억 달러 원래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SK 하이닉스 상장 전날에 이걸 500억 불 올려서 2,500억 달러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한 겁니다.
1: 아, 심지어 올려서 발표했던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계획을 더 높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뉴욕에 마이크론도 상당히 큰 공장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침 콘크리트 타설식을 했다고 해요.
1: 예.
0: 그때 이제 상무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도 투자를 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입성한다는 거는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비중을 좀 뺏길 수 있는 경쟁자가 입성한 것이기 때문에 거슬리는 일일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1: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첨예한 경쟁 구도를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네요.
0: 네.
1: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DRAM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지요?
0: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목표이긴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DRAM 생산량이 아주 낮은 수준인데요.
1: 예.
0: 지금 수요처의 기업들이 다 미국의 빅테크잖아요.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지금 DRAM을 사가고 있는데 자국에서 생산 비중이 매우 낮은 거죠. 미국이 자국의 제조업이나 생산시설을 늘리겠다고 한 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2035년까지 DRAM을 40% 하겠다. 목표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마이크론은 DRAM 공장을 미국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매우 큰 규모를 이제 막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 거니까요.
1: 예.
0: 2030년에서야 1호기가 가동이 되고 2041년까지 계획이 돼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매우 큰 우리나라의 메가 프로젝트 같은 거를 미국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DRAM 생산을 많이 못했던 여러 이유가 있겠죠. 숙련된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했고
1: 네.
0: 아직까지 투자를 많이 안 했던 건데요. 앞으로 얼마나 잘 갈 수 있는지는 정책적 의지와 다르게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1: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또 앞으로의 방향성의 견제를 위해서 부랴부랴 이런 소식들을 내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더니 이제 마이크론의 대형 증설 현장을 찾아간 미 상무장관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미 상무장관이 여기서 삼성과 하이닉스도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라 뭐 이런 공개적인 압박을 했다면서요.
0: 네. 실제로 상무장관이 마이크론 행사에서 삼성 SK 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지 더 확대해라 라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만큼 투자하는데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미국이 모든 밸류체인을 자국 안에 놓고 싶어한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이미 근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우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왔고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고 추가 투자 계획도 있습니다. 테일러 파운드리라고 해서 텍사스 지역에서 팹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인디애나 주의 패키징 후공정 공장을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계획도 둘 다 마찬가지로 늘려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핵심은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공장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패키징 이렇게 이제 특정 공정에 대해서만 미국에 짓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요 전체 밸류체인

0: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그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서 공급망 재편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2의 부흥을 꿈꾸면 모든 제조업을 사실상 우리나라 안에 다 지어라, 미국 안에 다 지어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보조금이나 인허가 같은 것도 타국 기업들한테는 좀 정책적으로 좀 압박을 해가면서 미국에다가 다 지어라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미국이 요구하는데 그냥 저항할 수 있느냐? 미국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많은 거죠. 관세는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 주마다 인허가 같은 것들을 늦춘다든지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사주고 있는 1등 국가가 지금 현재 미국이고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구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은 우리도 미국하고 좀 협상력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도 염두하면서 기업이나 국가가 같이 함께 외교적으로도 잘 앞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제조업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0: 예.
1: 우리도 한국 내에서의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들어주고 한국에만 지을 수는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을 때 잘 협상해서 미국과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0: 정말 좋은 상황이어서 이런 압박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중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국내에서도 말씀하셨던 평택이나 용인에 그리고 앞으로 메가클러스터 서남권에도 짓고 있고 그런 이중 투자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건 국내에 짓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투자라는 게 약속만큼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또 사실 아니긴 합니다. 이미 짓고 있는 공장에 들어가는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기존 계획, 미국 투자와 용인 청주 같은 쪽에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한국에서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조차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0: 예.
1: 그러면 우리도 외국 자본을 좀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압박하면 미국에 우리도 좀 더 투자 확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도 외국 자본 유치에도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0: 그렇군요. 이제 또 다른 국면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1: 네.
0: 여기에 한때 망할 뻔했던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잖아요.
1: 네.
0: 여기도 이제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희 프로의 다른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애플이 미국 정부에 이 창신 메모리 제품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요청도 했었잖아요.
1: 네. 이거는 실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창신 메모리의 상장이 올해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창신 메모리에 대한 걱정을 시장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도 사실 일본을 제치고 성장을 해왔던 거고요.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자가 더 추월하기 쉬운 시장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마진을 우리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경쟁자들은 더 빠르게 추격해올 유인이 생긴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창신 메모리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판명이 되고 있고 아주 난이도가 높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저가형으로 범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범용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이 범용 반도체 시장 안에서 가격을 파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건데 본토 증시에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약 6조 원가량으로 IPO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왜 이거를 창신 메모리 메모리 걸 제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냐.
0: 예.
1: 애플이 최근에 보시면요. SK하이닉스 제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이런 식이면 너네들 걸 못 써줄 것 같아. 중국 가서 좀 저가형을 조달해야겠어라는

0: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애플이 신 모델을 발표할 때는 상당히 가격을 많이 올릴 거다. 그러니까 맥북이나 아이폰 가격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올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메모리 때문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애플은 사실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1: 예.
0: 중국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격까지 올리게 되면 잘 안 팔리겠죠. 그러면 창신 메모리 반도체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쓰면서 중국에서는 저가형을 판매하려는 그런 니즈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만 갖고 오지 말라라는 것 같아요. 이 미국에 판매하는 애플 제품에는 중국 DRAM을 넣을 수 없지만 중국에서 판매하는 거에는 넣어도 된다라는 입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주의적인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1: 애플이 그런 이제 너희의 반도체 부품 가격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시장에서도 사실 질타를 많이 받아왔던 것 같은데 현재는 좀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0: 애플이 워낙에 고마진으로 고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애플은 자기 마진을 손해보면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거든요. 가격을 싸게 하는 정책을 보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가형 라인을 따로 출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DRAM 현물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있는 상황이면 애플이 자기 마진을 희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다음 아이폰은 상당히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그렇게 발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그 구매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이폰 최신형이 뭐 100만 원도 엊그제 같은데 휴대폰이 무슨 100만 원이야 했는데 이제는 막 200만 원을 넘어서잖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도 가격을 양분화해서 고가 프리미엄 라인은 아마 도 가격을 올리고 저가 라인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CXMT 창신 메모리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제품 가격을 이제 좀 원가를 조절하려고 하는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저는 이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미국 정부가 할 것 같다는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는 이런 시장주의적인 관점이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자국 비테크 기업들의 뭔가 사정을 봐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을 흔들 거다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중국의 추격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산업을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우려가 현실화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일례로 배터리 같은 산업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많은 영역에서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따라왔고 중국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은 뭐냐면 이 확장성이 매우 크고요. 이제 공장을 지을 부지가 넓잖아요.
1: 예.
0: 그리고 잠도 안 자고 매우 빠른 속도로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안 되더라도 저가형 시장에서는 가격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AI 산업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무료로 계속해서 풀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유료로 서비스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걱정할 정도로.
1: 딥시크가 처음 나왔을 때 네. 폭락했었던
0: 맞습니다.
1: 과거도 기억이 나네요.
0: 기술적으로 약간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워낙 싸다는 게 중국 기업들의 강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시장에서도 앞으로 좀 우려는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도 놀지 않겠죠. 삼성전자도 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HBM 시장은 삼성전자도 어려워할 만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기술 격차가 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 기술 격차를 더 강화하고 앞서가는 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1: 기업들의 뭐 기술 경쟁뿐만 아니라 뭐 국가 간의 산업 정책 경쟁의 장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1: 뉴욕에서는 하이닉스가 폭등하는 역사적인 일이 가장 많은 도전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됐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고점론도 사실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투자자분들께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전 세계인들이 지금 관심이 집중된 두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0: 없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많은 사람이 투자했다라는 점이 변동성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시면서 지켜보셔도 되는 국면이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빅테크들이 투자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한두 마디에도 주가가 10%씩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달 말에 7월 22일부터 알파벳이 시작해서 빅테크들의 어닝 발표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단기간에는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에 사실 정답은 없고요. 이럴 때 일상의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투자하시고 한국 기업들을 좀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모쪼록 건강한 투자 태도를 늘 지니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러시길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오늘 돈독해 시간에는요. 새로운 막이 열린 반도체 시장의 이슈들과 투자에 대한 조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큐리어스의 김열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인사 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겠죠. 많은 분들께서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 휴게소였습니다. 2249번 쓰는 분께서는 지금 현풍 휴게소에 있다고 문자 주셨고 6534번 쓰는 분 휴게소 커피가 너무 비쌌는데 이곳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마시는 것도 이제는 고려해봐야겠다 하셨어요. 또 5608번 쓰는 분 지방 갈 때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들리는 재미가 있다고 하셨고 또 6450번 쓰는 분 잠시나마 졸음 운전에도 도움이 됐는데 앞으로 더 잘 들러야겠다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당첨되신 30분 축하드리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당첨자분들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영어의 알파벳 K를 붙여서 K컬처, K드라마, K푸드, K팝 등과 같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K팝이라고 부르는 우리 대중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 대표주자로 BTS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BTS를 한국 이름으로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BTS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이 대중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방탄이라고 하면 아마 방탄복, 방탄조끼 또는 방탄차 같은 것이 생각나실 텐데요. 이 경우 방탄은 노을 방자에 탄할 탄자를 쓰는 것으로 날아오는 탄알을 막음이라는 뜻이죠. 방탄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유리창은 겉보기와 다르게 웬만한 총알은 끄떡없이 방탄할 수 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인 방탄하다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형용사 방탄하다는 노을 방자에 탄생할 탄자를 써서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여 허황하다를 뜻합니다. 그는 방탄한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실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아침 출근길도 덥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서 현재 대부분 지역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고요.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한때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폭염경보로 한 단계 완화되긴 했지만 오늘도 한낮에 경산과 포항 의 낮 기온 37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구와 강릉이 36도, 대전과 춘천 35도, 전주 34도,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뙤약볕이 내리쬐며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는데요. 특히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물을 자주 마시고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며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 있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제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남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노인이 온열 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높은 기온이 노인층에 더 위험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상청의 기온 자료와 국가대의처의 사망 원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 위험은 19%,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1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SNS에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동우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다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의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보완 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발의를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상에서 해군함정 병사 한 명이 실종돼 수색 중인 것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북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동해상에서 실종된 군 장병이 북방 한계선 NLL 이북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어 북측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무위원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성 등이 논의됩니다. 특히 내국세의 20%가량이 연동돼 교육청에 분배되는 교육 교부금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 대응기금 일부 방향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오늘부터 사흘간 매일 2시간씩 부분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과 성과금 350%의 1천만 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실적 부진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새벽 태국 방콕 북부의 한 술집에서 불이나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화염이 술집을 뒤엎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가운데 피신하려는 이들로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화재 신고는 자정집에 접수됐으며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대구가 37도, 대전, 춘천이 35도, 서울 3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 중부와 전북 지방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9.8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청취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장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지난밤 열대야 주의보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최고 37도로 예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 16일에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데 당대표 선출에 선호 투표를 도입할지를 두고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데 오늘 전격 인터뷰에서 어젯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최민희 의원과 인터뷰합니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토론회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품격 토론에서 자세히 토론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4강전이 프랑스와 스페인,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로 확정됐습니다. 스포츠 먼데이에서 월드컵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20일까지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의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의견을 냈죠.
1: 네.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이 보안수사권도 폐지하고 대신에 보안수사 요구권, 이 요구권만 남기게 한 민주당 김용민 그리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국회에 검토 의견을 제출했던 사실이 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대법원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할지 여부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 문제인 만큼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다만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폐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이

0: 도 있는데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이 피의자가 법원에 재정 신청, 즉 검사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는 이를 헌법 소원으로 다투고 있는데 이 법원 절차까지 추가하면 권리구제 기간이 더 길어지고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원의 부담이 커질 거라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1: 네. 또 현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이 위헌 소지를 제기한 데 이어서 여권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건데요. 현행 헌법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률로 완전히 없애면 헌법 규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성폭력이나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수사권을 일부 남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면 부실 기소나 범죄자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자, 정부가 23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 앞서서 부처별 토론회가 시작되죠.
0: 네, 먼저 14일 그러니까 내일 화요일에 국토부가 주택 공급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요.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금융,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놓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렇게 사전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모아서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23일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급과 금융, 세제를 모두 토론 의제로 올렸지만 시장에선 결국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손볼지가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세제 관련한 쟁점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X에 올린 글에서 주요 쟁점을 미리 공개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정한 보유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 또 다주택자 사이의 세금 차이를 어떻게 둘 건지와 실거주라 해도 초고가 주택을 별도로 과세할지와 또 보유세로 거둔 세금을 어디에 쓸지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1: 네. 자, 이번 토론회 두고 정치권에서 벌써 공방이 불붙고 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가 이 보유세와 다주택자 과세와 같은 증세 방안에 치우쳐 있다면서 세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 자체를 막으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의견을 피력했는데 토론회 개최 취지엔 공감을 하지만 논의가 세부담 확대에만 집중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공급 확대와 정비사 활성화 그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회와 대통령 주재 대국민, 그러니까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이르면 이달 말에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1: 네. 자, 오늘 장윤기 사건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를 인정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죠.
0: 네, 오늘 재판에선 장윤기가 이 범행 당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판단을 이걸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요. 장윤기 측은 첫 재판에서 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을 하긴 했지만 이 살인 목적이 성범죄였는지에 대해선 다음 재판,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 발견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용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찾은 케이블 타이와 훼손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 수사 보고서와 같은 추가 증거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1: 네. 장윤기 사건을 처음에 수사했던 경찰의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가 경찰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0: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장윤기 사건 당시에 수사팀을 지휘했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

0: 장을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가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 경찰 수사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팀장뿐 아니라 형사과장과 경찰서장 그리고 광주경찰청 간부들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서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관련 수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네요.
0: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서 2021년 6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2년 3월까지 이 명 씨로부터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명 씨도 함께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겐 징역 4년, 명 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 네.
0: 오늘 재판부가 여론조사의 이 정치자금 성격과 공천 대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1: 네. 자,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 다시 격화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 정리해 주시죠.
0: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상선을 또다시 공격하자 미군이 이틀 전에 이란의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외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젯밤에 이란을 사정없이 폭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의 컨테이너선을 공격한 게 발단이 됐는데 지난 일주일간 미군이 이란을 공격한 세 번째 사례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오늘 새벽에 미군이 네 번째로 추가 공습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한 기자는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소형 선박들을 공격했다고 전했고요. 이란 국영통신도 이란의 게슘섬이란 곳에 적의 포탄이 10발에서 11발 정도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1: 네. 자, 이란도 미국의 공습에 맞서서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0: 네, 미국이 이란 남부의 주요 군사시설을 다시 공습을 하자 이란은 중동 여러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 대상도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과 카타르, 오만처럼 이제 광범위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폭음이 들리고 방공망이 가동되면서 긴장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다만 이란이 주장한 미군 시설 파괴 규모나 미군의 피해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1: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종료됐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죠.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이란의 휴전이 끝났다고 분명히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란이 요청한 대화에는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남겨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젯밤 외신 인터뷰에선 그 사이 이란과 협상을 진행해서 미국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었는데 협상장을 떠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란이 드론을 발사하고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악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위의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졸음운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지선 창원 쪽으로는 화원 요금소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혀있는데요. 뒤쪽으로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동병휴게소에서 다부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근길 보니까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서안산에서 안산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고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호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강변북로 행주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보합 마감하는 흐름이었어요.
3: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1: 네.
3: 일단 이 미국 증시는 미국과 이란 협상 진행 소식에 따라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이 끝났다고 주장한 여파로 하락 전환되면서 어떻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SK하이닉스 ADR의 상장에 따른 수급 쏠림이 종목 차별화를 좀 만들었고요.
1: 네.
3: 이에 따라서 메타와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시장은 SK하이닉스 ADR 발행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다음 주 캐비넛식 의회청문회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은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나타나는 그래서 소폭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주인공은 역시 SK하이닉스 ADR이었어요.
3: 네. 지금 12% 이상 좀 어떻게 보면 상승 마감했습니다.
1: 네.
3: 공모가가 149달러였는데 110달러부터 상장을 했죠. 그리고 투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수급 쏠림을 좀 만들었다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AI 수요 급증, 뭐 구조적인 용량 제약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HBM의 가격이 2027년까지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매수세가 더 유입되는 데 하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본조와의 차익 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뭐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중론 이로 인해서 차익 거래보다는 이 SK하이닉스 ADR과 마이크론 롱숏 전략에 좀 더 시장이 집중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에서는 롱이 나오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락하는 좀 반대의 어떤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1: 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반도체 섹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까요?
3: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메타는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은 했습니다. 특히 메타가 자신들의 자체 개발 칩에서 일부 서버에서 GPU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나왔고요. 특히 메타가 뭐 GPU를 좀 어느 정도 엔비디아 칩으로 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규모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에서 반도체 시장은 다시 한번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1: 네.
3: 여기에 또 SK하이닉스가 좀 상장을 하면서 급등한 요인에 대해서는 결국 AI 산업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높아진 점이 하나의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ADR로 인해서 사실은 이 엔비디아 메타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였습니다만 뭐 인텔이든지 AMD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어떤 수급 영향에 따라서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SK하이닉스의 어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한테 관심 참 많았는데 우주항공 섹터가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는 흐름이에요.
3: 네. 혹시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스페이스X의 좀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영상이 중국에서도 나왔습니다.
1: 네.
3: 일단은 이 추진체를 회수했다는 영상이 좀 전해졌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이스X를 좀 비롯한 지금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비록 기술 격차는 크지만 여전히 중국이 우주산업에 진출하고 이와 관련돼서 마켓 시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투심을 좀 악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스페이스X는 8월에 있을 20% 정도의 락업 해제 물량 출해 이 부분이 매도 물량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페이스X는 만약 4%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로켓랩이라든지 플래닛랩 같은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하락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네. 자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일정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3: 네. 이번 주에는 좀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14일 하원, 15일 상원, 연준 반기 통화정책 보고와 함께 캐비넛이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뭐 통화정책보고서는 동일하게 제출이 됩니다만 이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 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하원과 상원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핵심 이벤트로 이번 주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물가라든지 고용지표를 반영한 연준의 제가 볼 때는 그 금리 경로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4: 네.
3: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미국도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데 S&P 500의 2분기 EPS가 전년 대비해도 2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S&P 500의 2분기 연속 2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안정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핵심은 양호한 실적 자체보다는 높은 시장 기대치를 얼마나 상회하는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금요일에 급등장으로 마감했어요.
3: 네. 지금 매수 사이드카가 양시장 한 번에 걸리는 예. 좀 그러한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7,400선에서 거래를 좀 마감했고요. 기관이 1조 한 1,000억 이상 좀 매수라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1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매도 사이드카도 17번 걸렸기 때문에 총 34번 사이드카가 좀 발동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830선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 발동한 이후에 코스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좀 한 15분 뒤에 좀 발동이 되면서 거의 이제 오후 점심시간 들어서 두 번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좀 걸렸고요. 코스닥의 사이드카는 올해 총 19번, 매수가 12번, 매도가 7번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시장 합쳐서 올해 지금 53번 지금 네. 사이드카가 걸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1: 네. 자, 국내 증시 변동성 한편에는요. 반대 매매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3: 네. 한편에서 상당히 좀 뼈아픈 좀 안타까운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 9일 반대 매매 규모가 1,422억. 이 달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입니다.
1: 아.
3: 그래서 지난달 9일 거의 약 한 1,700억 정도 나온 이후에 한 달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좀 보도가 되고 있고 반대 매매라는 것이 이제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주식으로 매수했을 때 이게 담보 비율을 마치지 못할 때 증권사가 보유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9일부터 반대 매매 규모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좀 모습이 좀 나왔고요.
1: 네.
3: 특히 1일부터 8일까지 반대 매매 금액이 지금 이제 한 3,400억까지 좀 불어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이 최근에 이 급등락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인해 어떤 이런 제가 볼 때는 반대적인 급부로서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난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좀 급등락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추지 못한 계좌가 대거 발생하면서 지수 자체가 급락할 때 반대 매매도 어떻게 보면 폭증하는 좀 그러한 모습이 좀 나왔고요.
1: 네.
3: 결국 이러한 부분에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어떤 상장 이후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돼 있죠?
3: 네. 16일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지난해 7월부터 5월까지는 8회 연속으로 2.5% 동결이 됐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인상이 좀 확실히 우세되고 관측이 좀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3: 특히 지난 금통위 때 매파적 동결을 결정한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예.
3: 사실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상승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물가상승률이 지금 3월부터 목표 수준 2%를 좀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각각 3.1, 3.1을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좀 불가피해 보인다. 라고 좀 생각합니다.
1: 네. 앞서 언급했던 SK 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 효과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나타날까요?
3: 일단은 이 ADR 관련돼서 지금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ADR은 예착 증권이고 이제 ADS라고 하는 이제 실제 연계된 주식을 ADS라고 하는데 이게 ADS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한 네. 가격이 지금 우리나라 본주보다 한 15% 정도 높게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프리미엄이 지금 어느 정도 얹혀진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ADS를 본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지 않고 본주에서도 이제 미국으로 전환되는 얘기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우리나라보다 한 16% 가까이 제가 볼 땐 프리미엄이 얻는 상황이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미국의 ADS라고 이 흥행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반도체주의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 결국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0: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이번 주엔 TSMC 지금 2분기 실적도 발표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 여기 네. 또 우리나라는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또 7월 말에 또 상세 실적 내지는 실적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대적 눌림이 있다라는 어떤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중장기로 봤을 때는 본주와 지금 미국에 있는 주식 자체가 괴리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1: 괴리율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네. 전망이 지배적이다. 예. 자, 오늘 월요일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하는 모습 이번 주도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반도체 대형주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 코스닥 반도체 그 외 섹터의 어떤 수급의 이동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네,
1: 정말 밤낮 없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네.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죠?
3: 네. 밤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난밤 최저기온을 보면 서울 강서구 28.3, 제주시 28.2, 전북 정읍과 경남 창원이 28도 등 초열대의 기준이 3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1: 네. 밤에도 뜨거운데 한낮엔 정말 펄펄 끓는다라는 네. 말 실감이 날 정도인데 어제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어요.
3: 네,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폭염 중대 경보는 폭염 경보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 폭염 중대 경보는 기존 폭염 경보만으로는 경각심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이 극한 더위를 알리기 위해서 네. 지난달 1일부터 운영됐으며 이번이 첫 발령이었습니다. 이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포항과 경주가 37도, 강릉이 36, 대전이 35, 전주가 34, 서울은 33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이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에는 좀 충분히 쉬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1: 네. 견디기 힘든 수준의 더위 때문에 지치신 분들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까요?
3: 네. 이번 폭염은 장맛비가 잦아진 뒤 한반도 대기상층에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극한 더위는 내일과 모레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이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부와 전라도에 밤에는 경상도까지 비가 확대됐다가 모레 오후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러나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 체감 온도가 빠르게 오를 수 있고요.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폭염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4: 정치
5: 전격 시사
4: 뉴스
5: 전격 시사
4: 인터뷰
5: 전격 시사
4: 주식
5: 전격 시사
4: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5: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4: 와 전격적이네
5: 전격

0: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최민희 의원과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어제 사실 네.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언제 하시나 SNS를 들락날락 했었는데 밤에 하셨더라고요.
1: 네.
0: 제가 글자 수 세어봤더니 한 800자 분량? 예, 이렇게 나오던데.
1: 아, 네.
0: 네. 네. 관심이 많았습니다.
1: 자. 아, 그렇습니까?
0: 예, 며칠 전 사실 네. 인터뷰에서 지도부에 들어가는 게 흔쾌하지 않아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고민을 끝내고 출마를 결심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어떻게 보면

0: 보면 스페셜리스트, 언론개혁에 특화된 정치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 그렇죠. 네.
0: 일단 하반기에서도 저는 언론개혁 중에 방송제도개혁이 일단 완성됐고 가짜뉴스 징배제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신문개혁, 포털개혁, 정부광고개혁 등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폄훼와 조롱이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중도 확장 노선과 코어 지지층을 단단하게 하자는 두 개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판단했고 저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네 명의 대통령의 역사를 이어받고 네. 민주당의 중심을 더 단단하게 하는 쪽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사실 그 선언문에도 지금 말씀하신 과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를 했고 네. 상세하게 사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0: 네.
1: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차기 지도부의 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개혁 과제. 특히 네, 의원님 그 입장에서 언론개혁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0: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땐 빨리 약속했던 개혁들 중에 이미 논의가 진전된 것을 마무리 짓고 예. 민생개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1: 네.
0: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때론 8천을 넘어가기도 하고
1: 예.
0: 그리고 세수도 뭐 100조가 더 거쳤다는 보도가 있고 그리고 수출도 호조고 뭔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따뜻한 온기가 국민들께 전해져야 되는 다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것을 위하여 경제개혁을 포함한 개혁을 통해 한마디로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되는 2단계로 넘어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민주당이 개혁과제로 제시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최근에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사법개혁 완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1: 네. 저 지난 인터뷰에서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시대정신상 정청래 전 대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언론들이 정청래 네. 전 대표를 공개 지지했다 이런 해석을 내놨지 않습니까?
0: 네.
1: 최고위원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앞서 지금 선언을 최고위원 선언하신 분들 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한 대략 의원님까지 하면 10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니까요. 그렇게 네. 되면 의원님께서는 정청래 전 대표하고 함께 보조를 맞출 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0: 저는 줄 서는 건 하지 않습니다. 이게
1: 네.
0: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이후 정치개혁을 함께 문성근, 이해찬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1: 네.
0: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요.
1: 예예.
0: 그리고 이 시기에 예를 들면 당대표 후보가 여러 분 계신데 저처럼 민주당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민생개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같은 분이 정청래 대표인 겁니다.
1: 아, 네.
0: 예, 제가 살아온 길이 뭐 누군가의 줄을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평생 언론 정상화 운동 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학생 운동부터 민주화 운동을 쭉 해왔고 민주정부에 참여도 해봤던 입장에서
1: 예.
0: 그런 태도는 맞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질문이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1: 네.
0: 정직한 정치
1: 네.
0: 그리고 개혁과제를 빨리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통한 총선 승리로 나아가자 이거에 동의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예.
1: 제가 보조를 맞춘다는 말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0: 이런 모두 그러실 거예요. 최고위원님들도
1: 네.
0: 모두
1: 네네.
0: 독자적으로
1: 네.
0: 독자적 정치인이세요.
1: 예. 네. 그 지금 다른 당대표 도전하시는 분들은 다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정청래 네. 전 대표가 가장 늦게 선언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갖고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요일이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니까 곧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0: 네.
1: 지금 당대표 등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후보 등록일이 이제 뭐 오늘 월화수하면 3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전당대회 경

0: 경선 룰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1: 예. 큰 경선 룰은 정해져 있죠. 네. 1인 1표제. 그러니까 네. 기존 당원 당규 이견이 없는 부분은 정리되어 있고요.
0: 네, 네.
1: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선호투표제 네. 말씀하실까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것은 이 경선이 진행된 도중에 나온 것이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적어도 전당대회를 한다. 며칠에 한다. 그 1인 1표제를 한다. 이럴 때 발표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0: 네.
1: 근데 경선이 이제 진행되고 레이스가 막 출발했는데 이제 룰을 굉장히 중요한 룰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이러한 설왕설래는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정리해 주시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도를 확인해 보면 문정복 최고위원이나 박규환 최고위원이 이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일단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안 된다. 당원 당규의 위반이 수지가 있고 위법성 시비를 감내하면서까지 선호투표해야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1: 저는요. 네. 최고위원회가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이걸 물으시는데요.
0: 예.
1: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계략적인 것
0: 네.
1: 예, 외에 그리고 어떤 주장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것 외에 제가 무엇을 말할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0: 예.
1: 그냥 제 입장은
0: 네.
1: 룰은 모두가 승복해야 하는데 최고위원회가 저렇게 갈리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을까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상.
0: 네.
1: 그러나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제도는 제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이 시기 어떤 방식으로 잘 결정하느냐가 또한 최고위원회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지금 결정되지 않은 것이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 방식으로 할 거냐 여부인데 이것도 역시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1: 같은 입장일 뿐만 아니라 이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게 2030이 지방선거 때 특히 남성 그리고 네. 30대 여성이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가 줄었다. 이렇게. 여기서 출발한 얘기입니다.
0: 예, 예.
1: 그러면 그것이 과연 청년 최고위원 한 명을 갑자기 두는 것으로 해결될 것인지. 예, 이건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저에게 청년 최고위원 두자 이렇게 제안하면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초에 제기했던 문제 2030을 어떻게 민주당에 돌아오게 할 것인가.
0: 네.
1: 네, 이 말도 정확하지는 않죠. 과거의 2030과 지금의 2030은 다른 세대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지지를 올릴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청년 기본주택을 비롯한 세수 100조가 더 들어오면 그것을 누구에게 쓰냐의 문제에 있어서 2030이 바라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런 대책을 내놓을 때 그들이 우리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역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0: 네네.
1: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 지금 갑자기 등록하려면 16, 17이 등록입니다.
0: 예.
1: 떼야 될 서류가 많으니 서류를 간소화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게 되면 이런 제안은 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어제 국회에서 지금 당권 네. 주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어서 많은 네.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들은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구도로 보면 정청래 전 대표를 다른 후보들이 견제하는 모양새다. 이런 관전평을 내놓는 보도들이 많았는데 혹시 어제 정견 발표 보셨을까요?
1: 네. 네. 근데 좀 어제 네. 특이한 건
0: 네.
1: 정청래 대표가 1대 4로 싸우니까 힘들다 이 얘기.
0: 네.
1: 그래서 네거티브는 하지 않지만 나는 방어는 하겠다 최소한의
0: 예.
1: 이 얘기와 그다음에 어제 나온 얘기인가 이례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스마트하다는 평가가 대선 과정이 아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왔더라고요.
0: 예예.
1: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좀 주목되는 부분이었고요.
0: 네.
1: 첫 번째 부분이 주목됐던 것은
0: 네.
1: 지금 모든 여론조사 지표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께서 지지하는 분이 김민

0: 최진석 후보잖아요. 1위 후보 하는 건데.
1: 예, 예.
0: 그러면 왜 1위, 보통은 1위 후보를 견제하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당대표 선거를 보면 1위가 집중적으로 견제 대상이 돼요.
1: 네.
0: 그런데 어제 분위기는 정청래 대표가 견제 대상이라 이것도 또한 특이한 현상이다. 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그, 아니, 그건, 이건 네. 오히려 앵커님께서
1: 네네.
0: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대체로 1위 후보가 공격받습니다.
1: 네,
0: 근데 뭐, 여론조사상 김민석 후보가 앞서간다고 다들 하시고,
1: 네네.
0: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게 나왔어요, 6월에.
1: 네.
0: 그런데 왜 정청래 후보를 집중 공략할까? 그게 좀 이렇게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저 거기 특이해서 오늘
1: 네.
0: 좀 여론조사를 꼼꼼히 봐야겠다.

0: 수사권을 주는 겁니다. 검찰에.
1: 네.
0: 이게 근본적인 논의로 돌아가시던지 합의해서
1: 네네.
0: 그게 안 되면 거의 10년 가까이 약속해왔던 예,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1: 네.
0: 그 일단 그 개혁의 완수, 개혁은 시작하면 완성을 하고 이제 민생 개혁으로 빨리 넘어가서 국민들 호주머니에 최소한의 온기를 불어넣자 이 단계로 가야 되는데
1: 네.
0: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로
1: 네.
0: 너무 오래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지가 철회되고 있다. 그건 이쪽이든 저쪽이든 네, 국민들은 하겠다는 걸 빨리 하고 그 부작용은 이미 연구되어 있다고 합니다.
1: 네네.
0: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1: 예예.
0: 그래서 고민정 의원 같은 태도는
1: 네.
0: 저는 고민정 의원도 뭐 깊이 생각하셨겠지만 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근본적 논의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지금 빨리 애초 공약대로 하고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1: 예예.
0: 지금 최근에 그 예. 경찰의 일부 제목 은폐 그죠?
1: 네.
0: 일부 제목 왜곡으로 인하여 이 논란이 불붙여지고 있는데요.
1: 네.
0: 검찰은
1: 네.
0: 그것도 권력형 범죄에 있어서 윤석열, 김건희 뭐 뿐만 아니죠. 과거에 뭐 최순실 등등까지도 검찰이 봐주고 은폐하고 왜곡시킨 사건이 훨씬 많았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충분히 입장은 알았는데 제가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0: 네, 네.
1: 이번에 이제 장윤기 사건으로
0: 제가 말씀드렸는데,
1: 네네. 예. 제가 이 질문 하나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0: 네.
1: 앞서 이제 권력형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문제점을 언급을 하셔서요. 지금 이런 살인 사건 중에서 특히 이제 강간과 같은 이런 사건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당에서도 지금 뭐 검찰 보안수사 요구권 등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0: 저는요.
1: 네.
0: 지금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기 시작하면 매우 잘못된 경찰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건 그거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 네.
0: 이제 경찰과 검찰만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경찰도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중수청이 또 작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1: 네. 네.
0: 공수처도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만 과거 검찰이 저질렀던 각종 은폐, 조작, 왜곡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1: 예.
0: 네. 그래서 지금 그 사건으로 이건 보안수사권을 두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것으로 근본적인 논의를 바꾸고 당론을 바꾸고 이럴 수는 없다. 오히려 중수청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사위원이 아니고 저는 과방위원이었습니다.
1: 예예. 예.
0: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 동호 반복이 되어서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지금 당권과 관련해서 이런 분석들을 내놓으셔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고민정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더라고요. 이게 이른바
0: 어떤 변수가
1: 네 당권 경쟁에 있어서 고민정 의원이 출마한 것이 이른바 친문표를 정청래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지금까지 당대표는 다섯
1: 네.
0: 명이 나오면 컷오프 제도가 시행됩니다.
1: 예예. 예.
0: 예, 그래서 다섯 명 중에 두 분이 탈락하세요. 지금 다섯 분이 나왔거든요.
1: 그렇죠. 예예.
0: 예. 예, 컷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1: 네.
0: 명이 본선 진출합니다.
1: 네, 네.
0: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1: 자, 김문석 전 총리가 어제 유튜브 백문백답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크게 좀 논쟁이 됐죠. 계엄 표결 불참 의혹과 관련해서 감기약 처방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0: 저는 그 당일 본회의장에서 당일 네. 김인석 총리를 만났고
1: 네.
0: 그리고 당연히 표결을 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조금 이렇게 장례가 어수선해서요.
1: 네.
0: 그런데 표결을 못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감기약을 먹고 못 일어났다고 말씀하셔서
1: 네.
0: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가족은 뭐하고요. 보좌관들은 뭐하고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일까요? 경선 일정을 갖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충청권에서 시작하는 게 특별히 특이한 일정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의 초반 기세가 전체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대세론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시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지극히 이거, 작은 일입니까?
0: 네, 네. 아니요. 이건 이미 지나간 논쟁입니다.
1: 네. 네,
0: 이미 그런 문제 제기를 일부가 했고
1: 네네.
0: 과거에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냥 그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넘어간 사안이라
1: 네. 네,
0: 이거는 지금 다시 논란이 되는 것 같진 않는데요.
1: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출마 선언에서
0: 예.
1: 통합과 연대를 위한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네. 저는 앞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네. 통합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이게 지방선거의 경우는
1: 네.
0: 국회의원들이 대개 당사자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총선은 당사자입니다.
1: 예.
0: 그리고 지난 민주당이 압승했던 총선들을 보더라도
1: 예.
0: 일부 지역은 거의 박빙의 승부를 벌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는 반드시 통합이든 연대든 해야 되는데 연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울산과 평택의 예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1: 그런데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경우는 김상욱 후보가 워낙 좋은 서구력이 있는 후보였고 그리고 진보정당과 조국혁신당의 정말 통 큰 양보와 지원으로 이겼거든요.
1: 네.
0: 연대가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 과정도 매우 힘들었지 않습니까?
1: 예.
0: 단일화가 깨진다 안 깨진다 이렇게. 그래서 연대는 사실은 통합보다 개별적으로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개혁 세력과는 통합하고 진보정당과는 연대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부작용이 최소화되니까요.
1: 네. 이게 이제 합당의 방식에 대한 얘기들도 오가는데 혹시 어떤 방식의 합당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실까요? 현재 시점에서.
0: 저는요. 그 민주당과 혁신과 네. 통합이 합당할 때 2011년에 예. 그 실무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1: 아.
0: 네, 제가 실무 협상 팀장이었어요. 그리고 상대가 조정식 의장이었습니다. 당시에.
1: 예예. 예.
0: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1: 네,
0: 이게 각 당의
1: 네.
0: 각 당이 당원들께서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1: 네.
0: 지금은 이제 그런 절차를 밟을 시간이 있으니까요. 모아지면 이후에 수임기구를 각자 협상단을 결정하게 되고 거기서 다양한 경우의 수로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2대 후반기에서 의원님이 문체위로 옮기셨잖아요. 앞서
0: 네.
1: 그 최우선 과제로 신문, 포탈, 정부 광고 개혁 이렇게 네. 짚어주셨어요.
0: 네.
1: 다 굵직굵직한 과제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과제는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0: 첫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 광고 개혁입니다.
1: 네. 네,
0: 1조 4천억이 제가 따가 1조 4천억인지 7천억인지 어쨌든 굉장히
1: 네.
0: 큰 비용이 정부 광고로 지출됩니다. 우선 이 정부 광고는 정부를 광고해야 되잖아요.
1: 네, 네.
0: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됩니다. 목적에 맞게.
1: 네, 예.
0: 그러면 매체 선정도 잘해야 되겠죠.
1: 네네.
0: 네, 그런데 이게 과거의 관행대로.
1: 아.
0: 뭐 예를 들면 과거의 언론 권력이라는 단어가 횡행할 때는 이게 보수 언론에 집중되었다는 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면 곤란하겠죠. 근데
1: 예.
0: 이거 저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이게 개혁이 필요하죠. 우선적으로.
1: 예. 네, 의원님. 아, 지금 시간이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다음에 네. 그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서 말씀하신 네. 내용도 추가로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1: 네, 오늘 시간 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예.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8시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 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 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뙤약볕이 내리쬐며 펄펄 끓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체감하는 더위가 30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서 밤 최저 기온이 서울은 27.6도, 강릉 27.4도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았습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는데다 남쪽에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진 포항과 경산에는 어제 폭염특보 중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폭염경보로 한 단계 완화되긴 했지만 오늘도 한낮에 경산과 포항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구와 강릉 36도, 대전과 춘천 35도, 전주 34도,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감온도 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이 높은 만큼 물을 자주 마시고요.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어제 민주당 밤 늦게 최고위원회 열렸지만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예, 그 선호 투표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요.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요?
2: 아니, 일단 지도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도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전당대 룰에 대해서는 전준희가 결정을 하는 거고 최고위가 이제 마지막 결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는 민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전당대회에서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당무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했고 선호 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결선 투표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이 만약에 과반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하루를 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의 부담도 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호주에서 선호 투표제를 좀 했거든요. 이 제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당내 논의에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지도부에 있어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네네. 그래서 선호 투표제 저 같은 경우도 결선 투표제 하면 좋죠. 왜 저도 결선 투표제 선호 스타일인데 네. 선호 투표제가 결선 투표제의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안적 모델로 적용이 돼서 우리가 유지를 해왔고 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도 선호 투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막상 사람이 안 나오다 보니까 술 마저 얼마 없다 보니까 선호 투표제가 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과반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냥 네. 1차적으로. 네. 그래서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선호 투표제를 도입했고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사실은 1인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안 된 건데.
0: 안 됐을 뿐인데.
2: 그러면 지금 지도부가 전준희의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지금 보면 난맥상이에요. 지금 보면. 네. 지도부가 이렇게 민주당의 무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 룰 가지고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1: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이 선관위 전준희 이제 룰 세팅 자체가 지금 이제 송영길 김민석 후보가 자신을 핵공하고 지금 뭐 이제 고민정 후보까지 나섰습니다만은 이제 전준희에서는 일단 세 명을 가지고 이제 결선이든 뭐 선호투표제든 할 거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대1 싸움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당원이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1순위를 김민석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할 공산이 커지는 거고
0: 네.
1: 정청래한테 돌아갈 몫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선호 투표제를 하면은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좋을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위원이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 임명한 사람 내지는 러닝메이트로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7명 중에 4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과반이 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준이 니들이 아무리 선호 투표제 뭐뭐별 이야기 다 하더라도 최고에서 최종 의결을 해 주지 못하면은 그 논의 결과는 그건 한마디로 뭐 무산될 거예요. 뻔할 거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그렇게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0: 그러면 지금 목요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최고위 안 열린다? 못 그러니까 열린다? 이렇게
1: 최종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선호 투표제 이렇게 나가면은 네. 정청래 전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네. 사실상 선호 투표제는 좀 편리한 제도는 틀림없어요.
0: 네.
1: 뭐 1차 과반이 안 나오면

0: 또 맨날 며칠 비용 들이고 또 뭐 사람 동원해야 되고 이런 게 얼마나 그게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제 원샷으로 이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분명히 장점은 있지만은 후보들의 유불리를 갖다 이렇게 공학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체제를 아직까지도 정청래 전 대표 진영이 그렇게 딱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목요일 가도 이거는 쉽지 않다고 봐요.
1: 아니 그러면 뭐 표결을 하게 됩니까? 최고에서 어떻게
2: 이걸 아니 표결이 안 되는 거겠죠.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0: 표결 안 돼요.
2: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니까 공전 상태가 되는 거고.
1: 네.
2: 선호투표제 안에서 그것이 결선투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선호투표제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1: 네.
2: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런데 지금 저는 정청래 대표에 있는 측에서 이 선호투표제 문제를 가지고 정치 이슈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같다.
0: 그러니까 한병도 이제 원내대표가 어찌 보면 키를 잡고 있다고도 가언이 안 돼.
1: 네.
0: 이 양반이 이제 선호투표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운 당규를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입장. 그러니까 앞에 박윤정 얘기처럼 선호 투표제도 결선 투표제의 한 방식인데
1: 네.
0: 그 방식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한쪽에서는 지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병도 지금 원내대표가 키맨인데 이걸 갖다 다운 당규 고쳐서 하자. 일이 나오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2: 아니 김성태 대표님이 선호투표제가 유리한지 결선투표제가 유리한지 자기가 신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0: 하여튼 뭐.
2: 아니 그 결선투표제를 했을 경우에 내가 유리한 거고 선호투표제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불리한 거고 그 유불리를 따져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1: 네.
2: 전준희가 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따라서 최고위원도 결정을 해 주고 전당대회로 축제회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을 유불리로 따져서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정치적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이 선호투표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당대회 자체를 지금 상당히 분위기를 완전히 가라앉게 만드는 그 지도부의 지금 대리전입니까 저는? 아니 누구의 대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지금 최고위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네네. 안 돼요.
1: 지금 사실은 또 하나가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최고위에서 정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2: 제가 어제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0: 저도 제가 물렸어요.
1: 네.
2: 제가 어제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네. 아니 우리가 청년 얘기 많이 한다고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청년들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청년들의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먼저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 도입하면 저도 경쟁률이 치열하게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2: 제가 최고위원 출마하는데.
1: 그런데
2: 그렇죠. 시대의 흐름이 있고 시대의 결정이 있고 민당이 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걸 과감하게 도입하고 수용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정청래 대표 측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대리전을 지금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는
1: 네.
2: 전당대회의 과거에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축제장을 만들었던 선호투표제 그 안에서의 결선투표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이걸 무산시키는 것은 저는 잘못된 모습이다.
0: 저 부분은 이제 박성중 위원장이 저도 공감을 해요.
1: 네.
0: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네. 청년 최고위원은 선출직으로 뽑거든. 선출된 당대표가 임명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미 청년 최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이 많아요. 10수명인데
1: 네.
0: 이걸 갑자기 없던 일이 돼버린다면 그 사람들도 실망이고.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렇게 후보들이 많이 난립할 때 이걸 이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균형적으로 일정 부분 이제 컷오프 제도가 얼마나 상식적으로
1: 네, 네.
0: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아예 청년 최고위원 선출 제도 자체를 갖다가 이건 안 가지는 부분은 이건 아마 선호 투표제를 갖다가 최고위원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전준위에서 논의된 청년 최고위원 제도의 이 부분도 결론은 최고위에서 의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 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전당대회가 축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또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다른 당권 도전을 선언하신 분들 이미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제 한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후보 등록일이. 아직까지 또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당권 도전하겠다. 그러면서 정견 발표는 하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0: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아마 당대표 룰 세팅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예. 당대표 룰 선출한 룰을 가지고 정치 전선화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호투표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정치적 선전하고 그것이 자에게 자신들의 입지에서 봤을 때 좀 피해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서 네네. 정치적으로 효과를 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읽혀지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전준희 구성도 제가 알기로는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먼저 구성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 시점은 모르겠는데 거의 그 시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대 제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그 당시 대선 후보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측에서 전당대회 룰을 논의하는 당사자가 됐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에 있는 분들과 회의를 제가 같이 했는데 예예. 기본적으로 전준희 결정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마지막엔 다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이것을 결정을 따라갔지 지금처럼 아니 역대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룰 가지고 각 후보 측에서 무슨 문제를 삼고 그것을 정치 전선하고 정치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그것을 네. 최고위원회에서 누군가의 대인전을 형태로 해서 이 자체를 막 무산시키고 지연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지도부가 어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네. 지금 지도부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 난맥이 지도체제다. 이거 과감하게 빨리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0: 네. 최고위원 출마 어제 이제 선언을 하시면서 네. 선언 중에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여당에 필요한 사람은 싸움꾼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말만 앞세우는 공격수를 원하지 않는다.
2: 제가 어제 그 출마 기자회견 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지금 앵커님 내용하신 그 내용이.
0: 그렇습니까?
2: 이게 집권당 후보의 그러니까 기본 자질이에요. 집권당은 이게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정치적으로 져야 될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난 1년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의 자신의 이제 8.17 전당대회 열임을 위해서 그러니까 홀로 서기 위해서 오로지 민당 내의 강성 지척에 소구력만 확보하는 그런 무책임한 어떤 그런 정치력.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정도 되면은 집권당 당대표 되면은 뭐 차기 당권 대권 주자에 그래도 웬만큼 상위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기회였는데 여전히 이분은 바닥을 끼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당권에 천착할 줄 알았지 민주당이 집권당이고 정당 정치를 통해서 여야 간의 상생 협치를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도 상식적인 집권당의 면모 이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박성준 위원장 같은 집권당이면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하려면은 자신들의 목소리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주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야당하고도 타협하고 네. 또 국민들하고 소통도 더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당정청이 이게 원톱 이렇게 손발을 맞춰 나가는 게 그게 시스템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인식 마인드 좋았다고 봐요. 그래도 네. 내가 같이 방송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1: 대표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네. 야당은 야당의 모습이 있고 예. 여당은 여당의 그렇죠. 모습이 있고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 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야당의 제1전사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윤석열의 검찰 정권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야당의 모습으로서 공격수 역할도 하고 싸움꾼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집권당이 됐을 경우에는 야당의 정치 언어가 집권 여당의 정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유능한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주의 주장의 구호가 아니라 그것을 실적과 업적과 성과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당대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1기 지도체제를 마무리하고 2기 지도체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네. 정말 지략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을 국군 성장을 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지도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실용정치를 실현하고 그 실용정치는 업적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0: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의 원팀을 이룰 수 있는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을 앞세우고 또 말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좀 침묵을 하더라도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죠.
1: 네. 자, 야당의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장외 정치에 힘을 쏟는 것 같아요. 야당 당대표의 역할이 싸움꾼 여당의 대응에서 그런 행보를 보이는 필요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인천에 의해서 또 이제 어제 부산을 찾아가서 지역 청년 시민들을 만났고 근데 이 자리에서 또 재선거를 촉구하는 장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1: 지금 어떻게 보셔요?
2: 그렇게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 어석으로 볼 때는 여대야소 그것도 여대야소도 어석 차이가 이만저만한 차이가 아니에요.
1: 예.
2: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 비판하고 또 거대 입법권력 민당을 상대하려면은 진영이 일사불란한 어떤 그런 일체감 형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뭐 이거는 완전 그냥 이합집산체처럼 말이에요. 당 대표는 뭐 유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된 이 상황은 한마디로 부정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러고 네? 그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2: 그렇지만 거기에 의원들이나 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전면 재선거 아니다. 지금은 쉽게 말하면은 정당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보는 야당이 돼야 된다.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대표는 이제 다원 중심 정당으로서 네. 그렇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야당일 때는 더군다나 절대 어석 이 부정 상황에서는 국민적 신뢰를 등에 업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를 견제 비판하고 그대 입법 권력을 상대하는 그런 게 상당히 실효적인 것이지. 지금 와서 막 이렇게 참 어제는 또 안철수 의원까지 또 나서가지고 네, 네, 네. 이거는 지금 얼마나 지금 이제 민당이 8.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당이 지금 좀 혼란스럽고 상당히 분열 양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야당은 결집을 해야 돼요. 당을 자정배나 시킨 6.3 선거의 결과에서 우리 자신들이 해초를 내부적으로 서로 세게 맞는 어떤 그런 배나 그런 가운데 집중을 시켜야죠. 그러면 지금 이제 보안수사 폐지권 때문에 네. 전윤기 사건도 생겼지만 그 안타까운 여고생의 죽음을 보고 온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 밑선까지 이게 결탁돼가지고 증거를 인멸 은폐한 그런 시도에 대해서 공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 네네.
2: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뭐 작년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이 행사 사법 체계가 일대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검찰청은 해체되지만은 검사들에게 마지막 아주 최소한의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이라도 검토해보자. 이걸 당에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 그걸 거듭 잔 사람이 정청래 당대표예요. 이걸 뭐 맹세기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티끌마치도 이야기. 어제는 뭐 심지어 전국 자치 본권 민주당 네. 지도자 회의에서도 어제 국물도 남길 수 없다. 이거는 대통령을 대하는 1년 넘게 당대표를 한 사람이 이런 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 네, 네.
2: 이런 민주당을 두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분열된 양상으로 한쪽에서는 또 징계한다고 그러고 제가 참 볼 때 한심해도 한심 이만저만 하시고 이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 지금
2: 이게 만일 87 네.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저 진영 정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시간이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이 굉장히 안타깝다.
2: 너무나 안타깝죠.
1: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이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 복당을 반대한다.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앞서 뭐 또 두 사람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개업날. 당사로 모의로 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갖고 서로 이제 논쟁이 오가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이런 상황을. 아니,
0: 야당 장동혁 대표도 얘기해야 되고 안철수 안동까지 네. 다 얘기를 네. 제가 네.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1: 네.
0: 야당은 제가 그 얘기를 드려요.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 이재명 대표 체제는 품격 있게 압도를 했어요. 정책과 그리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일 대우 형성하는 건 뭐냐면 공과 사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의 중심이 아니라 이 민당이 민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공당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건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 정치, 자기가 살기 위한
1: 장동혁 대표도 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0: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말을 보세요. 이 야당 우리나라 야당 대표가 그래도 다 품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야당 대표의 장동혁 대표의 이 말을 보면 반말 정치하고 저급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지금 이런 야당 대표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가 대통령에 대해서 반말하고 어디 가서 무슨 시장에 가서 하듯이 그런 언어를 쓰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우리나라 야당 대표에 맞습니까? 저는 품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치하고 당내에서 누구를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바깥으로만 도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장동혁 대표 체제인 거고
1: 네네.
0: 이 안철수와 한동훈의 이러한 싸움을 볼 때 네. 결국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당사와 국회 안을 이거 계속 그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의원들을 좀 혼란스럽게 했고 투표 방해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받고 네. 있습니까?

0: 의원의 행태가 무엇이냐라고 새롭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지금 볼 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문제되기를 할 때. 아. 그러면 한동훈 의원의 정확한 태도뿐만 아니라 저는 특검에서 12월 3일 날 내란밤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결국은 지금 재판부에서 형량이 지금 유죄가 확정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특검이 여기까지 수사가 제대로 못 왔어요. 지금 사실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상당한 문제제기를 한 거고 네. 국민의 내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렇게 왔어요 지금 흐름이. 왜 안철수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안을 두고 정말로 윤석열의 내란 동조 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제기를 한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하면 명확히 진상규명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당시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했는지 추경호 의원은 어떻게 했는지 당시 지도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고 왜 거기에 참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안철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국민의힘 과제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데.
2: 그러니까 정말 심각해요. 지금 현재 예.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그러니까요.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네. 지금 18개 상임위 중에 민당이 자기네들 목 11개 네. 네. 뭐 이렇게 본회의 의결까지 해가지고 이미 상임위는 구성이 돼버렸어요.
1: 그러니까요.
2: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장윤기 사건에서 비롯되지만은 이게 친족이면은 범죄를 은폐 은닉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맹점도 이 법을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1: 예.
2: 그러니까 민생 치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수많은 서민들의 그 아픔을 빨리 국회가 이제 챙겨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 쪽으로는 이건 전면 재선거 그냥 그 투표를 위한 어떤 그걸 쟁취해내기 위한 국민 저항 세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장동혁 대표의 그런 일사불란함을 만들 건지 안 그러면 원내에서 네. 원내 협상을 이걸 마무리가 지금

0: 자, 이런 지혜도 이제 모아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부분도 이걸 국민 여러분이 일정 부분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 나용이 나왔고 이런 때 이걸 야당이 어떻게 보안수사권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쪽으로 대국민 호소나 이걸 국회로 이걸 힘을 만들어낼 건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막 우죽순이야. 네. 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일요일 날 뭐 뉴스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우 만들어내는 게 그냥 한동훈 복당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얼씬도 말라. 이게 참 이게 종진 정치가 이렇게밖에 안 나고 이러니까 국민은 제1야당이 뭘 주장하는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요.
1: 네네. 지금 사실은 그 과제가 뭐 원구성 협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23일 날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대토론에 국민 대토론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동산은 뭐 온 국민의 관심사안이고 또 현안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이 좀 제대로 대응을 하면서 또 정책적 대안도 내놓고 좀 일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증세하기로 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토론회다 이 정도의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는 상황인데 어떠세요? 부동산 대토론회 통해서
2: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는 김성태 대표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정치는 정당은 대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국정을 안 합니까? 야당으로서 그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럼 부동산 공급 정책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세제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법안 발의가 됐든 정책 대안을 내놓으면서 건전한 토론과 경쟁의 자원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냥 국민의힘은 다 모든 걸 손 놓고 있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모습인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부동산 이슈가 제일 이슈로 돼서 마지막 우리 유권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민주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좀 봅니다. 23일 날 대토론회가 있는데 이번 주에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이 서로 의견도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1: 네. 네.
2: 그리고 부동산 큰 흐름을 볼 때는 공급정책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2: 결국은 이제 공급정책인데 이 공급정책을 청년세대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어떻게 공급할 건가에 대한 것들이 제일 저는 우선순위에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1: 네.
2: 그런 가운데 지금 세금이 워낙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제 종부세 문제하고 재산세까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 네.
2: 이걸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그래서 공급과 세제 그리고 지금 대출 문제도 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또 예. 20, 30대의 젊은 분들은 이 대출에 대한 것들을 좀 풀어달라는 건데 우리는 또 네. 규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정한 기준을 잡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가운데에서의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많은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문제고 국민들은 이렇게 원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것들을 대토론을 여는데 대토론회가 있기 전에 저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각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안들을 내고 대안들을 만들어서 23일뿐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해서 좋은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것이 저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것이 첫 물꼬가 23일 대토론회일 것 같습니다.
1: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치에 집중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시기 전에도 최태원 뭐 이재용 회장 옆에 세우고 이제 3대 메가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러려면은 그게 이제 뭐 국토 균형 발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호남 소해안에서 빚었던 800조의 그런 반도체 이제 단지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분명히 대안을 가져야 돼요.
1: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일단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현대...

0: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0: 정치
2: 전격시사
0: 뉴스
2: 전격시사
0: 인터뷰
2: 전격시사
0: 주식
2: 전격시사
0: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2: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0: 와 전격적이네.

0: 본격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일 부동산 대토론에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님 말씀 좀 시작하시다가 2부로 넘어왔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1: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원래 7일 달부터 그 6.3 지방선거를 던지고 나면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세제 개편 안을 발표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0: 네.
1: 뭐 그렇지만은 그게 너무 또 저항이 크고 또 사실상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패배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핵심 요인이 바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걸 시행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시장 이기는 정책 없다. 뭐 그리고 이제 또 그렇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아마 이때 뭔가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세금 폭탄 그 던지기 어떤 그런 그걸 위한 어떤 그런 명분 촉정용으로 그 토론을 개최한다.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0: 네.
1: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답을 정해놓은 어떤 네. 그런 토론에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내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SNS까지 그 정치까지 시작해가지고 막상 정책적으로는 많이 손을 내보내지는 않았어.
0: 네네.
1: 국토교통부
0: 메시지만 많았을
1: 이인덕 뿐이죠. 장관을 통해서 네네. 정부 정책으로 인식화된 건 별로 없어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론을 다 받고 간도 다 받고 그래서 결국은 6.3 선거까지 치렀고 이거는 좋은 뭐 내용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턴을 할 기조 뭐 그 방향성에 저는 좀 유익있게 좀 지켜보는 거고
0: 네.
1: 국민의힘이 그럼 이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수봉도 마치고 내치에 이제
0: 집중할
1: 건데 민당은 이제 앞으로 한 달 넘게 시끄러울 거예요. 시끄러운데 그러면 이때 이제 국민의힘은 뭘 해야 되냐? 저는 첫 번째가 6.3 선거에서 채찍질을 든 국민들에게 호응하는 그런 야당으로서 제일 야당으로서의 체질 변화 이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지금 와서 이제 혼란이 가보는 엄청난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SK나 한일수도 데미지를 입을 뿐더러 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 자 그러기 위해서는 3대 조건이 있어.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탈원전 정책 이걸 철회해야 될 분명히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0: 네, 네.
1: 두 번째가 물자원 그러니까 4대강 보 해체 시험 문제 이거 이제 털어내야 될 것이고
0: 네.
1: 세 번째가 이제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지금 경직성 이 노동시간 문제
0: 네.
1: 이런 노동유연화 문제 이런 걸 갖다가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함께 이 노동개혁 부분도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전력 문제도 RE100이라는 뭐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는 그동안의 민주당의 기조를 어떻게 틀 건가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중도 실용주의 정부면은 원전을 갖다 이제 취득해야 되는데
0: 네네.
1: 대국민 이제 설득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부분에 과거 이 부분에 경직된 정책에 대한 분명히 반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현재 야당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0: 네네.
1: 하나 둘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0: 예.
1: 이걸 갖다 중구난방 때. 뭐 대표는 재선거 뭐 지금 원 구성도 안 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 뭐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정당으로 가자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또 안철수 뭐 한동훈 복당 문제 있고 개혁신당하고 또 싸우는 문제 뭐 이런 거 있지만 너무 전설을 복잡하게 벌쳐놔서
0: 네.
1: 이걸 이제 하나 둘 정리를 하면서 네네.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거죠.
0: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요?
1: 원래 당체 의사로는 네. 당대표가 기조를 잘 잡아야죠. 당의 노선과 기조를 잘 잡아야죠.
0: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1: 원내대표는 원내인 원내대표로서의 네. 한계가 있어요.
0: 예.
1: 정신 당대표는 딴 거 만사 제끼고 후반기 원구성. 아, 그러면 7석 상임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라 그러면
0: 네.
1: 그 7개 상임위원장 가져오고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민주당으로부터 그래도 제한적이지만은 그런 걸 얻어내는 그런 협상의 딜 전략
0: 네.
1: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0: 지금 민주당 네네. 같은 경우에는 당은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사실 내각은 이미 한성숙 총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아무래도 그 일부 부처 개각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집권한 지 이제 1년 이상이 됐으니까요. 이 2기라고 일단 뭐 제가 그냥 표현을 하자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2: 아니 이게 이제 당정청이 이제 원활하게 가야 되잖아요.
0: 네네네.
2: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부의 한성숙 총리가 임명이 되면서 이제 안정화되는 거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큰 방향의 큰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2: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소폭 개각이든 중폭 개각이든 있을 가능성이 크고
0: 네.
2: 그것을 당정청에서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지도체제가 8월 17일 날 구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그쵸.
2: 그렇다고 보면
0: 예.
2: 저는 8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0: 8월 이후가?
2: 예, 네, 그렇게 예.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2: 그러면
0: 네, 네.
2: 당정청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 가운데 2기 체제에서의 한성숙 총리와 함께 중폭 개각이든 뭐
0: 네.
2: 어쨌든 개각이 이루어져서
0: 네.
2: 그렇게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는
0: 네.
2: 것이 이제 8월에 전체 국정 방향이 아니겠느냐
0: 예.
2: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하고
0: 예.
2: 있습니다.
0: 최근에 사실은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 사실 그 인사청문회 때도 한번 논란이 됐던 게 다시 또 재점화가 됐어요. 그
1: 예.
0: 탈영이라고 하지만 또 정확히 용어를 얘기를 하자면 또
1: 무단 이탈.
0: 그 무단 이탈이죠. 예,
1: 예,
0: 무단 이탈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병적 기록 공개하라고 계속 요구하겠지만 국방부 일단 그 허위다. 그리고 병적 기록은 지금 공개할 수 없다. 40년 전 잘못된 기록 공개하면 사실과 무관하게 오해만 커질 거다 하면서 공개 요구 일축하고 있거든요.
1: 아, 국민들은 오해 가지지 않아요. 그냥 이제 40년 전에 안규백 지금 장관이
0: 네.
1: 그때 병력을 어떻게 필레했는지 이분이 이제 뭐 정상적으로 현역 복무를 하지 못했구나. 그렇지만 그때는 방위병 제도가 있었으니까
0: 예.
1: 아 방위 건물 방위병도 이제 헌법상에 그렇게 군 복무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병 복무를 갖다 어디서 이제 몇 개월 했는지 뭐 이런 부분은 병적 기록부를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찌됐던 건 한 7개월이 뜨잖아요. 그 뜨는 기간 동안에 본인은 학적 기록은 또 만들어 가지고 있고 하여튼 또 한 30일은 또 근무지 이탈로 이 무단 이탈로 가지고 헌병대 체포돼서 지금 이제 30일간 영창을 살았다는 어떤 그런 주장 또 내용도 나오고.
0: 네네.
1: 자, 그렇다면은 이 논란은 이 의혹은 본인 당사자가 그러니까 병적 기록부 공개는 본인 당사자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걸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0: 네.
1: 그걸 갖다가 그걸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이미 오해가 생겨가지고 자기 입장이면은 이렇게 국민적 큰 논란과 의혹으로 이게 양산돼 버렸다면은 45만 6 뭐 지금 정군을 지휘하는 그런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깨끗하게 그때 이 상황이었고 아 이런 뭐 부분에 내가 그 이후에 만일 자신의 뭐 내용이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병적 기록은 잘못된 어떤 행정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정 신청 요구하면은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뭐 호적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재판까지 가야 되고
0: 네.
1: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냥 정정 신청 요구하면은 그냥 다 받아들여요 병무청에서 그거 진작에 더군다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규백 그 장관 같은 경우 참 성품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또 균형적이면서도 상당히 유연성도 있고 타협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누구나 사람 과거의 소시절에 그런 뭐 좀 잘못이 있고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아이 그때 내가 이런 사정으로 사실상 방위병 복무를 갖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하고 그러면 이걸 빨리 덮을 수 있는 건데 이걸 결국은 뭐 국방부 장관 언제까지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정정 신청을 하면 그때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잘못됐어요. 오늘 이거는 우리 박 위원장께서 바로 잡아주세요.
0: 지금 이제 순방을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안규백 장관이. 그러면서 사실 두 건, 이 건하고 또 하나 이제 사관학교 통폐합하는 건하고 같이 이제 뭐 열어나가 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니, 뭐 저는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0: 예,
2: 일단은
0: 예.
2: 안기백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다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죠. 가운데 이제 장관이 네. 이제 취임하셨는데 아니 안기백 장관이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민간 전문가로서 국방 최고의 전문가 아니에요. 오선 위원 활동 안에 국방에서 했고 여야뿐만 아니라 군 출신들도 안기백 장관이 군에 대해서는 최고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네. 내란에 가담했던 그 군 수뇌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하고 실제 군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야당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기백 의원 적임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왔을 때 여러 개혁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반저항 세력들이 좀 저항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네. 저는 안기백 장관이 그동안에 국정활동을 하면서 이 국방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국방을 어떻게 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분 아니겠습니까?
0: 네.
2: 지금 국방 정책 자체를 지금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안기백 장관을 흔들기 위한 흐름들이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또 15일부터 21일까지 봤는데 이게 이제 생중계되다 보니까 전 국민이 어느 부처에 누가 잘하는 거를 다 알게 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아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직접 알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앞서 김성태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벌써 예, 시도들을 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지금 업무 보고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2: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3대 메가 프로젝트고 이거는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 산업적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대도약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0: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이러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AI 기반으로 한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것까지 다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차분하게 국정수행으로서 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0: 네네.
2: 그걸 그러면 장관들이 어떻게 업무 보고를 하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0: 네.
2: 또 이 대통령께서 이것을 이제 생중계하면서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나라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특히 국정의 방향을 업무 보고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부의 투명성과 공개성으로 이어지고 정책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런 예측 가능하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도 이제 그냥 숨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해서 나 일을 내가 국민들에게 정말로 내 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까?
0: 사실상의 정책 실명제 효과도 네. 좀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역할이겠네요. 네,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저희 또 스포츠 먼데이도 월드컵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4: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열기가 쉽게 식지 못해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아침인데도 벌써 한여름 오후 같은 공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에서 폭염경보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몹시 무덥겠습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는 데다 남쪽에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지형 효과까지 더해진 경북 지역에선 어제 한때 경산과 포항에 올해 첫 폭염 중대 경보가

0: 오전부터 뙤약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몹시 강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조한일이었습니다.
1: 4위가 북중미 월드컵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1위부터 4위가 4강을 한다. 역대급 맞대결입니다.
2: 네, 역사상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사실 프랑스가 모로코를 이겼을 때 역시 모로코에는 음바페가 없다 이런 얘기 들렸고 네. 스페인과 벨기에의 경기는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스페인이 올라갔고요. 잉글랜드와 노르웨이 경기 보신 분들은 뭐 이거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다. 근데 결국은 주드 베링엄이라는 선수가 동점골 넣고 역전골을 넣었는데 그 장면을 베컴이라는 선수가 보고 있었어요. 베컴이라는 보고 있었는데 베컴이 보면 왜 중요하냐 생각해보면 베컴이 98년도에 잉글랜드와의 16강전을 하다가 시메오레라는 선수가 계속 자기를 이제 마크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일어나서 발로 찬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기 2대2로 비기고 결국 페널티킥 끝에 가서 졌거든요. 그런데 베컴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쪽에서 올라오면 아르헨티나하고 아르헨티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스위스하고 근데 아르헨티나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두 나라의 경기는 82년 포클랜드 전쟁으로 올라가서 86 멕시코 월드컵에서 이른바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마라도나의 두 골을 내주고 졌어요. 그리고 베컴이 나서 졌고 그런데 물론 이제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이제 서력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건 운명의 맞대결인 거잖아요.
1: 네.
2: 1966년 이후에 우승을 못했던 잉글랜드가 올라가서 와. 아르헨티나를 꺾고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말 잉글랜드 팬하고 아르헨티나 팬들은 놓치지 않고 볼 겁니다.
1: 팬들이 또 양쪽 나라가 대단하잖아요. 약간 네. 극성 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서 멕시코 주최 측에서 상당히 좀 경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제 잉글랜드의 응원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맨틱하게 원더월을 부르거나 헤이즈드를 부르기 때문에 뭐 저거긴 한데 아무튼 15일 날 벌어질 네. 이제 프랑스하고 스페인 네. 그다음에 16일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이 경기를 보시면 아마 뭐 피파 랭킹 1, 2, 3, 4위가 펼치는 정말 축구의 진수를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자, 마지막 8강전에서 스위스의 엠볼로는 월드컵 역사상 최악의 플레이를 기록하고 말았어요.
2: 네. 사실 뭐 여러 헐리우드 액션이 있었는데 이 반칙 헐리우드 액션은 보통은 이제 페널티킥을 얻기 위해서 페널티 에리아에서 하는데 갑자기 수비를 해오던 이제 그 파레데스 선수가 약간 이제 그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1: 네.
2: 근데 이 선수가 거기서 이제 탁 넘어집니다. 근데 이제 BBC나 이런 중계 상황에선 다이빙이다, 환상적인 다이빙이다. 그런 다음에 하지만 멍청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번 대회부터는 VAR을 통해서 경고나 퇴장을 잘못 주게 되면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파라과이전에서 파라과이 선수 이거 알미온 선수가 다시 해서 경고를 받았었잖아요.
1: 네.
2: 근데 하필이면 이 선수가 이제 그 엠볼로 선수가 이미 경고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경고 누적이 돼서 퇴장이 돼 버렸습니다. 졸지에 이제 스위스는 그 숫자 열세에 놓이게 되고 가뜩이나 아르헨티나 공격력이 센데 메시를 중심으로
1: 네.
2: 그 전까지는 맥시를 꽁꽁 묶어서 잘 막는데 성공했는데 그만 이제 두 골을 더 내주고 3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아쉬웠고 스위스는 뭐 72년 만에 드디어 4강 한번 가보는구나
1: 그러니까요.
2: 했는데 결국 탈락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 아무튼 뭐 VA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좀 억울한 선수의 그거는 이렇게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가 그냥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1: 네.
2: 재밌는 스토리를 만드는 데는 조금 냉정해진 것 같습니다.
1: 사상 첫 월드컵 무대를 밟은 노르웨이의 혼란은 마지막까지 화제의 중심이었는데 특히 득점이 취소된 장면을 놓고 노르웨이 팬들이 진짜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2: 네, 이것도 이제 VAR 관계가 있는데 네. 잉글랜드의 뭐 괴물 공격수 그래서 괴물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어우 무섭기까지 한 그런 근데 되게 또 무심해요. 무심해서 뭐 이렇게 팀끼리 싸워도 본인은 저쪽 가서 물 마시고 오고 아주 쿨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노르웨이 단순한 공격 혼란을 줘 혼란이 너 이러면 경기가 끝나는 그런 경기였는데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해캠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VAR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공격을 이루는 과정에서 혼란이 앤더스 선수를 밀쳤다. 근데 보통 이제 뭐

0: 보통 코너킥이나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몸싸움은 평소에 이제 뭐 용인한다 그랬었는데 주심이 좀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 노르웨이가 앞서 나갈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축구 팬들하고 다들 난리가 났겠죠. 이제 축구하고 VAR은 다 이제 그 막 루 이렇게 외치면서 응원하던 팬들이 축구하고 VAR은 이제 지옥이나 가버려라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의 화제는 나왔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또 혼란이 좀 멋있었던 점은 주드 베링엄하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를 마치고.
1: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장면 보는데 되게 네. 쿨하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막 다들 이제 생각하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야 내가 결승에 못 갔으니까 네가 결승에 가서 이기고 와.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25살 선수가 보여준 모습치고는 정말 진짜 스타급인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왜 노르웨이가 28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는지 참 이런 실력으로 너무나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 나는 25살밖에 안 돼서 28년 전의 역사를 기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네. 쿨하기도 하고 스타성도 있고 또 무엇보다 공격수로의 무서운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타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매 경기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메시를 포함해서 스타들의 골 사냥 계속되고 있는데 득점왕 경쟁이 또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네. 이번 대회에서.
0: 메시가 있는 데다가 세계 4강이 맞붙다 보니까 이제 아까 종종 말씀드렸던 혼란인 7골로 이제 은퇴를 하고 네. 퇴장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8골을 기록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메시. 뭐 연속골 행진은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득점 공동 선두인 데다가 또 이제 아르헨티나 팬들은 그런 걸 좀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메시가 있을 때 우리가 2연속 우승을 하지 않으면 언제 또 해보겠냐. 39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뭐 8골 넣고 도움 2개 하고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건 연장을 두 번이나 치른 데다가 이 선수가 그걸 다 뛰었거든요. 체력적인 문제가 있고 메시가 나오면 상대방에서는 메시를 꼭꼭 걸어 잠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치가 돼서 좀 메시에 대한 주목 은 되지만 조금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다음에 같이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의 음바페 선수 사실 도움까지 치면 메시는 10개 음바페는 11개 도움이 하나 더 많거든요.
1: 네.
0: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음바페가 유리한 거 아니야 그런데 상대가 또 스페인입니다. 8강전까지 단 한 골만 내준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 공간을 파고 들어가서 할 수 있냐. 그런데 이제 음바페 주변에는 이제 덴벨레라든가 이런 선수가 있어서 조금은 약간 또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한 경기를 더 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약간 음바페 쪽으로 기울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승 후보 중에 이제 잉글랜드의 공격 포인트를 포함해서 주드 베링엄 선수도 6골. 그다음에 잉글랜드의 주장인 케인도 6골. 12골을 넣고 있는 잉글랜드에서 만약에 정말 그 지금 지쳐있는 아르헨티나에게 많은 골을 넣는다면 네.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전체적으로는 득점왕 경쟁도 4강 경쟁 못지않게 치열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대회에는 그 골들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1대0으로 끝나는 경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 경기 두세 골 정도 난다고 감안을 하게 되면 득점왕 경쟁 치열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주말에 잠실 야구장에서 마지막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려서 많은 팬들이 모이셨더라고요.
0: 네, 그 더운데. 그렇구나. 그 더운데 잠실 구장에서 마지막 별들의 잔치를 보기 위해서 뭐 선수도 또 팬들도 다 모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추억의 마지막 정리? 잠실 구장에 대한 뭐 연애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간 곳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우승하는 장면을 보신 팬들도 있을 텐데 그 장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6시간 전부터 개장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잠실 구장에서 이번에 그 그라운드에 있는 흙을 담아가는 행사를 좀 했어요. 많은 분들이 흙을 가지고 와서 이제 추억을 남기셨는데 뭐 이렇게 이렇다 보면 마지막 대회다 보니까 선수들이 분장이나도 이런 것에 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뭐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장보다는 경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팬 서비스를 생각하는 그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좀 보내기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양의지 선수가 잠옷 입고 귀엽게 등장을 했고요.
1: 예, 예.
0: 제게 개인적으로 가장 파격은 그 아이스크림 분장하고 나온 김진욱 선수였습니다. 네. 하나 사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뭐 경기들도 되게 좋았고요. 근데 이제 나눔팀이 드림팀의 10-2로 승리를 거뒀고 MVP는 한화 허인서 선수가 차지를 했거든요. 뭐 유현진 선수도 나와서 그동안 즐거웠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는데
1: 네.
0: 16일부터 시작하는 후반기 레이스 이제 진짜 야구가 가을 야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 네. 자,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메이저리그 300홈런을 기록한 오타니 쇼헤이가 부상으로 올스타전에 불참한다고요.
0: 네. 그 지난 8일 날 300 홈런 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의 기록을 남겼고 11일 날 부상 중에 선발은 안 나와도 타석에 나와서 홈런을 추가했거든요. 그 통산 301개 홈런을 갖고 있는데 15일 치러지는 올스타 전에는 무릎 부상 치료를 위해서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지금 이제 올스타 팬 투표 1위인 선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 뭐 301개 실감은 안 나실 텐데 한때 아시아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추신수 선수가 218개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지금 그 삼진도 765개인가를 잡았거든요. 이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500홈런 탈삼진 1000개를 다 달성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 진짜 경이적인 기록을 낼 것 같아요.
0: 네. 워낙 성실한 선수고 무엇보다 자기관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올스타전에 출전하지 않아도 뭐 팀을 위해서 몸을 만들겠다 이런 선수니까
1: 네.
0: 그 이 선수가 달성하는 기록 정말 야구의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스포츠 먼데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7월 13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출근길부터 뜨거운 공기가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난 밤 사이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벌써 서울과 대구 등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 33도에서 폭염경보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몹시 무덥겠습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는 데다 남쪽에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지형효과까지 더해진 경북지역에선 어제 한때 경산과 포항에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폭염경보로 한 단계 완화되긴 했지만 오늘도 한낮에 경산과 포항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구와 강릉이 36도, 대전과 춘천 35도, 전주 34도,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물을 자주 마시고요.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각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